그럼 누굴 먼저 구해볼까?

니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 감, 곧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0: 좋아, 다 됐어. 드디어 나만의 파스타 요리 완성이요. 자, 먹어봐.
1: 뭐야, 너무 이상하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0: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어서 드세요.
1: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0: 먹고 싶어할 친구가 있지. 곰 말이야.
1: 곰도 안 먹을걸.
0: 아주 먹는다니까.
1: 안 먹을걸.
0: 곰아, 먹을 테니까.

0: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1: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너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0: 만세! 배 타고 간다!
1: 이를 어떻게...

0: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1: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0: 정말? 어딘데?
1: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0: 다시 돌아가야 해.
1: 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옥스포드 황.
4: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정말? 어? 그럼 우리 살을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나도 같이 할래.
1: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2: 생일 축하합니다.
3: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재밌다.

0: 다시 한번 잘 봐봐.
1: 아하, 찾았다. 고마워, 라시.
2: 짜잔.
3: 생일 축하해, 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숲속에 가자.
1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15: 2층입니다.
14: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정말 달다.
1: 몇 개 안 남았네.
2: 색깔과 이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3: 아, 코디, 넌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어? 남은 생태기를 크게 만들어주라. 어? 응?
0: 크게? 잠깐만 기다려봐. 짠! 이건 내가 만든 발명품. 크게 크게 돋보기야.
4: 어떻게 쓰는 건데?
0: 아하! 이렇게 돋보기를 조준하고 햇빛을 쬐면 짜잔! 뭐든지 햇빛을 받고 크게 자라난다고.
3: 역시 코디야. 빨리 산딸기도 키워보자.
0: 이제 산딸기가 점점 크게 크게.
2: 응? 왜 안 커져?
0: 이상하다. 갑자기 왜 안 되지? 햇빛이 모자랐나? 파워 온!
5: 이게 어떻게 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3: 커다란 생태기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그만.
5: 뭐?
2: 얘들아, 피해!
4: 어떡하지?
5: 나무로 장난치면 안 돼. 내려놓자. 응?
2: 끈적끈적해.
3: 코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0: 나도 작아지는 방법은 몰라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지. 잠깐 기다려봐.
3: 어떡해.
5: 쿵쿵아, 안 돼!
3: 왜? 왜?
5: 아, 쿵쿵이 낮잠 잘 시간이잖아.
3: 그럼 쿵쿵이를 지운 다음에 작아질 방법을 찾으면 되겠어요.
4: 쪽쪽이만 있으면 바로 잠들 텐데.
5: 맞아, 아까 쿵쿵이랑 같이 커져서 마당에 떨어졌어.
4: 저희가 가져올게요.
5: 그래, 부탁할게. 우린 그 사이에 자장가를 불러줘보자.
3: 네?
0: 어떻게 해야 작아지지? 어디? 아, 깜짝이야! 와! 에? 어? 다들 어디 갔지? 아, 어? 설마? 응?

0: 아, 렌즈 크기를 줄이니까 작아지는구나. 방법을 찾았어. 와!
1: 잘 자라 우리 동생이. 앞뒤와 뒷동산에.
2: 케미가 빨리 와야 할 텐데.
3: 이제 우리한테 맡겨.
4: 준비됐어.
5: 좋았어. 됐어.
3: 코디, 지금이야.
0: 응?
3: 작아져라. 파워 오!
6: 우리 콩콩이 돌아왔구나.
2: 다행이야. 아직은 언제보다 크면 안 돼. 알았지?

0: 위험하게 이런 걸 던진 게야.
1: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0: 조심했어야지. 네가 빠뜨린 게 이거냐?
1: 아니에요.
0: 그럼 이거구나.
1: 아니요, 도토리 빠뜨린 건데.
0: 에? 도토리? 아, 이거네. 자, 자, 다신 빠뜨리지 말거라.
1: 네. 우와, 황금 도토리. 할아버지, 이건 가버리셨네. 일단 가져오기.

0: 진짜 멋지다.
1: 민치야, 뭐해? 어? 그게 뭐야?
0: 이건 황금 도토리야.
1: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만져봐도 돼?
0: 대신 조심해야 해.
2: 근데 어디서 난 거야?
0: 어? 그게 그냥 생겼어.
1: 어?
0: 에휴,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돌려준다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될까?
3: 잠깐만, 할아버지가 잘못 드신 거잖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0: 착한 척은. 뭉치는 원래 착하거든. 어휴, 아무래도 내일 돌려주러 가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까? 반짝반짝 예쁘다.
1: 어? 뭉치다. 뭉치야.
0: 와, 깜짝이야. 어, 내 황금 도토리. 안 돼. 어휴, 다행이다. 멈춰. 어떡하지? 고디!
4: 뭉치 안녕! 멋지지? 이번에 발명한 고무동력 비행기야! 하늘도 날 수 있다고!
0: 하늘을 난다고?

0: 그럼 나 좀 태워줘, 빨리.
1: 알았어.
0: 빨리. 코디, 새 옆으로 가줘.
1: 응, 터보 엔진 가동.
0: 새야, 이거 줄게. 그 도토리 돌려줘. 안 돼.

0: 조심하라고 했지.
1: 죄송해요. 황금 도토리 돌려드리러 왔어요.
0: 뭐?
1: 사실 제가 빠뜨린 건 평범한 도토리였거든요. 황금 도토리가 훨씬 멋지지만 할아버지가 찾으실 것 같아서요.
0: 너라면 솔직하게 말하러 올 줄 알았지.
1: 네.
0: 황금 도토리는 너처럼 착한 아이를 위한 선물이었단다. 소중히 간직해주렴.
2: 뭉치야, 황금 도토리 찾았어?
1: 그리고 이거 내 거 맞대.
2: 어? 그럼 네 거지.
1: 그게 원래는 아니야.
3: 얼른 돌아가자. 비행기 고쳐야 해.
1: 뭉치야, 빨리 와. 오, 알았어.
4: 엄마 병원 다녀올게. 저녁에 아빠 생일 파티 하자.
2: 네. 어? 우와, 예쁘다. 엄마 선물은 뭐예요?
4: 비밀.
2: 말해 주세요.
4: 아빠한테 무지무지 잘 어울릴 거야. 엄마 간다.
2: 어이구.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팀이랑 포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1: 안 돼.
5: 팀이 진짜 웃기다.
2: 팀이 포미.
6: 오늘 콩순이 아빠 생신이잖아. 같이 케이크 만들려고 했는데 과일이 다 쏟아져 버렸네.
2: 다시 주우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4: 같이 찾아보자.
5: 그래,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7: 콩순아, 콩순아.
2: 아빠야,
4: 어떡해.
5: 아직 선물도 못 찾았는데.
2: 호미야, 혹시 네가 선물로 변신해 줄래?
5: 네, 내가?
2: 잠깐이면 돼. 금방 원래 선물 찾아.
5: 엄마 선물이 뭔데?
2: 나도 몰라. 아무거나 변신해줘.
5: 모르겠대.
4: 직접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7: 고맙다 콩순아. 팀이 포미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2: 네.
7: 그럼 선물부터 풀어볼까? 이야, 진짜 멋진 수수깡 안경이네. 고마워, 우리 딸.
2: 아빠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4: 이제 내 선물도 풀어봐요.
7: 그럴까요? 어? 이게 내 선물이라고요?
8: 어? 응?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어?
2: 콩콩아, 그러면 안 돼. 그만.
7: 봄이잖아.
2: 콩콩이야. 실은 제가 엄마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8: 뭐?
2: 잠깐 집 앞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죄송해요.
7: 선물이 없어졌단 말이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짜잔.
4: 어머,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7: 선물 고마워요, 여봉.
2: 어떻게 된 거예요?
7: 집 앞에 선물 상자가 있길래 누가 생일 선물을 보냈나 싶어 들고 왔거든.
4: 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 찾아간 거였네.
2: 난 그런 줄도 모르고.
5: 다행이다.
7: 우리 콩순이 많이 놀랐겠다.
2: 고마워, 포미. 아빠, 빨리 촛불 보세요. 꺼지겠어요.
7: 그래.
4: 생일 축하해요, 여보.
2: 아빠, 생일 축하해요.
7: 10,000원입니다, 손님.
4: 네, 여기요.
5: 라면 마트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제일 재밌어요.
2: 우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마트 놀이하려면 바코드 스캐너가 필요하겠지?
5: 그럴 땐 어울리는 친구가 딱 하나 있지. 바로 나, 범이지롱.
9: 둘이서 마트 놀이할 거야? 나도 할래.
8: 나...
5: 오, 예쁜데? 인형 팔자.
2: 이건 안 돼.
5: 어? 이렇게 예쁜 인형을 팔면 손님도 엄청 좋아할걸. 손님이 많이 와야 신나는 마트 놀이도 많이 할 수 있지.
2: 그런가?
5: 그럼.

0: 건 아빠 건데. 그치만 너무 자주 고장나서 빨리 새로 사야겠는걸. 이라고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1: 오순아, 이것도 이것도.
0: 준비 끝! 빨리 공수님한테 연락하자!
1: 좋아!
0: 자동차는 여기 놔줘!
2: 응, 알겠어.
0: 좋았어! 이 정도면 다 됐다!
1: 그럼 나는 변신해볼까?
2: 도리가 아주 아주 많아요.
0: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0: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4: 살 거야.
2: 글쎄. 도토리 사세요.
1: 뭐야,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냐?
0: 안 되겠어. 팀이 같이 가자. 자자, 걸려, 걸려. 없는 게 없는 공수님 마트. 어서 오세요. 같이 하자고. 자자, 걸려, 걸려. 없는 게 없는 공수님 마트. 어서 오세요.
1: 저기 손님
0: 어서오세요. 콩송이 마트입니다. 네, 골라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5: 저 자동차 장난감도 파는 거죠?
0: 네.
1: 삐빅.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번개 자동차 1,000원입니다.
5: 좀 비싸네요. 다음에 올게요.
1: 저 잠시만요.
6: 이렇게
1: 500원.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100원입니다.
5: 우와, 전부 다 100원이요? 그럼 저 인형이랑 모자 주세요.
0: 삐빅, 삐빅. 여기 있습니다. 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콩순이 마트입니다.
7: 어?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은데?
0: 아, 언니.
7: 소방, 콩순이 책이랑 소방차 아닌가? 저기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8: 어, 이거요? 저기 콩순이 마트에서 샀는데요.
7: 콩순이 마트요? 저건 내 노트북인데?
0: 여기 있습니다.
7: 그건 안 돼.
2: 안녕하세요, 아저씨.
7: 중요한 자료가 있었는데 다행이야.
0: 죄송해요, 아빠.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7: 그래도 아빠 물건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아빠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런데 아빠 거 또 팔지는 않았지?
1: 컴퓨터 그림이 있는 책인데 방금 팔았어요.
7: 내 비상금 숨겨둔 책이잖아. 어디야?
0: 방금 저기로 갔어요.
7: 안 돼! 기다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하게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홍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
1: 빨리 와!
0: 오!
1: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0: 우와.
1: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0: 오!
2: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3: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4: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줄게. 바로 패턴 벼!
0: 우와! 오!
4: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패턴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5: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4: 당연하지.
5: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
1: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6: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7: 오.
1: 우리도 해보자.
7: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5: 1.
1: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0: 그래,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3: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1: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5: 파싸, 파싸, 파싸, 파싸. 나야, 나야, 나야.
1: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0: 오,
2: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4: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3: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8: 오, 직사각형 창고기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3: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4: 아니야.
3: 아니네.
4: 이렇게는 가능해.
3: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5: 세계 3! 우리는 3, 3, 3! 와후!
1: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5: 1,
4: 2,
5: 3,
4: 4,
1: 5, 6.
3: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5: 1,
4: 2,
5: 3,
4: 4, 5,
1: 6.
4: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3: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1: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 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0: 오.
4: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9: 응,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서.
4: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0: 오, 새로운 방향! 바로 그거야!
5: 세계의 3이 세모 꿈이면
3: 세계의 정사각형 9!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조합해보면 우리는
4: 큐브가 돼!
2: 나도 내 자신을 찾아냈어!
8: 나는 27이야. 그리고 난 큐브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오호!
1: 패턴 만들기는 정말 재밌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10: 아, look! Come and see these ruins I found!
11: Cool! What is it?
10: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uring yellow! Oh!
11: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ring puzzle.
1: Ooh, exciting!
11: Let's try coloring the other stripes.
1: Red! Yes! Red at the top!
11: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How about a bit of both?
1: Oh, yes! Red and...
12: yellow mixed to make...
1: orange!
11: It must be me next. Blue. Maybe the next one. Blue.
1: Yes! But what comes between yellow and blue?
12: Another mix. Yellow and...
11: blue
12: mixed to make... green.
11: So we have red, orange, yellow, green and blue. What could come next?
1: Indigo! Violet! Is it here? Have we finally found a rainbow?
11: Who are you?
1: Oh, I'm Indigo. And I'm Violet. And we're Rainbow Chasers! But we've never actually seen one.
13: Wow! What is a rainbow?
1: It's when you see colours in the sky together. Oh, a bit like that.
12: That's our puzzle,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1: Us! Every rainbow needs...
13: indigo!
1: And violet. Oh!
14: Oh, what's going on here?
12: Purple!
14: I imagine you're... Oh! New colours! Wait, have I seen you before?
1: I'm Indigo. I'm like blue, but a bit more purple.
13: I'm like you, purple, but a bit more blue.
14: Oh, and what's this?
13: A rainbow!
14: Ah! Oh, then I imagine this must be a rainbow lever. Oh, crumbs! What's happening?
11: We've unlocked another puzzle.
1: Maybe this one will lead us to a real rainbow.
13: Oh, we'll finally see one.
14: I imagine you all need to stand on a stone.
1: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We can't finish the puzzle.
14: Don't worry. We've got friends that can help. Mixing time!
12: Yellow mix to make orange. Yellow and
11: blue
12: mix to make
1: green.
14: We need your help to solve this rainbow puzzle. Everyone, stand on your stones.
13: Me first. Red,
5: orange,
12: yellow,
1: green,
11: blue,
1: indigo,

0: One, two, three, four. What's he doing?
1: I don't know. Hide. Hide.
0: Who are we hiding from?
1: I don't know.
0: Eh? Hello? Eh? Hello? Where is he? As a pair, we can look everywhere.
1: Beak! What's the fuss?
2: We're playing hide and seek. Bet you can't find us.
1: We'll count to six. One, two, three.
0: Hide.
1: Hide. Four, five, six.
0: Seek. Seek.
1: They've disappeared.
0: Let's find them. Coming, ready or not.
3: Where is everyone?
0: Hide. Why? Seek.
1: Seek.
0: Hide. Ride.
3: Whoa. Giddy up.
1: Shall I see if I can spot them from the sky? There's someone.
0: Peek.
2: What's happening?
1: We're seeking.
2: Perhaps I can help.
0: Peek. Peek.
1: What can you see?
2: Peek-a-boo.
4: 뭔가 나쁜 짓을 버리고 싶은데. 아주 나쁜 짓을. 나는야 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젠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5: 3, 4.
2: 내가 던질 차례다.
4: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5: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그래, 내가 한 거야.
5: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4: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6: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7: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2: 어?
4: 이것도 뭐야? 넌 누구야?
7: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4: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8: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안티인더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눈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커피 구조대 달걀 구하다.
6: 얘들아, 너희 덕분에 살았어. 닭 경연대회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
7: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먹을 것도 준비하셨어요?
6: 그럼, 닭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운 옥수수지.
8: 냄새 진짜 고소하다.
9: 할아버지, 책 들었어요.
6: 하하, 고맙다, 데니야.
9: 데니 말고 데니 엑스. 저 요즘 이 슈퍼글라이드 보드 때문에 완전히 배달에만 난다니까요.
10: 우와, 뭐야?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
9: 잘 봐. 숙이면 슉 가고 젖히면 딱 멈춰. 얘만 있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가자! 잘 살아!
6: 럭키야, 내가 웨이터 드론을 고치느라 바빠서 그런데 상자 좀 대신 열어줄래?
9: 네, 알았어요. 어? 집게 팔!
11: 뭐야, 그게?
9: 당겨보자!
6: 아니야, 안 돼! 이 녀석아!
9: 뭐야, 옥수수 풍선이네.
10: 풍선이라 다행이지. 진짜였으면 강아지 껌 돼버렸을걸.
6: 근데 이거 가게 위에다 달까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애매하네.
7: 그럼 저희 본부에다 달게요. 크기도 딱 맞을걸요?
10: 맞아요. 제 트럭에 깃대도 있는데 그것도 쓸게요.
6: 그러면 너무 고맙지.
7: 바람을 뺀 다음에 옮겨보자.
12: 시카레타야, 어차피 우승은 너밖에 없어. 말해 뭐해.
13: 어머, 무슨 대회든 나갔다면 1등하는 위니 위니턴이에요.
12: 그래, 받쳐줘. 아니, 세상에 얘보다 특별한 달걀 어디 있겠어요.
14: 정말 요렇게 쬐끔하는 대회는 오랜만이라 영 적응이 안 된다. 아니, 내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글쎄, 우리 루스테리오는 대회만 나가면 웃음이라는 보짝보짝 걷기 대회랑 의젓하게 서기 대회도 싹 우승했고.
12: 그러셨구나. 우리 귀요미 치카레타는 3년 연속 제일 매력적인 타입으로 뽑혔어요.
14: 우리에겐 저런 흙 묻은 옥수수 먹으면 못 써. 엄마가 너 쑥쑥 크라고 요 유기농 사료 만들어 왔잖아. 저렇게 돈 들여서 키운 닭을 어떻게 이기죠?
12: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치카레타는 꼭 1등 할 거예요. 어머, 우아한 거 봐. 저 백조의 호수발레를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 일단 재능상은 네 거지.
14: 보기나 하세요.
12: 참나, 웃기셔, 정말.
14: 우리 애는 소리도 잘 질러서 유리도 산산조 같네요.
12: 됐거든요. 우리 애는 부리가 엄청 귀여워요. 봐요.
14: 테리오는 거기요! 소리도 무슨 뮤지컬 같아요.
12: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요.
14: 이렇게 줘서 고마워.
10: 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 보드가 또 워낙에 빨라서. 으이, 뭐야! 내 슈퍼 울트라 글라이더 보드가 어디로 간 거지? 커피 구조대, 도와줘!
14: 우리 루스테리온요? 어딨니?
12: 오, 시카레타야, 너도 들었지?
15: 오, 예! 우리 애도 같이 없어졌네!
12: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우리 애기 어쩜 좋아!
7: 데니야, 안녕!
10: 데니 X라니까! 야, 근데 방금 내가 산 글라이더 보드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
7: 진짜? 잠깐만, 부대시장님 전화도 왔다.
15: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니? 우리 귀요미 시카레타가 사라져버렸어!

0: 봐요, 저기 봐요. 근데 얘가 또 어디 가는 거래?
1: 치카멘토야, 돌아와!
2: 침착하세요. 퍼피 구조대가 지금 바로 닭들을 구하러 갈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공연장에 있던 닭들이 데니꺼 글라이더 보드를 타고 도망쳤대.
2: 가지마.
1: 빨리 닭들을 찾아야 해.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확성기를 써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지 않게 잘 안내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이번엔 스카이. 헬리콥터 위에서 고글로 닭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줘.
3: 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시민 여러분, 운전 조심하세요. 닭들이 돌아다녀요.
1: 우리 집 살았다. 얘들아, 닭 좀 구해줘.
2: 안심하세요. 스카이, 뭐 좀 보여?
3: 고기! 방금 찾았어. 지금 기차에 근처야.
2: 고마워. 지금 가볼게.
1: 듣기만 해도 위험한데.
3: 잠깐만, 지금은 또 애견 미용실로 가네.
0: 어, 저기 있다.

0: 엉망진창인 곳에서 놀고 싶니?
1: 엄마 여기서 체크메터야. 이리 와서 만난 옥수수 먹어야지. 엉망진창이라뇨.
2: 그만.
0: 뭐하니?
2: 죄송해요. 치카레타, 미스테리오, 천천히 가.
3: 허니젠이야, 이젠 네 차례인데 어디 갔니?
4: 아, 내 정신, 얘 혼자 냅두고 왔네. 데니야, 닭 좀 봐줘.
5: 전 데니 X라니까요.
2: 저 글라이더 보드 데니 거야.
6: 근데 닭들은 어딨지?
4: 저기야, 농장간에 트럭 위에 있어.
6: 응? 무슨 일이니? 닭들을 찾는 중이라서요.
2: 여기 있어. 사건 해결. 가버렸어. 아까 말 취소.
6: 스카이, 닭들이 다시 도망갔어.
4: 내가 가는 중이야.
6: 와줄래? 올 때 내가 특별히 부탁한 것도 챙겨오고.
5: 알았어. 준비하시고 풍덩. 꽉 잡아 얘들아. 내가 금방 구해줄게. 옥수수 튜브.

0: 다시 돌려드려야겠다.
1: 와, 대왕 큰 옥수수가 구조활동에 최고네.
2: 자, 데니엑스야, 여기 네 거 보드.
1: 역시 뭘 좀 안 해. 기분 날아간다.
3: 아유, 우리 애기. 얘들아, 너무너무 고마워.
4: 참나, 고마운 것도 우리가 더 고맙거든요.
2: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꼭요 하고 불러주세요.
3: 우리 치카레타는 어쩜 이렇게 용감해.
4: 우리 루테리오가 더 용감하죠. 루테리오! 얼른 이리 와!
3: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한테 최고의 다이건 넌 거 알지?
0: 커피 구조대와 눈에 갇힌 자수.
2: 잘 왔어. 제설차는 미리미리 손봐둬야지.
0: 그치? 좀 있으면 산위에 눈이 올 테니까.
5: 눈이라고? 생각만 해도 좋다.
0: 나도 첫눈 오는 날에 제이크오빠네 산에서 눈 가지고 실컷 놀 거야.
5: 요렇게 쭉쭉쭉.
0: 야, 너 보드 좀 탄다.
5: 고마워.
0: 너무 빨라서 멈추고 싶으면 보드를 옆으로 틀어, 이렇게.
5: 어쨌든 멈춤.
0: 괜찮아, 눈에서 타면 더 잘 될 거야.
1: 한번 상상해봐. 이게 차갑게 쌓여있는 눈인 거지.
0: 아이, 차가워. 너무 발시려. 얘들아, 이거 봐라. 눈 강아지.
6: 옳지, 갑이야. 아가들이랑 가서 맛있는 불 마음껏 뜯어먹고 와라.
7: 그래, 눈보라가 심하게 친댔으니까 그 전에 다 먹고 와.
6: 아이고, 베티나, 이걸 어쩌지? 저기 불밭은 쟤네가 다 차지했어. 그래, 좋은 불밭은 이쪽에도 많으니까 가자. 어때? 맛있지? 이 정도면 풀밭 레스토랑 수준이야. 저기 산 위 정도라고. 갑이라면 완전 동의할걸? 갑이 좀 봐. 모자도 맛만 있다면 씹어먹을 애잖아. 나 참. 어쨌든 적당히 뜯고 돌아와라.

0: 만세! 얘들아 이것 봐! 누나!
1: 눈 온다!
2: 눈 주워 먹기 시합 시작!
3: 하나 한 거? 아유, 녹았다. 바로 녹는데 이걸 어떻게 세냐?
4: 제이크 형, 방금 에베레스트가 가져온 제설차 수리 다 했는데?
5: 마침 잘 됐네. 언제 집에 오라 했거든. 눈보라가 점점 세지고 있어. 희한하네.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데 꼭 음메 하는 소름 같아. 말하고도 어이가 없다. 이 산골짜기에 수호가 있겠어?
4: 에베레스트는 바로 보낼게. 어, 형 잠깐만. 전화가 또 왔어. 어? 알 아저씨 웬일이세요?
6: 어쩌지? 가축들한테 풀을 먹이고 헛간을 전부 데려왔는데 베티나만 혼자 없더라고.
0: 진짜 아무데도 없어.
6: 안 그래도 쏘다니기 좋아하는 애가 또 어딜 간 건지.
4: 잠시만요. 형, 아까 들었다는 바람소리 말이야. 그거 진짜...
5: 완전 소 같다니까? 들리지?
4: 그거 진짜 소인 것 같은데? 베티나가 혼자 산에 올라갔나 봐. 걱정 마세요. 저희가 베티나를 찾아올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 바꾸자! 엄마야!
0: 마셜 조심해!
3: 얘들아 미안. 눈처럼 사르르 용서해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좋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 실제로 산에서 해야 하는 임무기도 하고 아라저 시네저스 베티나가 혼자 제이크 형네 산에 갔다가 갇혔나 봐. 눈보라가 더 심해지기 전에 베티나를 데려와야 해.
2: 베티나가?
3: 뭔 일이래? 어쩌다 그랬지?
1: 산이 좀 높긴 한데 우린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엔 에베레스트, 네가 제설차로 눈을 치우면서 길을 내줘. 그 후에 베티나를 찾자.
3: 눈이 어든 꽁꽁 알긴 언제든 제이땅.
1: 그리고 스카이, 우리가 베티나를 찾으면 네 벨트로 잘 집어서 베티나를 집에 데려다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잠깐 멈췄어. 다시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어서 베트남을 찾아보자.
1: 갈수록 미끄러워지니까 조심해.
0: 그래 맞아. 스노모빌로 변신해야겠어. 스카이, 아직 아무런 흔적도 안 보여?
1: 잠깐만. 바람이 장난 아니야. 뭐가 있는데? 고글! 눈 위에 발굽이 찍혀있어. 동쪽 산 꼭대기로 간다.
0: 잘 찾았어, 스카이. 에베레스트, 저기로 가보자.
1: 알았어. 나도 발자국이 보여. 이쪽이야. 저기 있다. 눈더미에 갇혀있어. 절벽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괜찮아. 좀만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0: 지금 딱 좋아. 벨트만 내려줄래? 조금만 서두르자.
1: 알았어. 좋아. 조금만 더 가까이. 엄마야. 바람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다시 해볼게.
0: 그냥 비켜있어. 지금은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1: 내려가 있을게. 근데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 베티나가 너무 겁먹었어.
2: 정말 안심해도 돼.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저소형 스노보드는 왜 없지? 구구명...
0: 스노보드? 그거 좋은 생각이다. 로키, 네가 와서 도와줄래?
3: 뭐든지 말만 하셔.
0: 넌 손재주가 좋으니까 저수한테 딱 맞는 스노보드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3: 초록에너지 출동! 호! 연자!
0: 그리고 러블, 불도저로 저쪽 눈 좀 치워줄래? 로키가 스노보드를 가지고 오면 지나갈 길이 필요하거든.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구조작전을 시작하자. 일단 저기다 스노보드를 갖다줘.
1: 우와, 스노보드 딱 좋다. 헬멧도 진짜 깜찍하고. 좋아, 베티나야. 이제 여기 올라타봐. 차근차근. 내려가기 전에 하는 법을 알려줄게. 명심해. 무게는 발바닥에. 네 발걸음에다가 실으면 되겠다. 그리고 어깨를 틀면 네가 가고 싶은 쪽으로 보드가 움직일 거야. 쉽지? 좋아, 우리는 할 수 있어.
5: 일기예보에서 폭풍이 더 심해질 거래. 너희들도 빨리 소를 데리고 산을 내려와야 해. 어서.
0: 고마워, 형. 준비 다 됐으면 이제 내려가도 될까?
1: 준비야, 진작 다 끝났지. 너희를 먼저 내려가. 우린 바로 뒤따라갈게.
0: 알았어, 뒤따봐.
1: 좋았어, 떠날 시간이 됐어.

0: 해결해드리죠. 러블, 불도저로 눈을 밀어서 점프대 좀 만들어줄래? 저쪽에다가.
1: 알았어. 지금 눈 먹히지.
2: 날아갈 준비 됐어?
0: 거의 다 왔어. 좀만 서둘러.
2: 빨리. 넌 할 수 있어.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0: 역시 러블이야. 다들 뒤로 물러나.
2: 진짜 재밌었다. 야, 너 진짜 화끈하다. 작수.
3: 우리 베티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4: 이제 얘한테 스노우보드 배워야겠는데. 정말 고마워 얘들아. 우리 베티나를 구해주고 스노우보드도 가르쳐줘서 이러다가 골프도 치는 거 아니야?
0: 별 말씀을요, 알 아저씨. 혹시 또 젖소가 눈에 갇히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웬만하면 눈보라가 심해지기 전에요.
5: 헐, 이제 하다하다 젖소한테 스노우보드를 가르쳐? 널 이길 선생님이 대체 어디 있겠어?
2: 나도 스노우보드는 좀 타지 않아? 얘도 알려주고 싶은 거 뭐 없어?
6: 그 나무 조심해 같은 거?
2: 나무? 좋은 선생님 맞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하게,
7: 줄무랑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상.
2: 아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0: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0: 거야?
1: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오,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정점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6: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걸?
1: 정말? 나도 궁금해하는 중인데.
0: 그거 내가 먼저 궁금했지롱.
1: 아니거든.
0: 맞거든.
1: 아니래도.
0: 안녕.
1: 안녕. 우린 티키라.
0: 타키야. 쌍둥이 비행기지. 우린 언제나 함께. 만나서 반가워. 티키와 타키. 너희랑 같이 첫 임무를 떠나게 돼서 정말 기대돼.

0: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중국 수천성이야. 오랜 역사를 지닌 수천성은 매운 음식과 원소절이 열리는 축제로 유명하지.
1: 하우랑이란 친구가 거기 사는데 축제에서 용인형을 들고 즐기고 싶어해. 하지만 키가 작아서 용인형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우랑을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슈퍼윙스 출동 준비. 얘들아, 하우란, 더 높이 들 수 있어?
2: 더 높이? 알았어. 자,
0: 미안해, 하우란. 그만 가봐야 해서. 안녕.
2: 아빠, 전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랑 용춤을 출 수가 없어요.
3: 올해는 그냥 구경만 하자꾸나. 내년엔 너도 용춤을 출 수 있을 거야.
2: 그치만 올해도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걸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4: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슈퍼윙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우린 티키와 타키야! 우린 쌍둥이지만 내가 훨씬 더 빨라!
1: 아니야, 내가 더 빨라!
0: 아니거든?
1: 맞거든!
0: 웃기시네!
1: 넌 유림보잖아!
0: 니하오, 슈퍼윙스!
2: 어?
0: 니하오! 니하오! 여기 니 택배야!
2: 고마워!
0: 우와, 멋있게 생긴 신발이네!
1: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신어봐!
0: 우와, 이거면 높이 뛸 수 있겠다! 야호! 우후! 예! 우와! 신발 엄청난걸! 이제 나도 다른 애들처럼 명중을 칠 수 있어! 예! 우후! 하지만 혼자서는 춤을 출 수가 없잖아.
1: 나 춤추는 거 좋아해.
3: 난 100배는 더 좋아해.
1: 우리랑 같이 추자.
0: 정말? 슈퍼윙스랑 춤춰도 돼요, 아빠?
4: 물론이지.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해.
0: 신난다. 다 같이 용인형을 들자. 준비 완료! 축제 장소로 출발!
4: 잘 다녀와! 조심하고!

0: 엄청나게 많네. 중국에선 용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거든. 우리도 춤추자. 이번엔 누가 머리 할래?
1: 나! 늦었지롱. 내가 먼저 찜했어.
0: 여기 받아.
1: 야호! 다키 용이 나가신다.
2: 다키, 이제 그만해. 내가 머리 할 차례야.
1: 싫어. 나 아직 안 끝났거든.
2: 이리 내놔.
1: 좋아. 네가 잡으면 좋지.
3: 저기 봐! 황금용이야!
0: 황금용이라고?
4: 지금부터 최고의 용춤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멋진 골든 용춤 보러 보이세요, 여러분!
5: 재밌겠다!
6: 골든보이랑 골든걸이잖아!
4: 슈퍼윙스! 우리랑 용춤 대결 해보지 않을래?
0: 하!
7: 어?
4: 하늘에서 멋진 용춤 추기!
0: 우리가 더 멋진 하늘 용춤을 보여주자, 슈퍼윙스! 잠깐! 하늘까진 점프 못하지.
6: 할 수 있어, 하울안. 아코를 땅에 톡 치면 업그레이드 될 거야.
0: 이렇게. 우와, 멋지다.
7: 하늘 용춤 준비. 시작.
4: 우리도 가자. 미안하지만 이 대결은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야.
6: 그거야. 조금이면 알겠지. 상대가 너무 빨라. 일렉트릭 파워가 필요하겠는데. 다 같이 부스터 작동.
4: 인기를 다 빼앗아 갔잖아.
2: 걱정 마. 다시 빼앗아 오면 되지. 커다란 용을 만들어서.
4: 좋은 생각이야. 저 용 인형들을 이용하자. 골든 주먹 발사.
6: 안 돼, 돌려줘.
2: 이제 금색으로 만들어야겠지. 핑키 윙키 파.
4: 어? 우리가 제일 멋있어. 게다가 최고로 크지.
2: 뚱! 황금빛이 나고.
6: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4: 이젠 우리 절대 못 이겨. 야, 그러지. 신경을 보여준다.
6: 쌍둥이 비행기 합체! 용 인형 구축!

0: 문제 해결 완료!
1: 수창고 죽잖아!
2: 너무 매워!
3: 타오란!
2: 아빠!
3: 멋진 용춤 대결이었어. 다들 정말 멋지던데?
2: 다 슈퍼엑스 덕분이에요. 잊을 수 없는 축제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4: 천만에.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갈까?
2: 안녕!
3: 잘 가라!
4: 거인이 된

0: 안녕 슈퍼윙스.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바로 튀르키예의 안탈리아야. 안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인데 황금빛 모래사장으로 유명하지.
1: 아이쉐란 친구가 그곳에 사는데 모래성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무척 슬퍼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쉐를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2: 정말 아름답고 모래성을 만들기에 딱 좋은 해변인걸.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0: 호기 출동 준비!

0: 이번엔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왼손으로 모래성 쌓기 너무 힘들어요, 엄마.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2: 안녕, 난 아이쉐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3: 메르하바, 슈퍼윙스. 안녕.
0: 메르하바, 반가워요. 여기 너한테 줄 택배를 가져왔어, 아이쉐.
2: 우, 고마워, 호기. 우와, 모래성 쌓기 도구들이잖아. 고마워.
3: 우리한테 딱 필요하던 거야.
2: 이제 커다란 성을 쌓을 수 있겠어.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토카피 궁전처럼 만들고 싶었거든.
1: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걸. 토카피 궁전은 정말 멋지잖아. 평화의 문도 있고 행복의 문도 있고 또 거대한 정의의 탑도 있고.
0: 재밌겠다. 우리가 도와줘도 될까?
2: 물론이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궁전을 둘러싸는 튼튼한 벽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 가운데에 궁전을 짓는 거지.
0: 좋은 생각인데.
1: 그럼 시작해볼까?
2: 조심해!
1: 어?
0: 어? 골든보이랑 골든볼? 공놀이를 할 때 조심해야지. 우리 성을 부술 뻔했잖아.
2: 멋진 모래성이네. 나도 만들어보고 싶어.
4: 아, 공놀이 하던 중이잖아.
2: 재밌을 거야. 나 믿어봐.
4: 알았어. 그럼 이왕 만드는 거 저 성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보자.
1: 좋아. 그럼 우리 대결하자. 어느 팀 모래성이 더 멋질지 해보자고.
4: 좋아.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만.
2: 벽을 다 쌓으려면 모래가 더 필요해, 엄마.
1: 그건 힘센 마티한테 맡겨. 나와라, 주관력 불착기. 이제 나만 믿어. 모래 모기 액션. 진짜 멋지다.
2: 이 정도면 성벽을 쌓기에 충분하겠다.
4: 더 멋지게 만들어 볼까? 골든 주먹 날아라! 어때 골든 걸? 우리 성이 슈퍼 윙스 성보다 더 크지? 어?
1: 멋지지? 도카피 궁전이 완성됐습니다.
4: 말도 안 돼. 우리 성보다 더 크잖아.
2: 내가 더 크게 만들면 돼. 땡큐, 히파! 어때? 더 크고 멋지지? 난 골든성의 여왕.
4: 어? 걱정 마, 골든걸. 내가 받을게.
2: 안 돼, 내 핑키볼.
4: 내가 되찾아줄게. 골든주먹 날아라.
2: 조심해! 그러다 성을 망가뜨리겠어!
1: 호기, 내가 성을 옮길게. 그럼 신경 발휘 좀 해볼까? 나와라, 조대형 이동사. 이제 모래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게. 일어나라, 크레인.
4: 너무 당황해서 잘못 들었나봐. 내가 해결해볼게. 골든보이 골든 구출 작전.

0: 되어야 할 텐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1: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2: 유후! 와! 내 핑키봉을 찾았어! 후기를 원래 크기로 돌려놓을 수 있겠다! 핑키윙키팡!
3: 거대한 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적은 건 뒤엔 말이야.
2: 어? 어? 어, 안 돼! 우리 골든 성이 파도에 무너져 버렸잖아!
4: 울지 마, 골든걸. 모래성은, 다시 지으면 돼.
2: 그러지 말고, 우리 모래성에서 같이 놀자. 재밌을 거야. 정말? 진짜 그래도 돼? 와, 신난다! 우리 모래성을 지켜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5: 천만에, 아이쉐.
3: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옥스퍼드 상.
5: 주유소
4: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술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1: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정선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0: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같이 먹자. 너 저리야. 오늘 밤상 본 것 같아?
9: 그래.

0: 어? 써니야, 머리띠 새로 샀어?
1: 응, 엄마가 사주셨어. 예쁘지?
2: 좋겠다.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사주면 좋을 텐데.
3: 자, 모두들 점심 먹을 준비 다 됐나요?
4: 네!
2: 어? 이게 뭐야?
5: 응? 어제 썼던 거 그대로잖아? 아,
2: 냄새.
6: 얘들아, 간식 먹자.
2: 우와! 이거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6: 그럼.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아.
2: 맛있다! 별이야, 너희 엄마 맨날 이런 간식 만들어줘?
7: 응.
2: 좋겠다. 우리 엄마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6: 뭐? 미안. 그래서 점심은 어디에다 먹었어?
2: 흥, 유치원에 있는 식판에다가.
6: 어떡해. 엄마가 어제 일이 바빠서 깜빡했나 봐.
2: 그럼 엄마, 대신 내일 소풍 갈 때 예쁜 도시락 싸주세요.
6: 예쁜 도시락?
2: 네! 별이도 그렇고 다른 애들은 소풍 갈 때 예쁜 도시락 싸온단 말이에요.
6: 그치만 엄마는 아침에 회사 갈 준비 때문에 바쁜데. 그럼 아빠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까? 아빠가 요리 잘하죠. 아, 맞다. 아빠는 출장 가서 내일 집에 없지.
2: 이게 뭐야. 나도 예쁜 도시락 가지고 가고 싶은데.
6: 알았어.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어디 어떤 게 있는지 볼까? 이건 안 되겠다. 어려워 보여.
2: 우와, 예쁘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요.
6: 뭐? 이거? 그래, 알았어.
2: 그리고 엄마, 예쁜 머리띠도 사주세요. 써니도 맨날 엄마가 사준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8: 네.
6: 머리띠? 그래, 알았어.
2: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다시 한번. 어디, 요건, 요렇게? 아니야, 아니야. 또 망쳤네. 이번엔 성공해야 하는데.

0: 엄마!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소풍이 늦으면 안 되는데!
1: 어? 엄마!
0: 엄마!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2: 달리마, 아직 시간이...

0: 8시 40분이잖아. 9시까지 유치원 가야 되는데. 늦겠다 늦겠어. 달림이 넌 빨리 준비해.
1: 네.
0: 엄마도 얼른 할게. 도시락 도시락. 그 다음에는 그냥 오면 어떡해.
1: 손을 잡아. 다 됐어요?
0: 달림아 잠깐만. 달콤이도 얼른 가자. 빨리 빨리. 버스. 버스. 유치원 버스 어디 갔지?
1: 없잖아.
0: 미안해 달림아. 엄마가 깜빡 잠드는 바람에.
1: 나 몰라. 오늘 소풍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럼 이제 어떡해요? 집에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여행 갔는데 엄마가 회사 가버리고 나면 난 집에 혼자 있어요.
0: 그러게. 엄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안 되겠다.
1: 네.
0: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보세요? 네, 팀장님.
1: 네? 데이트?
0: 그래. 달콤이 어린이집 보내고 우리끼리 데이트하자.
1: 엄마, 회사는?
0: 방금 회사에 전화한 거야. 오늘 하루만 휴가 내겠다고.
1: 정말? 정말 그래도 돼요?
0: 그럼.
1: 우와! 우리 어디 가지?
0: 글쎄, 뭐 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1: 아직 배는 안 고픈데?
0: 그렇다면 어제 약속한 머리띠 사러 갈까?
1: 우와! 정말?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쁘다.
0: 짜잔! 이제 달림이와 엄마 둘만의 쇼핑 시간. 같이 골라볼까?

0: 어때? 마음에 들어?
1: 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예뻐!
0: 다행이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이걸로 사자!
1: 엄마, 고마워요! 엄마랑 케이크!
2: 엄마랑 케이크!
1: 엄마랑 케이크!
2: 엄마랑 케이크!
0: 자, 이제 사진! 하나, 둘, 셋! 배고프지 않아?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1: 좋아요! 근데 도시락은 어떡하지?
0: 도시락?
3: 재밌었어?
0: 정말 이걸로 되겠어?
1: 응! 엄마가 열심히 싸준 도시락이잖아요!
0: 엄마가 열심히는 했는데 어렵더라고.

0: 그래도 맛있어요.
1: 정말? 다행이다.
0: 엄마, 사랑해요.
1: 엄마도 사랑해, 달림아.

0: 엄마 어제 회사 빠져서 오늘은 일찍 가야 하는데. 어떡해. 빨리.
1: 회사 따로 엄마.
0: 내가 정말 다 목숨만 더 잔다는 게 그만. 못 살아.
2: 여러분, 이번 발표회 때 우리 반은 연극을 할 거예요.
1: 연극이요?
2: 그래요. 이번에 할 연극은 짠! 바로 이거예요.
1: 우와, 용감한 공주님 동화책이다.
3: 오, 용감한 공주? 어떤 내용인지 읽어봤니?
1: 네, 엄청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옛날 어떤 나라에 커다란 불을 뿜고 무서운 소리를 내는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임금님은 용을 없애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용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공주님이 용을 찾아갔는데, 사실 용은 커다란 가시가 박혀서 소리를 질렀던 거였어요. 공주님이 가시를 빼주자 용은 불을 뿜지도 무서운 소리를 내지도 않게 됐고, 공주님과 용은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3: 우와, 이야기를 전부 기억하는구나.
1: 그럼요. 너무 재밌어서 그림책을 10번도 넘게 봤거든요. 공주님이 얼마나 예쁘고 용감한데요. 아, 아빠 잠깐만요. 짜잔.
3: 어?
1: 아빠 어때요? 진짜 공주님 같죠?
3: 우와, 진짜 예쁜 공주님인데?
1: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용아, 조금만 참아. 내가 너의 발에 박힌 가시를 빼줄게.
3: 우리 달님이 공주님 역할 정말 하고 싶구나.
1: 네, 꼭 하고 싶어요.

너도 내가 공주님 하는 거 보고 싶지? 신데렐라처럼 짠! 인어공주처럼

0: 달림아, 공주 옷 입고 유치원에서 불편하지 않겠어?
1: 괜찮아요. 평소에도 공주님처럼 해야 공주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어요.
2: 응? 어? 뭐야? 달림이 너도 공주 옷 입고 왔네?
1: 그럼 써니 너도 공주 역할 하고 싶어서?
3: 어떡하지? 공주 역할은 한 명만 할 수 있는데.
1: 선생님, 어? 전 대사도 다 외웠어요.
2: 저도요. 저도 다 외웠어요.
1: 어? 그렇다면 전 공주처럼 예쁘게 인사할 수도 있어요.
2: 제가 공주 인사 더 잘할 수 있어요.
3: 그래, 그래. 너희 둘 다 너무 공주 같아서 선생님이 결정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어때?
4: 가위바위보?
5: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3: 써니가 이겼네. 축하해. 달림이도 아쉽겠지만 축하해줄까?
1: 축하해.
2: 고마워.
6: 저런, 달림이가 엄청 아쉽겠구나.
1: 네.
6: 그럼 달림이는 무슨 역할을 맡았어?
1: 용이 뽑는 불꽃 역할요.
6: 불꽃? 우와, 그것도 재밌겠는데?
1: 하나도 안 재밌거든요.
6: 아, 공주 역할보다 재밌진 않겠지만.
1: 치.
6: 달림아, 아빠는 말이야, 우리 달림이가 써니를 응원해주면 좋겠는데.
1: 써니를요?
6: 써니도 달림이만큼이나 공주 역할을 하고 싶었을 거야.
2: 아바마마, 나쁜 용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7: 뭐라고 공주? 네가 용한테 가겠다고?
2: 네.
7: 안 돼, 용은 너무 위험해. 용은 불도 뿜고 엄청 무섭단 말이야.
2: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서둘러 용한테 가서 잘 이야기해볼게요. 용은 꼭 제 말을 들어줄 거예요. 안녕, 나는 공주야. 꼭 용으로부터 구해줄게.
1: 안녕히 계세요.
3: 안녕, 내일 보자.
1: 집에 가야지. 신발이...
2: 조금만 참아. 내가 가시를 빼줄게.
7: 이제 연습 그만하면 안 돼? 너무 늦었다고. 집에 가자.
2: 조금만 더 연습하고 집에 가자.
7: 집에 가고 싶은데.
2: 내일 공연이잖아. 조금만 더 연습하자. 아바마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1: 써니야,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공주 역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8: 이제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7: 달림아, 넌 좋겠다. 부름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잖아. 난 떨려.
1: 괜찮아. 너도 임금님 역할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7: 근데 왜 써니가 안 오지?
3: 그러게. 달림이 여기 있었구나.
1: 써니야! 왜 이렇게 늦은 거야?
3: 얘들아, 써니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9: 목이 쉬었어.
1: 뭐라고?
3: 목이 쉬었대.
1: 네?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
9: 안 나와.
1: 어떡해.
3: 그래서 말인데, 써니는 달림이 네가 공주 역할을 대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데?
1: 네? 제가요?
3: 응. 달림이 네가 대사도 다 외웠고 또 공주 역할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선생님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7: 그래, 달림이도 공주 역할 엄청 하고 싶어 했잖아.
1: 그치만 써니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9: 부탁해.
2: 괴롭히는 나쁜 용아! 다다라! 야! 야!
4: 우와!
7: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2: 제가 가보겠습니다!
7: 이 목소리는? 아니, 공주야. 네가 어떻게 용과 싸워 이기겠다는 것이냐?
2: 일단 용을 만나서 불을 뿜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보려고요. 용아,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너한테 부탁하려고 왔어. 아, 이 가시 때문에 네가 아파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뽑아줄게.
1: 야, 야, 야! 됐다! 예!
2: 많이 아팠겠다. 용아, 이제 괜찮니?
10: 예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0: 우와, 너희들 대단하다. 달림이가 써니 대신 목소리를 내다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1: 저도 공주 역할이 하고 싶었지만 써니도 엄청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2: 그래, 너희 둘 다 아주 멋진 공주님이었어.
1: 최고야. 달림아, 고마워. 나도.
2: 우리 오늘 연극 기념사진 찍을까?
1: 와, 좋아요. 좋아요.
2: 모두 공주님.
3: 공주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4: 얼굴엔
3: 순한 킹킹.
4: 주물엔
3: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옥스포드 탕.
12: 해보고
11: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4: 가자 얘들아,
1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8: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9: 호비는 아프대요!
8: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10: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11: 뽀로로 유치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질동!
12: 얼굴엔
14: 순한 킬킬!
12: 눈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17: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복구해요.
2: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마데카.

0: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 보니와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1: 자, 멋지다.
2: 드디어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너희는 선물 뭐 받고 싶어?
3: 나는 새 축구공.
4: 난 예쁜 가방. 나는 커다란 곰인형.
5: 난 무선조종 자동차. 보니 넌?
2: 난 역시 마법사녀 아리 인형이지. 빨리 내일이 되면 좋겠다.
4: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한테만 선물을 주신다는데 우리 모두 선물 받을 수 있겠지?
2: 다 받을 수 있겠지.
3: 그래, 우리 모두 착한 어린이잖아.
6: 착한 어린이 맞겠지?
2: 좋아, 혹시 모르니까 지금부터 착한 일 많이 하자.
7: 그래.
4: 그럼 난 먼저 집에 갈게.
5: 나도
2: 착한 일 하러
5: 빨리.
8: 저녁 먹자.
2: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0: 우리 분이 웬일이야?
2: 착한 어린이는 자세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죠. 아빠, 저도 할래요. 착한 어린이라면 설거지도 도와야죠.
8: 그래.
0: 분이야, 이제 이대 까야지.
2: 착한 어린이는 이제 잘 닦아요.
0: 그래.
8: 보니야, 이제 잘 시간. 벌써 누웠구나.
2: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요.
8: 그래, 그럼 불 꺼줄게.
2: 저기, 아빠.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겠죠?
8: 그럼, 우리 착한 분이 선물 주시러 꼭 오실 거야.
2: 그럼 저 산타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릴래요.
8: 그건 안 될걸. 산타 할아버지는 모두 잠들었을 때 몰래 오시니까. 그리고 일찍 자야 착한 아이지.
2: 맞나? 안녕히 주무세요.
8: 그래, 잘 자, 보니야.
9: 오호호, 루돌프야, 샛별 마을에 왔는데 어느 집부터 갈까?
10: 도착하셨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해뒀으니까 썰매가 자동으로 갈 거예요. 수고하세요.
9: 아, 그래, 알았다. 아유, 재미없어. 옛날엔 루돌프랑 같이 찾아다니며 재밌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어쩌나.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골디. 선물 줄 테니 조용히 해줄래? 자, 착하기도 하지. 근데 썰매가 문제군. 아유, 어쩐다.
2: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맞죠?
9: 그래, 보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2: 메리 크리스마스. 제 이름도 알고 계세요?
9: 그럼, 난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2: 그렇구나. 산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다니 정말 신나요.
9: 사실 몰래 왔다 가려고 했는데 썰매가 떨어지는 소리에 깨 모양이구나. 친구들한텐 비밀이야.
2: 네. 그런데 썰매가 고장나면 선물은 어떻게 나눠줘요?
9: 그러게, 큰일이구나.
2: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9: 뭔데?
2: 저희 동네엔 뭐든지 도와주는 슈퍼 영웅이 있거든요.

0: 이 소리는...
1: 여보, 왜 그래요?
0: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계속 자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지?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일단 가보자.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왜 안 자고 이 시간에 산타 할아버지?
1: 오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2: 산타 할아버지 전례가 펑하고 고장이 났거든요.
1: 자네가 슈퍼 영웅이란 얘긴 들었네.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썰매가 이래서 선물을 배달할 수가 없거든.
0: 정말 큰일이네요.
2: 보보맨,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고쳐주세요.
0: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내가 사실 보기보다 기계치거든.
1: 에휴, 저런 복잡한 기계 말고 사슴이 끌어줄 때가 좋았는데. 사슴만 있으면 마법을 써서 날게 할 수 있거든.
2: 정말요? 그럼 보보맨이 사슴을 만들어주시면 어때요?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1: 정말 사슴을 만들 수 있나?
0: 그럼요. 산타 할아버지,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1: 이렇게?

0: 썰매 끄는 사슴들 정말 오랜만이군. 이거만 고마워서.
1: 뭐요?
2: 산타 할아버지, 배달을 하나도 못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0: 그게 썰매가 고장이 나서 말이야.
2: 네?
0: 근데 걱정 마라. 여기 친구들이 도와줘서 배달을 할 수 있게 됐어.
2: 다행이네요. 근데 서두르셔야 해요.
0: 정말이네.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기엔 시간이 부족해.
1: 그럼 큰일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들 선물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0: 이를 어쩐다.
3: 그러게요.
1: 그럼 부부맨하고 제가 선물 배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골드도 함께요.
4: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0: 정말 도와줄 수 있겠니?
4: 네?
0: 다들 잘 어울리는데?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
1: 네!
0: 메리 메리 매직 사슴아 날아올라라! 야!

골든 어디 가?

아.

0: 뭐지?
1: 어떡해.
0: 혹시 산타 할아버지?
2: 착한 어린이는 이 시간에 자고 있을 텐데 이상하다.

0: 자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1: 쿨.
0: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2: 휴,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0: 두 사람 덕분에 이 마을 어린이들 선물을 무사히 전달했어. 정말 고맙다. 그래, 골디도 고마워.
1: 저희도 재미있었어요.
0: 난 이제 다음 마을로 가보마. 네, 참, 큰일 날 뻔했네.
1: 큰일이요?
0: 이 마을에서 제일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을 안 줬잖아. 자, 이건 우리 보니 거란다. 그래, 내년까지 착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1: 네.
0: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2: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3: 야호,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야.
1: 가방 정말 예쁘다. 귀여워. 내 선물은 마법성의 아리엔양이겠지. 이것도 좋아. 아빠, 우리 축구해요.
2: 아무래도 선물이 바뀐 것 같죠. 그럼 보니의 선물은 어디로 간 걸까요?
4: 마법 소녀 아리?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2: 다행히 힘찬이도 선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소방서에 견학을 왔어요.
5: 자, 꼬마 소방관들, 용감하게 불 꺼볼까? 발사!
6: 우와, 성공이야!
5: 아주 잘했어요.
7: 이것으로 소방체험을 마칠게요.
5: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이 났을 땐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죠?
6: 119!
7: 맞아요, 꼭 기억해야 해요.
8: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전대원은 즉시 출동 바란다!
5: 그럼 우린 출동해볼게요!
7: 또 봐요! 꼬마 소방관들!
6: 조심하세요!
4: 우와, 진짜 멋있다!
3: 나도 용감한 사람이 돼야지!
2: 준이와 흰천이는 용감한 소방관의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3: 소방관 출동! 칙칙칙!
1: 준이야! 뭐해?
3: 소방관 놀이 어때? 나 소방관 같지?
4: 에이, 그게 무슨 소방관이야. 우리 집엔 진짜 소방관 옷도 있는데.
3: 뭐? 정말이야?
4: 응, 우리 삼촌이 소방관이시거든. 저번에 선물로 주셨어.
1: 멋지다. 그럼 너 소방차도 타봤어?
4: 그럼 당연하지.
1: 힘찬아, 나 소방관 옷 보고 싶어.
4: 그래? 그럼 이따 놀이터에서 같이 소방관 놀이 할래? 내가 소방관 옷 입고 올게.
1: 좋아. 난 구급대원 할래.
9: 나도.
3: 그럼 난 소방관.
1: 나도 소방관.
4: 좋아. 그럼 난 소방관 대장.
3: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대장 할래.
4: 넌 소방관 옷도 없잖아.
3: 그치만 난 더 멋진 거 있거든.
4: 그래? 뭔데?
3: 그게...
1: 소방관 배지. 소방관 배지? 어디서 났어?
3: 그러니까 예전에 소방관을 도와서 같이 불을 껐는데 그때 용감하다고 특별히 받은 배지야.
1: 우와, 대단하다.
4: 거짓말.
3: 정말이라니까.
4: 그럼 이따 가지고 와봐, 그 소방관 배지.
3: 좋아, 가지고 올게.
1: 우와, 기대된다.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골디, 너 어때? 소방관 같아?
10: 아유, 역시 아니지. 아유, 나도 멋지게 꾸미고 싶은데.
1: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3: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11: 이 소리는? 차차차차, 불은 꺾어 해야지. 안전하게 다시 출동.
12: 부부맨 변신! 뿡뿡빵빵

0: 안녕, 보니? 무슨 일로 불렀어?
1: 친구들하고 소방관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저만 아무것도 없어요.
0: 그게 무슨 말이야?
1: 경찬이는 소방관 옷을 입고 오고 준이는 소방관 배지를 가져온다는데 저도 뭔가 멋진 걸 가져가고 싶어요.
0: 아하, 그랬구나. 옷도 아니고 배치도 아니면 뭐가 있을까?
1: 아하! 설마 부부맨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0: 당연하지. 그럼 같이 만들어볼까? 컬러 방귀 캔디 머신! 뿜컬러 파워!
2: 슬기야, 내 구급 상자 어때?
3: 귀엽다.
4: 얘들아!
2: 와, 진짜 소방관 같아.
4: 그치? 소방관 출동! 어? 게다가 부부맨까지.
0: 소방관 놀이할 사람.
5: 좋아요.
0: 좋았어. 그럼 재밌는 소방관 놀이 시작해볼까?
5: 네.
1: 응? 근데 얘들아, 준이는?
3: 아직 안 왔어.
4: 금방 오겠지. 우리끼리 먼저 놀고 있자.
1: 그래.
0: 불이야, 도와주세요. 아, 뜨거.
4: 걱정 마세요.
1: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
0: 탈출 성공! 고마워요, 소방관님!
1: 구급대원 출동! 응급환자 치료 완료!
6: 고마워요!
4: 진짜 재밌다! 부부맨, 우리 한 번 더 해요!
1: 맞아요, 우리 더 놀아요!
6: 그래...
4: 오늘 진짜 재밌었어!
1: 다음에 또 놀자!
2: 안녕!
1: 얘들아, 잘 가! 결국 준이는 안 왔네. 무슨 일 있나?
7: 다음 날 걱정이 된 보니는 준이네 집에 찾아갔어요.
4: 보니 왔구나.
1: 안녕하세요. 준이 있어요?
4: 근데 기운이 좀 없네.
1: 네? 준이야. 어디 아픈 거야?
4: 아니야, 괜찮아.
1: 괜찮긴. 나 좀 봐봐. 많이 아파 보이는데 어디가 아픈 거야?
4: 아니, 그냥 좀.
1: 그래서 놀이터에도 안 나왔구나. 얼른 병원에 가보자.
4: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1: 너 병원 가기 싫어서 그러지. 그럼 내가 부부맨을 부를게.
4: 아니라니까.
1: 도와줘요, 부부맨.
0: 어? 본인은 준이네 간다고 했는데.
1: 이제 곧 부부맨이 올 거야.
4: 나 진짜 괜찮다니까.
1: 부부맨! 이쪽이에요!
0: 대체 무슨 일이야?
1: 준이가 엄청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은 안 가겠대요. 부부맨이 대신 좀 봐주세요.
4: 아니에요, 부부맨. 하나도 안 아파요.
0: 어디 한번 볼까? 먼저 열이 있는지 재볼게. 열은 없는 것 같고, 다음은 심장 박동을 들어볼까?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1: 네? 그러고 보니 준이 얼굴도 엄청 빨개요.
0: 정말이네?
1: 거봐, 준이야, 너 아픈 거 맞네.
4: 아니라니까.
1: 이건 뭐지?
4: 안돼.
1: 방금 그건 뭐야? 꼭 배지 같던데.
4: 그게 소방관 배지를 만들려다가 망쳤어. 사실은 나 소방관 배지 없어. 힘찬이한테 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1: 뭐?
0: 그래서 놀이터도 안 온 거구나?
4: 네. 친구들이 다들 배지 보여달라고 할 텐데 저 이제 어떡해요?
1: 준이야, 그냥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어때?
4: 안 돼. 그랬다간 힘찬이가 엄청 놀릴 거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실망할

0: 배지가 거짓말이었다고?
1: 같이 불을 껐다는 것도?
2: 응. 힘찬이한테 지기 아니? 싫어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0: 괜찮아.
1: 어?
0: 솔직하게 말해줬잖아.
1: 맞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2: 얘들아.
0: 힘찬이 넌?
2: 난... 미안해, 힘찬아.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
3: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나도 거짓말한 거 있어.
2: 어?
3: 삼촌이 소방관인 건 진짠데 소방차는 나도 못 타봤어. 미안해.
0: 뭐? 준이랑 힘찬이 진짜 멋지다.
2: 어?
0: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1: 맞아. 너희 진짜 용감한 것 같아.
3: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게.
4: 우리 이제 뭐든지 솔직하게 말하자. 씩씩하고 용감한 소방관처럼.
3: 좋아.
4: 화재 발생 출동.
3: 삐뽀 삐뽀 비켜나세요. 어? 준이야, 어?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2: 그러게.
0: 저건
1: 그래야
0: 어떡해.
1: 저기 전화기가 있어.
3: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자. 불이 났을 땐 119.
1: 이쪽이에요, 이쪽.
3: 우와, 불이 꺼졌어.
1: 아휴, 다행이다.
5: 다음 날이 되었어요.
0: 우와.
5: 준이와 힘찬이가 침착하게 화재 신고를 해서 큰 불이 날 뻔한 걸 막았대요.
6: 맞아요. 그래서 준이와 힘찬이를 샛별마을의 명예소방관으로 임명하기로 했어요.
5: 정말 잘했어요, 우리 꼬마 소방관들.
0: 이건 소방관 배지? 소방차도 타보고 소방관 배지까지? 정말 좋겠다.
1: 우와, 진짜 소방관 배지가 생겼어.
3: 야호.
5: 준이와 힘찬이가 소원을 이뤘네요. 앞으로도 둘은 용감한 꼬마 소방관이랍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길길,
5: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꼬롱꼬롱 떠나요 우대치고 캠핑카. 날날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8: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캠핑.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11: 아침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균형 있게 다 남았다.
12: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새콤달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의 목걸이를 찾아라.
1: 빨리 가자, 빨리. 얼른 공원 가서 도시락 먹자, 나냐.
2: 우와, 난 소풍보단 자고 싶은데, 솔직히.
3: 어? 근데 로미, 그 목걸이는 뭐야?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
2: 어? 이거 놀러가는 김에 오랜만에 해봤어.
3: 오, 멋진 진주네.
1: 와, 만져봤는데 낫나?
3: 안 돼, 안 돼. 로미한테 소중한 거라고 하쥬.
1: 소중해?
2: 이 목걸이는 정말 소중한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거든.
4: 자, 집중. 그렇기에 예로부터 이모션 왕국의 왕가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는...

0: 짝꿍 티니핑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공주님들은 이미 짝꿍 티니핑을... 어? 공주님들? 공주님들!
1: 박사님도 여기까진 절대 못 쫓아오실 거야. 오늘은 늦게까지 실컷 놀다 가자.
2: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이런 기분.
1: 우리 뭐부터 할까? 목걸이가 망가졌어.
2: 로미,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네?
1: 그럼, 당연하지. 제니 네가 준 건데. 그런데, 이렇게... 어?
2: 내가 고쳐줄게. 앞으론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로미. 너와 나를 영원히 이어줄 증표야.

0: 아직 있을 거야. 있어야 해. 헬로미, 헬로미. 로미, 힘내.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나나?
1: 아,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없으면 못 찾지 않을까 소리치자.
0: 진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나나?
2: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난 그만 올라가 볼게.
0: 로미! 얘들아, 다들 어디 갔다 왔... 냄새!
1: 냄새는 무슨... 진짜네, 솔직.
3: 그게 로미가 아끼는 목걸이를 하수구에 빠뜨렸거든, 쥬.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목걸이가 없었구래.
4: 약한 소리는 그만! 물건 찾기 전문가 꼼딱핑이 있잖아, 꼼딱! 그치만 하수구는 엄청 깊고 어둡다고, 솔지.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있어도 내 눈은 피할 수 없지, 꼼딱!
3: 그래! 꼼딱핑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랐거래.
0: 좋았어! 이번엔 꼭 목걸이를 찾아오는 거야, 쭈!
5: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다들 어디 간다고?
2: 겨우 들어오긴 했는데 목걸이는 어디로 갔을까, 뽕다.
4: 좋아, 이쪽이다, 뽕다.
3: 뽕다핑. 어딘지는 알고 가는 거야, 쭈.
4: 어허, 이쪽 맞다니까, 뽕다. 내 느낌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3: 꼼딱핑이 어디 갔지?
0: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어, 나나.
1: 상자야, 혹시 하츄핑하고 애들 봤어?
5: 봤지, 그럼. 하수도에 뭘 찾으러 간다는 것 같은데?
6: 로미!
4: 야! 결정적인 단서다, 꿈딱! 그게 무슨 결정적인 단서야? 그냥 쓰레기잖아, 솔직히.
0: 얘들아!
1: 뭐?
0: 아마 이 물건들은 하수도를 떠내려가다 하나씩 떨어진 걸 거야, 뽕당.
3: 그럼 물건들이 쫓아가면 로미의 목걸이도 찾을 수 있는 거네, 꿀에?
4: 좋았어! 그럼 다시 목걸이를 찾아 출발!

0: 안 보이는데 꿀에.
1: 와, 어? 저기 봐, 펑단.
0: 여기는 막

0: 어떡하지? 여기가 아닌가 봐.
1: 로미, 다들 괜찮을 거야, 삐뽀. 진정하고 나한테 맡겨봐, 삐뽀.
2: 녀석이 배가 고픈 모양이군. 너, 생쥐 이 녀석! 꼼짝 마라, 꼼짝! 공개!
0: 야! 너무 빨라, 생쥐!
3: 저리 가란 말이야! 병원 녀석이 가득 있는다니!
2: 허허, 평화롭지 않은 눈덩이인 것 같은데, 꼼짝?
0: 얘들아, 생쥐가 다시 쫓아오기 전에 얼른 목걸이를 가져와야 했죠.
1: 근데 저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꼼짝?

0: 맛있어, 퐁당핑.
1: 목걸이는? 여기 있지,
2: 야호! 드디어 사건 해결! 꿈싹!
3: 솔직하면 뭉게뭉게. 얘들아, 저기 끝끝 구름 쪽으로.
1: 얘들아,
4: 로비,
1: 조금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2: 우리가 나설 차례군. 자,
1: 이번엔 내 차례. 쑥 커져라, 아자.
2: 만능 사다리를 내릴게, 니까.
4: 고마워, 얘들아.
2: 자, 어서 올라가자.
5: 조심히, 천천히.
2: 자, 날 잡아, 봉답비.
5: 내 손 잡아.
2: 뭐하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그래?
5: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솔지.

0: 걸 돌려주고 싶어서 쥬.
1: 다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다시는 못 보면 어떡하나 하고.
2: 용기.
1: 앞으로는 이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마. 나한텐 누구보다도 너희가 소중하니까.

0: 잘한다.
1: 오늘은 꼭 열쇠 티니핑을 찾으면 좋겠다, 쥬.
0: 돈만 더 찾으면 되는데.
2: 온 세상을 밝게 빛내주기. 별들이 싸겨준비.
3: 마야, 진지하게 해야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2: 별들이 속삭여준비.
4: 뭐야, 뭐야? 목소리가 왜 저래?
0: 뭔가 이상해. 마야가 갑자기 왜 저러지?
1: 혹시 열쇠 티니핑 때문 아닐까쥬?
4: 저거 솔지!
0: 솔지띠, 어디 가?
5: 이제 괜찮네.
3: 음악 수업은 여기까지. 마야는 다음에 제대로 불러보자.
0: 종소리도 이상한데?
6: 뭔가 다 박자가 안 맞았거래.
7: 음표는 앞일 것 같아, 나나.
0: 앞이라?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어서 찾으러 가자. 얘들아, 변신하자.
8: 정말 다들 일이
0: 진짜 이상한 박자로
8: 말하게
0: 되네. 이제 괜찮네? 대체 이게 뭐지?
7: 넌 모든 노래로 하게 되는 아핑의 음표야, 솔지.
0: 역시 아핑이 장난치고 있는 거구나. 얘들아, 흩어져서 찾아보자.
7: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1: 내 음표들은 어디 있을까?

0: 걸 언제 다 모으지?
1: 아, 핑크? 네 음표들을 훔치는 도둑이 있어. 어서 로미에게 가서 되찾아와.
0: 내 음표를 훔치는 건 용서 못해. 아!

0: 곧 합주대회인데 장난치지 마.
1: 아니, 장난친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해. 봐봐, 진짜야. 멀쩡하네?
2: 이게 우리가 모은 전부야. 문표들은 있었지만 마음기는 못 봤었죠.
3: 이미 학교 밖으로 갔나 봐. 어서 찾아보자.
4: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어요. 초코, 딸기, 바닐라 아이스크림.
5: 어서 오세요.
4: 어? 가 서로 질투하는
3: 아핑은 못 찾고 이 은근한 잔뜩 어? 저쪽에 뭔가 있나 봐. 역시 여기 있었구나. 어?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한 나아핑이야. 응? 너희구나! 내 은표들이 혼자!

0: 어? 좋았어. 이 틈에.
1: 난 내 음표를 되찾으려는 것 뿐인데. 다들 너무해.
0: 어? 이거 네가 일부러 퍼뜨리고 다닌 게 아니고?
1: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엄청 소중한 거라고. 아!
0: 우린 널 캐치하려고 찾아다닌 것뿐이야. 그러다가 음표들을 발견한 거고.
1: 한참 찾아다녔어, 음표들아. 널도 내가 많이 보고 싶은... 어? 어? 어? 음표 하나가 없어! 어떡해, 어떡해! 아!
0: 진정해, 아핀. 우리가 음표 찾는 거 도와줄게. 근데 대체 어쩌다 음표를 잃어버린 거야?
1: 놀이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새가 달려들어서 내 반짝반짝한 악보를 핥히고 지나갔어. 그때 음표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고.
2: 반짝반짝한 걸 노리는 새라면 까마귀가 틀림없는데 솔지.
3: 그 까마귀가 마지막 음표를 갖고 있지 않을까 꼬래? 근데 어떻게 찾지?
4: 헤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나나!
1: 제발 나타나주라니.

0: 악보가 고쳐졌어. 아, 구해줘서 고마워, 지우야.
1: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아, 이제 끝까지 노래할 수 있어. 아,
2: 정말 잘됐다, 핑. 자, 그럼
3: 트리 트리 테크닉 미스 큐브 속으로.

0: 내 이름은 아핑이 아니라 아핑이야. 아, 이것도 아니야. 뭐 됐어. 이제 저쪽 길만 남았으니까.
1: 자, 너희를 위해 부를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용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덮어본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복스포드 타운.
11: 아,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복스포드 타운.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꾸렁꾸렁 떠나요 찍찍어.
7: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어린 왕자의 고향별. 안녕 어린 왕자.
1: 아,
0: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1: 어, 스토리아 취재도 끝났으니 슬슬 돌아가야지.
2: 같이 지내면 즐거웠는데 정말 아쉽다.
3: 아직 스토리아에 취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가지마 어린 왕자.
1: 나도 너희랑 더 있고 싶지만 고향별이 그리워졌어. 통통한 바오밥 나무, 뜨겁지 않은 화산, 햇빛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햇빛 쪽으로만 자라나던 꽃. 다들 빨리 보고 싶어. 얘들아, 나중에 꼭 다시 올게.
0: 어,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어린 왕자, 우리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1: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을 거야.
4: 에오 박사! 도대체 마을 녀석들은 언제 혼내줄 거야?
5: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무시무시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중이니까. 예, 드디어 완성했다. 무엇이든지 다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돌연변이 광선총. 좋아. 어떤 것부터 괴물로 만들어볼까나? 장난감? 책? 아니면 타이탄? 장난이야, 장난. 어, 이건 맛있는 오렌지 냄새. 어? 뚱뚱치킨? 오렌지 못 봤어?
6: 오렌지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5: 이상하네. 설마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숨긴 건 아니겠지?
6: 아니에요.
5: 분명히 오렌지 냄새가 났는데. 그럴 줄 알았어. 돌연변이 광선 발사.
6: 깨물다 자라가.
5: 아주 아주 좋아. 그럼 이제 마을 녀석들이 괴롭히러 가볼까. 오래오래요.
0: 떠날 준비는 다 된 거야?
1: 어, 덕분에 빨리 정리했어.
2: 자, 이건 선물이야. 너희 고향별에 잘 심어줘.
1: 우와, 정말 예쁜 꽃이구나. 고마워, 비키. 얘들아, 너희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0: 어린 왕자, 꼭 다시 놀러 와야 해.
1: 당연하지. 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7: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1: 그래, 너희들 레오 박사를 너무 미워하지 마. 언젠가는 착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0: 그럼 레오 박사가 아니지.
1: 이제 그만 가볼게. 친구들 모두 안녕.
8: 어린 왕자 잘 가.
5: 어느 녀석부터 괴롭혀줄까? 꽃이잖아. 저게 좋겠는걸? 돌연변이 광산 발사!
1: 저게 뭐야?
0: 꽃이 커다란 괴물이 됐어!
2: 어?
0: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누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서 이 상황!

0: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1: 아니, 위험한 상황이잖아.
0: 레오 박사가 꽃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2: 어머, 꽃 괴물이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응?

0: 저 녀석들이.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어림도 없는 소리. 좋아, 그렇다면 다음 작전이다.
2: 뭐야, 도망치는 게 작전이었어?
0: 괴물꽃, 자, 발따라. 우리 까르탄 공격.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강화시켜 꽃가루를 이겨내자. 응?
4: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그린빈이 필요하지. 그린빈의 파세올라민,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그린빈.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그린빈 샐러드.

0: 그렇다면 더 강력한 괴물을 만들어주지. 광산 발사!
1: 이런, 안 돼! 엄청 커졌잖아! 힘으론 이길 수 없겠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2: 슈퍼잭! 내 우주선으로 꽃괴물을 날려버리는 거야!
1: 뭐라고? 그렇지만 우주선을 날려버리면 고향가라 갈 수 없어!
2: 괴물을 막는 게 더 중요하잖아. 우주선을 사용해줘.
1: 그래도 그건...
2: 슈퍼잭, 어서!
1: 알겠어. 플래시론, 꽃괴물을 우주선으로 유인해줘.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더비키, 플래시론을 꽃가루로부터 막아줘.
3: 알았어. 원더 파워! 오호호!
1: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야. 힛! 어린 왕자, 지금 출발시켜!
2: 알았어, 슈퍼잭!
0: 아야야, 이런 도당하다니.
1: 레오바스라!
0: 너희들이 또 내 일을 다 망쳐놨구나.
1: 너 때문에 어린 왕자가 고향별에 갈 수 없게 됐다고.
0: 그러니까 누가 우주선으로 내 괴물꽃을 날려버리라고 했어?
3: 우리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
0: 시끄러워. 다음엔 꼭 혼내주고 말겠어.
2: 제발 그만해, 친구야.
0: 친구? 야! 날 친구라고 부르지 마! 난 친구는 필요 없다고!

0: 게임 스토리야.
1: 레오 박사, 언제까지 너의 그 실패작들을 계속 봐야 하는 거야? 똑바로 좀 만들어 봐.
2: 탄탄, 이번엔 진짜 날 믿어보라고. 자,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
3: 아, 장미꽃이 바싹 말라버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레오 박사님?
2: 어떻게 된 거긴?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슈퍼건조기.
3: 어?
2: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바싹 말려버리는 무서운 발명품이지.
3: 와, 역시 레오 박사님이십니다.
2: 뭐야? 이럴 수가. 역시 난 위대한 발명가야. 오래오래오.
3: 레오 박사님!
1: 나 이런.
4: 그렇게 하게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5: 응, 책에서 봤어.
6: 그런데 왜 안 생겨?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있잖아.
5: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가?
7: 잭, 물랑비 그만하고 밭에 물 줘야지.
5: 네. 물이 왜 멈췄지?
4: 다 말라가고 있어.
7: 이게 무슨 일이야?
2: 땅속의 수분을 모두 흡수해서 스토리아를 사막으로 만들어주겠어.
3: 레오 박사님, 작은 물탱크 안에 스토리아의 물이 다 들어갈까요?
2: 물론이지. 고대의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킨 물탱크라서 물을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스토리아뿐만 아니라 바닷물까지 모조리 흡수할 수 있지. 좋아, 레오봇. 더 세게 쭉쭉 빨아들여라. 오래요, 오래요.

0: 이제 목이 말라 모두 엄청 괴로울 거다.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0: 왔구나 슈퍼제트. 기다리고 있었다. 자, 받아라.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이 빠지면 힘을 쓸 수 없지. 너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모두 빨아들여주마.
1: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2: 힘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3: 안 돼.
1: 더 이상 싸울 수 없겠어.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몸속 수분을 보충해서 레오 박사를 물리치자. 응?
5: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려면 요거트가 필요하지. 요거트에 카세인, 고구마에 클로로겐산, 레몬즙에 비타민C를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요거트 한 컵, 고구마 200g, 신선한 레몬즙 5g,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요거트 고구마 스프.

0: 아니,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안 돼, 더 세게 흡수해야겠어.
1: 이젠 소용없어. 어서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놔.
0: 좋아, 그렇다면 되돌려주마. 그동안 흡수했던 모든 수분이다. 자, 받아라. 좋아, 공격.
1: 어? 야! 물살이 너무 세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내 몸이 괜찮아졌어. 수분이 보충됐어. 얘들아, 네오봇이 가지고 있는 물을 이용하면 스토리아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어. 좋은 생각이야.
0: 작전이 엉망이 됐잖아. 모르겠다. 너희들 모두 다 날려버리겠어. 최대 출력 물대포 발사.
1: 아까는 방심했지만 이번엔 안 통해. 네오박사,
0: 도대체 언제 온 거지? 슈퍼제, 무슨 짓을 한 거야? 겁도 없구나. 이까라 받더라. 이런, 팔이 막혀져 버렸잖아.
1: 레오 박사, 어서 스토리아를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
0: 분하지만 할 수 없군. 도망이다. 미롱. 야구르지. 어려워요.
1: 이런,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얘들아, 도와줘. 알았어. 플래시 파워. 원가

0: 응, 교회.
1: 뭐야?
0: 야!
1: 안 돼!
0: 두고 보자, 슈퍼제!
2: 좋았어!

0: 아주 뭐?
1: 학원 무슨 일이야?
0: 아, 이런.
1: 두더지 아저씨 괜찮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옥스퍼드 상.
6: 해보고.
10: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12: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스쿨버스 왔네.
1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14: 같이 가자.
13: 안녕.
15: 재밌게 공부해요.
16: 와, 놀이터다.
17: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집한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6: 내일 떠나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4: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에 맛이 쎌 것 같아.
1: 이번에 새로 개발한 레시피로 만들었어. 먹어봐.
2: 잘 먹을게, 사유.
3: 사유, 치치 접시에 고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1: 아니야, 내가 다 똑같이 담았는걸.
3: 치치한텐 먹음직스러운 고기 한 덩어리가 더 있는데.
4: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도켓.
5: 얘들아, 난 채소만 먹잖아. 자, 도켓, 내 거 먹어. 자.
3: 고마워, 드래콤. 잘 먹을게. 와, 배부르다.
0: 잘 먹었어, 사요.

0: 치치랑 도켓은 왜 이렇게 남긴 거야? 맛이 없어?
1: 그럴 리가. 난 채소는 싫어. 고기가 좋다고.
2: 맞아.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거야.
0: 채소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3: 맞아.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2: 핫자! 핫! 허이차! 난 충분히 튼튼하거든.
1: 힘은 내가 더 셀걸.
4: 피리피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 골드레벨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미션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2: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뿌뿌!
0: 양배추 공주의 고민을 해결하라! 채소 왕국에는 양배추 공주가 살고 있어요.
1: 그런데 최근에 큰 고민이 생겨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0: 정말 답답하겠는걸요?
1: 친구들이 얼른 가서 공주님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2: 그럼 저희 이만 뿌뿌!
3: 공주님께 무슨 고민이 생긴 걸까?
4: 글쎄, 로빈, 채소왕국과 양배추 공주에 대해 검색해줘.

0: 끼리끼리 채소 왕국은 브로콜리 왕과 양배추 공주, 수많은 백성들이 채소를 재배하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양배추 공주의 머리에 큰 뿔이 자라 백성들과 브로콜리 왕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뿔이 더욱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주를 구해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에이, 이번 미션도 너무 쉽잖아. 얼른 가서 공주님을 낫게 해드리자. 응! 자! 예. 그럼 출발! 출발! 이번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다들 알았지?
2: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이번 미션은 식은죽 먹기잖아.
3: 대장, 식은죽 먹기는 내가 또 자신 있다고.
1: 어쨌든 우리가 먼저 양배추 공주를 낫게 할 약을 찾는 거야. 그럼 미션도 성공하고 지체 코드 아주 납작하게 할 수 있지. 그럼 전속력으로 전제.
3: 오케이 대장,
2: 전속력으로 전제.

0: 뭐야? 온통 채소들 뿐이잖아.
1: 네, 정말 신기한걸. 모두 채소로 집을 만들었나봐.
2: 사유가 이 마을을 봤다면. 우와, 이 정도면 평생 먹고도 남을 채소 수프를 만들 수 있겠는걸.
0: 뿔이 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설마 무시무시한 뿔은 아니겠지?
2: 내 핑크워치를 써볼까? 핑크워치, 양배추 공주님이 계신 곳을 검색해줘. 자, 어디에 있을까? 어? 이 근처에 있다고 나오는데?
1: 누가 불을 끈 거야?
3: 내 모자! 내 모자 좀 잡아줘요!
0: 도켓, 우리가 잡아주자!
4: 알았어! 첫, 핫, 첫!
0: 이야!

0: 저기 모자가 저 위로 올라갔어.
1: 이걸 어쩌지?
2: 잼금이 재밌어. 와, 신난다.
3: 나 좋았어. 자, 이야.
1: 또 날아간다!
3: 지치 잘 보라고! 으라차차차차차!
1: 다시 대파나무 위에 걸려버렸어.
0: 예쁜 모자 같은데 또 어쩌지? 어떡해, 내 모자.
3: 치치, 자신 있다며? 그것도 못 잡냐? 아니, 누가 할 소리. 너는 아예 잡지도 못하고 날아갔잖아.
0: 저기, 그래도 고마워요.
3: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2: 잼금이 재밌어.
3: 걱정 마세요. 지치가 아닌 제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와, 난다!
0: 어머, 모자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또 모자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머리에... 잠깐만요. 혹시 양배추 공주님 아니세요?
4: 절 아세요?
1: 공주야! 공주야! 공주야,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니? 어서 들어가자. 너희들은 누구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공주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왔어요.
1: 오, 너희들이구나. 어서 오렴.
0: 그런데 공주님의 뿔은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한 건가요?
1: 그게 어렸을 적부터 채소나 야채는 맛이 없다면서 먹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더니 저렇게 자라기 시작했단다.
3: 야채나 채소를 안 먹어서라니.
0: 농담이시죠? 채소는 싫어요. 맛이 없다고요.
1: 공주야,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먹다간 뿔이 계속 자라고 말 거란다.
0: 안 돼!
1: 그새 더 자랐구나. 이러다 하늘까지 닿겠어. 신비의 당근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텐데.
3: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1: 그럼 부탁하마.
0: 걱정 마세요. 공주님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네.
1: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가렴. 모기 주머니인데 위험에 처했을 때 씨앗을 꺼내 던지면 채소 무기로 변하거든.
3: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자!
0: 여기가 붉은 당근 농장인 것 같아.
3: 우와, 저게 다 당근밭인가 봐.
5: 벌써부터 맛있는 당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2: 잼금, 잼금.
6: 잠깐! 감히 우리 당근을 훔치려 하느니 용서할 수 없어!
3: 아니, 훔치다니요. 저희는 단지 신비의 당근을 찾으러 온 거라고요.
7: 신비의 당근이라 그 귀한 것을 훔치려 하다니 잡아라!
5: 아니에요. 정말 훔치러 온 게 아니라고요.

0: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잡! 잡! 오이!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1: 으자! 좌! 그 정도 실력으로 우리를 이기겠다고?
0: 토이 좌! 헤이! 좌! 어떠냐 내 실력이? 으자! 간다! 덤벼라! 자! 야! 좌!
2: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1: 죄송합니다.
3: 혹시 우리 신선님?
2: 그래, 내가 바로 이 농장을 지키는 뿌리 신선이란다.
4: 안녕하세요, 신선님.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이곳에 신비의 당근이 있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요.
2: 신비의 당근이라고?
3: 양배추 공주님 머리에 큰 뿔이 자라고 있는데 없애기 위해서는 신비의 당근이 꼭 필요해요.
2: 어디쯤이었더라? 우선 밭으로 가보자꾸나.
5: 네, 감사합니다.
4: 이게 다 당근이에요?
2: 그렇단다. 굉장하지?
0: 이렇게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지?
3: 신선님, 신비의 당근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그게... 저기... 저쪽 밭이었던가?
3: 저기요? 그럼 저희가 좀 찾아봐도 될까요?
0: 잠깐! 너희들 벌써 신비의 당근을 찾은 건 아니지? 부리부리 팀, 너희가 어떻게 여기?
3: 대장,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0: 그래?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도 이 밭을 좀 찾아봐도 될까요?
2: 그렇게들 하리요. 대신 내가 힘들게 키운 당근이니 잘 쌓아두었으면 좋겠구나.
4: 걱정 마세요. 어서 가자.
0: 이것도 아니잖아.
4: 도대체 신비의 당근은 어디에 있는 거야?
0: 혹시 찾은 사람 있어?
4: 여긴 없는 것 같아.
3: 여기는 없어.
0: 대장, 정말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어. 치코, 너 정말 이럴 거야?
4: 신선님, 정말 저쪽에 있는 게 맞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0: 전 꼭 신비의 당근을 찾아야 한다고요.
2: 그럼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었나?
0: 네!
2: 그래, 분명 이쪽이었어.
4: 얘들아,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래.
0: 어서 전성력으로 이동.
6: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밭을 다 뒤졌는데도 안 보이잖아.
7: 이상하다. 왜 여기에도 없는 거지?

0: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뭐야?
1: 대장, 이거 좀 봐. 나 잘했지.
2: 얘들아, 신비의 당근은 아직 못 찾았니?
0: 아무래도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밭을 다 뒤졌는데도 안 보인다고요.
3: 저에게만 살짝 신비의 당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2: 그렇다면 남은 곳은 저기뿐인데.
0: 어디에 있다는 거지?
4: 어? 여기야! 아까 신선님이 분명 저쪽을 가리키셨다고.
0: 그래?
4: 저 녀석들이!
3: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린 이쪽에서 찾아보자.
0: 어?
5: 이런 곳에 신비의 당근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3: 어쩌면 신선님이 여기에 두셨을지도 몰라.
4: 맞아, 얼른 찾아보자.
0: 됐나?
6: 안 보여.
7: 독해, 괜찮아?
5: 도대체 신비의 당근은 어디 있는 거야?
8: 잭금이 배고파.
0: 아휴.
4: 생큼아, 너 뭘 깔고 앉은 거야?
8: 생큼?
4: 생큼아, 엉덩이 밑에 뭐야?
7: 하트 모양 당근이잖아.
3: 그렇다면 이건 신비의 당근?
4: 야호! 우리가 신비의 당근을 찾았다!

0: 아무튼 신비의 당근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1: 그렇게 찾을 때는 없더니 생크미가 찾을 줄 누가 알았겠어.
2: 생크미 당근 좋아 좋아.
1: 공주님, 공주님,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신비의 당근을 찾아왔어요.
3: 하트 모양 당근, 이거 맞죠?
4: 정말로 신비의 당근을 찾아오다니.
0: 얼른 당근을 드셔보세요, 공주님. 네.
4: 공주야, 물이 정말로 사라졌어.
1: 우와!
0: 정말 고마워요. 이제 더 이상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4: 공주야, 앞으로는 편식하지 않을 거지?
0: 그럼요. 채소도 많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고 저랑 같이 골고루 맛있게 먹어요.
4: 그럼요. 전 채소가 제일 좋은 거려.
1: 네. 우와!

0: 그런데 치치핑핑팀은 전설의 유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1: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급할 거 없잖아.
2: 자, 우리가 찾아버리는 건 어때?
1: 나쁘지 않지. 마루가 이상한 변신만 안 한다면.
0: 뭐라고?
3: 대장, 혹시 옆쪽 창고에 있는 건 아닐까?
4: 그런데 대장, 우리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어.
5: 어서 찾기나 해! 도대체 신비의 단골은 어디에 있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치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키가 크고 싶다면 키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옥스포드 팡.
11: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 얼굴엔
14: 순한 킬킬.
1: 순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리 여행 가자.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홍룡삼 팀호합.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의 선물.
8: 우와, 아침 햇살이 따사로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
9: 어? 어? 뭐지? 식물연구 동아리?
10: 어? 어? 웬디야, 좋은 아침이야.
8: 이거 선생님이 진행하는 동아리인가요?
10: 어, 맞아. 어때? 관심 있니? 동아리에 들어오면 다 같이 식물을 연구할 수 있어.
8: 재밌을 것 같아요.
10: 한번 잘 생각해봐.
8: 네.
7: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1: 식물 연구 동아리 뭐지?
12: 잘 어울리네. 관심 있어?
8: 당연하지. 근데...
7: 아이, 뭘 망설여. 관심 있으면 당장 선생님께 가서 신청해봐.
8: 그런데 신청하면 강당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11: 그래서?
8: 난 못해. 한 번도 혼자 무대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나 무서워. 동아린 하고 싶어.
7: 아이, 너...
10: 어? 어? 수업 시작하자.
13: 난 정말 형편없어. 왜 제대로 하는 게 없지? 나비날개도 뚝뚝해. 너 예쁘잖아. 짜증나.
14: 주피카 여왕님, 이번엔 무슨 마법이죠?
15: 오? 이건 감정나비야.
14: 오?
15: 인간에게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두 가지가 있지. 감정나비는 바랄라 페어리즈의 긍정적인 감정을 뺏어서 나의 에너지가

0: 될 거야. 부정적인 감정만 남은 베어리즈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야.
1: 스피커 여왕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2: 스피커 여왕님, 제가 맡을게요.
1: 저는 사람이 없고 나비날개도 예쁘지 않으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2: 헛소리 하지 마.
1: 뭐가 헛소리야?
0: 가서 이 감정나비로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마법을 걸어.
1: 스피커 여왕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0: 스타스톤 조각은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3: 주신 선물이야. 출장 가신 지 벌써 한참 됐는데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어.
4: 웬디야.
3: 뭘 보내셨을까? 딴따따딴. 어?
4: 어?
3: 어? 이게 뭐지?
4: 응? 어?
3: 편지부터 봐야겠다.
4: 어? 뭔지 모르겠는데.
3: 뭔가 했는데 이건 씨앗인가 봐. 아빠가 어떤 꽃을 보냈을까? 이 꽃말이 아빠의 편지인 것 같아. 꽃이 피면 아빠의 뜻을 알 수 있겠지? 뮤뮤링 완전 기대돼.
4: 내려줘.
3: 무슨 꽃이 피려나? 아빠 보고 싶다. 응, 결정했어.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갈 거야.
5: 웬디야, 혼자 발표 잘할 수 있겠어?
3: 그래서 너희의 도움이 꼭 필요해.
6: 연습을 도와줄 순 있지만 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건 안 돼.
3: 응, 열심히 준비할게.
5: 웬디야, 내가 도와줄게. 웬디, 넌 잘할 수 있어.
3: 응? 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6: 웬디야, 여긴 좀 고쳐야 할 것 같아.
3: 선생님, 저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1학년 5번 웬디라고 해요. 꽃을 좋아하죠.

0: 왜 요즘 파렐라 페어리즈가 안 보이지?
1: 그럼 나 조금만 더 잘게.
0: 장꾸러기! 어? 안녕하세요.
2: 어떡해, 우리 둘 겪나봐.
0: 전 1학년 5반의 웬디예요. 전 꽃을 정말 좋아해요. 예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싹이 났네. 신난다. 새싹아, 어서 자라서 꽃말을 알 수 있게 해줘.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1: 지금이야. 가라, 스피카 여왕님의 감정나비야.
0: 예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3: 성공인가?
0: 이런 상태로 무대에 올라갔다간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거야. 화분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공이다.
1: 근데 저 화분을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
3: 그러게.

0: 웬디가 왜 아직 안 오지?
1: 그건 그렇고 어제 꿈에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2: 웬디야, 발표 준비는 잘하고 있는... 어?
1: 그때 포포링이... 어? 웬디야, 발표 준비는 다 된 거야?
3: 나 그냥 포기할래.
1: 어? 어째서? 왜 포기한다는 거야?
3: 발표를 해도 잘할 것 같지가 않아. 분명 비웃음이나 당하겠지.
1: 그런 이유로 포기하겠다는 거야?
2: 웬디야, 꽃을 가꾼다는 건 어렵지만 재밌는 일이야. 처음에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잘 자라지 않고 겨우 싹이 돋아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꼭 참고 기다리면 큰 기쁨을 줄 테니까.
3: 알겠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4: 어? 어디 가는 거지?
1: 어디 가는데?
3: 강당에서 연습하려고. 이따가 봐.
4: 갑자기 활기가 넘치네.
1: 웬디가 원래 긍정적이잖아요. 참! 전에 우리가 말했던...
5: 알라페어리지다뚜! 가라!
6: 잠깐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1: 전에 그 비밀 말이야. 웬디한테 말 안 했지?
3: 비밀이라고?
5: 돈 조각의 비밀인가?
7: 꽃말의 비밀을 풀면 웬디한테 큰 힘이 될 거야. 우리가 웬디를 도와주자.
1: 선생님께 꽃 피우는 방법도 여쭤봤어.
5: 잘 안 들렸뚜.
6: 꽃말의 비밀을 풀면 웬디한테 큰 힘이 될 거라는데.
5: 그 화분이 정말 특별한 거였어.
6: 기.
3: 묘묘링, 우리 시작하자. 묘. 안녕하세요. 전 1학년 5반 웬디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꽃을 좋아했어요.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8: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한 긍정적인 감정이 넘치고 있으니 이 스피카 여왕에게 강한 힘을 줄 수 있겠어. 좋아. 이제 긍정적인 감정은 내 힘이 되고 파랄라 페어리즈에겐 부정적인 감정만 남을 거야.
3: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난... 안 되겠어.
0: 뮤, 웬디야, 왜 그래? 조금 전까지 잘하고 있었잖아.
3: 더 이상 못하겠어. 솔직히 자신이 없어. 다들 나한테 실망할 거야. 아빠, 시아, 레나, 담임선생님 모두 날 격려해줬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무서워.
0: 웬디야.
3: 난 자신 없어.
0: 웬디야, 웬디야.
2: 웬디야, 곧 발표 시작이야. 놓고 간 게 있나?
0: 웬디야!
4: 방금 뭐지? 잘못 봤나?
6: 빨리 해! 시청조각이 안에 있을 거야.
5: 왜 넌 안 하고 나만 시켜?
3: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화분이 어떻게 된 거지? 아빠가 주신 선물인데 난 왜 이럴까?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해. 꽃도 잘 못 키워.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6: 정말 그러니키.
5: 또
6: 화분 빼앗아 와.
5: 또
3: 너희 짓이었구나. 아빠가 주신 거야. 절대 못 줘. 내 돌려줘. 나한테 서주는 거야.
5: 키키, 내가 빼앗았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

0: 걱정하지 마. 이 새싹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웬디 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강한 새싹처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꽃이 피우는 그날까지.
1: 네 말이 맞아. 동아리 발표 포기하지 않을게. 어? 우와, 예쁘다. 어? 스톤 조각이야.
0: 어? 우와, 너에게 주는 선물인가 봐.
1: 곧 발표가 시작할 거야. 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0: 루루링과 포포링한테 알리자.
2: 응. 어? 바랄라 페어리스.
0: 스피카!
2: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넌 항상 긍정의 힘이 넘치지. 스톤 조각을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0: 꽃을 피크 어둠의 마법이요. 발사!
1: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강화!
0: 네 새싹처럼 약해 빠졌구나.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휘청대다니.
1: 아빠가 주신 선물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소중한 새싹이라고.
0: 아주 좋아. 에너지가 마구마구 넘치는구나. 너의 그 강한 힘은 이제부터 내 거야.
1: 너무 무서워. 내 새싹, 나 갑자기 왜 이러지?
0: 감정나비는 네 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없애버리니 넌 질 수밖에 없어.
2: 바랄라 페어리즈 중에서 네가 가장 약하잖아.
3: 불쌍한 바랄라 페어리즈 뚱.
1: 맞아, 난 제대로 어? 하는 게 없어. 아빠가 아시면 실망하실 거야.
2: 더 이상 힘 빼지 마. 넌 남을 귀찮게만 할 뿐이야. 남한테 기대기만 하지.
1: 난 친구들의 응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2: 넌 평생 외톨이가 될 거야. 감정나비의 마법이 정말 대단하네요.
4: 웬디야!
1: 웬디야! 난 쓸모없는
4: 웬디야,
1: 사람이야.
4: 너 왜 그래?
1: 아무도 날 안 좋아하겠지.
0: 스피카, 무슨 짓을 한 거야?
2: 스피카, 웬디를 괴롭히지 마!

다

0: 되지 않나 보지?
1: 웨이야!
0: 스피커 어그맨 마법이 못 가라! 이 친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스타스톤 조각을 전부 내놔.
1: 웬디야, 정신 차려. 넌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밝은 아이잖아. 넌 우리 실망시킨 적 없어.
0: 정신 차려 웬디. 넌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1: 줄 아는 게
0: 우린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1: 아무도 날 좋아하지
0: 웬디야,
1: 않아.
0: 웬디야, 정신 차려.
1: 모두 나한테 실망했을 거야.
0: 웬디야,
2: 쉬어야 레나야.
3: 너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넌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4: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
3: 발표도 못하는 용기 없는 바보.
1: 그만해, 비웃지 마.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친구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친구들은 늘 끝까지 날 응원해줬어.
0: 아니, 어떡해.
1: 웬디야,
0: 드디어 돌아왔구나.
1: 너희들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5: 좋아하는 꽃은 아빠가 선물해주신 데이지예요. 데이지의 꽃말은 강함과 희망, 기쁨이죠. 저도 데이지 같은 사람이 꼭 되고 싶어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7: 옥스포드 황!
18: 해보고!
1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5: 탑승하세요!
1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1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0: 룸메이트 지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식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동전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집중.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지난 이야기, 크리스탈 워리어 군단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에 세상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워리어 군단을 무찔렀답니다.
12: 다음엔 이런 글 올려주면 안 돼? 마일로는 샌드위치를 먹었고 모든 게 다 평범했다.
13: 사람 기준에서? 아니면 고양이 기준에서?
14: 우와,
13: 고양이 기준이 훨씬 재밌지.
12: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나만의 인간 안전지대야. 안전지대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15: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13: 유나!
12: 아, 유나.
13: 유나! 근데 누군데?
12: 샤샤가 어렸을 때 돌봐준 고양인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또 발톱은 날카롭고 성격은 까칠하지. 만나서 반가워, 유나. 여긴 어쩐 일이야?
15: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해. 너희 둘의 도움이.
12: 어?
13: 왜? 무슨 일인데?
16: 누군가 크레센트 섬의 모든 고양이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17: 시몬 베라! 썬데이!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감히 날 혼자 있게 해? 다 어디 갔지?
16: 그게 고양이들이 섬 곳곳에서 납치돼서 아닐까요?
17: 어, 하긴.
16: 전 있어요.
17: 너?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넌 인간이잖아. 난 인간한테 일을 안 맡겨. 믿을 수 없으니까. 아, 추출하면 생선 가게 가서 점심 좀 사고 와.
16: 인간인데 믿을 수 있으려나?
17: 중얼중얼하며 말하는 건 인간들이 나는 짓이야. 인간이 아닌 고양이.

0: 아이가 되고 싶나? 그럼 이걸 써보든가 언제든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지.
1: 와, 제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0: 그럼 고양이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또 내 부하들도 찾아오고 내 정신 잊지 말고 서비스로 청원이도 달라고 해.

0: 지금까진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없는데 고양이도 전혀 없고 하긴 누군가 고양이를 다 납치했으니까
1: 고양이로 다니면 더 빨리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게다가 네 반려인간 때문에 고양이 납치범이 저 소리에 겁먹고 다 도망가겠어
2: 있지? 뭐하는 거야?
3: 내 고양이 통역기 어플을 선보고 있어
2: 어우 맞다 넌 유나가 하는 말 이해 못하지?
3: 근데 곧 완성될 거야 어? 에이 설마 지금 내 획기적인 발명품을 비웃은 것 같은데?
2: 그럼 선보고 있어 우린 고양이만 갈 수 있는 곳에 살펴볼게 알았지?
3: 다 끝나면 따라갈게
0: 어?
4: 정신 차려 한눈 팔면 안 돼 부활을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부활을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0: 미안해
1: 괜찮아 내 침대랑 거실을 박살냈을 뿐이니까
0: 샤샤 여기서 컸어?
2: 맞아 여기가 내 집이었어
1: 여긴 언제나 너의 집이야
0: 왜 우리 집을 더 좋아하는지 알겠네
1: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왜 이렇게 사냐고 지적한 적 있어?
0: 그냥 그렇다고 사람의 집은 카펫이랑 침대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2: 저기!
1: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약해 어? 샤샤 어딨지?
0: 납치당했나 봐 어디 갔지? 어?
2: 나 이 안에 있어! 야옹!
0: 진짜 고양이를 납치하는 크리스탈 워리어잖아? 나도 고양인데?

0: 가디언즈로 맞서 싸워야 해. 근데 혼자선 변신 못하는데?
1: 너도 납치당해야 해.
0: 에?
1: 다시 샤샤랑 만나려면 너도 빨리 납치당해야 한다고.
0: 나한텐 관심이 없던데?
1: 당연하지. 저 납치범은 진짜 고양이한테만 관심 있어.
0: 나 고양이 흉내 잘래.
1: 뭐?
0: 우린 힘을 합쳐야만 해. 샤샤랑 다른 고양이들을 위해.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고양이가 되는 법.
2: 이상하네. 신호가 안 잡혀. 이 안에는 크리스탈 에너지가 신호를 차단하나 봐.
3: 평소 같으면 탈출을 시도해보겠지만 저 거대한 바위문은 절대 안 열릴 것 같아. 그치?
4: 난 이 안에 있기 싫어. 꺼내줘. 꺼내줘. 야!
5: 다 해봤어. 소용없어.
4: 그럼 갇힌 거야?
3: 그래, 아주 갑갑한 상황이지. 빨대랑 우유 줄까?

0: 그렇게 잔뜩 겁먹고 눈 감고 있을 거야? 그럼 샤샤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
1: 아, 겉모습이야 얼마든 고양이로 바꿀 수 있지만 내 성격까지 변하는 건 아니야. 난 이런 거 안 해봤다고.
0: 그런 것 같네.
1: 샤샤가 사람이 되는 거랑 같아. 샤샤도 등교 첫날 선생님한테 손톱을 막 갈려고 해서 말려야 했단 말이야.
0: 넌 고양이처럼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어. 두려움에 맞서야 해.
1: 아, 하지만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다고?
0: 그래.
1: 아, 나 좀 봐. 세상 꼭대기에 올라왔어.
0: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도는 가상해. 진짜 수업은 이제부터야.

0: 인간 집사가 왜 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1: 요호!

0: 준비됐어. 느낌이 와. 이젠 고양이처럼 울고 긁어낼 수 있어. 맞나? 뭐 아니면 말고.
1: 좋아, 슈퍼캣. 지금까지 완전 빵점은 아니야.
0: 좋아! 빨리 납치당해서 샤샤를 구하는 거야.
1: 잠깐!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게 있어. 고양이에겐 인간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 고양이들만의 비밀 무기야.
0: 멋지다!
1: 멋진 게 아니야. 엄청나게 강력해서 진짜 고양이 중에 고양이만 해낼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어?
0: 그럼 당연하지.
1: 아주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해.
0: 어? 전혀 예상 못한 얘긴데. 좋아, 가자. 어? 유나?
1: 고양이는 혼자 싸워, 마일로. 넌 준비됐어.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말자.
2: 난 어떤 고양이가 될까? 다리 짧은 고양이, 아니면 도도한 검은 고양이, 아니면 털 복숭이 고양이, 아니면... 부하들이요? 찾고 있어요.
3: 아니네, 점심 말이다. 뭐야, 설마 또 차를 부순 건 아니겠지?
2: 딱 한 번이었고 썬데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4: 그거 봐, 박살났네.
2: 아니요,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한 거라고요.
4: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 왜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나만 없지?
2: 제가 조종해요.
3: 증명해봐. 뭐더라는 거야? 너희 둘 다 끔찍한 몸치라는 것만 증명했어. 그 워리어를 데려와, 내 점심도.
2: 야, 어디 가? 나처럼 고양이를 좋아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 근데 안 돼. 고양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 자유롭게 살아야 해. 시몬과 베라, 썬데이부터 풀어줘. 루카님은 부하를 되찾고 싶어 하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나 할까? 제발. 저 이상한 고양이는 신경 쓰지 마. 나랑 가자.

0: 빨리 마일로. 뭘 해야 할지 알잖아. 마지막으로 배운 걸 써먹어.
1: 진짜 고양이가 돼야 할 차례야.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양이의 비밀 무기를 써야 해.
0: 냠. 이런.
1: 고양이의 비밀 무기 귀요미.
0: 어머.
1: 드디어 잡혔어. 어? 진짜 잡혔잖아.
0: 이런 법이 어딨어? 저렇게 막강한 귀요미 고양이를 어떻게 이기냐고. 루카님, 혹시 차 한 대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2: 나도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지만 한 대 보냈다.
0: 감사합니다.
3: 내가 볼 땐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털이 더 윤기가 흐른다니까.
4: 진짜 엄청난 애라니까.
5: 고민되네. 손베개냐 아니면 유기농 베개냐인데 도저히 못 모르겠어. 야!
6: 또 누가 왔는데?
3: 어? 어? 안녕 마일로.
1: 샤샤.
4: 아는 사이야? 잘됐네.
3: 이 친구들을 다 만나봐야 해. 여긴 정말 미안한데 이름을 안 물어봤네.
6: 난 베라야.
4: 난 시몬.
5: 이번엔 다시 메모리폰 베개를 써볼까?
6: 베개 타령하는 애는 썬데이야.
1: 잠깐, 실례? 어?
4: 네?
1: 저 이름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어?
3: 말도 안 돼! 악당들 이름이랑 똑같잖아! 루카 부하들이 고양이일 때 모습인가 봐!
1: 그치?
4: 얘들아, 또 간식 나왔어.
3: 금방 갈게. 이제 어떡하지?
1: 글쎄, 근데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겠어.
0: 여기 있었네. 응? 너희 구해주러 왔어.
6: 아니, 사양할게. 오늘 발톱 관리 받기로 했어.
0: 탈출했다.
5: 우와, 너무 고마워.
3: 탈출해도 되겠는데?
4: 예전처럼 우리가 좋아 죽는 표정이 아닌 것 같지?
3: 피해!

또 루카님한테 새로운 차를 달라고 하게 생겼어.

0: 귀여운 동영상 찍는 걸 싫어하나 봐. 몰랐지?
1: 이런 옷을 입히다니 너무 굴욕적이야.
2: 있지?
0: 조심해! 우와, 저 워리어는 진짜 크다. 이제 어떡하지?
2: 있지? 인터넷에서 가장 깨물어주고 싶은 고양이 동영상을 찾아봐줘.
0: 응, 알았어.
3: 여보세요?
4: 어, 드디어 내 전화를 받는군.
3: 대체 어디 갔어? 너 감히 나한테 쉬라고?

0: 어?
1: 어?
2: 어. 쿵 해줘서 고마워.
0: 응?
3: 구해줘서 고맙대.
1: 아, 당연한 일인걸. 아까 그 진짜 부드럽던 베개 하나만 갖고 나오게 해주지. 그럼 너무 좋았을 텐데.
4: 루카님, 거대한 워리어를 데려가고 있어요. 물론 일부지만 부하들도 같이요.
5: 임무 완수했어요. 빨리 제 목걸이를 받고 싶네요.
6: 잘 봤다.
7: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 네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걸 부쉈다고. 차도 두 대나 부쉈고.
1: 두 대요?
7: 그뿐만이 아니라 가디언즈에게 또 지고 말았어.
4: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7: 네가 그 워리어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네 나약해 빠진 성격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4: 하지만...
7: 또 오늘 점심도 깜빡했지. 덕분에 직접 차려 먹어야 했다. 아주 맛없었지. 넌 고양이가 될 자격이 없어.
1: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납치됐었던 거야? 동굴에 갇히고?
8: 그것도 아주 호화스러운 곳에?
9: 루카님 찬소리도 벗어날 수 있었고?
1: 네가 우리를 안구해줬거나 또 네가 인간이 아니라면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야. 고마워.
4: 어?
3: 뭐가? 고양이 세계에 적응하려면 노력해야겠어. 더 열심히 해.
10: 고양이를 사는 게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3: 절대 아니거든. 아, 일부러 그런 거야.
10: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3: 어?
10: 짜잔! 생일 축하해!
1: 어, 샤샤, 고마워.
3: 안녕, 난...
1: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 고양이로? 에헤헤.
3: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1: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10: 우린 그래.
3: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1: 아, 그래? 어디 있는데?
10: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3: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어? 선물도 준비했어. 어?
1: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 인간? 어?
10: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1: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10: 어?
1: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10: 화 안 났어?
1: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10: 어? 어,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옥스포드 황.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위험한 날씨 기계.
7: 얘들아 안녕.
8: 어? 이게 무슨 소리지?
9: 렉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0: 우르르 행성에 가뭄이 들었어.
9: 가뭄?
10: 응. 토모 빨리 출동하자. 응. 비키 너는 로키랑 핑을 데리고 와줘.
9: 알았어. 우리도 가서 놀게 렉스.
10: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럼 빨리 가보자.
11: 렉스, 공룡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
10: 내 생각엔 아무래도 강 아래쪽으로 이동한 모양이야.
9: 저쪽에 발자국이 있어.
10: 좋아, 얘들아 빨리 가보자.
9: 너희도 많이 덥구나.
12: 고마워, 오늘도 잘 부탁해.
9: 비비!
8: 바비! 이렇게 많이 더운데 공룡들은 괜찮을까?
9: 그러게. 어? 렉스, 저기 봐!
13: 렉스, 어떻게 된 거야?
10: 강 위쪽에 물이 모두 말라버려서 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쓰러진 것 같아. 비키, 어? 일단 쓰러진 공룡들 체온을 낮춰줄래?
13: 응.
10: 토모, 핑, 공룡들 근처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줘.
7: 알았어, 맡겨드라고.
9: 렉스 양, 그럼 난 뭘 할까?
10: 럭키, 넌 나랑 커다란 나뭇잎을 모아서 그늘막을 만들자.
9: 렉스, 우리도 도울게.
7: 응.

0: 그래, 고마워.
1: 히키, 불 잡고 캐스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운동기를 만들어줄게.
2: 도모, 나왔어.
1: 부탁해, 핀.
2: 걱정 말라고.
3: 얘들아, 조금만 더 키운대.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야! 다 됐다!
4: 우와, 그늘 막 진짜 멋지다. 이제 다들 괜찮을 거야.
3: 어? 어?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0: 강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어서 가보자.
4: 스피노사우루스다.
2: 더위 때문에 다들 지쳤나 봐.
3: 다른 공룡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0: 스피노사우루스 등에 있는 돛 때문이야.
3: 돛이라고?
0: 커다란 돛 주변으로 많은 핏줄들이 있는데 그 핏줄 속에 피가 야,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3: 정말이야? 엄청 힘들겠다.
0: 잠깐 기다려.
3: 왜 서로 싸우는 거지?
0: 서식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대로 두면 스피노는 물론이고
4: 다른 공룡들까지 전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0: 응, 토모 말이 맞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4: 아, 그래! 비가 안 오면 오게 만들면 되지.
3: 토모 형, 잠깐만 와봐.
4: 알았어.
3: 비비!
4: 날씨기계?
2: 이걸로 비를 오게 한다고?
4: 하늘 위로 차가운 공기 구름을 싸서 뜨거운 열기와 만나게 하는 거지. 그럼 비가 내릴 거야.
3: 우와, 토모 형 대단하다.
4: 토모, 그럼 빨리 해봐. 알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0: 저거 봐! 구름이 생겼어! 비나! 비야!
1: 소모, 정말 잘했어.
2: 뭐, 이 정도야.
0: 근데 비가 너무 와.
3: 그러게.
1: 토모, 이제 기계를 꺼도 될 것 같아.
2: 응, 알았어. 왜 이러지?
0: 왜 그래, 토모 형?
2: 어쩌지?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
0: 뭐?
3: 렉스, 비가 더우면 강물이 넘치겠어.
1: 얘들아, 일단 기지에 가 있어. 우린 기계를 멈출 방법을 찾아볼게.
0: 다들 괜찮을까?
4: 그러게 말이야.
2: 근데 기계가 왜 고장이 난 거지?
1: 저쪽으로 피해! 빨리!
3: 다들 움직여! 얼른!
0: 이쪽으로 가!
5: 토모, 뭐 좀 알아냈어?
2: 아니, 리모컨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0: 비가 더 강하게 내리치고 있어.
3: 어떡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4: 여보, 지금은 놀아줄 상황이 아니야. 어? 왜 이런 걸 물고

0: 있어? 근데 이게 뭐지? 스프링 같은데?
1: 이거 날식이기 부품 아니야?
0: 그럼 설마 이 부품 때문에 고장이 난 건가? 렉스한테 통신해보자. 렉스!
2: 정말? 기계 부품을 찾은 것 같다고?
0: 응! 우리가 갖다 줄게.
2: 아니야, 여긴 위험하니까 바비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줄래?
0: 응, 바비, 부탁해.
3: 바비!
4: 이게 빠졌었구나.
2: 토모, 고칠 수 있겠어?
4: 부품을 제자리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기계를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
5: 걱정 마. 내가 올라가서 껴볼게.
2: 그래, 좋은 방법이야. 그럼 토모랑 핑이 빨리 기계를 고쳐주면.
1: 렉스, 공룡들이 떠내려오고 있어.
2: 미키, 루키, 우린 공룡들에게 가보자. 토모, 핑, 기계를 부탁할게.
5: 알았어, 걱정 마.
2: 그럼 다들 출동. 렉스, 레드 파워 행신. 아래쪽에 공룡들을 구해줄래?
1: 어?
6: 피키, 공룡 피부 발사!
7: 로키, 파워 갈고리!
1: 잘했어, 로키.
3: 헤이, 보이.
4: 보여?
5: 잠깐만. 찾은 것 같아.
4: 맞아, 거기야.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부품을 껴서 고쳐야 해.
5: 알았어.
4: 핑, 조금만 왼쪽으로.
5: 잡고 있어.
1: 이제 끝난 것 같아.
3: 렉스야, 저기 좀 봐.
2: 스피노사우루스가 위험해. 렉스, 슈퍼엔진. 렉스, 슈퍼이빨.
3: 우와, 렉스 형 정말 대단해.
2: 토모, 핑, 좀만 서둘러줘.
4: 핑, 조금만 더, 조금만.
5: 됐다!
4: 좋았어! 제발 멈춰줘!
5: 터모! 성공이야!
2: 다들 고생했어!
5: 그러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비비! 바비! 부! 마음대로 기계를 만지면 안 돼! 부!
1: 맞아! 앞으로 조심해!
3: 우와! 바비도!
2: 오늘은 스피노사우루스 카드야!
1: 와! 멋지다! 카드를 또 하나 만들었네! 스피노의 도체 핏줄이 마음에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3: 나도야. 역시 우르르 행성 탐험은 신난다니까.
1: 털미머드 구출 대작전.
8: 안녕 얘들아.
9: 너희 왔구나. 얘들아 반가워.
1: 털미머드다.
3: 여기 새끼 메머드도 있어.
4: 털메머드들은 가족들끼리 함께 무리 지어서 다니거든.
3: 아, 그렇구나.
2: 메머드 무리가 왜 이동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1: 와, 우리도 보러 갈래.
2: 좋아, 캐루를 타고 한번 가볼까?
1: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2: 얘들아, 그럼 메모드 무리를 찾으러 출발할까?
7: 네!

0: 저기 좀 봐.
1: 멈춰, 비가보.
0: 돌메모드야. 우와, 엄청 크다. 맨 앞에 가는 메모드가 대장인가 봐.
2: 털메모드는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고 해.
0: 아, 그럼 대장이 할머니겠네. 정말 신기하다.
3: 메모드는 나이가 들수록 상아가 점점 길어진대.
0: 아, 그렇구나.
2: 빨리 치료해야 할 것 같아.
0: 응? 걱정 마. 이따 봐, 페리.

0: 뭐지?
1: 새끼 메머드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무 수액이라도 먹이려고 하나 봐.
2: 여긴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1: 아, 메머드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 중인 건가?
2: 아, 메머드 가족은 따뜻하고 모기가 풍부한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였구나.

0: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봐.
1: 분명히 할머니 메모드였다면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0: 저쪽이 맞는 길이야?
2: 이쪽으로 가면 동굴 사자 서식지가 나와.
1: 동굴 사자들과 마주치면 안 돼. 새끼 메모드들이 위험할 수 있어.
0: 뭐? 그럼 어떡해?
1: 털 메모드들이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해.

0: 이쪽이야! 이쪽!
1: 갈 쪽은 위험해!
0: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2: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0: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해보자! 어? 에이, 비바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어?
0: 짜잔! 어때?
1: 우와! 정말 귀여워!
2: 비바보, 메머드들을 반대쪽 길로 유인해주면 되는 거야.
0: 그리고 털옷을 절대 벗으면 안 돼. 알겠지?
1: 오, 진짜 털메모드 같은데?
3: 근데 어미메모드가 속을까?
4: 한번 해보자.
2: 부탁해, 비바보.

0: 성공이야.
1: 괜찮아, 비바보.
2: 동굴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
1: 어떡하지? 아, 미끼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0: 미끼?
1: 매버드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 중이니까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유인해보는 거야.
2: 좋은 생각이야. 내가 드론을 띄워서 동굴 소녀들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
3: 응. 우린 미끼를 준비할게.

0: 제자들이 엄청 많아. 어서 서둘러야 해.
1: 다 됐다.
0: 동굴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1: 이건 우리에게 맡겨줘.
2: 좋아, 비바부, 가자.

0: 뭐 지금이야? 바비, 방향을 틀어줘!
1: 어미 매머드가 방향을 바꿨어.
0: 이제 모두 따라가기만 하면 돼.
1: 성공이야.
0: 어휴, 정말 다행이다.
1: 드디어 도착했어. 이제 안심해도 돼.
2: 어? 할머니 메모드야?
1: 해리, 할머니 메모드는 괜찮아?
2: 응, 많이 좋아졌어.
1: 수고했어, 해리.
2: 당연히 할 일인걸.

0: 자, 펄 메모드 카드야.
1: 고마워, 앨리스.
2: 어미 메모드도 앞으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지?
0: 응, 그렇게 천천히 경험을 쌓으면서 대장 메모드가 되는 거야.
2: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
1: 응, 가자. 렉스, 안녕.
0: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옥스포드 탕.
7: 해보고
8: 주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Science. 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정체.
1: 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0: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2: 저 칙칙한 상자는 뭐야?
3: 수상한데?
0: 꼭 선물 같아.
2: 옐로우?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
4: 있어. 말을 안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답답한 애야.
0: 이걸 옐로우가 들은 거야?
3: 상자가... 여긴 옐로우의 마음속일지도 몰라. 상자를 더 찾아보자. 좋아.
5: 이렇게 손을 대보자.
6: 레오한테 문을 그려달라고 하자.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 곧 과학 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0: 어, 레오다. 이제 어쩌죠?
6: 그래, 방법이 있어. 분명 온다, 우리의 조력자가.

0: 왔다! 골랐다! 소호요정? 너희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1: 그래요? 너희 도움이 필요해.
0: 어? 도움?
2: 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느냐? 정말 한심하구나.
3: 너는 일국의 공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4: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
5: 너희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0: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5: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4: 우리도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옐로.
6: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었던 거야.
0: 나도 사과하고 싶어.
4: 보고 싶다.

0: 보일러? 문을 그리라는 거지?
1: 블록이 그림을 자르고 있어.
2: 이게 왜 이러지?
1: 레드, 괜찮아?
2: 언니, 따라오고 있어.
1: 서둘러! 자, 모두 내 팔이 꽉 잡아. 이야, 간다!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설마 갇힌 건가? 아니. 이게 왜? 쉐도 버블! 쉐도 멈췄어.
1: 이게 왜 빨리 나가자! 손잡이가 없어.
2: 내가 해볼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1: 얜 어쩌지? 여기 있으면 이 섬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야.
3: 같이 가야지.
2: 당연히 데려가야지.
1: 우리랑 같이 가자.

0: 빨리 나가야 해. 곧 가라앉을 거야.
1: 나가자. 옐로우, 빨리 와. 뭐해?
2: 그림 밖은 두려워. 바깥 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1: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0: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랑 함께 있자.
3: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2: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릴 용서해 줄래?
1: 어? 같이 가자, 옐로우.
2: 한번 해볼게.

0: 돌아왔어.
1: 옐로우, 정말 고마워. 레옹! 핑크스타!
2: 샤이렘.
3: 공주님.
2: 걱정시켜서 미안해.
1: 핑크스타, 괜찮아?
4: 어? 아, 얘들아, 이거!
1: 레옹, 당근한데?
5: 쓸모가 있구나, 너.
4: 어? 나?
5: 그런가?
6: 정말 위험할 뻔했군요. 다시는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으로 힘을 넘기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어야겠습니다.
7: 화이트 골드님, 블랙 다이아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발 힘을 아끼세요.
6: 다시 공주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8: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어. 이제 버블잼이 힘을 블로백에 주지 못하게 됐군. 곧 어둠의 홀을 완성해 이 수치를 갚아주마.
1: 내 꿈을 노래해.
9: 자, 여러분,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0: 나는 우주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1: 난 의사가 될 거야.
2: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3: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도록 해요.
2: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0: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러볼 테니까.
4: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0: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5: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4: 옐로우는?
6: 난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 나 잘하는 게 없는데. 내 꿈을 찾아서?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여기가 맞나?
0: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3: 또 말썽이네.
2: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3: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0: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5: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4: 난 그럼 간식을 준비해 올게.
5: 악기는 내가 고칠게.
2: 난 널 도와줄게.
6: 어? 노란색이
2: 옐로우! 어? 내가 갖다 줄게!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조금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0: 어떻게?
5: 휴즈 때문인가?
2: 내가 도와줄게! 기계는 멋져야 정신을 차린다고!
6: 아파!
3: 퍼플!
2: 애니 선생님!
3: 도와줘서 고마워.
2: 전 방해만 했는데요. 다들 잘하는 게 있고 꿈도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3: 그럼 뭘 제일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2: 네, 선생님!
7: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니.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족의 블록. 가거라. 꿈 따위 꾸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거라.
3: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2: 멋진 공연이 될 거야.

0: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1: 놓지 못해!
2: 커플, 뭐 하는 거지?
3: 커플, 또 장난 시작이군. 커플!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 장난 좀 그만해!
0: 저게 뭐지?
1: 블루비야!
4: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3: 버블 타임 스타트!

0: 블루비 악기를 다 먹어버렸어. 스크루파이프 엔진 블라썸.
1: 비켜봐. 거블
0: 선생님의 악기야.
1: 스크림팟, 아직 입안에 악기가 더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간 부서질 거야.
0: 알겠어. 내가 포털로 블럽 위에서 공격할게. 그동안 블럽을 붙잡아줘. 응.

선배! 아빠를 도와줘야 해! 라인 파괴!

0: 정말 더. 이건 선생님의 꿈이란 말이야. 제발.
1: 위험하다니까.
0: 선생님의 기타야. 됐어. 불러.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다른 건?
2: 이런.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 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0: 선생님.
1: 아우, 열받아. 열 대만 더 때려줄걸.
0: 그래.
3: 야, 지저분하게 뭐하는.
0: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1: 우와, 이거 괜찮은데?
0: 이것 봐.
1: 그럴듯한데?
0: 레드, 너도 와봐. 네 거야.
4: 퍼플, 네가 잘하는 거 찾았네.

0: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이야.
1: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2: 맞아. 얘들아,
3: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2: 네.

0: 아직 잘은 모르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1: 내 꿈을 노래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모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정성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2: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7: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8: 내일 떠나자.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3: 옳지.
12: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3: 옳지.
1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옳지.
14: 우리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6: 얼리면 더 맛있어.
1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8: 마데카 솔메이트
19: 지금.
5: 얼굴엔
15: 순한 킬링.
18: 식물엔
20: 더운 말
21: 순하게
22: 지켜줄게.
2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4: 옛설 칫솔.

0: 여긴 또 어디야?
1: 이 해변 경치 진짜 좋네요.
0: 이렇게 멋진 곳에 우리가 착륙하다니.
1: 우와. 이 바다 냄새. 정말 상쾌하다.
0: 해변에 온 김에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이동하는 게 어때? 이런 좋은 곳에 와보기도 쉽지 않잖아.
1: 아, 그래도 괜찮을까?
0: 해수욕도 응? 하고 캠핑도 하면서 바비큐 파티도 즐기죠. 내가 저 야자 열매로 맛있는 주스도 만들어줄게. 어? 어? 셋실 어때?
1: 글쎄,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0: 어, 멋진데 드라곤은?
2: 난 찬송이야. 다들 지쳤으니 휴식이 필요할 때도 됐지. 어때, 세실?
1: 그래,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0: 드디어 휴가다!
1: 좋았어!
0: 놀자! 기대하시라! 생님의 요리 솜씨를! 세실, 야자 주스도 마셔봐!
1: 알겠어요. 야, 시원하다.
0: 내가 만든 건데 당연하지.
1: 바탕 것까지 다 마셔야지.
2: 안 돼. 어? 공을 내 쪽으로 잘 던져야지. 다시 해봐. 그렇지. 좋았어, 드라곤에. 자, 이번에도 받아봐. 잘했어. 또 간다. 야, 드라곤의 직업인데.

0: 드라곤의 최고야. 수영도 제법 잘하네.
1: 고기다 익었어. 이제 그만 놀고 나와. 점심 먹자. 얼른. 저걸. 사고다. 사고가 나타났어. 사고가 나타났다고.
0: 뭐야? 사고라고요? 드라곤에 어서 도망쳐.
1: 사고가 가까이 왔어.
2: 타타 빨리 나와. 빨리.
1: 다시 돌아갔다. 타타 괜찮아?
0: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해요. 해변까지 오다니 진짜 위험한데요.
3: 아휴, 상어노릇 하기도 힘드네. 어쨌든 잘 됐어. 아까 걔들 놀라서 도망치는 거 봤지?
4: 네, 공주님.
3: 타타, 지금쯤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겠지?
4: 그야 당연하죠. 상어는 아주 무서운 존재니까요.
3: 이 마을 테리안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야 하는데.
4: 곧 알게 될 겁니다.
3: 좋아, 녀석들 이제 상어를 잡겠다고 나서겠지?
4: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상어 속으로 들어가겠군요.
3: 내가 누구야.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지. 지금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거야.
5: 시장님!
6: 무슨 일인데 그래?
5: 시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해변을 통제해야 해요.
6: 뭔 소리야?
5: 마을 해변에 상어가 나타났다고요.
6: 그래? 상어가 나타났다고? 근데 뭐? 뭐라고요?
5: 상어가 언제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6: 헤헤, 이거 봐 젊은 친구들, 내 말 잘 듣게. 우리 섬은 여름 한철 피서객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곳일세. 극간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섬 수입원을 끊을 순 없다고, 알겠는가?
7: 아니, 시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님은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신가요?
6: 에헤, 그렇게나 시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자네들이 그 상어를 잡아오면 되겠구만. 안 그런가?
7: 에이, 뭐 저런 시장이 다 있어?
8: 그게 정말이야?
9: 진짜라니까.
6: 에이? 아이고, 기자분들 어서 오세요.
8: 시장님, 상어가 나타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6: 예? 상어요?
8: 그럼 해수욕장은 폐쇄하는 겁니까?
6: 천만에요, 그럴 리가요. 해수욕장은 계획대로 개장할 겁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상어를 못 봤으니 해변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난 이만.
9: 뭐야 이거. 우리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잖아.
5: 할 수 없죠.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상어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9: 우리가?
5: 좋아. 근데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또 나타날 거야.
6: 에이, 타타! 어? 오랜만이구만.
9: 아니, 저분은?
5: 테리엄 선장님!
6: 지나던 길에 에밀레호가 보였어.
5: 정말 반가워요, 선장님.
6: 신세도 갚을 겸 기다렸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상어를 잡으려면 좀 더 깊은 바다로 가야지.
7: 그 무서운 상어를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6: 그럼 잡아야지. 꼭 잡아야 해.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녀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난 안 다녀본 바다가 없어.
5: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6: 응? 뭐가?
5: 선장님 다리를 그렇게 만든 건 괴물 문어 크라켄 때문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6: 에이? 내가 그렇게 말했나? 아, 나이를 먹으니 기억이 흐릿해졌구만.
5: 그렇죠? 그런데 그 크라켄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6: 그랬지. 하지만 상어란 놈은 더 무서워.
7: 상어다!
6: 상어!
9: 상어다! 상어가 나타났어! 생선 미끼를 건져주니까 나타났나 봐.
6: 타타, 어서 뱃머리를 돌려라.
5: 네? 상어 때문에 별걸 다 해보네.
6: 이놈, 넌 도가내든 치자. 각오해라. 야! 명중이다. 자, 뭐해, 빨리 당겨.
9: 네, 선장님. 근데 뭐가 이렇게 무거워?
7: 저기 봐, 올라온다.
5: 저게 뭐야?
7: 랩마이너랑 칸타잖아.
3: 아, 비린내.

0: 무슨 생선을 그렇게 뿌려대?
1: 이건 또 뭐야?
2: 이번에도 누나가 꾸민 짓이었어요?
3: 아, 저기 미안한데 우리 좀 배 내려주고 얘기하면 안 될까?
4: 참 어이가 없구만. 전에 크라켄을 물리칠 때도 못된 짓을 하더니 이놈들 상어먹이로 만들 줄 알아라. 응? 뭐지? 너 왔다! 엄청 큰 놈이야! 진짜 괴물이 나타났다! 엄청 강한 녀석인데!
0: 진짜 무지 큰데요!
4: 어서 배로 올라가!
5: 또 온다! 뭐야, 내 쪽으로 오잖아!
0: 아저씨!
1: 위험해요! 내 손 잡아!
2: 이제 저 녀석은 내가 맡을 테니까 모두 배 안에 피해 있어.
0: 알았어, 타타. 너도 조심해.
2: 걱정 마. 이 덩치만큼 괴물아! 어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6: 비겁하게 당장 내려와.
2: 넌 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이 괴물아?
6: 뭐? 우리가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2: 그래! 바닷속에 먹잇감도 많은데 왜 우리 인간들을 해치냐고!
6: 우리는 자연스러운 먹잇감만 먹지 인간은 먹지 않아!
2: 그런데 왜?
6: 왜긴! 인간들이 왜? 우리 화나게 하니까 그렇지!
2: 인간이 화를 나게 하다니 무슨 말이야?
6: 말귀가 어둡군. 궁금하면 따라와!
2: 그래! 못 갈 거 없지!
1: 자, 이제 얘기해줘.
6: 저들을 봐라. 내 동료들이야.
2: 뭐지? 상어들 등이 왜 이래?
6: 너희 인간들이 샤스핀을 먹겠다고 지느러미만 자르고 버려서 우린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잔인한 건 바로 너희 인간들이야.
2: 근데 왜 해변에 나타나서?
6: 너희 인간들은 영화나 잡지에 우리를 흉폭하게 표현하며 누명을 씌웠지. 우린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2: 미안해. 인간을 대표해 내가 사과할게. 상어가 화가 난 건 다 인간들 때문이에요.
4: 아, 그랬구나.
1: 우리가 뭐 해줄 건 없을까?
5: 글쎄.
4: 얘들아, 나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렇지.
7: 3D 프린터로
0: 상어 지느러미를 만들어주자.
7: 이제 달아주면 돼.
2: 거기 두 사람!
0: 뭐냐?
2: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와서 좀 도와줘요.
0: 내가 너희처럼 하찮은 애들이랑 어울릴 것 같아. 가자.
8: 네, 공주님.
0: 가자.
8: 네, 공주님.
4: 저것 좀 봐라.
0: 성공이야.
5: 모두 기뻐하고 있어.
4: 고맙다는 건가?
2: 이렇게 진심은 통하는 거구나.
0: 상호야, 어때?
6: 아, 이제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군.
2: 그래, 맞아. 이젠 사람들을 겁주거나 해칠 필요가 없으니까 편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줄게. 세신!
1: 알았어.
4: 다시 된다죠!
2: 상어야, 이제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 우리가 잘 지켜줄게.
4: 우리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2: 네, 해리엘 선장님 고마웠어요.
4: 그래, 나도 고맙다.
2: 그럼 이만 가볼게요.
4: 이번엔 나도 너희한테 한 수 배웠단다. 잘 가거라!
0: 네, 선장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4: 그래, 언젠간 또 만나겠지.

0: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1: 뭐긴 뭐야. 바닷가 재단에서 축제라도 벌어진 거겠지.
2: 부럽다, 부러워. 우리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저기 쟤들처럼 테리안들이 바치는 재물도 받고 신처럼 존중받았겠지.
0: 난 저 모자가 제일 부러워. 쟤들 채석장에선 나보다 작았던 애들인데 저렇게 큰 모자를 씌워놓으니 지금은 엄청 커 보이잖아.
1: 쟤들이 너보다 작았다고?
0: 정말이야. 지금은 이래 보여도... 어? 누가 웃다.

0: 시작이네. 여긴 또 어디지?
1: 뭐지 여긴?
0: 우와, 이건 책에서 본 모아이 석상인데?
2: 그렇네, 진짜 모아이들이야. 그럼 여기가 그 유명한 이스터섬? 우와, 이게 웬일이야?
1: 지금 좋아할 때야? 이건 사고라고, 사고.
2: 아저씨는 이해 못하시겠지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스터섬에 한번 와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1: 아유, 버킷리스트인지 맛집리스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밀레오가 석상머리에 단단히 껴서 움직이질 않는다고. 이러다가 몬스터를 봉인해도 다음 세상으로 못 갈 수도 있어.
3: 그럼 안 되지.
0: 사흘 박사님.
3: 하필 석상 위에 떨어졌구만. 근데 모아이 중에서도 머리 큰 모아이 위로 떨어져 단단히 꽉 낀 것 같구나.
0: 그럼 이제 어떡하죠, 박사님?
3: 글쎄다. 이 모아이 석상들은 바위산의 채석장에서 만들어져 바닷가로 옮겨지는데 이동하다가 실수로 파손이라도 되면 그냥 길에 버리고 가기도 한단다.
0: 아, 그래서 이렇게 귀도 떨어지고
1: 코도 깨지고
0: 머리도 깨진 모아이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었던 거군요.
3: 그래, 말하자면 이 석상들은 석공들의 실패작인 거지.
0: 근데 이 모아이 석상들이 바위를 깎아서 만드는 거라면 지금 채석장엔 바위를 깎는 테리안들이 있겠네요. 그런 뛰어난 재주를 가진 테리안이라면 이 석상 머리에 낀 에밀레오도 쉽게 빼줄지 몰라요. 드라고넷, 채석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어서!
3: 역시 타타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구나. 그렇지, 얘들아? 에이. 하여튼 성격도 급하다니까.
0: 최고의 석공을 찾아야 해.
1: 걔들 누구지? 처음 보는 녀석들이던데. 테리안처럼 보이지는 않고.
4: 응, 그러게. 근데 그 멋진 모자는 어디서 났어?
1: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모자라니?
4: 네 머리 위에. 그냥 모자도 아니고 황금 모자라고.
1: 그래? 어디? 우와, 진짜 모자가 생겼네.
4: 그뿐이 아니야. 모자 때문에 머리에 있던 흡집도 감쪽같이 사라졌어.
1: 오, 그게 정말이야?
4: 그렇대도 지금 모습이라면 재단에 올라가도 되겠어.
1: 그래? 좋아, 나도 저 재단으로 내려가는 거야. 난 키도 크고 모자도 멋지니까 테리안들도 날 수호신으로 섬기겠지. 그럼 그들한테 꼭 이야기하겠어. 여기에 남겨진 모아이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4: 우와, 진짜 멋지다. 황금 모자 잘 어울려.
5: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황금 모자.
0: 어? 다 온 거야? 여기가 채석장인가 봐.
2: 그 많은 모아이들을 다 여기서 만드는구나.
0: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지?
2: 글쎄. 저기 나이 많은 테리안이 가장 실력이 좋을 것 같아.
0: 그럼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해볼게. 저 실례합니다.
1: 오, 뭔가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
2: 할 수 있대?
0: 일단 가서 확인해보재. 어?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에밀레오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못 보던 구덩이가 있네? 엄청 깊어 보이는데? 설마 거기에 있니? 에밀레오! 에밀레오, 대답해!
2: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데서 에밀레오를 찾아요?
4: 뭘 그렇게 찾는 거죠?
0: 누구야?
4: 전 꽃게진 모아입니다.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0: 세상에, 석상이 말을 하잖아.
4: 네, 말할 줄 압니다. 제가 코가 없지 입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석상이 말을 하다니.
4: 혹시 황금 모자를 찾는 건가요?
0: 황금 모자?
2: 맞아, 황금색 에밀레오.
4: 그럼 저기 바닷가로 내려가 보시죠.
0: 바닷가?
2: 저기 에밀레오야.
6: 여기는 자리가 없으니 다른 데로 가봐.
1: 자리가 없다니. 조금씩만 옆으로 가면 되잖아.
6: 가긴 어딜 가.
1: 내 번쩍이는 모자를 봐서 좀 끼워주면 안 될까?
6: 대충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7: 네가 끼어들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만다니까.
1: 그래? 할 수 없지. 다른 재단을 찾아볼게.
6: 그렇게 실망하는 거 뭐.

0: 좀 안 된대. 그냥 자리 하나 내줄 걸 그랬나. 쟤 누군지 기억 안 나? 우리랑 같은 재석장에 있었잖아.
1: 아, 넘어져서 머리 한쪽이 깨졌더래.
0: 그래, 바로 걔야. 그래서 머리에 뭘 썼잖아.
1: 깨진 머리를 가리려고 괴상한 깡통 모자를 썼나 보군.
0: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1: 그렇게 여기 끼고 싶었을까?
0: 하마터면 불량품과 함께 지낼 뻔했네.
2: 이런 이런.
1: 뭐야?
2: 아유, 그게 무슨 꼴이니. 덩치가 아깝다, 덩치가 아까워.
1: 아니, 넌 또 뭐야?
3: 너라니, 당장 플랫마이너 공주님께 예의를 갖추거라.
2: 됐어, 칸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 쪼그려 앉아 울긴 하는 녀석한테 뭘 바라겠어. 나 같으면 저런 애들 한 방에 다 처리하고 벌써 재단을 차지했을 텐데.
1: 쟤들은 나랑 같은 재석장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야. 의리가 있지. 쟤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2: 아휴, 의리는 무슨. 그냥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1: 뭐? 날 도와준다고? 뭘 할 수 있는데?
2: 네 마음속의 용기를 끌어내주지.
0: 어, 그 녀석이야, 황금 모자. 진정해, 황금 모자, 우리 친구야.
4: 카비달 공시에 깼다. 이제 왔어, 친구는 무슨 친구. 이 재단은 이제 나 혼자 차지할 거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줄은 나도 미처 몰랐군.
5: 당장 멈춰. 에밀레오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니야.
4: 어? 에밀레오? 나의 황금 모자를 그렇게 부르는 건가?
5: 그건 우리의 소중한 오. 에밀레오야. 당장 벗지 못해?
4: 그런 맹랑한 것들, 니들이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5: 아저씨!
4: 아니...
1: 난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가 돼. 나도 어릴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때마다 힘으로 맞서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네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야.
4: 그래? 그렇구나. 난 항상 스스로 다짐하곤 했었어. 날 재단 위에 올라가게만 해준다면 누구보다 강한 소신이 되어 테리안들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친구들을 다치게 하고 말았지. 나 같은 건 처음부터 소신 될 자격이 없었어.
2: 이봐, 깡통 모자. 어? 그새 다시 나약해진 거야?
6: 플랫마이너?
5: 역시 또 눈아짓이었군.
2: 깡통, 아니 황금 모자야? 자책하지 마. 넌 소신이 될 자격이 있어.
1: 내가 이렇게 다 망쳐버렸는데도.
2: 망치긴 뭘 망쳐. 너한테 필요한 건 바로 공포야, 공포. 테리안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널 섬기고 공경할 거 아냐.
6: 뭐라고?
5: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듣지 마, 황금 모자.
1: 저 꼬마 말이 맞아. 난 테리안들을 겁줘서 소신이 되고 싶진 않아.
2: 저런 멍청한 돌덩이. 그새 내 마법의 효력이 다 떨어졌고. 그렇다면 한 번 더 기타리 불을 날려주지.
1: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0: 녀석들이 사라지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군. 이 반짝이는 모자에 제 정신이 아니었어. 이건 너희 거니까 다시 돌려줄게.
1: 근데 그 전에 망가진 유적도.
0: 그래,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려 놓아야지.
2: 황금 모자야, 깃대!
0: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내 모습 또한 욕심이 없던 그때로. 잠시나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즐거웠어.
1: 그래? 근데 우리와 함께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0: 그러니까 날 그 조그만 슬라이드에 집어넣겠다는 거지?
1: 이렇게 작아 보여도 안은 엄청 쾌적하다고. 아, 그 전에 석궁 아저씨가 먼저 할 일이 있대. 우와, 아저씨 대단하세요.
0: 이 은혜를 어찌가 붙지.
3: 그럼 이제

0: 빈네스트 완성.
1: 세시 어? 빨리 하라고 뭐해?
0: 다연 협공 아저씨도 안녕히 계세요. 우아이들 안녕.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날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옥스포드 상.
7: 어, 해보고
1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옥스퍼드.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5: 아침에
6: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6: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식물엔
5: 덕분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사.

0: 댄스 왕이 되고 싶어.
1: 비트랑 켄켄 좀 봐.
2: 둘이 똑같네. 근데 뭘 보는 거야?
0: 어? 신비의 섬이 어디쯤 있을까 찾고 있었어. 켄켄, 신비의 섬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비트, 기다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2: 켄켄은 뭘 보고 있는 거야?
3: 어? 켄켄! 어?
4: 댄스왕 선발대회?
3: 켄켄!
2: 이 대회에 나갈 거라고?
0: 어? 켄켄, 댄스왕이 되려면 춤을 엄청 잘 춰야 해. 자신 있어?
4: 귀여워.
0: 이런 춤으로 어떻게 댄스왕이 되겠다는 거야?
1: 이상하냐고? 아, 아니 아니 잘했어. 근데 조금 더 연습하면 더 잘 출 수 있을 거야.
2: 맞아, 노력하면 돼.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켄 박사님도 그러셨어.
1: 춤을 가르쳐달라고? 어? 어, 요리라면 자신 있지만 춤은 못 추는데.
2: 나도 뭐든 만들고 고치는 건 자신 있지만 춤은 자신 없어.
3: 비팅님,
0: 진작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했어야지. 나 춤이라면 자신 있거든.
1: 비트, 정말이야?
0: 자, 이게 바로 명탐정 피트의 춤이다.
1: 피트.
2: 으이구, 이럴 줄 알았어.
0: 왜? 내 춤이 어때서? 켄켄, 내가 춤 가르쳐줄게. 나 따라해봐. 내가 가르쳐준다니까.
1: 너.
0: 벌써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내 친구 중에 춤을 잘 추는 댄스왕을 소개해줄게.
3: 댄스왕 켄켄?
1: 그게 누군데?
0: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가자.
4: 같이 가.
5: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켄켄, 맞는 게 제리,
6: 젠틀맨 제제,
7: 우리 함께 업업업 레벨업
3: 켄켄.
0: 지금 만나러 가는 댄스왕의 춤을 보면 막 깜짝 놀랄 거다.
3: 이야, 켄켄.
0: 어, 저기야, 저기.
1: 어디 어디?
2: 안 보이는데?
0: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2: 아, 작아? 그럼

0: 다들 안경의 확대 기능을 써봐.
1: 우와, 곰이다. 귀여운데?
0: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뗄수왕이라니.
2: 귀여운데 춤까지 잘 춘다니까. 그렇지, 공작거미.
3: 깡총.
2: 요 춤을 추려나 봐.
4: 옆에도 캥캥.
2: 옆에서 춤을 배우고 싶다고? 그럼 캥캥이 작아져야 하는데.
0: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제제?
1: 응, 쉐리. 그거 말이지. 캔캔, 준비해.
4: 준비, 캔캔.
1: 캔캔, 작아져라. 마이크로빔 발사.
2: 우와, 캔캔이 작아졌어.
0: 너도 초대받았니? 춤을 배우러 왔다고. 하긴 내 짝꿍이 춤을 잘 추긴 하지.
2: 짝꿍아, 난 오늘도 널 위해 춤을 출 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 업! 내 절도 있는 다리 움직임을 보라고. 하하. 요. 호우. 와하. 핫. 핫. 요.
1: 우와. 정말 신기하고도 멋진 춤이야.
2: 내가 깜짝 놀랄 거라고 했지.
5: 어? 나 이 곰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0: 아, 공작새랑 닮았어.
1: 뭐? 공작을 닮은 거미가 있다고? 이름이 공작거미라고 했던가? 아무리 공작거미가 날 닮았다고 해도 나처럼 크고 화려하진 못할 거야. 안 그래?
2: 내가 비록 공작보단 작고 화려하진 못해도 춤은 한수이라는 걸 보여주지! 이야, 오, 예! 흔들흔들 흔들어봐! 쉐기, 쉐기! 춤하면 바로 나 공작거미지! 오, 오, 예! 호, 하! 흔들흔들? 자기야, 나 어때?
0: 너무 멋져! 넌 정말 최고의 댄스왕이야!
2: 춤을 가르쳐달라고?
0: 뭐죠? 이걸 어쩌나? 우린 소풍 갈 거야. 가자.
2: 아, 미안. 춤은 다음에 알려줄게. 짝꿍아, 같이 가. 켄켄, 괜찮아?
1: 켄켄, 실망하지 마. 있잖아, 나도 춤을 아주 잘 추는 댄스왕과 댄스여왕을 알고 있긴 한데 만나러 가볼래? 가자! 어? 저기 있다!
6: 어머, 저게 뭐야?
7: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하게 생겼네.
1: 얘들아, 여기야, 여기! 켄켄, 추워? 이리 와.
0: 제제,
2: 안 추워.
1: 응, 난 견딜만해. 내가 살던 남극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추웠거든. 어? 내가 말한 댄스왕, 댄스 여왕이야.
2: 어? 두루미들이네?
1: 응, 부부야.
0: 함께 춤추려나 봐.
8: 인사.
0: 어쩜 인사하는 것도 우아해.
9: 오늘도 나와 함께 춤추겠어요?
8: 좋아요.
0: 서로 같은 춤을 추고 있어. 아름다워.
1: 켄켄, 이 두루미 부부는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30년 넘게 췄대. 두루미 부부, 그 비결이 뭐야?
8: 사랑하니까.
4: 사랑해, 켄켄.
1: 비트, 쉐리, 정말 낭만적이지. 어? 어? 어디 갔어?
2: 아, 미안. 추워서 먼저 들어왔어. 아, 근데 두루미 부부의 춤 정말 멋지다.
0: 내 말이.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그냥 볼 수 없지. 샤크 캐논! 사랑의 멜로디 발사!
2: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이노 크레인 사랑의 눈 발사.
9: 여보, 평생 당신만을 위해 춤을 출 거예요.
3: 나도 평생 당신만을 위해 춤을 출 거예요.
9: 사랑해요, 여보.
3: 내가 더 사랑해요.
9: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는군요.
3: 당신이 더 멋져요?
1: 켄켄, 우리도 함께 출까? 우와, 켄켄 잘 추는데.
2: 켄켄은 아직이야?
5: 어, 올 때가 됐는데.
1: 비트, 쉐리.
2: 제제, 켄켄은?
5: 잘 안 된 거야?
2: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라니까. 그래서 켄켄은 어딨어?
1: 켄켄, 어서 와. 아니지, 아니지. 댄스왕 납시오!
10: 우와, 켄켄! 댄스왕 된 거야?
1: 응, 어찌나 잘 추던지 너희들도 봤어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2: 보여줘, 보여줘!
5: 나도 보고 싶어.
4: 그럴까, 켄켄?
2: 진짜 잘 친다.
5: 연습을 얼마나 한 거야?
2: 진짜 댄스 왕이네. 우리 켄켄 최고다. 레벨 업.
10: 켄켄
2: 전설의 사냥꾼.
4: 제니 얘기 또 해줘.
5: 어떡하지, 수리해야 하는데. 아, 그럼 다니 켄켄한테 전설의 사냥꾼 보여줘.
3: 멘티스킨 말인가요?
5: 네, 맞아, 멘티스킨.
3: 다니가 전설의 사냥꾼 멘티스킨 영상을 검색합니다.
11: 전설의 사냥꾼 멘티스킨. 위협적인 앞다리,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한번 잡은 사냥감은 놓치는 법이 없다. 밤이 되면 까맣게 빛나는 눈, 밤에도 낮에도 멘티스퀸, 그녀의 사냥은 계속된다.
3: 사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2: 안녕, 다들 나 알지? 전설의 사냥꾼 왕사마귀 멘티스퀸이야. 피트, 쉐리, 제제, 켄켄. 사건을 의뢰하면 뭐든지 해결해준다고? 그럼 나도 도와줄 수 있을까?
2: 세상에, 멘티스퀸이 사건을 의뢰하다니.
1: 그러게. 근데 무슨 일일까?
2: 글쎄.
5: 가보면 알게 되겠지. 얼른 가보자.
2: 일단 다들 나만 믿고 따라와.
13: 갑시다. 사건이다, 출동!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2: 명탐정 피트, 궁금해
4: 켄켄, 맞는 캣 쉐리,
1: 젠틀맨 제제,
13: 우리

0: 맥스 스피드!
1: 아, 여기야, 여기!
2: 어? 어디있지? 안 보여! 멘티스 퀸! 무슨 일이지? 뭐든 말 말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1: 내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어.
2: 목이 아파?
1: 나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어. 나 대신 찾아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꼭 찾아올게!
3: 약속! 피트, 정말 찾을 수 있겠어?
2: 당연하지. 이미 찾은 거나 다름없어. 내가 알고 있거든.
3: 누구야?
4: 그게 누군데?
2: 따라와.

0: 보면 알게 될 거야. 여기야, 여기.
1: 여긴 낙엽들만 있는데?
0: 여기 있잖아, 여기. 안녕, 낙엽 사마귀.
2: 아, 피트. 오랜만이야.
3: 뭐? 낙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1: 그래서 못 알아봤나 봐.
2: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0: 아, 멘트 스킨이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어. 내가 보기엔 네가 딱인 것 같아서.
2: 그럼 제대로 잘 찾아왔네.
1: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낙엽 사마귀도 힘없는 거 아니야? 우린 지금 전설의 사냥꾼이 될 후계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
3: 맞아. 최고의 사냥꾼을 찾고 있잖아.
2: 뭐라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좋아. 내 사냥 실력을 보여주지.
4: 얼른 집에 가야지.
5: 어, 너로 정했다. 여 녀석!
1: 어? 어, 낙엽이 말을 하고,
2: 봤어? 멘티스 퀸만큼 빠르지?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냥감을 놓쳐본 적이 없어.
0: 어때? 낙엽 사마귀, 전설의 사냥꾼 인정?
6: 나도 인정.
2: 그럼 이제 내가 전설의 사냥꾼인가?
7: 말도 안 되는 소리.
3: 누구지?
0: 저기 봐! 뿔 개구리야!
8: 뿔 개구리?
0: 머리에 낙엽처럼 생긴 뿔 보이지? 그래서 이름이 뿔 개구리인데.
1: 방금 봤어? 사냥감을 한 입에 꿀꺽 삼켰어.
7: 그래서 내 별명이 꿀꺽이라고. 근데 낙엽 사마귀가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가 될 거라고.
1: 사냥을 어찌나 잘하는지.
7: 그렇게 되게 놔둘 순 없지.
6: 아니, 왜?
9: 방학개비한테 놀러 가야지.
7: 어, 메뚜기로구나. 너도 한 입에 꿀꺽 삼켜니. 아이, 겁도 없이 이 뿔개구리의 사냥감을 가로채. 화가 난다.
10: 뿔개구리다. 나처럼 낙엽 사이에 숨어 있어서 못 봤던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7: 낙엽 사마귀, 그때 지옥을 되갚아주마. 너는 오늘 내가 꿀꺽한다.
10: 오지마, 오지마. 나 안 할 거야. 전설의 사냥꾼 안 할 거니까 나한테 오지마.
0: 뭐야, 안 한다고? 그럼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는 어떡해?
1: 어떡하긴, 그냥 다른 후계자를 다시 찾아봐야지 뭐.
3: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떨까? 여기야, 여기.
1: 바다에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가 있다고?
0: 네제, 우린 지금 멘티스킨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근데 바다에 오면 어떡해?
3: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따라와. 안녕, 멘티스 슈림프.
11: 어? 제제구나. 안녕.
3: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를 찾으러 왔는데.
11: 뭐? 전설의 사냥꾼이라면 나지나?
0: 어? 저 앞다리 사마귀랑 닮았어.
1: 툭 튀어나온 눈도 닮은 것 같은데?
11: 맞아. 난 사마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도 멘티스 슈림프야. 사마귀 새우라고도 부르지.
0: 그럼 너도 멘티스킨처럼 사냥을 잘한다는 거야?
11: 아마 내가 더 잘할걸? 난 눈이 아주 좋아.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냥감이 나타나면 긴 앞다리로 번개처럼 빠르게 낚아채는 거야.
8: 빨개다!
11: 그뿐인 줄 알아? 우리 멘티스 슈림프 중에는 주먹왕도 있어.
7: 하, 요 녀석. 내 주먹만 좀 봐라.
11: 앞다리가 주먹처럼 생긴 멘티스 슈림프는 초강력 펀치를 날려 사냥을 한다고. 그러니까 멘티스 슈림프가 전설의 사냥꾼 맞지?
6: 맞네, 맞아.
0: 그럼 멘티스킨한테 가서 후계자를 찾았다고.
12: 멘티스 슈림프, 네가 전설의 사냥꾼이라고? 난 난 줄 알았는데.
8: 뭐야?
3: 멘티스 슈림프.
0: 뭐야? 또 도망간 거야?
11: 멘티스 퀸으로부터 긴

0: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전설의 사냥꾼 후계자는 찾았어?
2: 아니.
1: 난 알을 낳고 나면 떠나야 하는데 어떡하지?
2: 아, 멘트스킨 걱정 마. 네 사냥 기술을 네 아기들한테도 가르쳐서 전설의 사냥꾼으로 키울게.
3: 냥뚱게.
1: 고마워. 아가들아, 무사히 태어나렴.
3: 엄마.

0: 레벨 업! 캔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옥스퍼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호롱호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8: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호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8: 호로로 렛츠고 캠핑카.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1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

0: 어, 여긴가 보다. 아, 참나.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나 연습생이야. 책임져야 내가 도같은 펭귄이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생으로 굶어? 아, 뭐, 되겠지, 뭐.
1: 어, 펭수.
0: 어? 뭐야?
1: 어서 오실게요, 펭수.
0: 강수미가 여기 왜 있어?
1: 아, 나도 단식해보려고. 선배님이라고 불러줄래?
0: 저기요, 오신 지 한 2분 되셨나요?
1: 암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스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야 돼.
0: 오, 스님, 스님.
1: 어,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0: 가시죠.
1: 어, 차담해야 돼, 우리.
0: 차담이 뭐예요?
1: 차 마시는 거 있잖아.
0: 스님, 안녕하십니까?
2: 팽아.
0: 팽아. 선글라스가 아주 이쁩니다.
2: 요즘엔 그 기후가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끼워야 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펭수도 어? 색안경을 안경을 하나 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0: 아, 색안경 끼고 보라는 말씀이십니까?
2: 그래요.
0: 근데 단식이 왜 좋습니까? 그 영양실 쪼글리면 어떡해요?
2: 단식을 하게 되면은 첫째는 오장육부를 휴식을 시켜줘요. 이 오장육부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0: 맞아요.
2: 이 몸속에서 휴식이 필요한 거야, 이게. 두 번째로 몸속에 있는 치명적인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피가 맑아져. 내가 이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워졌거든? 그런데 보니까
1: 진짜 그렇게
2: 나한테 질문을 하기를 네. 스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피부가 좋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1: 그러니까요.
2: 하는데
0: 엄청 좋으세요. 네.
2: 단식을 하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훤해져요. 어?
0: 그럼 스님
2: 예.
0: 단식이라 하면
2: 예.
0: 그럼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까?
2: 예, 선식 외에 물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단식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먹는 거 냄새만 맡아도 그냥
1: 맞아요.
2: 속이 막 그냥
1: 미쳐버리잖아요.
0: 에이, 그 정도라고요?
2: 그 정도. 한 3박 4일하고 2박 3일을 하면은 꼭 사고를 쳐.
0: 도망갑니까?
2: 도망가는 것 뿐만 아니라, 스님 모르게 이제 이렇게 탄수화물을, 이렇게 음료수를 사먹은 사람도 있고, 도중에 실패 없이 그 단식을 원만하게 마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펭수 보니까 짐이 큰 것 같아.
0: 오, 제가 짐을 네? 좀 가져왔습니다.
2: 그 내용물을 봐야 돼.
0: 예, 거기 혹시 제가 여기에 그 저기 그 잠옷도 입고 막 속옷도 있다 보니까 부끄러워 갖고.
1: 아니 아니 근데 펭수가 속옷을 입는다고? 속옷을 왜? 아니 아이고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2: 그래요. 와 이 뭐?
1: 아니 안 가져왔다면서요? 여기 지금
2: 아니, 무슨
0: 스님이 단식을 안 하실 때 조금 그. 좀 드시라고
2: 이렇게 말을 더듬어
0: 기프트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2: 이건 뭐예요?
0: 아, 그걸 이렇게 결릴 때
1: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펭수 아직 네. 속옷도 못 보고 잠옷도 그래. 못 봐가지고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잠옷이구나.
0: 이거 이쁘죠? 이쁘죠?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뭐 수건이랑 이런 거 갖고 온 거예요.
1: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스님 스님 이것 봐. 이것 봐. 여기 스님 이것 봐.
2: 여기도 또 나오네. 이야, 차면 완전히 구겼다.
1: 그러니까.
2: 자, 여기 네. 전부 다. 네. 이거는 여기다 가만히.
0: 이야, 이거는.
1: 아니!
2: 근데 이게 여기 안에도 뭐가 없는 거
1: 아, 여기 안에 간식 한번 먹게 해볼까요? 이제 펭수 단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2: 예.
1: 네. 너무 잘 됐다, 그치? 우리 단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0: 오, 여긴가 보다.
1: 좋다.
0: 야, 엄청 넓네.
1: 여기 우리 방 찾아야 돼, 이제.
0: 아, 맞아. 방이 있다 그랬지?
1: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뭐야. 펭수랑 룸메인가 봐.
0: 왜?
1: 아니, 펭수 너무 크잖아. 나 좁단 말이야.
3: 마냥 하자.
0: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1: 아니.
0: 와우! 야, 넓어, 넓어. 야, 아주 쾌적합니다. 여기 펭수, 내 자리.
1: 거기야? 알겠어. 그럼 나 여기 할게.
0: 왜?
1: 아, 그럼 짐부터 풀어야겠다.
0: 스님
1: 뭐야 뭐야
0: 오순하십니다 오순하십니다

0: 아, 이러고 가져오면 안 돼.
1: 왜?
0: 아니, 단식하기는 이러고 가져오면 어떡해.
1: 아니, 이걸 내가 먹으려고 가져왔어.
0: 먹으려고 가져왔다고?
1: 아니, 먹으려고 가져왔겠어?
0: 그럼 뭐, 왜 가져온 건데?
1: 이거는 먹으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 굴비 걸어놓고 밥 먹는 것처럼 자린고비의 마음으로 보려고 가져온 거야. 원래 먹방 보는 것처럼.
0: 자린고비 하는 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반인 보는 것처럼 숨겨왔다고?
1: 모든 건 그렇게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야.
0: 그러면 이따 나도 자린고비 할 때 같이 이거 보면서 하자. 아, 또 계획이 있었네. 쫑이. 아니, 이거 자린고비 맞아?
1: 자린고비.
0: 아니, 자린고비라고 하기 너무 많잖아. 이건 아니지, 이건 취지에 어긋나잖아.
1: 왜?
0: 아, 이거 안 돼서 말해야죠.
1: 왜 말해? 안 돼!
0: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떻게 숨겨?
1: 아니, 빨리, 너는 괜히 괜찮아. 다 들어가. 빨리 넣어줘.
0: 아니, 근데 나는 왜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나는? 아니, 진짜 이거 자린고비 이거 먹으면 안 돼.
1: 안 먹어.
0: 진짜야.
1: 그럼.
0: 아니, 참아도 갑자기. 아, 이 정도. 아, 이거. 저.
1: 누구세요?
2: 이제 공양 시간입니다.
1: 언니.
0: 이제 가자.
1: 가야. 오, 뭐해, 뭐해?
0: 아니, 뭐해?
1: 뭐하냐고! 아이고, 자니, 뭐야, 어떻게 알았어?
0: 아니, 이러려고, 먹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1: 이건 자린고비라고.
2: 평소 하는 짓 뻔하다고, 입에서 뒤져버렸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0: 차별을 걸렸어.
1: 그런 게 어딨냐고! 너가 뭘 알아? 저기요! 저기요!
0: 아니, 일단 가.
1: 어떡해!
0: 왜 또 있어?
1: 없어!
0: 가자, 공양 시간. 이제 그런 거 안 통해. 가자.
3: 와우!
0: 맛있게 춥다.
1: 와, 이거 지금 이거 진수가 성찬이에요.
0: 아니, 반찬이 진짜 다양해.
1: 야, 여기가 진수고 저기가 성찬이거든요?
0: 아, 근데 이거,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는 다른 분들 거고 우리 거 저기 있대.
1: 어? 저기 있다며?
0: 어, 저기 안, 저기 가면.
1: 저기 음식 없어.
0: 저게 음식이야.
2: 오.
0: 많이 주셨는데? 아니, 단식 하기로 했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4: 아니요.
0: 아, 잠깐만. 이렇게 티스푼으로 한 입, 이렇게 한 입 해가지고 이거를 30분에 걸쳐서 먹어야 돼. 이게 30분짜리거든?
1: 먹는 것도 왜 자유가 없어?
0: 아니,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1: 이건 제 동공보다도 작아요.
0: 원래 그런 거야.
1: 네?
0: 한다, 30분.
1: 어? 이게 뭐지?
0: 어, 뭐야? 두 개 있었어, 숟가락이.
1: 어쩜 나 마법사일 줄? 카메라 돌려봐. 아니, 갑자기 하는 두 개가 됐다니까?
0: 진짜 신기해.
1: 아, 진짜로.
5: 펭수 맛있어?
1: 이것도 먹고 싶어?
5: 아침을 안 먹고 왔어.
1: 와서 이거 같이 먹어. 한 숟갈 해봐.
0: 감독님 단식 잘할 것 같아.
1: 먹어봐.
5: 한 입만 줘봐, 그러면.
0: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 밥이에요!
1: 지금 이것도 안 그래도 지금 생선에 걸려있는 건데. 저기요, 밥 먹을 때는 카메라 내려놓으세요.
0: 인서트는 또 따야지.
5: 그쵸.
1: 자, 식사하세요.
5: 맛있다.
0: 괜찮죠? 괜찮죠?
5: 근데 맛있는데요? 나 이거 먹고 살 빠진다 그러면 맨날 먹겠다.
1: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지. 맨날 맥주 먹고.
0: 어저께도 마신.
6: 어제 와인.
7: 네, 컷할게요. 네. 제작진도 이제 밥 드시고요. 펭수 천천히 먹어.
0: 네. 똑같이요.
7: 잘 먹겠습니다.
0: 너무 냄새가 너무 나요.
1: 팽이상궁 안 필요하십니까? 팽이상궁 안 필요하십니까?
0: 솔직히 감독님이랑 나는 먹어야지.
7: 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왜 먹어? 어떤데? 성우, 이거 감자 한 입에 넣어줘.
7: 어머. 아! 선생님, 펭수 좀 데려가도 돼요?

싸움이야. 저는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은 싸움이야. 아, 가자. 미혹들에 벗어났다. 다들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이고.

0: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건 먹을 거잖아. 안 돼, 안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하나만? 하나만?
1: 행수, 뭐해?
0: 공양 드리려고.
1: 먹으려던 건 아니지, 설마?
0: 조심합니다.
1: 빨리 가자, 우리 이제 숙종 들어가야 된대.
2: 와, 이거 고깃집에서 많이 보시던 거죠?
3: 네.
4: 오, 위에 만지면 절대 안 돼요.
2: 와. 이제 환풍기 틀게요.
3: 와.
0: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3: 오, 완전 고깃집 같다, 진짜.
0: 고기 채우니까?
3: 우리 고기 된 기분이야.
0: 잠깐만.
3: 왜?
0: 갈비 냄새나. 갈비다.
3: 약간 소리까지 이러니까 더 고깃집 같아. 뭐야?
0: 뭘 뭐야, 자기잖아.
3: 뭐야, 나 아니야. 나 감독님.
4: 저 진짜 아니에요.
3: 펭수 아니야?
0: 나는 그 지경을 이미 지났어.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는 건 줄 알아? 지금 혈당 스파이크 안 올라서 잠도 안 옵니다.
3: 너무 똘망똘망한 거 아니야?
0: 나 진짜로 지금 뭐든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쑥도 먹을 수 있어.
3: 먹으면 안 돼. 이건 찜질하는 거잖아.
0: 나 안 되겠어.
5: 아니, 너 오늘 펭수 구경하러 온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야?
4: 이거는 남아서 펭수 찍어야 되죠.
1: 아니, 성우가 남자?
5: 그렇죠. 왜 저만.
0: 나랑 어디 가자.
1: 어디 가자고?
0: 나랑 어디 갈 데가 있어.
1: 어디?
0: 가자.
1: 어디 가? 산책을.
0: 우리 산책 좀 하려고.
1: 같이 가자, 그러면.
0: 아니야.
1: 그래,
0: 아니야.
1: 같이 가요, 그러면.
0: 아니, 너무 많아. 숙소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5: 여기가
1: 벗어난 건데?
0: 아니, 지금 여기가 숙소잖아.
1: 우리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0: 지금.
1: 태연 씨도 같이 갔다 와요.
0: 왜?
1: 길 잃을 수도 있고. 잘 감시해요.
4: 감시.
3: 아니 무슨
1: 멀리 가지 마.
0: 그냥.
5: 어디 가는데?
1: 우리 진짜 산책하는 거 맞아?
0: 저기요. 배고프니까 말 시키지 말아 주실래요?
1: 미안해.
0: 말하면 배고파지거든요.
1: 근데 나는 왜 데려가는 거야?
0: 아니 그래도 나 이쁘게 담아줘야지.
1: 이쁘게 담아줄게.
0: 이제 슬슬 카메라 꺼.
1: 카메라 끄라고?
5: 네?
0: 끄라면 꺼!
1: 아니, 너 예쁘게 담아달라며.
0: 지금 이쁘게 담겼으니까 꺼. 당장 꺼! 메모리 아껴.
1: 아니, 여기가 맞아?
0: 오!
1: 왜 그래?
0: 왜? 앞에 아파!
5: 근데 진짜 아파요?
1: 솔방울 먹어서 그래.
5: 그럼 119 부를게요.
0: 아니. 이거 나으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
5: 뭔데요?
1: 혼날 텐데 너?
0: 괜찮아. 카메라 꺼!
1: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을 거야.
0: 어디 있어?
1: 아니 어디 있어? 여기로 가.
0: 잡아.
1: 여기다.
4: 이거
1: 뭐야?
4: 야, 김태현 너 진짜.
1: 잡아. 빨리 연행해, 빨리.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서.
4: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0: 저녁도 선식이네.
1: 자, 돌릴게요. 먹읍시다.

예, 안녕하세요. 예, 주문할게요. 예, 육회 3인분이랑요. 육사시미 3인분이랑요. 뭉치기 3인분이랑요. 그리고 육회 비빔밥 5인분이랑요. 그리고 족발 3인분 주세요. 족발은 없다고요? 그럼 혹시 마라탕은 있나요? 마라탕도 없다고요? 그럼 알아서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0: 반짝 좋고 아 따뜻하니 이거 자자 어서오세요 펭수 거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하 예.
1: 아 이거 또 칼칼한 거 아니야
0: 그럼 저희 펭수 거목에서는 둘다 준비했습니다 반반으로 또 이 어묵이 무가 중요해 무
1: 아 그치
0: 우아한 느낌 살리기 위해서 와 성우 어?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와 뭔지 아니, 몰라도 무조건... 신뢰가 가능상이야 그치?
1: 무조건 맛있어 보이네 혀만 대봐 너무 매우니까
0: 와
1: 딱 좋아 딱 좋아 이제 손님만 받으면 돼 준비 끝났어
0: 자 저기 잠깐만요 김치 물리지 말아주실래요? 자 오늘 세아 감독님은 좀 나가서 아니, 촬영하겠습니다
1: 아니 아까부터 와가지고 5대 이건 안 이건 나 그것만 보고 있던데
0: 자 이러면 같이 하세요 이거
1: 오 어서오세요
0: 감사합니다 첫손님 반갑습니다
1: 어떤 걸로 드릴까요?
2: 저 어묵, 매운 어묵.
0: 매운 어묵 드리겠습니다. 자, 매운 어묵 준비해주세요, 성우님. 자, 반가워요.
2: 너무 크다, 근데. 와.
0: 뭐가요?
2: 어때요?
0: 아,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나 오늘 어묵이 너무 크다는 줄 알았어.
2: 어묵도 크고.
1: 컵이 네. 너무 큰 겁니다.
2: 아, 컵이 큰 거죠?
1: 네.
2: 여긴 다 크네요, 근데.
1: 아무래도 펭수가 하는 가게다 보니까.
0: 형님. 자, 형님, 첫맛 어떠세요?
2: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안 먹을 수 있어요
1: 식어요?
0: 저기 혹시 실례지만 직업이 뭐세요?
2: 저 빵 만들어요
0: 와
1: 제빵
0: 그럼 2025년 빵집을 차리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됩니까?
2: 1년도 안 남았는데요?
0: 저처럼 이렇게 어묵 장사하는 것처럼 빵 장사를 이렇게 포장마차 빵 오! 포장마차 빵 장사 들어본 적 있어? 아 소금빵 이런 거
2: 나중에 일 하실래요?
0: 어?
2: 제 가게에서?
1: 소금빵
0: 어, 아니요 저는 먹을래요 그냥 그러면 2024년에 와 이건 내가 진짜 잘했다
2: 여행 간 거
0: 오 되게 여행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어디 다녀오셨어요?
2: 방금 베트남
1: 베트남 갔다 왔다고
0: 아 베트남
1: 아니에요 살짝 열어줄게 살짝
0: 그러면은 올해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거
2: 근데 너무 여행 갔다 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1: 아 잘한 것도 여행 후회도 여행
0: 아, 또 돈이 없으니까 다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2: 아니에요
0: 그러면 올해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2: 저희 엄마
0: 오 엄마
2: 네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네
0: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2: 맞아요
0: 어머니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2: 제가 돈이 없을 때 용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1: 아, 도움이 아니고 돈을 받으신 거구나
2: 아, 돈을 받는 게 돈
1: 아,
0: 돈
1: 아, 여행 경비를
2: 돈이 없어서
1: 아하
0: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세요
2: 감사합니다.
0: 원래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2: 맞아요.
0: 또 이 사랑이나 고마움을 네.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아쉽잖아요.
2: 근데 눈이 되게 무섭다.
0: 와, 선물 주는 게 무섭대. 원래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야 되거든요.
2: 눈이 이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야, 너무 잘 드시니까 기분이 좋다.
0: 맞아. 우리가 또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다니까. 근데 너무 잘 드셔갖고 나도 괜히 먹고 싶네, 이거.
1: 그러니까. 다 맛있게 먹으셔서 감사합니다.
0: 오, 안녕하세요.
1: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에 편하게 앉으세요. 대마. 자, 각자 원하시는 어묵이나 물떡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어떤 사이세요?
3: 달빛이랑 저는 아기가 나이가 같아서 같이 책 모임 했었고, 네,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
0: 아, 사서 선생님. 자, 그럼 세 분은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얼굴 본 지는 10년 됐고,
0: 어머!
4: 좀 친해진 지는 한 3년?
0: 그럼 그 7년 동안 못 친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4: 러시아를 못했어요.
0: 아, 러시아, 러시아 분이세요?
1: 우리가.
3: 키르기스탄이.
0: 키르기스탄. 저는 키르기스탄어 할 줄 알거든요.
3: 어? 어? 해보실래요?
0: 저도 7년만 주시겠어요?
3: 달빛이 한국어로 굉장히 잘해요, 이제.
0: 어, 그러니까요. 성함이 달빛이세요?
3: 키르기스탄 이름으로 달빛인데 한국어로 그냥 번역했어요.
0: 어머, 너무 이쁘다.
1: 너무 이쁘다.
0: 너무 이쁘다. 오, 그럼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저는 거의 13년.
0: 오, 엄청 오래되셨네요. 오,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3: 고향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0: 어머! 결혼하셨어요?
3: 네 결혼하고 헤어졌죠
0: 아?
3: 돌싱
0: 아, 있고 그 좀 그 실기만 거 얼마나 드셨어요 떨어지신지는?
2: 거의 4년? 네
0: 4년 마음이 많이 허하시겠어요?
3: 네 그래서 달빛이가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0: 아 정말요?
3: 네
4: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자녀가 4명이에요?
0: 어머나! 야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두 분에게 박수. 인문식이도 지금 자녀가 셋이거든요.
3: 아유,
0: 그럼 넷이나
3: 셋밖에 안 되는 거죠.
1: 이제 넷 셋밖에 안 돼.
0: 어때요? 근데 혼자 세 명 키우기 조금 힘드시지 않으세요?
2: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도 애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0: 이게 아무래도 본인한테는 또 외국이잖아요. 아무리 13년을 사셨지만 어떨 때 가장 외롭던가요?
2: 약간 좀 애들 문제가 있을 때 아,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혼자 이 해결을 해결하지? 약간 그럴 때 좀 외롭고 약간 슬픈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약간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아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이제 키워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0: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응원하고 싶거나
3: 저는 네. 달빛이 지난주에 맹장 또 수술까지 했어요.
0: 아이고
3: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4: 저도 달빛인데요.
0: 어머!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광경이.
4: 새 아이가 말도 잘 듣고
2: 그럼.
4: 이미 잘 듣고 있긴 하지만
3: 더 잘 듣고
4: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우리 달빛님은요?
2: 주변에 사람들 되게 많긴 한데 최고로는 내 자신?
0: 내 자신에게 그런 한마디 좀 해주세요.
2: 달빛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좋은 엄마가 될 거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0: 감히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키우는 그 고된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지금 외국에서 좀 와가지고 좀 외롭고 힘들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 세 명은 여기가 고향이 된 거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같이 고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명이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제가 또 좋아하는 만화 있거든요. 달빛 천사. 자, 달빛은 천사예요. 그리고 우리 달빛한테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달빛 달빛이야. 그 세 명이 저를 아나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저 좀 찍어주세요. 팡하! 하슬아! 아리야! 해별아 안녕!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고맙고 내년엔 더 잘 자라라. 엄마 말 잘 듣고 그래 사랑한다 얘들아 고마워. 안녕. 오케이 조승희야. 자 세 분 조심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야.
1: 오셨다.
0: 안녕하세요. 자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5: 일하고. 지나가는 길.
0: 오, 어디서 일하세요?
5: 운동도 가르치고 청소년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0: 와우! 자, 그럼 체육 선생님이신가요?
5: 네.
0: 오, 근데 뭔가 느낌이 딱 운동 잘하시고 인기 많으신 선생님이 딱 냄새가 납니다.
1: 그러니까.
0: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 37이요.
0: 어머! 되게 동안이시다.
5: 네.
1: 거울이
0: 아직 인정하십니까?
5: 예.
1: 네. 쿨하게 인정하셨어요.
0: 아유, 이제 곧 연말인데, 연말 계획이 좀 있으세요?
5: 아니, 특별히 계획은 없고, 잘 마무리하는 게.
0: 그러면은 내년 계획은 있으십니까?
5: 내년 계획도 특별히 없는데요?
0: 혹시 MBTI가 P십니까?
5: ESTP.
1: 아, P 맞아.
0: 자, 이런 거 보면 좀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한데.

0: 고맙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1: 오, 그럼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0: 네, 지금도 준비 이제 한참 처리해요. 수능 끝났으니까.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1: 이 근처요? 네. 지금도 운동하고 있나요?
0: 네.
1: 어? 우리 갔다 오자. 왜냐면 지금 한참 운동하면 배고플 때거든요.
0: 지금요?
2: 지금?
1: 지금요. 안 되는 거 있어?
2: 아, 여기 누가 봐 그러면?
1: 누가 보냐니 안 보는 거지.
2: 아, 아무도 안 보면 되는 거야.
3: 아, 여기가 체육관이에요.
1: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하면 정말 힘들겠다 이게.
3: 6월까지는 거의 이렇게 운동해야 돼서.
1: 와. 네. 자, 들어가시죠. 오, 선배님 성함이 뭐예요?
3: 박준규라고.
1: 준규?
3: 네.
1: 야, 한창이네요, 한창.
3: 그러네요.
1: 벌써부터 그 열정이 지금 그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져요.
3: 네.
1: 준규 선배님!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규 선배님.
4: 행복 뭔지 몰랐죠?
1: 네. 진짜 몰랐어요? 오. 선생님께서 우리 준규 학생에게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4: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도와주시고 싶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도 좀 증명하고 싶은 그런 게 있고 주위에서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하늘에서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4: 네.
1: 이거 드시고 꼭 최대 입시 성공하셔가지고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성우, 어때? 갔다 오니까 기분 좋지?
2: 기분 좋았어.
1: 우리 저게 맛있게 드셨겠지?
2: 아마 맛있게 드셨을 거야.
1: 맞아, 그 체육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2: 맞아.
1: 오, 오셨다, 오셨다.
2: 어, 누가 오셨다.
1: 아, 안녕하세요.
2: 어서
1: 오세요.
5: 반반 섞어서.
2: 반반 섞어서.
1: 좋습니다. 역시 드실 줄 아시는군요.
5: 반반 섞어서 물떡 하나씩 해요.
1: 좋습니다. 반반에다가 물떡 하나씩 드릴게요. 아, 두 분은 커플이신가요?
5: 네.
1: 네. 오!
5: 떨려.
2: 고등이라는 거 더 드셔도 되니까 말씀해주세요.
1: 그럼 실례지만 두 분 그 얼마나 좀 되셨나요?
6: 이제 한 1년 반 조금 넘었어요.
5: 오!
1: 야, 어때요? 지금 둘이 되게 설레고 좋습니까?
5: 아직도 설레? 설레?
6: 어, 그러니까 다른 세계랄까?
1: 아, 좀 설레임에서 더 레벨업해서 또 다른 세계 진입하셨군요.
6: 그냥 보면 그냥 편안하고 되게 힐링되는.
1: 오.
6: 그래서 내년 초에 회식을 올립니다.
1: 우와!
2: 우와!
5: 오실 거죠? 청첩장 드림이 오실 거죠?
1: 예? 자, 그럼 누가 먼저 청혼했죠?
5: 아.
1: 뭐야, 이거 뭐야? 뭐예요, 뭐예요?
6: 저 망했어요.
1: 아. 말씀해주세요.
5: 아니, 그 작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준비 되지 않은 즉흥적인 프로포즈.
1: 아, 그냥 갑자기?
5: 너무 놀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심을 하고, 그래, 너의 프로포즈에 응하겠다 했더니, 누나, 근데 내가 너무 경솔하게.
2: 뭐야? 뭐야? 나를 프로포즈를 했는데?
5: 아, 미안하다. 취소해야겠다.
2: 어, 왜?
5: 다시 준비를 잘 해서 프로포즈를 하겠다.
1: 왜 먼저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뒤로 뺐습니까? 밀당입니까?
6: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이.
1: 아, 맞지, 맞지. 또 그럴 수 있지.
6: 예, 머리에서 딱 필터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1: 오.
6: 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다가.
1: 근데 나는 또 그게 로맨틱한 게, 그만큼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맞아. 사랑하니까.
2: 그치, 그치.
1: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우,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5: 맞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 예.
5: 그냥 함께 했던 하루하루가, 그냥 프로포즈를 매일 받았던 것 같은 날이었다.
2: 또 로맨틱을.
5: 라고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 야.
5: 조금 미흡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이 말은 잘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두 분한테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고맙거나 응원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냐? 누가 있습니까?
5: 있습니다.
1: 어? 누굽니까?
5: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어서.
1: 네.
5: 이제 제가 약간 인생에 좀 큰 일을 겪으면서 2년 정도 이제 멘탈이 붕괴돼서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그런 저의 옆에서 누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안다, 항상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삼시세끼 밥 챙겨주고 나를 긍정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 그런 밑천이 돼준 사람이 남자친구여서 남자친구에게

0: 고맙다고.
1: 남자친구분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마운 분이 바로 여자친구분이실까요?
2: 그러면 좋았는데.
3: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해주는
2: 교회성 있는 사람이고. 올해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1: 오!
2: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고립운동 청년이었고.
1: 고립청년?
4: 고립운동청년.
2: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불려지고요.
1: 그러면, 가만있어 봐. 본인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2: 네네. 제가 좀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1: 어머나!
2: 고립운동 청년들이 좀 사회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이나 회복이 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돕는 그런 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어, 뭐야!
2: 16명과 함께 그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을 이제 돕는 지원단체나 자립준비 청년들이 5~6명 모아 살 거 있거든요. 이제 배분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나도 또 그래 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게 됐고, 너무 감사하고.
1: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내 모습에게 조금 응원을 좀 전달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 너무 멋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 근데 저 진짜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 저도 그 스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2: 나중에 찾아오세요.
1: 나중에 찾아가라고요? 지금 찾아갈 때야?
2: 아, 지금요?
5: 여기, 여기, 가자!
1: 어, 저기다, 저기다!
6: 어, 어, 어.
1: 오, 저분들이구나!
6: 어, 어.
1: 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추운 날씨에 지금 고생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선배님께서 우리 팀원들한테 지금 고생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좀 전달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응원하러 왔어요.
5: 우와, 선물입니다.
1: 자, 들으시죠.
6: 손 추웠구나.
1: 자, 우리 팀원분들, 우리 선배님께서 평소에 어떻습니까?
0: 너무 개그쳐요. 아, 근데 밥 엄청 잘 쓰고.
1: 오. 야, 먹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선물도 드렸고,
6: 네.
1: 그러면은, 진심을 담아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6: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제 배달할까요?
1: 어, 좋아요, 좋아요. 배달하시죠.
5: 이야.
1: 자,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했습니다.
5: 이야.
1: 자, 맛있게 드세요.
5: 도시락 배달했습니다.
1: 자, 이쪽으로. 제가 도시락 배달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0: 행하! 안녕하십니까. 팽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간혹가다 몇몇 분들께서 제 요리 실력에 좀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이름하여 팽수의 요리 비결. 오늘 저와 함께할 또 셰프님을 모셔봤거든요.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빅뱅 원스타 레스토랑을 무려 15년간 운영해온 유명 오너셰프 파브리 선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팽수.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본조노 여러분.
2: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셰프 파브리입니다.
0: 자, 오늘 저한테 조금 알려주실 음식이 무엇입니까?
2: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요리. 이탈리아 스타일 크리스마스 요리.
0: 와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2: 우선 많이 먹어요.
3: 원래 앞에 다이저, 원래 앞에 다이저리고 피클, 식초에 조림, 야채, 소금에 조림 고기 이런 좀 짭짤한 거.
2: 이런 거 아니면 국물 요리. 그 만두 같은 거, 카펠레티. 혹시 카펠레티 아세요?
0: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2: 마침 오늘 그거 준비했어요.
0: 나이스! 음식 뭐라고 말씀하셨죠?
2: 아, 벌써 까먹었어요? 예, 뱅구씨, 어떡해. 벌써, 카페?
0: 카페라떼.
2: No, 카페라떼, no.
0: 카페라떼 아니고.
2: 카펠레떼.
0: 네. 카펠레떼.
2: 아, 만들어봅시다.
0: 만들어봅시다. 자, 그럼, 파브리 셰프님, 카펠레떼 재료를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일 걸리는 부분 우리 육수 내야 돼요.
0: 예.
2: 저는 이거 하면서 팽수가 뭐 해야 돼요?
0: 치즈 갈아요.
2: 해보세요.
0: 예.
2: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캐러멜라이즈 해야 돼요.
1: 아, 캐러멜라이즈.
0: 와, 와. 물 넣은 순간이에요.
1: 와! 소리다!
0: 벌써 맛있는 색깔로 변했어요.
1: 오, 맞아요.
0: 계피, 월계수잎, 레몬 껍질 한 조각. 아, 당연히 소금.
1: 근데 셰프님, 저 궁금한 게요.
0: 네.
1: 셰프님은 딱 물 넣거나 이럴 때 따로 계량을 안 하십니까?
0: 눈대중으로 보기만 해도 맛볼 수 있어요. 이거 특별한 슈퍼파워.
1: 맛이 어때요?
0: 싱거워요.
1: 지금 다 봤어요, 눈으로.
0: 이거 블렌더로, 믹서로 갈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볶은 다진 것, 우리 안에 넣고, 블렌더 하나, 두 개. 이거 안 작은 꽃집.
1: 이거부터 맛있을 것 같잖아요?
0: 한 스푼 묶었다. 레몬 제스트.
1: 오, 레몬 향이 살짝 올라와요.
0: 파슬리 조금.
1: 아, 파슬리. 어떤가요?
0: 너무 맛있다. 살짝 싱거워요.
1: 어, 이거 진짜 완성된 거 먹고 싶다.
0: 제 생각에는 뱅수가 항상 진짜 맨날 배고픈 상태죠. 맞죠?
1: 어, 제가 어딜 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까?
0: 이제 제일 번거로운 부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게 만두피로. 자, 여기 소금 많아요. 물 이거 잘 다 가져와야 돼요. 들어가 있는 공기 잘 나와가야 돼요. 아? 그다음에 이거 손가락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 눌러서 그 다음에
1: 오!
0: 이거 완성된 거예요.
1: 오!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뱅수.
1: 나도 셰프야. 슈퍼파워 말씀드렸죠?
0: 슈퍼파워.
1: 제 슈퍼파워가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보여드릴게요.
0: 네, 보여주세요.
1: 하나, 둘, 셋, 얍!
0: 빵! 와! 오!
1: 셰프님 어때요? 제 슈퍼파워.
0: 와, 진짜 멋진 슈퍼파워인데요.
1: 그렇죠.
0: 우리 이제 200개 만들어야 돼요.
1: 예. 아, 근데 뭐예요?
0: 뱅수 씨.
1: 예.
0: 진짜 맛있는 육수. 이거 맛봐 주세요.
1: 와!
0: 와!
1: 끝났어요. 예. 팔팔 끓어요, 지금.
0: 잘 넣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자, 하나씩. 자, 이제 10분 동안 잘 푹 삶아야 돼요.
1: 좋습니다.
0: 오, 완성됐다. 와. 와. 먼저 우리 뱅수 시위 한 거. 치즈.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0: 네, 이탈리안 스타일 메리 크리스마스.
1: 아, 메리 크리스마스.
0: 네.
1: 셰프님께서 또 이제 이탈리아 음식을 또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바로 지금 우리 파브리 셰프님에게 이태리를 선물해드릴게요. 토마토 파스타 준비했습니다.
0: 진짜로? 감사합니다.
1: 시청자분들께서 짧은 시간 안에 좀 만들어 먹을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0: 원래 토마토 파스타가 진짜 간단한 음식이에요.
1: 10분이면 됩니다, 저는.
0: 10분?
1: 네.
0: 10분 토마토 파스타 진짜로?
1: 아, 저는 삶고 뭐 끓이고 없습니다.
0: 어? 오 노.
1: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자, 슈퍼파워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얍. 잠깐만, 셰프님 접으세요.
0: 어?
1: 자, 일단 저부터 보시고요.
0: 오케이.
1: 제가 먼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재료 소개 말고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0: 오케이.
1: 제가 요리를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미슐랭 원스타 셰프님께서 좀 이렇게 제 레시피로 만들어주시면 또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바타처럼 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0: 아바타?
1: 네.
0: 로봇?
1: 맞아요.
0: 로봇인 것처럼?
1: 네, 아바타.
0: 오케이, 저는 이거, 예.
1: 자, 그러면.
0: 말씀해준 대로 할 거예요.
1: 연습부터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펭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펭불입니다.
1: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0: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1: 고르곤졸라는 꿀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0: 할 수 없어. 고르곤졸라 피자 무조건 꿀 찍어 먹는 거예요.
1: 어때요?
0: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갑자기. 우리 요리해 봅시다.
1: 펭수표. 펭부리에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펭부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1: 자, 펭부리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먼저 면을 반으로 자를 거예요.
0: 왜? 왜요?
1: 자, 팽구리.
0: 아, 견딜 수 없어요. 이런 거.
1: 접시에 담기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0: 해줄게요. 우리 스파게티는 진짜 애기 위한 요리해야 된다면 이거 조금 더 먹기 좋게 이렇게 우리 또 해요.
1: 아!
0: 근데 우리 애기 아니라서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지만 제가 비교적 아가거든요. 저는 10살이에요.
0: 오케이.
1: 잘라주세요.
0: 하나, 둘, 셋.
1: 자, 그릇에 먼저 담아주세요.
0: 진짜로? 네. 여기 이렇게?
1: 네. 그리고 팽불이 물을 여기 접시에 그 면이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0: 네?
1: 왜요?
0: 이상해지고 있어요.
1: 좀 요리 방식이 다르군요.
0: 지금 무슨 거예요 이거?
1: 왜? 빨리 저거 면 익히게 8분 주세요.
0: 진짜 제대로 하면 그것도 8분이에요. 왜 전자레인지 알 필요 없어요.
1: 우리 원터치예요. 간편하게 쉽게. 어?
0: 근데 뱅수 씨,
1: 예.
0: 진짜 확실해요? 지금 하는 게 확실해요?
1: 그냥 믿으세요.
0: 됐다.
1: 좋아요.
0: 갑자기 저도 뱅수 됐어요. 아, 진짜 뱀불이. 아, 이제 진짜 뱀불이 됐어요.
1: 아주 잘 익었죠?
0: 너무 익어 보여요.
1: 아닙니다. 토마토 소스를 뿌릴 겁니다. 자, 토마토 하면 뭡니까?
0: 이거 토마토 소스 아니에요. 이거 케첩이에요. 토마토 소스 어디에요?
1: 토마토 소스요.
0: 장난하지 마세요.
1: 네. 아니, 이것도 토마토로 만든 거예요. 자, 넣겠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0: 알고 있었어요. 아, 장난이었어요. 오케이.
1: 토마토 소스 가져와 주세요.
0: 진짜 골천됐어요.
1: 이렇게 넣어주세요.
0: 다 한꺼번에 네. 이렇게.
1: 자, 좋습니다. 파슬리와 치즈를 뿌려주세요. 바로 이대로 또 2분 30초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0: 다시? 충분히 익은 거.
1: 팽구리, 시간 됐으니까 꺼내오세요. 왜 웃어요? 웃음부터 나오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자, 가주세요. 카펠리끼랑 파스타랑 같이 먹어볼게요.
0: 오케이, 이거
1: 왜요?
0: 잘 나왔어요. 오케이. 이거 카펠레티 먹어봅시다.
1: 야, 이거는 진짜 그냥 파인다이닝이에요.
0: 여기 맛이 없을 리가 없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0: 네. 아, 진짜 이탈리안 맛이에요. 이거. 이거 이탈리안 맛. 진짜 이탈리안 맛이에요, 이제.
1: 진짜 이탈리안. 자, 그럼 팽구리.
0: 네.
1: 자, 이것도 시식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도 이제 셰프님이 만든 걸 먹었으니까 스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보세요.
0: 이거 다 물고요.
1: 셰프님 어때요?
0: 맛있어요.
1: 맛있죠?
0: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한번 누굴 맛보여드릴게요. 우리 재호. 자, 한번 드셔보세요. 누가 더 맛있는 느낌? 자, 승자는! 근데 잠시만요. 셰프님.
0: 네.
1: 그래도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이거 두 개로 되겠습니까?
0: 아마 조금 더 모자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뭔가 좀 메인 디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0: 맞아요.
1: 그러면 또 우리 이태리에서 유명한 음식도 뭐 있으니까 또 이태리는 빠질 수 없는 음식.
0: 피자?
1: 피자! 제가 피자를 만들 재료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 보지 마세요. 제발. 이거 피자 토핑으로 쓰고 싶어요?
1: 맞아요, 토핑. 그 한국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먹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배달을 먹으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상 남아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 남는 것들을 조금 맛있게 요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 토핑으로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0: 오케이, 우리 이거 하나씩 갑시다.
1: 좋습니다.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 각자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0: 오케이.
1: 자, 이쁘게. 안 되겠다. 제가 보조 셰프를 불러야겠어요. 보조 셰파! 좀 낯이 익지 않아요?
0: 반갑습니다.
1: 김도윤 셰프님 닮았죠?
0: 닮았어요.
1: 우리는 완전 K다. 토마토 소스 대신에 떡볶이 국물로 간다.
2: 토마토 소스 안 쓰고요?

0: 토마토 소스를 왜 써요? 떡볶이, 핫도그, 순대 크러스트, 치즈. 완성 끝!
1: 저도 진짜 완전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0: 오, 좋아요!
1: 토마토 소스, 치즈 여러 가지, 고르곤졸라, 곱창, 마라샹궈, 도라지, 블루베리. 이거 완성된 거예요.
0: 야, 느낌 있어! 오늘 대기로 이거 레시피 따라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셰프님!
1: 자, 와!
0: 완성됐습니다! 와! 야!
1: 진짜 우리 진짜 잘했죠?
0: 아니 이거 진짜 그냥 파는 것 같잖아요.
1: 네. K-food 잠바니 스타일.
0: 자, 그러면은 이게 맛이 궁금하거든요?
1: 네. 참을 수 없어요. 정말 맛보고 싶어요.
0: 조심장 셰프님. 네. 셰프님이 조금씩 한 번씩 그 시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어때요? 아, 진짜로?
1: 짱! 그 순대의 향 진짜 와, 잘 어울려요.
0: 야 이거 근데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맛있는 거 다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자, 라스트!
1: 자,
0: 과연! 와 이거 진짜
1: 성공!
0: 어때요?
1: 마라 향이랑 고르곤졸라 치즈 진짜 왠지 잘 어울려요.
0: 셰프님께서 뽑은 베스트 피자.
1: 제 입맛으로 여기, 왜냐면 저는 오. 치즈 되게 좋아해서 어허. 저는 그 치즈의 쌤맛 제가 진짜 좋아해요. 오, 이거 정말. 진짜 한국 스타일 크리스마스 재밌게 맛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0: 자, 그럼 셰프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1: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아마 요리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저는 진짜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요.
0: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저도 좋았어요.
1: 너무 좋아요. 초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0: 그러면은 셰프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펭수의 친구, 파브리의 친구, 여러분 진짜 재밌게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0: 보나타레! 뭐 하는 거야?
2: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MBTI 검사라고 혹시 아세요?
0: MBTI.
2: 이게 사람 성격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0: 나 펭귄이거든.
2: 아 근데 펭귄한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펭수 성격을 좀 알아요? 펭수는?
0: 당연하죠.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아?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에 가능한 빠른 회신하려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경위.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우 절대 안 부럽죠?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2: 펭귄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어요. 초지일관.
2: 펭수 감정 기복 엄청 심하잖아요.
0: 펭귄치를 버렸기 때문에 감정이 하나.
2: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나도 몰라.
2: 감정 기복이 있네.
0: 그것은 기복이 아니야.
2: 뭔데 그러면?
0: 그거야 나도 모르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아? 근데 가끔. Something. Something 맞아? 가끔이?
2: Sometime. 또 하나 궁금한 게 펭수는 근데 여기 왜 동의 아니면 비동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0: 중간이 없어 난.
2: 감정 기복이 펭수 말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1, 7 말이고 중간에 거 표시해야 되는 거야.
0: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때는 1이고 없을 때는 7이지.
2: 근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MBTI 검사를 해도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요.
0: 아 무슨 이런 검사로 나를 판단한다 그래. 나 안 해 이거.
2: 팬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무슨 유형인지.
0: 나는 나야.

0: 안녕하세요.
1: 뭐 하는 겁니까 이거?
2: 펭수 지난번에 MBTI 검사하다 도망갔잖아요. 펭수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1: 아니 왜 자꾸 내 저기 나를 궁금해해 왜 이렇게?
2: 몸풀이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문장 완성 검사라고.
3: 나는 친구가
1: 좋다. 오. 이게 오할 거야?
4: 다른 사람들은 나를
1: 좋아한다.
3: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죠?
1: 저희 게 1절 아닙니다.
2: 펭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아끼는 것은?
1: 내 몸.
5: 몸 중에 어디가 가장 날개?
3: 날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1: 펭하, 펭빠, 악수, 때리.
3: 나는 때때로.
1: 나는 때때로.
5: 때때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나는 가끔.
1: 그게 그거잖아요. 나는 때때로.
2: 자기가 파악당할까봐 두려운 거 아닐까요?
1: 전혀 일절 아닙니다.
5: 그 펭수가 좀 개성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1: 맞아요. 펭수가. 저는 다른 펭귄이지만 다른 펭귄입니다.
5: 좀 단정 짓거나 좀 규정 짓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1: 싫어. 네. 나는 난데 왜 자꾸 나를 평가를 말라고 해.
3: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펭수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펭수가 이런 성격이 아닐까? 라고 같이 상의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1: 아닐까는 봐드리겠습니다.
2: 더 많은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1: 알았어. 다음 테스트 뭔데?
4: 나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1: 나무?
2: 나무 그리고 있는 거 맞아요?
1: 나무!
6: 종교 주술을 하는 것 같지.
4: 뭔가 계속 그림 그리고 있는 자신을 네. 의식하네요.
6: 그렇죠.
5: 일단 무엇보다 되게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이거 체력 테스트예요 이거. 홍준섭 두고 보자.
2: 펭수 우리 아직 검사하지 많이 남았는데 그만 에너지를 좀 아끼는 게 어떨까요?
1: 대충 그리는 건 내가 아니거든. 라스트 레드.
5: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그림이어가지고.
2: 근데 펭수 생각보다 멋있어요.
1: 생각보다가 아니라 멋있는 거예요.
3: 나무 위에 새가 되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새들이 모여서 저기서 뭘 하는 걸까요?
1: 대자연, 이 나무에 와갖고 휴식도 취하고 회복을 하는 거죠.
2: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은 저렇게 나무를 크게 그리나요?
4: 굉장히 자아가 중요한 사람들.
3: 큰 거죠.
4: 네, 자기 자신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림을 보통 크게 그립니다.
1: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 더 크게 그리고 싶었어.
2: 펭수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볼 거예요.
1: 임윤식,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6: 기분 오늘 별로 안 좋은데.
1: 알고 있었어요. 임윤식이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6: 겨울이 좋아요.
1: 사랑을 좋아하세요, 증오를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사랑.
6: 사랑.
1: 그럴 줄 알았어요.
6: 증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임윤식이는 분노를 좋아하세요, 의리를 좋아하세요.
6: 의리. 의리.
5: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폐쇄형 질문을 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2: 답을 정해놓고 둘 중에 하나를. 네네.
3: 약간 유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1: 네네.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6: A형.
1: 아, A형이시구나.
6: 맞아.
2: A와 B를 동시에 좋아하면 AB형이에요?
1: 그쵸?
6: 아무것도 안 좋아하면 O형이구나.
1: 그렇습니다.
6: 어머나. 이제 논리적이다.
1: 제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요?
6: 얼마나 되는데요?
1: 경력 지금 3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 임문식 고민을 좀 해결해 주세요.
6: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무슨 고민이 있어요?
6: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거든요.
1: 무슨 업그레이드요?
6: 댄스가. 댄스 수업을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1: 그거는 핑계예요.
2: 펭수 근데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 맞아요?
1: 편안한 분위기에 사는 거예요, 상담은.
6: 아, 근데 편안해지긴 했어.
3: 의자가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 그것도 제가 노린 겁니다.
2: 상담이 잘못된 지점 있으면 좀 짚어주실래요?
5: 일단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렇게 만날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3: 도사님 만나는 것 같은
5: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2: 전보로 온 것 같아서.
5: 부채도사. 네.
3: 그 감정을 안 좋게 건드리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상담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핑계입니다.
1: 1과 2는 뭐예요?
3: 2.
1: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3: 틀에 박힌 걸로 사람을 단정 짓는 게 싫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1: 아야야.
3: 예, 네, 근데 지금 방금 펭수가 사람을 대하면서 1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1: 광민 나와.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광민 네. 선생님. 정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정신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맨날 상담해주잖아. 아. 정작 본인은 행복할까?
0: 그게 오늘 제 고민이에요.
7: 잘하는 것 같아요.
8: 조금 나아졌을까요?
0: 네,
9: 아까보다는.
0: 네. 저는 되게.

0: 정신과 의사지만 되게 소심해요. 상처를 되게 쉽게 받아요.
1: 그쵸.
0: 누군가가 저한테 세게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존중을 안 해주거나 반말을 쓰거나 하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1: 일단 저도 의사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의사란 무엇일까?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잖아. 근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의사도 사람이고 환자도 사람입니다. 본인은 의사 전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의 의무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의무라고 가져두기 싫어요. 본인이 행복한 게 먼저입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이제 본인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0: 네. 뭔가 감동 감화 받았습니다.
2: 보고 나서 느끼신 점 같은 거를 펭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문장 완성 검사에서 보면 펭수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는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반응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 좋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진짜 뭔가 관심사가 편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만약에 펭수가 제가 밖에서 다른 친구로 만났다면 아마 이 친구 학교 가면 친구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주지만 편안한 사람들한테는 막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랑 상담할 때는 제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들어줬어요. 네, 궁금해하고. 근데 그 전에 인문식 씨를 상담했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아, 조금은 내 중심적인 거에서 상대방한테로 조금 넘겼으면 어떨까. 오, 끄덕끄덕 그랬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3: 맞아요. 그 감정에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1: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송준섭도 그렇고 인문식이도 그렇고 다 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2: 한 번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 그거는 본인이 의심이 많고 안에 부정으로 가득 찬 거야. 그거를 난 부디 긍정으로 채웠으면 좋겠네, 송준섭. 그럴 수 있지?
4: 이게 분노를 표출할 때 그게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되게 애정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애정이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좀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역시 헌주 박사님은 최고십니다.
3: 미안해요.
1: 제가요?
2: 펭수 미안해라는 말 한 적 있긴 있어요?
1: 미안한 적이 없었으니까 안 했죠?
3: 아니면 고마워요?
1: 아, 고마워. 잘 부탁합니다. 송준섭 고마워.
2: 진짜 솔직히 해본 적 없잖아요.
1: 그럼 송준섭 있는 있어?
2: 나 펭수한테 고마운 일이 없는데? 내가 다 만들어주잖아.
5: 똑같이 그게 어떻게 해.
1: 이제 원인을 아시겠죠?
0: 네.
1: 이거 펭수 왜 만드는 거야?
0: 이거 안에 뭐였죠?
4: 이 안에 펭수가 이제 사람들한테 느끼는 어떤 고마움이나 아니면 어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게 풍선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못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풍선을 빵 터뜨려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1: 알겠습니다.
5: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1: 이거 바람 넣는 건가? 자풍, 자풍.
0: 펭수 무슨 감정을 터뜨릴 거예요?
1: 그건 비밀인데요. 그럼 터뜨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뭐야 이거? 박사님,
0: 오,
1: 이게 생겼어요. 풍선에서 이게 나왔어요.
0: 사랑을 터뜨리고 싶었군요.
1: 사랑아, 터져라. 송준섭.
2: 너무 자기적이야.
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옥스퍼드 탕
11: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네! 화피 구조대 더 다이.

0: 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직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론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7: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8: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1: 엄마!
0: 응?
1: 언제 끝나요?
2: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요.
0: 아유, 미안, 미안. 뭐가 문제지?
2: 엄마는 다 좋은데 발명할 땐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그치?
1: 어? 소풍 가기로 해놓고 엄마 미워!
3: 미워!
0: 드디어 완성이다! 어머, 벌써 해가 지고 있네? 맞아! 얘들아, 미안해. 응? 다들 갔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 거북이잖아. 그물에 걸려서 상처가 났구나. 잠깐만. 자. 됐다. 고맙다고 하는 거야? 잘 가. 자, 됐다. 드디어 알집에도 손이 생겼네. 누구세요?
4: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0: 아까 그 거북.
4: 네, 맞습니다. 달이 밝은 밤엔 이런 모습으로 변하죠. 보답으로 제 연구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만.
0: 거불 연구소 거북 박사?
4: 네, 저도 당신과 같은 발명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신기한 발명품들이 가득하답니다.
0: 신기한 발명품이라고요? 어떤 건지 궁금해요.
4: 그럼 저와 함께 가실까요?
0: 재밌겠네요. 잠깐 괜찮겠지?
2: 맘마미야! 여보!
1: 엄마!
2: 어디로 간 거지?
5: 누나 어젯밤에 어떤 거북이랑 바다로 가던데?
1: 네?
5: 해변에서 이런 것도 발견했어.
2: 거북 박사?
1: 아빠! 그 거북이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2: 뭐? 어떡하지? 맘마미아가 납치된 건가?
1: 아빠! 우리가 엄마를 구하러 가요! 우리가 구하냐고!
2: 그래? 빅풋 가족 출동이다!
5: 저기! 납치 같지는 않던데.
2: 그럼 맘마미아를 찾아서 아르르르르 쾅!
5: 어?
6: 출동! 빅풋 가족!
1: 뽀뽀! 빅풋!
2: 파파! 다들 준비됐지?
1: 네!
2: 좋아! 빅풋 가족 출발! 알집 잠수함 변신!
0: 어머, 정말 신기한 발명품이 많네요. 어머, 이건 뭐죠? 신기해라.
4: 이건 버블건입니다. 1초에 수십 개의 강력한 특수 거품을 발사할 수 있지요. 에헴.
0: 대단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4: 아, 잠깐.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 내 버블건이.
0: 아, 이걸 다른 장치로 교체하면.
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간단해요. 이 버튼은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해서 튼튼한 버튼으로 교체했답니다.
4: 맘마미아,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2: 이거 왜 이러지? 옆에서 볼 때 쉬워 보였는데.
1: 아빠 조심해요.
2: 얘들아, 괜찮아?
4: 맘마미아, 이곳의 과학자가 되어주지 않겠소?
0: 하지만 전 호기심에 잠깐 와본 거라서.
4: 자, 오늘은 우리가 만난 역사적인 날이니 나와 함께 축하합시다.
0: 어? 저건 소풍 바구니?
1: 엄마, 아직 멀었어요. 쉿! 소풍 가기로 해놓고 엄마 미워.
3: 미워, 아빠!
0: 맞다! 오, 이런! 박사님, 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가족들과 소풍 가기로 했는데 깜빡했지 뭐예요.
4: 마마미야, 내 말 좀 들어봐요. 자, 이것 봐요. 나와 함께라면 이 버블건 같은 멋진 발명품도 만들 수 있어.
0: 그게...
2: 아니, 도대체 이 거품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거야?
1: 엄마야!
2: 맘마미야? 저거 초이잖아! 맘마미야가 위험해! 얘들아, 안전벨트 매고 꽉 잡고 있어!

0: 마마미아! 여보, 괜찮아요?
1: 네, 그럼요.
0: 우린 당신이 납치될 줄 알고 놀랐어요.
2: 마마미아! 이 자들은 누구죠?
3: 우리 엄마예요!
1: 제 가족들이에요.
2: 함께 소풍을 가기로 하셨다는 가족들.
0: 저게 뭐지? 사람아! 이거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2: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버블건으로 처리하죠. 이야! 받아라! 내 버블건이.
1: 박사님이 위험해. 어이, 그만 둬.
3: 엄마 배가 삐집다.
1: 얘들아.
4: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위바위보 발사.

0: 페퍼터, 얘들아, 괜찮니?
1: 마마미야, 내 제안은 아직 그대로요. 여기서 나와 함께 발명에 몰두할 수 있어요.
2: 제 발명품은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답니다.
1: 어, 마마미야, 당신은 정말 멋진 발명가로군요.
3: 여보,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요.
4: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마마미야.
5: 파우이, 파우이, 파우!
3: 얘들아, 그만 놀고 밥 먹자.
5: 네! 우와, 엄마, 아이 집에 손이 달리니까 더 재밌어요.
6: 재밌었고.
2: 그래? 어젠 소풍 깜빡해서 미안해.
5: 괜찮아요. 엄마랑 노니까 진짜 좋아요.
3: 역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있는 게 최고야.
5: 범인은 누구? 고무공을 갖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안 가져갔어요.
7: 그런가요? 고무공이 사라진 시간 그곳에 있던 목격자가 있습니다. 슈퍼공룡 나와주세요. 어? 슈퍼공룡? 내 슈퍼공룡이야! 빨리 보여줘!
6: 시저! 내 슈퍼가이드야!
7: 내 슈퍼공룡이야!
3: 얘들아! 내려와서 바나나 푸딩 먹어!
7: 내 슈퍼공룡에 낙서를 하다니.
2: 여보, 그릇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3: 미안, 요즘 주방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서 말이에요.
2: 그러고 보니 제 머리핀도 없어졌어요.
7: 사건의 냄새가 나는데.
5: 어? 야! 내 거 먹지 마! 어? 내 슈퍼공격!
8: 어디 갔지? 어? 저건. 어? 이건 삐뿌의 크레파스?
7: 감정 수칙 첫 번째! 모든 사건 현장에는 흔적이 남는다.
5: 어디 있지? 야! 어? 야! 삐뿌! 내 슈퍼공룡 내놔! 잡히기만 해봐! 삐뿌! 너네 슈퍼공룡을 훔친 범인으로 체포한다!
8: 아이고 머리야.
5: 삐. 어? 잡았다.
8: 어? 어? 이건
5: 내 고무공이잖아. 이거 말고 내 슈퍼공룡은.
6: 슈퍼공룡? 우주겠는데? 어? 어?
7: 엄마 아빠가 범인일 리 없어.
5: 어? 어? 너 뭐해?
6: 아니야, 아무것도. 어? 왜 오빠?
7: 혹시 놀이방에서 뭐 본 거 있어?
6: 놀이방? 아, 아까 삼촌 올라왔었죠?
7: 뭐? 삼촌이 놀이방을?
6: 응, 삼촌이 막 뒤적뒤적.
7: 아무래도 삼촌이 수상해.
6: 삼촌이?
7: 좋아, 삐뽀! 이제부터 널 뽀뽀 탐정의 조수로 임명한다!
6: 네, 탐정님!
7: 좋아! 그럼 삼촌 집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네 마리

0: 슈퍼공룡발?
1: 역시 딱 들어맞네.
0: 성전! 역시 성전이 범인이었어.
1: 그게 무슨 소리야?
0: 슈퍼공룡 도야자키야!
1: 이건 내 새로운 악기야. 슈퍼공룡 발이 아니라 악기 폭풍이라고.
2: 그런데 놀이방은 왜 뒤진 거예요?
1: 그건 공구 빌리러 갔던 거라고.
2: 삼촌도 공구가 있는데 왜 엄마 공구를 빌린 거죠?
1: 내 공구안도 사라졌다고.
3: 네? 사라졌다고요?
2: 삼촌도 공구를 도둑맞았어. 도대체 누가 범인이지? 탐정수칙 두 번째! 사소한 기억도 놓치지 마라! 기억을 돌려보자. 기억이... 다시 떠올려보자. 그래, 거기 있어.
0: 오빠!
2: 아, 진짜 왜?
0: 우와, 저건 슈퍼공룡 팔? 불러!
2: 너 물고 있는 게 뭐야?
0: 불러! 거기서! 멈춰! 멈춰!
2: 불러! 내 슈퍼공룡 내놔!
4: 이걸 찾는 거니?
2: 역시 불러! 네가 범인이었구나!
4: 그래 어냐 블루가 그러는데 이건 해변 숲에서 죽은 거라는구나.
2: 자, 누군가 지나간 흔적. 탐정수칙 세 번째, 흔적을 발견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곳에 숟가락이?
3: 우리 섬에 이런 동굴이 있었나?
5: 요즘 주방 물건들이 사라져서 말이야.
2: 저건 엄마 머리핀이야.
6: 제 머리핀도 없어졌어요.
2: 모두 우리 집 물건들인데.
0: 내 슈퍼공룡. 슈퍼공룡 여기 있었구나.
3: 뭔가 묻어있는데 이게 뭐지?
2: 예뻐요. 그래, 사건 현장마다 롱롱이가 있었어. 롱롱이, 네가 범인이었구나. 삐뽀, 불러 롱롱이를 잡아.

0: 아르르르르 기풀탐정단 사건 해결.
1: 야. 그럼 없어진 물건들을 모두 롱롱이가 가져간 거였구나.
2: 빅풋탐정단 정말 대단한데.
3: 우리 빅풋탐정단에겐 어려운 일도 아니죠.
4: 빅풋탐정단 최고.
2: 물건이 또 사라지면 부탁해야겠네.
3: 슈퍼공룡, 다신 널 잃어버리지 않을게. 응? 크레파스가 왜 묻어있지? 분명히 지웠는데. 됐다. 자, 내일 봐, 슈퍼공룡. 히히히히.
4: 자, 다 됐다. 안녕, 슈퍼가이. 자, 슈퍼가이, 공격! 자,
3: 슈퍼공룡을 훔친 범인으로 널 체포한다!
4: 뿅!
3: 방에서 뭐 본 거 있어?
4: 아니, 없는데. 안녕, 슈퍼걸. 예쁘게 해줄게.
3: 슈퍼공룡 입에 묻어있던 건 너의 크레파스. 탐정수칙 네 번째.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삐뿌, 너를 체포하자! 여기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식물엔
6: 달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9: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옥스포드 상.
10: 해보고.
11: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5: 가자 얘들아,
1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식물엔
6: 달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18: Science 한올 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9: 1, 2, 3 잠 모여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오늘의 주제는 얼음인가?

눈의 여왕도 떨게 만드는 차가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들여다볼 시간. 추운 겨울엔 왜 얼음이 오는 걸까?

얼음 땡 얼음과 술래잡기를 시작해보자. 투명한 얼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고 햇살에 비친 유리알 같다.

보지만 말고 한번 만져볼까냥? 아, 차가워. 올해는 못 만지겠다. 차가운 얼음은 그냥 두면 스르르 녹아 없어져 버린다. 얼음이 있던 자리에 남은 건 찰랑찰랑 물. 한눈에 봐도 다르게 생긴 물과 얼음. 쉽게 휘저을 수 있는 액체 상태인 물과는 달리 고체 상태인 얼음의 온도가 훨씬 낮다. 담는 그릇이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액체 상태의 물이 0도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 단단한 고체로 변한 것이 바로 얼음이었다. 오호, 얼음. 물이 변신한 거였냐? 눈의 여왕도 몰랐던 마법의 온도는 바로 0도씨. 이 0도씨를 기점으로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물. 물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산소는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 분자. 두 개가 만나면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 수소 결합이 생긴다. 우리가 보는 얼음은 수많은 물 분자 사이사이를 이 수소 결합이 연결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비슷한 모양들이 보이는 것 같다. 이 모양은 육각형? 여기도 있다. 물 분자들이 얼음이 되면서 육각고리 모양을 만들었다. 눈의 여왕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생겨난 아름다운 결정 모양.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음 결정의 기본 형태는 대부분 육각형이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의 하나로 알려진 육각형 모양. 얼음의 육각고리 구조가 만든 육각형의 결정 모양에서 물에 담겨 있던 자연의 법칙이 보인다.

물에 퐁당 담긴 얼음? 아니면 녹아서 물이 된 얼음? 여기 숨은 과학 또 있다. 얼음이 담긴 컵에 물을 부으면 얼음이 둥둥 뜬다? 딱딱하고 무거울 것 같은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 역시 육각형 구조 때문.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다른 물질들과 달리 얼면서 육각 구조를 만드는 물 분자는 결정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난다.

추운 겨울, 얼음 아래로 흐르고 있는 계곡물. 차가운 겨울 공기와 만나 만들어진 얼음이 만약 물보다 밀도가 높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얼음이 아래로 가라앉아 바닥부터 쌓이면서 물이 모두 꽁꽁 얼어버렸을 것이다. 혹독한 계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생명들. 그 위에는 언제나 얼음이 간직한 과학이 있다.

잠깐 얼음 아직 다 녹지 않았다. 극지방에서 수만 년 동안 버텨온 거대한 얼음 빙하. 그런데 빙하가 점점 녹아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환경 파괴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빙하 위에서 살던 동물들도 살 곳을 잃어버리고 있는 슬픈 현실. 환경이 파괴되면서 발생한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생각해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연필? 아닌가? 연필의 실수, 없었던 일로 지우개가 진짜 주인공. 우리는 지우개를 잘 알고 있을까? 지우개라 함은 지우고 깨끗이 지우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지우기 위해 쓰는 것. 왔다 갔다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방금 전까지 연필로 그려져 있던 그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타임머신 지우개. 지우개는 어떻게 연필 자국을 지울 수 있는 걸까?

지우개. 뭘로 만들었더라? 고무줄? 고무장갑? 그래, 고무다. 하지만 똑같이 고무로 만든 고무줄이나 고무장갑으로는 연필로 쓴 글씨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데 지우개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뭐길래?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도 문지르기만 하면 연필 자국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걸까? 지우개, 이제 그만 비밀을 알려주라옹. 평범한 지우개 하나를 제대로 만져보자. 구부려도 다시 돌아오는 말랑말랑한 지우개. 표면은 매끌매끌한데 정말 그럴까?

지우개 표면은 사실 소보로 빵처럼 울퉁불퉁했다. 울퉁불퉁한 지우개가 지우는 건 바로 이 연필. 이번엔 연필을 볼 차례. 종이에 닿는 곳마다 검은 자국을 남기는 연필.

연필이 칠해진 곳을 자세히 보면 종이 표면에 붙은 까만 연필심 가루가 보인다. 지우개가 연필 자국을 지울 때 종이에 붙어있던 연필심 가루는 지우개로 옮겨 붙으면서 종이에서 떨어져 나온다. 자석에 붙는 철가루처럼 뺨에 찰싹 붙는 밥풀처럼 연필심 가루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우개에 찰싹 붙어 종이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지우개는 그럼 연필심 가루를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

연필 한 자루 속에 들어있는 연필심. 이 연필심의 주 원료는 흑연이다. 연필을 지우는 지우개 속에는 지우개를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가 들어있는데 흑연의 분자 구조와 비슷하게 생긴 가소제의 구조. 비슷하게 생긴 흑연과 가소제는 서로를 끌어당겨 찰싹 달라붙는다. 종이를 문지를 때 떨어져 나오는 지우개에 흑연 가루가 엉겨붙어 밀려 나오는 지우개 가루. 지우개의 포로가 되어 섞여버린 흑연의 모습. 이제야 보인다.

이곳은 어느 마을의 빵집. 늘 딱딱하게 굳은 식빵을 사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주인은 생각했다. 그 손님, 혹시 가난한 화가가 아닐까? 돈이 없어서 딱딱한 식빵밖에 살 수 없는 건지도 몰라. 내일은 특별히 버터 바른 빵을 줘야겠어. 다음 날, 다시 빵을 사러 온 남자. 빵집 주인은 빵에 버터를 몰래 발라서 포장해 줬고, 손님이 감동받겠지 생각하며 뿌듯해했다. 그런데 빵집으로 찾아와 불같이 화를 낸 손님. 화가인 줄 알았던 그 손님은 사실 건축 설계사였다. 정교한 설계도를 식빵으로 조심조심 지워가며 그렸던 건데, 버터 바른 빵으로 지우는 바람에 심혈을 기울여 그린 설계도를 망쳐버린 것. 불쌍한 빵집 손님. 지우개가 발명된 후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지우개를 잘게 자른 다음 냄비에 넣고 열을 가하면 열에 약한 지우개가 녹기 시작하는데 생크림처럼 녹은 지우개 이렇게 완전히 녹였다 다시 굳힌 지우개로도 깨끗하게 지워질까?

0: 잘 녹인 지우개를 통에 담아두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굳은 지우개로 글씨를 지워보면 조금은 지워지는 것 같아도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는다. 한번 열을 가한 지우개는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지우개에 숨어있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술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길게.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먹고 말 거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뿌르고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11: 어서오세요 공주님.
10: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어라 키스.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순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맛.

0: 안 나와. 똥.
1: 안 나와. 안 나와.
0: 어? 그 뭐가 안 나온다는 거지?
1: 나 나 똥이 안 나와.
0: 진정 좀 해봐.
1: 나 물은 싫은데 안 마실 거야.
2: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오, 변비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이 너 혹시 변비 아니야?
1: 헉, 내가 변비에 걸리다니. 왜지? 왜까? 왜냐고?
0: 그건 모르지.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이야.
3: 이런 똥들은 처음이야. 너무 딱딱해.
4: 어머, 그러지 마, 똥.
0: 어? 여기가 어디지? 사막인가?
3: 사막이 아니라 대장마을이라, 똥.
0: 어? 바위가 말을 한다.
3: 바위가 아니라 나도 너랑 같은 똥.
0: 뭐? 내가 똥이야? 너도 똥이고?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해?
3: 으잇! 얜 더 딱딱하다, 똥!
5: 얘가 제일 딱딱한 똥!
1: 맞다, 똥!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딱딱해졌다, 똥! 활약근 문을 코앞에 두고 나가지 못하는 내 심정을 나아놔, 똥!
5: 알똥 말똥! 나도 좀 제발 나가자, 똥! 비켜라, 똥!
0: 똥이 딱딱해져서 호떡이가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안 나오는 거였어. 좋아! 내가 맨 뒤에 있으니까 나갈 수 있게 밀어줄게!
5: 똥? 똥? 똥?
4: 이런 똥!
3: 안 돼! 딱딱해서 권력감!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야? 똥이 안 나가면

0: 이게 다 호떡이 때문이잖아.
1: 맞다 또.
0: 호떡이가 물을 안 마셔서.
2: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0: 치마밀레이스 미용실에서 나는 소리야. 호떡이가 물을 안 마셔서 거기도 난리가 난 거라고.
3: 문 좀 열어주세요.
2: 문 좀 제발.
0: 심 원장님이랑 아밀레이스 원장님도 미용실에 갇혀서 못 나오고 계실 거야.
3: 나가고 싶... 바짝 말라붙었네. 안 떨어져.
4: 심 원장님, 제가 떼어드릴게. 나도 붙었네.
2: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5: 아, 심 원장 있나? 없나? 없네? 오늘은 안 나오나?
3: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야.
4: 심 원장님,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
5: 아, 못 나온다고? 이 만약 심 원장이 나오면 세균, 세균, 세균.
3: 침침침. 하!
5: 하! 깨꼬다.
4: 어? 심 원장님, 최고, 최고!
6: 너한텐 세균을 없애는 리소자임이 있는 거 몰라? 감히 어딜 들어와?
5: 칭! 라고 했을 텐데 미용실에 갇혀서 못 나오니까 이제부터 입속은 세균이 접수한다! 메롱, 야글지롱.
3: 호떡이 대체 왜 물을 안 마시는 거야? 물을 마셔야 침을 만들고 침이 나와야 세균을 막을 거 아니야.
5: 호떡아, 물 마시지 마.
3: 뭐야?
4: 침 원장님,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0: 호떡이가 물을 안 마셔서 침도 만들 수 없고 침이 안 나와서 입안에 세균이
2: 바글바글 바글바글.
0: 안 돼. 우리도 호떡이가 물만 먹었더라면 이렇게 딱딱한 똥이 되지 않았던 똥.
1: 맞다 똥.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7: 지켜놨습니다.
8: 야호. 소시지도 왔지요.
9: 라면 왔어요.
7: 내가 간다. 빵도 왔어요.
10: 바나나 똥을 꿈꾸며 위산탕에 들어왔다 또.
11: 아이고, 이 음식 손님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셨네. 근데 물은 안 들어왔나요?
9: 호떡인 물 안 마셔요. 왜냐면 라면만 좋아하거든.
11: 물이 없으면 소화하기 힘든데.
7: 힘들다고요?
9: 안 돼요.
8: 빨리 소화시켜주세요.
11: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음식 손님들이 많으니까 위산을 쏘겠습니다.
1: 야호! 쏴쏴쏴!
11: 자자, 위산 쏩니다. 3, 2, 1!

0: 이 물이 없으니까 위산도 안 나오고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들 위산탕으로 들어가세요.
1: 오.
2: 물이 없어서 소화하는 과정은 힘들었다 똥.
3: 대장세포 똥비지로 나갑니다. 갑자기 대장마을이 왜 이렇게 변했지?
4: 호떡이가 물을 안 마셔서 대장마을에도 물이 싹 다 말라버려서 그렇죠.
3: 그럼 바나나 똥 빚긴 힘들 것 같은데.
5: 예! 치킨이 바나나 똥 데려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왔습니다.
3: 그럼 어디 한번 볼까? 섬유질도 없고.
5: 치킨이라서 고기.

0: 고기,
1: 물도 없고 이미 딱딱해. 바나나 똥 불합격. 저쪽으로 가시오.
0: 내가 불합격이라니 이럴 수가.
2: 요요요요요 소시지도 왔지요. 바나나 똥이 되기 위해서 왔지요.
1: 섬유질도 없고
2: 소시지는 원래 섬유질이 없지요.
1: 물도
2: 없지요. 호떡이가 마시지 않았지요.
1: 딱딱해. 바나나 똥
3: 이럴 수가.
0: 이리 와.
4: 나라면 바나나 똥이 될 수 있겠죠?
1: 딱딱해. 바나나 똥.
4: 어? 왜요?
0: 섬유질도 없고
2: 물도 없잖아. 이리 와.
4: 아, 망했다.
0: 어차피 바나나 똥도 못 되는 거 나 나갈래.
4: 안돼. 이렇게 방부가 내려남을 수도 없어. 내님의 허락이 있어야 권력한 문을 열 수 있다고.
1: 똥들이 더 딱딱해지기 전에 뇌님께 연락해봐.
4: 네, 관략근 문지기 세포입니다. 뇌님, 똥이 나갈 준비를 마쳤는데 관략근 문을 열까요? 뇌님!
5: 아, 이상하네. 대장 세포가 아직 똥을 안 만들었나? 신경 세포, 대장 마을에서 아직 연락이 없었나?
6: 네, 뇌님. 관략근 문지기 세포한테 연락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뇌 침무실. 과략근 문지기 세포는 나와라. 과략근 문지기 세포. 과략근 문지기 세포. 아, 뇌님. 연락이 안 됩니다.
5: 와, 이거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4: 뇌님. 뇌님. 아, 이상하다. 뇌님과 연락이 안 됩니다. 아, 혹시 대장 마을이 사막으로 변해서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겠군. 뇌님의 허락이 없으면 나갈 수도 없으니. 자자, 그동안 똥에 남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겠소.
0: 네? 지금도 딱딱한데 또요?
1: 어쩔 수 없어. 대장 마을에 있는 한 똥에 남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내 일이니까. 물 나와라 와라
0: 똥똥.
1: 물 나와라 와라
0: 똥똥.
1: 휴. 똥에 남은 물과 영양분 흡수를 마쳤으니 뇌님께 다시 연락해봐.
4: 네! 뇌님, 관략근 문을 열까요? 뇌님!
0: 그렇게 우린 딱딱해졌고.
1: 물 나와라 와라 똥똥. 물아! 너희들 아직도 안 나갔똥?
7: 못 나갔똥.
1: 아휴, 대장 마을에 있는 한 또 물을 흡수해야 하는데.
0: 돈은 없다!
4: 더 딱딱해지겠네. 그럼 관략근 문 찢어진다니까!
8: 이게 다 호떡이가 물을 안 마시는 바람에 대장 마을이 사막이 되고 똥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된 거라고? 오! 변비 최고 딱지다! 오, 최악의 딱지 아니야?
9: 딩동! 맞아! 변비가 생기면 우리 유해균이 출동하지.
10: 유해균이 출동하면 변비는 더 심해지고,
9: 변비가 심해지면 독소가 뿡뿡,
10: 독소가 심해지면 염증이 팍팍,
9: 염증이 심해지면 아바바밤.
1: 아! 똥 때문에 유해균이 더 강해졌다.
8: 유해균이 더 강해지기 전에 막아야 해. 그러려면 일단 호떡이가 물을 마셔야 해. 가자. 호떡아, 얼른 물 마셔야 해. 변비도 막고 유해균도.
0: 변비야, 가라. 똥아, 나와라.
8: 멜라토닌! 우와 신난다. 오예 오예 진짜.
3: 아 목 말라.
5: 아 저 불빛은 야 귀신이다.
0: 귀신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3: 여기 너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유. 호떡이도 안 자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0: 그게 홀려서.
3: 홀려서? 귀신한테?
0: 아니 아니 이 게임에.
3: 게임? 아, 게임이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다고 잠도 안 자고 게임에 홀려.
0: 우와. 우와. 나도 홀렸네. 아 이거 먹지 말고 피해야지. 아 이거 피하지 말고 먹어야지. 아 이거 먹지 말고 피해야지. 아 이거 피하지 말고 먹어야지.
7: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3: 깜짝이야.
0: 어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스마트폰 깨질까봐.
3: 아 미안. 어 멜라토닌 딱지다.
0: 어 멜라토닌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다들 자는 이 밤에 멜라토닌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11: 아직도 낮인가? 아, 대체 밤은 언제 찾아오는 거야? 어? 안녕?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요정?
3: 응? 내가 세로토닌 요정이라고? 근데 누구세요?
11: 나야 나, 멜라토닌 요정. 피곤해서 날 못 알아보는 거야?
3: 아, 멜라토닌 요정님이시구나.
11: 그래, 내가 지금 내려가서 너랑 교대해주고 싶지만 아직 환한 낮이라 내가 내려갈 수가 없어. 난 밤에만 나갈 수 있잖아. 낮은 세로토닌 요정 너의 시간이잖아. 낮에 햇빛을 받으면.
3: 아, 햇빛을 받으니까 행복해.
11: 세로토닌 요정이 나오잖아.
3: 소장님, 행복하세요.
12: 아이 그래 그래. 우리 세로토닌 요정도 행복하렴.
3: 네.
12: 세로토닌 요정이 나오니까 나도 행복해서 힘이 불끈 나는데.
3: 네님 어. 행복하세요.
12: 오. 세로토닌 요정이 나오니까 기분 좋아지는데. 하, 뇌도 행복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피부세포님 행복하세요.
11: 와 행복해. 행복하니까 더 힘이 나.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3: 피부세포님도 행복하세요.
9: 아 행복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피부가 늙지 않게 지키겠어.
11: 세로토닌 요정이 행복을 전해주면 우리 몸도 행복해져서 더 건강해지잖아. 근데 세로토닌 요정,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피곤하겠다.
3: 응? 멜라토닌 요정님, 지금은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라고요.
11: 밤이라고? 이렇게 환한데?
3: 뭔가 이상해. 지금은 밤인데 왜 이렇게 환하지? 멜라토닌 요정님,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안 열리지?
11: 소용없어. 저 불빛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집에서 나갈 수가 없다고.
3: 밤인데 환하게 비추는 저 불빛은 뭐지? 혹시 스마트폰에서 나온 빛인가? 호떡이가 안 자고 게임을 하는 바람에 멜라토닌 요정님은 계속 낮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멜라토닌 요정님이 밖으로 못 나왔던 거고 그래서 멜라토닌 딱지도 깜빡였던 거야. 어떡해.

0: 나가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밤아, 어서 와라, 어서.
1: 멜라토닌 요정님은 무슨 일을 하는데요?
2: 나? 나는 말이야,

0: 찬, 찬, 찬 부르셨습니까?
1: 탕, 탕, 다 잠들게 하라.
0: 찬, 찬, 찬 잠이 든다.
1: 어둠은 나의 힘,

0: 미안.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더라?
1: 불이 꺼지고 밤이 찾아오면 멜라토닌 요정님이 잠을 부르고 그 다음은...
0: 모두가 잠든 밤. 나는...

0: 키우겠습니다.
1: 쑥쑥쑥 키 크게 하라.
0: 키키키
2: 쑥쑥쑥
0: 큰다 큰다

0: 크기 오케이.
1: 오케이.
0: 삼장으로몬 코치님, 오늘 밤엔 피부 세포들도 늙지 않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2: 그럼요. 맡겨만 주십시오.
0: 가시죠.
2: 아, 요정님.
3: 나랑 놀자. 나랑 놀자.
4: 저리가 이 나쁜 산 속에 물아.
5: 아유, 밤엔 잠 좀 자자. 너 때문에 잠이 못 오고 있어.
3: 잠? 하라 그래.
6: 잠. 나 가.
4: 잠 안 돼. 가지 마.
5: 여기서 못 자면 더 늙어.
6: 잠 못 자면 다 죽어. 가지 마.
3: 뭐야? 나한테는 가라더니. 응? 잠한테는 가지 말라고 붙잡고. 미워!
6: 나쁜 산속의 물이다!
0: 걱정 말아요. 이 멜라토닌이 해결해 줄 테니까. 이 나쁜 산속의 물!
3: 누구냐? 어? 겁도 없이!
0: 나? 멜라토닌 요정이다. 불이 꺼지고 밤이 찾아오면
2: 멜라토닌 요정님의 시간.

0: 잠잠이 온다.
1: 잠잠잠 들으셨습니까?
0: 쨔쨔쨔 잠들게 하라.
1: 잠잠잠

0: 수개물이 사라졌다!
1: 자,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2: 피부세포들아, 너희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0: 우와, 정말요?
2: 응! 날 따라해.

0: 나랑 힘이 넘치는 체조를 했으니 자고 일어나면 다시 건강해질 거야.
1: 모두 고맙습니다.
2: 잠, 잠, 잠, 잠.
0: 우와, 역시 멜라토닌 요정님이에요.
3: 고마워요.
2: 잠.
4: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5: 암세포도라.
3: 야!
4: 나 이제 막 나왔는데. 당했다. 멜라토닌!
5: 됐구나. 암세포를 한 방에 물리치다니.
1: 짱짱짱!
3: 짱! 짱이라고? 알지, 알지.
6: 멜라토닌 요정님! 멜라토닌 요정님!
7: 왜?
3: 뭐야? 상상이었잖아.
6: 멜라토닌 요정님은 밤이 되면 엄청 바쁘네요. 잠을 부르고 성장 호르몬 코치님을 깨워서 키도 크게 하고 나쁜 산소괴물도 없애고.
8: 암세포를 없앴다는 얘긴 왜 빼?
6: 아, 그것도 막 하려고 했죠.
8: 그래?
3: 아, 그럼 뭐해? 난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데.
8: 아니, 도대체 밤에 스마트폰을 왜 보는 거야? 불빛, 시력, 시력! 내가 여기서 못 나가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6: 네? 큰일이라뇨?
9: 비상, 비상! 뇌지무실에 노폐물 괴물이 나타났다.
6: 어? 노폐물 괴물?
8: 으아! 내가 여기서 나가야 내님을 괴롭히는 노폐물을 없애는데.
6: 위험하잖아요. 다른 분께 부탁하면 안 돼요?
8: 아니, 뇌님의 노폐물을 없애는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장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니?
6: 멜라토닌 요정님이 나올 수 있게 호떡이가 밤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8: 부탁해.
6: 걱정 마세요, 멜라토닌 요정님.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1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7: 지금 쟁여놓으세요.
1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9: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4: 우리 야에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물을 아껴 써야 해요.
9: 좋았어. 물통에 물도 다 채웠으니까 시작해볼까?
10: 좋았어. 그러면 나 먼저 나이스! 총!
9: 오, 나도 나도!
10: 총! 그러면 작전상 호텔!
9: 호텔! 거기서! 총!
3: 아, 차가! 아, 너희들 또 물총놀이를 하는 거야? 아, 정말 못 말려. 어? 알아?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잖아. 내가 꺼야겠다. 수도꼭지 물 끄기 꾹. 으아, 잠깐, 잠깐. 너희들 수도꼭지 열어뒀지?
9: 어, 아까 내가 열어놨는데.
3: 물을 꼭 잠궈야지.
9: 왜?
3: 물을 아끼지 않으면 물이 부족해서 더 사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
9: 그래? 그렇구나.
11: 아, 소리 소리.
12: 무슨 소리?
11: 아껴 쓰긴 뭘 아껴 써. 그냥 막 써도 돼.
12: 맞아. 수도꼭지만 열면 어차피 콸콸콸 나오잖아.
9: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콸콸콸 나올 때 그냥 팡팡팡 쓰면 되지.
12: 맞아.
3: 아, 그러면 안 됐다니까.
11: 아우, 안 되긴 뭐가 안 돼. 얘들아, 우리 수도꼭지로 폭포놀이 할까?
12: 우와, 재밌겠다. 좋았어, 좋았어.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자, 수도꼭지 열려라. 뿅!
9: 쏘자! 아, 자, 그럼 이번엔 내가 우리 돌아 나와라. 쩝!
3: 그러지 말라니까.
10: 이번엔 내가 수도꼭지 열려라. 야!
3: 얘들아, 그러지 말라니까.
11: 얘들아, 어때? 폭포 보는 것처럼 너무 시원하지?
9: 너무 시원해.
13: 잘했다. 차차차. 물을 막았으면 지구에 물이 부족해서 사막이 늘어나지. 사막이 늘어날수록 더 강해지는 모래 괴물 출동.

0: 모래!
1: 모래!
2: 모래! 모래! 모래 괴물! 아, 좋았어! 모래 괴물이 돌아! 돌아! 돌아라! 야!
3: 아이디를 놔줘! 모래 괴물, 내가 상대해주지!
1: 받아라, 초강력 모래야!
3: 모래가 들어갔어! 모래가 너무 따가워. 아, 힘을 쓸 수가 없네. 모래 괴물은 서져라! 버스게!
2: 뭐야? 너 여기 누웠어? 너 뭐 하는 거야?
4: 너 왜 여기 숨어?
3: 숨어봤자 소용없어. 한 번 더.
4: 버스게!
3: 얘들아, 너희들 괜찮니?
5: 네. 네.
6: 그런데 모래 괴물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3: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돌아올 거야.
2: 네? 다시 온다고요? 그건 안 되죠. 저 이제 앞으로 진짜로 물 아껴 쓸 거예요.
5: 저도 아껴 쓸게요.
3: 그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쓰는 물들은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물 아껴 써야겠죠? 우리 친구들 앞으로 물 아껴 쓰기로 번개맨과 약속!
2: 약속!
3: 좋아요. 그럼 물 아껴 쓰는 우리 착한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퍼 제조 함께해요. 자, 모두 준비!

0: 친구들 안녕! 우리 모두 함께하는 알쏭 달쏭 퀴즈! 자,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 네, 모래를 이용한 문제예요. 바닷가 모래 위를 걷다가 이런 모양을 발견했어요. 과연 어떤 바다 동물이 남긴 모양일까요?
0: 와, 궁금하다. 궁금해. 보기 나오세요.
2: 나오세요.
3: 1번 뾰족 뾰족 산호.
4: 2번 울퉁불퉁 불소라.
5: 3번 별 모양 불가사리.
0: 우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모두 함께 번개배를 외쳐주세요.
6: 번개배! 우와!
7: 모래에 찍힌 모양과 가장 비슷한 고기가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 아주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정답은요?
8: 3번
7: 뭐죠? 저 3번 이름이 뭐죠?
8: 불가사리.
7: 3번 불가사리 정답입니다. 우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에게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잘했어요.
0: 그럼 다음 문제는 뭘까요?
1: 네, 다음 문제요. 이번엔 모래 위에서 이런 자국을 발견했어요. 누가 지나간 것일까요?
0: 요! 그 끝에 동그란 거 있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참 궁금하다 궁금해. 보기 나와주세요.
4: 무거워.
5: 1번 짐을 끌고 가는 아이.
9: 2번 비가 많이 오네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
1: 저요. 이번에는 저도 보기를 낼게요. 아이고 허리야. 3번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아버지.
0: 자, 과연 어떤 사람의 발자국이 맞을까요? 아는 친구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6: 번개맨.
7: 모래사장에 찍힌 발자국의 주인공은 과연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7: 자, 우리 친구 번개맨을 아주 뜨겁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 정답은요?
8: 3번이에요.
7: 정답 3번.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친구. 자, 우리 친구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여기까지. 친구들, 안녕!
0: 안녕!
1: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함께한 알쏭 달쏭 퀴즈
10: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7: 알리바바와 도둑들. 오늘은 착한 알리바바와 나쁜 도둑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기 마침 알리바바가 오네요.
11: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넘어졌다.
7: 괜찮아요, 알리바바?
11: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7: 당연한 일을 한걸요. 그럼 이만.
11: 우와, 세상에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마을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야겠다.
12: 열려라 창대.
11: 이게 무슨 소리지? 일단 숨어야겠다.

0: 자, 그만해 좀 그만해. 오래 끝났잖아. 자, 그럼 물건을 더 훔치러 가볼까? 가자!
1: 가자!
2: 뭐야? 도둑이었어? 아유,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서 숨겨둔다는 거지. 내가 되돌려줘야겠다. 어? 아, 근데 주문을 아까 뭐라고 했더라? 아, 생각났다. 열려라, 참치! 아닌가? 아, 진짜로 생각났어. 열려라, 참새! 아, 이것도 아닌가? 아, 그럼 참외, 참견, 참참참, 참기름. 아이 참, 남원참. 아이 도대체 뭐지? 뭐라고요? 아, 좋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열려라 참깨! 오, 열린다, 열린다. 오, 친구들 고마워요. 그럼 난 간다. 자,
3: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훔친 물건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되돌려 주었죠. 그러자 화가 난 도둑들이 알리바바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4: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누가 오잖아? 숨자.
2: 아유, 겨우 다 돌려줬네. 아이, 근데 도둑들이 날 찾으러 오면 어떡하지?
5: 에이,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도 똑똑한 이 여동생이 오빠를 지켜줄 테니까.
2: 오, 든든해, 든든해. 어? 그런데 그건 뭐야?
5: 아, 이거 우리 집 문을 잠글 자물쇠. 도둑이 문을 못 열게 정말 단단하고 탄탄한 걸로 준비했지.
2: 오, 역시 내 동생 바이바이 알리바이.
5: 맞아, 내가 좀 최고지. 아, 근데 배고파. 응? 오빠 밥 먹자.
2: 어, 그래, 가자. 아?
4: 찾았다, 알리바바. 어서 대장님께 알려야지.
0: 야! 야! 아우! 아우, 힘들어. 야, 니네 나와봐. 니네 나와봐. 나와봐. 지금 조용히 안 해. 여기가 그러니까 내 물건을 훔쳐간 알리바바의 집이라는 거지.
4: 예, 맞습니다.
0: 가만 안 두겠어. 잠깐, 야야, 어때? 나 좀 비단 장수 같으냐?
6: 어, 비단 도둑 같은데.
0: 조용해! 왜 이렇게 도둑이라고 크게 얘기하냐? 어우이,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정말 여기 쫙 비단으로. 됐어, 됐어. 자, 일단 니네들은 들어가 있다가 내가 똑똑 하고 두드리면 그때 나오는 거야. 알겠지?
6: 네, 도둑.
0: 야, 이게 도둑 아니야. 아우, 난 얘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럼 니네 일단 들어가 봐. 그럼 내 연습을 해. 네. 연습을 똑똑 할 테니까 그때 나오란 말이야. 알겠지?
6: 알았어요.
0: 들어가. 네.
6: 네. 도둑.
0: 자, 똑똑. 네. 이렇게 똑똑 두 번 하면 나오는 거야.
6: 아, 알았어요.
0: 네. 들어가, 들어가. 오늘 잘해보는 거야! 들어가!
6: 네, 네, 아,
0: 자, 그럼 알리바바의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 자, 아, 아니지. 비단장수, 비단. 야, 괜찮아요? 저 아무도 안 계시나요?
2: 이 밤에 누구신지요?

0: 짠장수 맞아요?
1: 그럼요. 저는 치즈와 비단 장수입니다. 이것들은 비단이고요. 네, 맞습니다.
0: 그럼 확인을 좀 해볼까요?
1: 자, 비단 장수. 지금은 확인하기보다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좀 해야 돼.
2: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0: 들어가세요.
1: 감사합니다.
2: 이쪽입니다.
1: 같이 들어가세요.
0: 아, 네, 들어가세요. 잠깐. 느낌이 좀 이상한데. 저 상자에 비단이 들어있단 말이지? 확인해 볼까? 자, 어디 비단이 들어있다는 거지? 어? 맞네. 자, 그러면 여기도 비단이겠고.
3: 대장님, 지금 나갈까요?
1: 혹시
4: 지금 훔치러 갑니다.
0: 어떡해, 어떡하지. 잠깐만 침착하게.
2: 아직이야. 기다려.
4: 아유, 근데 왜 두들겼어요?
2: 그거는 너희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지?
4: 아우, 나 답답한데. 지금 나가면 안 돼요.
2: 네, 절대 안 돼.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딱 기다려. 알았지?
4: 없다.
0: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쩌지? 그게 있었지? 이 자물쇠로 저 상자를 잡으면 절대 못 나올 거야.

0: 그럼 이제 남은 건? 비단장수님, 잠깐 나와보세요.
1: 갑자기 왜 그래?
2: 저를 부르시나요?
0: 아, 제가 아주 예쁜 옷을 만들고 싶은데요. 혹시 예쁜 비단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2: 비단을요? 공짜로는 좀 그런데. 공짜는 좀 그렇지 않냐?
0: 잠도 공짜로 자면서,
2: 응? 아, 그럼요. 잠도 공짜로 자는데 비단 하나는 제가 드릴 수 있죠? 아,
0: 그럼 제가 비단을 직접 골라야겠어요.
2: 아, 잠깐만. 아, 더 급하시네요.
0: 아, 왜요?
2: 비단은 이 비단 장수가 잘 고르거든요. 아, 비단 장수가 골라주는 비단이 또 좋은 비단이고 또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 가세요. 야, 비단. 여거 비단 어떠십니까?
0: 이거 말고요.
2: 이거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자, 그러면 아이고, 우와, 요 비단 어떠십니까? 이거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하세요.
0: 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요.
2: 다른 거요? 아, 까탈스럽네.
0: 그럼 제가 직접 골라볼게요.
2: 예?
0: 저거. 저기요, 저거. 저 밑에 있는 거요.
2: 저거는 너무 아래에 있어가지고 꺼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3: 저게 딱 마음에 드는데.
2: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아래에 있는 거를 꺼내야겠네요.
0: 네.
2: 여기 있는 거 말씀하시는
0: 네.
2: 거죠?
0: 거기 더.
2: 여기요?
0: 더. 여기요? 여기 더.
2: 저 안에요?
0: 밑에요?

0: 생긴 건 다 알거든?
1: 뭐야? 비단 장수가 도둑이었어?
0: 그래.
1: 아이고, 내 동생. 잘했다, 잘했어.
2: 아이고, 문 좀 열어주세요.
3: 회장님, 지금이에요? 지금 훔치러 가나요?
2: 아이, 됐어. 나도 갇혔어.
4: 와, 모두 모두 박수. 이렇게 알리바바 동생의 지혜로 알리바바 남매는 도둑들을 잡았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2: 포켓맨! 포켓맨! 거기 밖에 포켓맨 맞죠?
3: 우리 좀 걸려주세요!
2: 나 좀 걸려!
3: 포켓 파워!
4: 그렇다면 도둑들, 이제 앞으로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2: 그럼요!
3: 그래요!
2: 이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4: 진짜 약속한 거예요?
2: 네! 네!
4: 좋아! 그럼 도둑들은 상자에서 나와라! 번개 파워!
3: 맞습니다.
2: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4: 우리 친구들도 알리바바 남매처럼 남들을 돕고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5: 약속.
3: 약속.
4: 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익산에서 보헤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4: 우리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6: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9: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수호요정 미니키즈가 사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 오늘은 미니키즈들이 집안에서 놀고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고 있네요.
10: 꽃잎?

0: 니니키즈들이 주사위 게임을 했었나 봐요. 꼬니와 떠니가 제일 높은 숫자가 나온 것 같죠? 니니키즈 반가워. 예! 니니키즈 친구들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새로운 장난감을 줄게. 이 장난감은 젠가라고 해. 젠가는 쌓여있는 블록을 자신의 순서가 오면 한 개씩 빼서 위에 올려놓지. 하지만 블록을 올리거나 뺄 때 쌓인 블록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지는 게임이야. 재밌겠지? 그럼 이제 누가 먼저 할지 주사위로 순서를 정해볼까?
1: 써니
0: 순서가 정해졌네요. 그럼 소니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써니

0: 이런, 찐이가 탑을 무너뜨렸네요.
1: 오, 예!
2: 찐이.
3: 써니, 써니, 써니.
0: 우와, 게임에 져서 실망한 찐이를 소니가 위로해주네요. 덕분에 찐이의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졌지만 잘했어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니니키즈.
1: 응!

Who am I?

0: Butterfly. Who am I? Ladybug. Who am I?
1: Eee.

0: mantis.
1: Who am I?

Stag beetle. Who am I?

Spinosaurus. Who am I?

Brachiosaurus. Who am I?

Triceratops. Who am I?

0: kind of dinosaur are you?
1: I'm a Stegosaurus.
0: What color are you?
1: I am purple.
0: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Purple.
2: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퀴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0: 건니? 건니?
1: 꼬니가 지도에 표시된 곳에 보물이 있을 것 같다며 같이 찾으러 가자고 하네요.
2: 너무 짠이

0: 꺼니 꺼니 꺼니 꺼니
1: 꺼니 꺼니
2: 꺼니가 무언가를 발견했나봐요.
3: 어?
2: 어? 이건 크래퍼스네요.
1: 꼬니
0: 아니
1: 꼬니
0: 꼬니
1: 꼬니
0: 써니 써니
2: 니니키즈 친구들이 크래퍼스를 보고 옛날 생각에 잠겼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0: 이곳은 어디일까요?
1: 언니, 언니, 언니! 언니?
0: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는 싱크대가 있네요.

0: 이것도 이니키즈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이네요. 이번에는 미니키즈들이 놀이터에 왔어요. 이곳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1: 언니, 언니.
2: 써니, 써니.
0: 어? 이건 종이블럭이네요.

보니가 진정한 보물은 이 물건에 깃든 추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미니 퀴즈들이라고 말해요. 꼬니가 진정한 보물을 찾았네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미니 퀴즈!

Grandpa Shark. Baby Shark.

0: What kind of dinosaur are you?
1: My name is Brachiosaurus. I am herbivore.
0: Hello, carnivorous dinosaur friends.
2: Hello!
0: Hello, herbivorous dinosaur friends.
3: Hello!
0: I had so much fun today. Bon appetite.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Mr. Handy!

0: 정점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에코의 요술이 통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3: 1, 2, 3, 4,

0: Let's go to Mr. Handy.
1: Hop on the tree.

Huh?

one. Fish, fish, catch a fish. Two. Fish, fish, catch a fish. Three.

Four. One. Two. Three.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기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0: 고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는가?
1: 아니에요!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네.
1: 안녕하세요.
2: 뱀이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도도, 솔, 조금만 기다리렴.
1: 안녕, 친구들.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맛을 내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죠? 바로 알려줄게요. 그건 바로 떡이랍니다. 떡은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물론이고요. 생일과 결혼식, 이사하는 날이나 제사와 같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먹었던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에요. 맛과 모양이 다양해서 골라 먹을 수 있고요. 하나만 먹어도 든든해서 간식으로도 즐겨 먹죠. 이제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바로 가볼게요.

출발! 오늘 만들 떡의 재료는 바로 쌀이에요. 쌀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을 부어서 한참 동안 불려주고요. 물기를 빼낸 다음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곱게 가루로 갈아줘요. 이 가루들로 반죽을 만들고 또 예쁜 모양으로 빚어서 떡을 만들 거랍니다. 천연재료 가루로 떡 색깔 내기! 하얀 쌀가루 위에 웬 빨간색과 주황색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요. 이건 떡의 알록달록한 색을 내기 위해 딸기, 파프리카와 같은 천연재료로 만든 가루예요. 예쁜 색깔의 떡을 만들기 위해 쌀가루와 천연재료 가루를 골고루 섞어 준비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재료를 쓰면 더욱 다양한 색깔의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쌀가루를 찜통에 넣고 찌기! 예쁜 색깔을 내도록 골고루 잘 섞은 쌀가루를 찜통에 붓고요. 찜통 아래에서 물을 팔팔팔 끓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물이 끓으면서 나오는 뜨거운 김이 위로 올라오면서 쌀가루를 쪄주게 돼요. 쌀가루를 찌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죠? 짜잔! 이렇게 떡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떡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좀 식혀줄게요. 반죽하기! 이번에는 쪄서 식힌 떡을 또 다른 기계로 넣어주는데요. 그랬더니 이 기계가 떡을 이렇게 매끈하게 반죽해서 다시 내보내주네요. 색점토처럼 정말 예쁘죠? 매끈해진 반죽은 통으로 옮겨져서 움직이며 이리저리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조상들이 떡매라는 나무 방망이로 떡을 여러 번 내리쳤던 것과 같이 떡이 잘 굳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떡 완성시키기! 본격적으로 떡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떡 속에 넣을 달콤한 팥을 기계에 넣어 잘 갈아주고요. 굳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든 떡도 함께 넣어주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줘요. 근데 팥을 언제 넣는 걸까요? 궁금해서 봤더니 어머나! 이미 기계가 알아서 떡 속에 떡하니 넣어뒀네요. 이 떡과 똑같은 방법으로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의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떡들에게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네요. 우리 조상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맞는 떡을 정해두고요. 여기에 맞춰서 다양한 떡을 빚어 먹었어요. 그래서 설날에는 가래떡을, 추석에는 송편을 예쁘게 빚어서 먹었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때는 시루떡을, 아기의 돌이나 백일 때는 백설기를 꼭 만들 정도로 떡은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질 정도랍니다. 집에서 떡 만들기! 떡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불린 찹쌀을 넣고요. 여기에 소금과 설탕, 그리고 물을 넣은 다음에 골고루 섞어줘요. 이걸 모두 전기밥솥에 넣고 밥할 때처럼 작동시키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믹서기에 넣고 잘 갈아주기만 하면

저절로 떡 반죽이 되어 나오게 돼요. 다음으로 떡에 묻힐 다양한 종류의 떡국물을 준비하고요. 여기에 떡을 올려서 골고루 묻혀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서 동그란 모양의 떡으로 만드는 게 보통이지만요. 색다른 모양을 원한다면 모양틀을 쓰면 돼요. 모양틀로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아주 손쉽게 다양한 모양의 떡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번엔 하트로 만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죠? 우리 친구들! 간식이 먹고 싶을 때 과자 대신 떡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속이 든든해지고 몸도 튼튼해질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길게
1: 줄무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자, 취미는각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남성분들이 정말 계속 꺼내 보셔도 될 정도로 훌륭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탈모. 탈모입니다. 탈모. 남자라면은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1: 맞아요.
10: 자, 우리 과학 브라더스 세 분의 머리는 안녕하신가요?
11: 저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숱도 많이 있고.
10: 맞네요.
11: 네, 많은데 군대 때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10: 누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11: 아, 있어요. 경험을 했는데. 근데 원형 탈모가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세 군데가 생겼었거든요.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정말로.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었어요.
10: 우리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탈모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12: 저는 이제 어느 날 학회 같은 데 가서 제일 뒤에 앉아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점점 정수리가 힘이 없어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10: 아, 그럴
12: 그래서
10: 수 있지.
12: 찾아보니까 이 남자들의 진정한 싸움은 40대부터 정수리 싸움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10: 정수리 뭘로 대비하세요?
12: 저는 약 같은 거를 미리 먹고 있어요.
10: 먹고 있어요?
12: 네.
13: 예방적 차원에서?
12: 네, 예방적 차원을 먹는 건 되게 많아요.
10: 지금 계속 관리를 좀 하고 계시고, 우리 이 교수님도 숱은 뭐 멀쩡하신데?
13: 저는 그래서 숱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한번 술자리에서 나 숱 많아 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긴 적 있었는데, 그때 어떤 후배 하나가 형 M이에요 하면서 봤더니 진짜
10: M자요?
13: 여기로 M이 살짝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서움, 약간 불안이 없지 않고.
10: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11: 네, 탈모인이세요?
10: 예, 탈모인이셨죠.
11: 네.
10: 예. 저희 아버지도 숱이 많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숱이 좀 줄어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사실 시중에요. 진짜 탈모 관련 용품들 무진장 많습니다.
11: 진짜 많더라고요.
10: 샴푸들 뭐, 탈모 방지 샴푸 뭐, 무진장 많아요.
11: 맞아요.
10: 예. 진짜 이게 상품들도 끝이 없고, 과연 이게 예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0: 아이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네. 의사과학자로 탈모라든지 네. 세포의 이질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오지원이라고 합니다.
0: 아, 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2: 잠깐만,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보통 탈모 관련해가지고는 성형외과 아니면 피부과 전문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 플러스 과학자, 의사 과학자분이 나오셨거든요. 이쪽 일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죠?
1: 네, 이제 원래 제가 이제 면역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2: 아, 면역이요?
1: 면역학.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제 면역학 교실이 있었는데 예. 거기 지도 교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2: 대학병원에서도 모발 이식 수술을 합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제 모발 이식을 하는 대학병원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한 15년 정도 모발 이식 수술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연구에만 좀 더 올인하셨습니다.
2: 그럼 지금 현재는 모발 이식 수술을 안 하세요?
1: 네, 지금은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2: 그러면 모발 이식을 잘하는 데는 추천을 좀 해줄 수 있나요?
3: 네, 어쨌든 그렇게 모발 이식 수술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네. 이제 완전히 그걸 놓으시고 연구를 네. 하시면 소득도 많이 줄으셨을 텐데 아. 그래도 그만큼 연구가 재밌어서
1: 아,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거에 이제 기저를 찾아서 많은 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2: 좋습니다.
1: 기전이나 치료를 찾는 게 좋겠다.
2: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 좀 더 확장해서 각각의 세포들이 왜 이런 평생을 다르게 사는지를 네. 연구를 하는 또 모자이시즘이라는 분야도 연구를 좀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또 저희랑 만날 수 있었던 거죠.
4: 맞아요.
2: 그죠? 예. 자, 뭐, 질문을 그냥 바로 꽂아볼게요. 예. 자, 교수님.
1: 네.
2: 우리 지금 어때요?
4: 아,
2: 예, 우리 진짜? 지금 어때요? 예, 예,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4: 그러니까요. 예.
1: 아, 이게 이제 사실은 예.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예. 보는 거랑 네.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모발을 안쪽을 보는 거랑 네, 네. 그다음에 또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네. 후두부나 뒤쪽이 네. 괜찮은지를 보는 거를 제가 한 분씩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래요. 네. 네. 우리 장 교수님 먼저 그러면 한번
1: 아, 네. 제가 한번 네.
3: 직접
1: 네.
3: 봐주신다고요?
2: 아, 직접 봐주신다고요?
4: 무서워.
2: 아니, 왜냐면 지금 대학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할 정도면 이분은 진짜 강남에
1: 아, 네. 네.
2: 왜 아라고 하신 거죠?
4: 약간
2: 지금 현재 약도 복용하고 계세요. 예, 네, 우리 장 교수님.
1: 아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2: 네, 몇 년 남았나요?
1: 조심스럽지만 이제 정수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2: 약을 막는 거죠.
1: 약을 드시기 때문에 훨씬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2: 야, 장 교수님.
4: 빨리 먹길 잘했다.
2: 네, 그러니까.
3: 본인이 징조를 느껴서 선제적으로 약을 드신 거예요? 아니면?
4: 저는 제가 머리 감았을 때 빠지는 게 평소보다 많은 것 같다 해서 그냥 바로 갔어요.
2: 자, 이제 옆에 계신 분. 모질이 조금 얇아요.
1: 네, 예, 예, 예. 제가 한번 또.
2: 예.
1: 네.
2: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4: 되게 유익하다, 오늘.
5: 나도 받고 싶다.
2: 예, 예, 예. 아유, 그래도 이분들 다 학교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인데 지금 머리를 맡기고 있어요.
3: 머리를 세팅을.
2: 자, 결과 나왔습니다.
1: 네, 또 조심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또 예. 탈모는 나이도 중요하거든요.
2: 나이 중요하죠.
1: 내가 이제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예. 어느 정도냐.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보존되고 계신.
2: 보존되고
1: 네. 네. 약간 이 M자가 솔직히 네. 조금 진행이 되고 같기는 하지만.
2: 당장에.
1: 네. 따로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약을 드시진 않아도 되고. 정수리도, 그 다음에 후두부도 굉장히 튼튼하신 편이라서.
2: 후두부 쪽이 숱이 많아요. 이 교수님은 진짜 뒤에 숱이 진짜 많아요. 역대급이에요.
6: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은 교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눈으로 봐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탈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확한 기준은 어떤 거예요?
1: 실제로 이제 하루에 대략 한 100개 정도는 네. 우리가 자연적으로 빠집니다.
2: 100개가요?
1: 네, 50에서 100개 정도는 빠지지만 사실은 이제 사이클이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2: 100개 받고 100개 더 나요?
1: 아, 그렇죠. 100개가 빠지지만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예, 예. 보완이 되는.
2: 오, 약간 깜짝 놀랐네.

0: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런 주기가 짧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더 많이 빠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이제 좀더 밀도가 떨어지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좀잘 아시는 것 같아요. 베개를 봤는데 머리가 많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샤워를 하는데 머리카락이 갑자기 내가 보는 거 이상으로 막 보인다든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 내가 탈모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실제로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1: 중학교 때
0: 아,
1: 너무
0: 좀 이제 이 친구는 나중에 좀 나랑 같이 만나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2: 야, 그러면 이거 뭐 사실 뭐 나이가 어리든 뭐 나이가 많든 탈모에 대한 고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3: 맞아요.
2: 탈모 치료제를 만들면 노벨 의학상, 화학상이 아니고 평화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3: 아, 맞아요. 얘기 많이 있죠.
2: 예. 근데 이 과학이라는 거는 AI도 만들고 우주도 가고요. 뭐든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탈모인들은 이 과학이 왜 구원하지 못하냐? 나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탈모 치료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왜 빠지게 되는 거죠?
0: 네, 머리카락은 사실은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주기.
0: 네. 예컨대 머리가 막 자라나고 있는 시기인 성장기가 있고요.
2: 네.
0: 그 다음에 이게, 아, 나는 이제 다음 사이클로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갑자기 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2: 퇴행.
0: 그리고 퇴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사이클 난 준비해야 돼 하면서 이제 휴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2: 휴지기.
0: 그러면은 그 휴지기 때는 기존에 있었던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달려 있었던 머리카락이 사라지니까
2: 네.
0: 이제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밑에서는 이제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기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성장기가 대략 한 3년 정도 돼요.
2: 예.
0: 그다음에 휴지기 퇴행기가 뭐 3주, 3개월 정도씩 되는데 이 성장기가 굉장히 이제 점점점 짧아지면 머리카락이 짧아지고 부피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결국은 머리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2: 아, 가늘어진다.
0: 네. 그래서 탈모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빠진다라는 뜻에서 탈모인데, 실상 탈모는 머리가 가늘어진다.
2: 아, 그러면 예전보다, 예전에 굵은 모발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가늘어진다 하면, 이거 탈모 조짐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0: 실제로 이제 그게 모종의 이유로 이제 요 모낭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모발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가늘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모발이 거의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솜털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2: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뭐 모낭 그리고 또 뭐다음에 뭐
3: 목은 뭐 이런
2: 모근 예
3: 거나 아,
2: 그렇죠 모근 모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0: 모낭이라는 거는 모발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2: 네.
0: 세포들의 모음인데요.
2: 아, 세포 모음.
0: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모근이라고 하면은 이 모발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2: 네.
0: 뿌리 같은 거. 그래서
2: 아.
0: 거기에 이제 모유두세포라는 게 존재합니다.
2: 모유두?
0: 모유두세포.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유두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걔뭐 하는데요?
0: 걔는 이제 너는 이제 자라나라.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사이클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모유두세포.
0: 모유두세포. 이제 모근에 주로 있고요.
2: 예.
0: 그다음 그 바로 옆에 이제 모모세포라고 해서
2: 모모세포.
0: 이 세포는 이제 직접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 아, 엄마네요.
0: 네, 그렇죠. 엄마라고 생각하시죠.
2: 엄마 모자를 쓰나요?
0: 네, 털에,
4: 털에
0: 어머니 뭐 이렇게 써서
2: 그러니까
0: 모모세포라고 했습니다.
2: 기르고 육성하니까.
0: 그래서 이제 모모세포가 있고 이 모모세포에 이제 조상격인 줄기세포인 또 벌지 줄기세포라는 것이
2: 벌지
0: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 줄기세포.
0: 줄기세포가 원래 모모세포의 근원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날 때는 이 모모세포가 애들이 이제 머리카락 만들고 다시 다음 사이클로는 이게 모모세포 다 없어지고 모유두세포가 다시 벌지로 올라갑니다.
2: 아,
3: 그래서 퇴행인 거예요,
0: 네,
3: 되돌아가서.
0: 그래서 퇴행이 돼서 요 부분이 이제 쭉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 모근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2: 벌지세포가 위쪽에 있잖아요.
0: 네, 위에 있죠.
2: 그럼 여기서 혹시라도 벌지세포가 좀 자극을 받거나 안

0: 일이 생기면
1: 그렇죠.
0: 아예 모낭에서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재생을.
2: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실제로 이제 이 벌집 세포가 날아가 버리면 네. 모낭이 그 다음 번 사이클을 못 하기도 합니다.
0: 아, 그 벌집 세포가 중요하네요. 장 교수님, 네. 걸지 세포.
3: 알겠습니다.
0: 걸지 챙겨. 걸지 챙겨야 돼요.
3: 그러네요.
2: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실험이 실제로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요. 예. 벌지 세포를 없애서 사이클이 가는지도 확인해봤고 모 유두 세포가 없앴을 때도 사이클이 가는지도 확인해봤는데 둘 다 없어지면 사이클을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모 세포는 없어져도 사이클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벌지 세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줄기 세포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0: 벌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2: 이 벌지 세포와 이제 모 유두 세포 간의 하모니가 결국은 머리카락의 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근, 모 유두 세포, 벌지, 모낭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제 기준에서는 머리카락은 하나의 장기입니다.
0: 아, 장기다.
2: 하나의 장기.
0: 머리카락.
2: 머리카락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0: 하나의 장기다.
2: 심장과 같은 장기 구조인 거죠.
1: 아, 장기의 그래요? 정의가 뭐예요?
2: 장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위를 이야기를 하죠.
4: 와, 이거 되게 생물학에서 저희 가르칠 때 몸에서 제일 큰 장기가 뭐야? 라고 하면 뭘 것 같으세요?
1: 그 제일 큰 장기?
4: 제일 큰.
0: 폐 아니에요?
4: 폐? 피부라고 가르치거든요.
2: 네, 피부라고.
0: 피부도 장기로 봐야 되나?
2: 네, 피부도 장기로 봅니다.
4: 그러니까 단위여야 되는데 피부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인 거고 근데 피부 안에 들어있는 모낭도
2: 사실은 장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 그러니까 모든 피부를 하나의 장기인데 모낭 하나도 하나의 장기라는 게
0: 그러면 장기라는 거의 기준은 어쨌든 독립적으로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장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낭도
2: 하나의 장기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일반적 우리가 말하는 장기는 좀 더 큰 생명 유지를 위해서 있지만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네. 털을 만드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네. 모낭 하나가 하나의 장기가 된 거죠.
1: 그럼 이것도 장기식 수술이네요?
4: 맞는 장기식이네요.
2: 네, 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생명을 다루는 장기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모발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수술을 소중히
1: 아, 그럼요.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얻으시던데요.
0: 현재까지 조금 제일 와닿는 게 새치가 옆에 이제 한두 개가 있을 때 난 어차피 숱이 많으니까 뽑아도 되겠지 하면서 뽑았거든요.
4: 아, 장기 두 개를 잃어버리셨네요.
0: 네?
4: 장기 두 개를 빼버리셨네요.
0: 네, 장기 두 개를 사망시켰네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제 쪽가위나 아니면은 약간 끝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형태로 하시면 모낭이나 모근을 손상시키진 않는 거죠.
0: 좋습니다. 자, 모유두세포, 벌지줄기세포, 모모세포가 합이 착착 맞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탈모는 뭐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나빠지는 걸까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2: 일반적으로 남성형 탈모에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0: 남자요.
2: 남성형 호르몬이 작동을 하면서 이 주기에 관여되는 모낭 그다음에 이 모근에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잘 자라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점 노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0: 아, 그럼 탈모는 노화예요?
2: 탈모는 이제 노화의 한 단편이라고.
0: 아니 근데 중학생도 지금 탈모 때문에 고생한다는데 그 친구도 노화예요?
2: 이제 그 안에서
0: 노화?
2: 탈모가 되는 부위에 있어서만큼은 네.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0: 야, 억울하다. 아니, 억울해.
1: 그러면은 모낭을 아예 심어 버리면요?
2: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네.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평생 동안 빠지지 않는 머리, 예를 들면 뭐 아주 나이가 드신 대머리이신 분들을 예. 보더라도 예. 옆쪽과 뒤쪽은 여전히 남아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 동안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뒤쪽 머리를 저희가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나씩 분리를 해서 이쪽 앞에 심게 되면 다행히도 옮겨 심더라도 여전히 그 뒤쪽의 성질인 안전지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전지대로서 이제 머리카락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탈모가 해결될 거죠.
1: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후두부에서 이렇게 모낭을 채취를 해서 앞에다 심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채취당한 후두부는 모낭은 다시 재생이 안 되나요?
2: 모낭은 실제로 재생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한두 번 정도는 나온다. 그다음에 쥐에서는 이러한 상처를 줬을 때 새롭게 모낭이 나온다라는 보고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에서는 새로운 모낭이 채취된 부위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0: 아, 근데 이게 남의 걸 좀 심으면 어때요? 남의 거 땡겨다가 좀.
2: 아, 이게 이제 또 남의 것을 심으면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가도 남편분이 우리 와이프 머리카락 이렇게 많은데 나 좀 옮겨 심으면 되지 않냐라고.
0: 아내분은 동의를 하셨고.
2: 네, 아내분은 동의를 하시고.

0: 무릎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고. 재미난 스토리 중에 하나는 일란성 쌍둥이는 네. 유전자가 동일하니까 서로 옮겨 심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액을 이식한 경우에서도 옮겨 심는 경우들이 케이스 리포트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1: 혈액을 이식했다라고 하는 거는
2: 골수
0: 이식. 네.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골수 이식을 한다거나. 네.
2: 아니 뭐 남의 모낭을 이식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은 세포가 기능이 약해져서 탈모가 생긴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교수님 왜 남자들한테만 아니 왜 유독 남자들한테만 탈모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0: 아 그렇죠. 이게
2: 남자들만 그래요.
3: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실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도 네.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2: 간혹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0: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 네. 왜요?
0: 이게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 남성형 호르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성형 탈모를 안드로겐성 탈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 안드로겐?
0: 일반적으로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성형 호르몬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도 안드로제네틱 알로페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그러니까 왜 호르몬 문제일까?
0: 일반적으로 남성형 호르몬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2: 네, 테토남.
0: 네, 테토남. 네, 아, 딱 테토남. 예, 예, 테토남.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우리 몸의 혈류로 이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5알파 환원효소라는 게 딱 터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DHT가 만들어집니다.
2: DHT가 뭐예요?
0: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3: 어, 뭐 약간
4: 폭탄 이름 같다.
3: 테스토스테론이 막 이렇게
2: 남성미?
3: 약간 슈퍼히어로 버전인가 보네요.
0: 통상적으로 한 100배 정도의 남성성의 입장에서는 100배 정도 강해진다고.
2: 그러면 잠깐만요. 이 호르몬 효소.
0: 네.
2: 이런 애들이 뭐냐?
3: 그러니까
2: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테스토스테론은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5알파 환원 효소라고 부르고.
2: 그렇죠. 네. 그럼 호르몬은 뭐고 효소는 뭐냐? 왜 붙어? 이런 거 이제.
4: 호르몬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우리 몸에서는 세포들이 많잖아요. 네. 세포들끼리 대화를 하는 화학 물질이 있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세포들끼리 대화를 매개하는 뭐 물질, 뭐 단백질 됐던 다른 애들을 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2: 호르몬.
5: 효소는 쉽게 말하면 화학 반응에서는 촉매라고 부르는 게 촉매. 생명체에게는 효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촉매는 보통 우리가 무슨 상황이나 관계에서 뭔가를 더 빠르게 그렇죠. 촉진시켜주는 걸 촉매라고 하잖아요. 네. 효소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물질. 이게 효소예요. 예를 들어 쌀을 먹었다. 쌀은 별로 안 달잖아요. 근데 오래 씹으면 입에서 단맛이 나는 건 우리 침 속에 있는 효소가 얘네를 잘라서 달콤한 당으로 바꿔요. 그런 화학 반응을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2: 조금만 더 쉽게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0: 네. 처음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녀석이 있고. 성호르몬, 남성호르몬. 요게 이제 5알파 환원효소라는 거를 탁 만나게 되면.
2: 네. 왜 만나야 되죠?
0: 이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으로만으로 남성성을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2: 아, 테스토스테론만 가지고는 남성성을 많이 못 만든다?
0: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사춘기가 지나면 고환이라든지 턱수염이라든지 뭐 여기 머리.
2: 2차 성징이요. 예, 예.
0: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이제 요 5알파 환원효소들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DHT로 변경을 시켜서 훨씬 더 2차 성장을 좀 더 빠르게 만드는
2: 거죠. 성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촉진을 시키는군요.
0: 2차 성징.
2: 네, 네. 2차 성징.
0: 2차 성징. 남성성이 좀 더 강해지면 네네. 일반적으로 뭐 턱수염도 생긴다든지 그렇지. 목소리도 달라진다든지 이런 게.
2: 목젖도 튀어나오고.
0: 그렇죠. 여성들도 사실은 DHT 일부를 만들긴 하지만 네네. 남성들은 훨씬 더 활발하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5: 그러니까 DHT라는 게 만드는 이유는 근성장이라든지 뭐 골밀도 증가나 우리가 남성이 뭔가 육체적으로 강한 이미지에 모든 게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결국 DHT는 필수적인 거고 얘네들이 여기서 작용하면서 문제가 다 만들어지죠.
2: 아, 그럼 아, 근데 참 섭섭하긴 해요. 딴 데는 안 빠지잖아요.
3: 그렇죠.
2: 다른데 수염, 네. 콧털, 살모 이런 게 없잖아요.
4: 맞아요.
2: 뭐 몸에 구석구석 다.
4: 체모.
2: 근데 희한하게 머리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아니, 그러면은 DHT 어느 정도

0: 그 반응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만 자라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탈모가?
1: DHT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려면 수용체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제 수용체라는 거는 어떠한 시그널을 받아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인데요. 안드로겐 수용체는 일반적으로 남성형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거를 수용체라고 합니다. 이 5알파 환원효소로 만든 DHT를 이제 안드로젠 리셉터가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작동의 신호가 모발의 주기를 좀더 느리고 그다음 빨리 끝나게끔. 그러면서 점점점 이 모낭의 크기가 작아지는 게 이제 탈모가 되는 겁니다.
0: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에게 많고요. 이게 혈류에 딱 타고 돌다가 모낭에서 5알파 환원효소를 만나가지고 DHT가 되고 이게 이제 남성형 탈모를 일으킨다라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안드로겐 수용체가 거의 최종 보스나 마찬가지인데.
2: 맞아요.
0: 이게 결국은 그런 거죠. 안드로겐 수용체가. 예? 아무리 네가 왔어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 내리냐에 따라서 너는 탈모가 돼, 안 돼. 이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1: 근데 이제 수용체 뒷단에 있는 이제 해석하는 신호 전달 체계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왜냐면 우리 몸에 탈모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DHT가 없지도 않고, 안드로젠 수용체가 없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다 있으시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제 유독 탈모가 되시는 분들은 이 신호 전달 체계에서 머리카락을 빠지는 신호를 주는 거죠.
0: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1: 신호가 바뀌는 거고,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0: 그러면 벌써 지금 환원효소에다가 안드로겐에다가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탈모되는
1: 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탈모 안에.
3: 그러면 M자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불안하긴 한데, 저희 애니. 그 M자 부분이 유독 DHT가 많이 그 효소에서 생성되나요? 아니면 뭐 수용체가 유독 많나요?
1: 둘다 많습니다.
3: 둘다 많아요?
1: 네, 일단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압도적으로 좀더 다른 부위보다 많고요.
3: 네네.
1: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뒤쪽에 후두부나 이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는 부분에는
3: 없어요.
1: 안드로젠 리셉터가 있기는 하지만
3: 네.
1: 약하게 있습니다.
0: 많이 있는 애들에서 문제가
1: 네.
0: 발생하는구나.
1: 그래서 남성형 탈모는
0: 예.
1: 기본적으로 M자형으로 많이 옵니다. 물론 이제 정수리에만 빠지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0: 그렇죠.
1: M자로 오기 때문에 본인이 딱 알아요. 아, 난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M자형 탈모가 잘 없습니다. 헤어라인은 유지가 돼요.
0: 그래서 여기 옆에 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약간 좀 뭔가 더
1: 맞습니다.
0: 하얘진다고 하시던데.
1: 그래서 만약에 포니테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는 경우에는 탈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0: 맞는데 옆으로 이제
1: 가마를 이렇게 타서 중간에 하게 되면 여기가 좀 비어 보이죠.
0: 맞아요. 우리 엄마 그래요.
1: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오시거나 하면은 좀더 가속화되면서 여기가 이제 벌어지면 여기 흰게 이렇게 트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0: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형 탈모는 그러면 무슨 원리일까요? 여성형 탈모도 DHT가 만나가지고.
1: 지금의 기전으로는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여성들은 이제 DHT를 만들어내는 이 환원효소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거나, 또는 이제 똑같은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오지만, 아로마테이즈라고 하는 다른 효소가 좀더 여성형이 되는 여성형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DHT 양이 좀 적어지면서 이러한 신호들이 좀 약해져서 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난소의 역할이 좀 이제 덜 되게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프로텍티브, 방어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하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지? 라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그 안드로젠 수용체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나요, 혹시?
1: 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은 컨트로버셜한 상황입니다.
3: 논쟁이에요?
1: 네, 이제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임상 시험을 해봤는데 꼭 그런 건또 아니더라라고 또 결론이 나서 약간은 지금 좀 컨트로버셜한.
0: DHT를 안 만났으면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될수 없었어요. 그건
1: 맞습니다.
0: 맞죠.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운명, 탈모는 운명이네요. 그러니까 DHT 2차 성징이 반드시 있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탈모에 대한 위험에 네. 네, 우리가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궁금한 게 제 주변 지인들이 탈모 편한다고 하니까 이제 묻는 게 많아가지고. 네. 자, 3대가 탈모야. 탈모시네. 탈모시네. 탈모시. 아, 나도 탈모네.
1: 이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이제 항염색체로 보느냐 아니면 X크로모솜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 안드로젠 수용체 자체는 X크로모솜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2: 그러면 남성 같은 게 XY니까 무조건 엄마 쪽이네요?
1: 예를 들면 우리가 외할아버지에서 XY 중에 엄마에게 X가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X 두 개 중에 하나는 외할아버지 건데 이게 이제 밑으로 전달되니까 나의 X, 특히나 남성인 경우 Y는 아빠에서, X는 엄마에서 오니까 이 X는 엄마에서 왔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면은 이제 외할아버지에서 왔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슈는 이제 그 유전자만이 작용하지는 않는 거죠. 이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에서 항염색체에 있는 다양한 신호 전달 체계들이 탈모를 건드리니까 실상은 이게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항염색체에도 그런 관여 요소들이 많아서 만약에 할아버지의 탈모가 항염색체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아빠에게 이 항염색체의 반은 아빠 할아버지에서 왔으니까 있는 거고.
3: 연구 결과를 제가 좀 찾아보고 왔어요. 네. 20만 명의 그 DNA 데이터를 모아서 탈모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찾아낸 탈모와 관련된 DNA 부분이 624개예요. 그러면 이 624개 중에서 X염색체 얘네들이 미친 영향이 몇 프로인 걸 봤어요. 12%예요. 그러니까 전체 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가 미치는 영향이 12%예요. 근데 유전자의 비율로 따지면 X염색체는 5%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염색체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배 정도의 효과인 거지 X염색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어디가 왜 가고 어떻고 친 가고 이렇게 한 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고 오히려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구슬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많은 구슬들,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구슬들이 있고 외가에서도 오고 친가에서도 오고 구슬들의 크기가 다른데 탈모에 대한 줄 수 있는 영향이 다른데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사실은 탈모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1: 네.
3: 구슬이 많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1: 맞아요. 예. 실제로 이런 걸 이제 다인자성 유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가 뭔가 잘못돼서 이 사람이 탈모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죠.
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운 뭐 그런 약간 원인의 구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단지 집안적으로 우리 집이 탈모 집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탈모 집안으로 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3: 근데 탈모 집안이면 구슬을 많이 물려받는 거죠.
0: 구슬을 많이 했다.
1: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력을 설명을 할 때 네. 통상적으로 가족력의 유전성을 대략 50%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그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걸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다음 세대의 5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0: 근데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탈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실제로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가 어떻게 됐는지 탈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한 논문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각각의 데이터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그런 후성학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러한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습관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형 탈모를 제일 많이 설명하는 거는 유전성. 그리고 그 유전성의 기반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도 포함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 나타나는 외형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사람들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집안적으로 약간 저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었다 하면 나는 지금 괜찮아도 나한테도 올 확률이 조금 남들보다 높으니
1: 그렇죠.
0: 미리 약간 뭐 두피 케어를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1: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0: 아시겠지만 이 탈모 뭐 방지 샴푸 뭐 린스 뭐 세럼 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아시죠?
1: 맞아요. 네.
0: 자, 탈모가 있으신 분들 이런 제품들 네. 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안 쓰는 게 낫습니까?
1: 굉장히
0: 약을 먹는 게 낫. 이거 왜냐면 많은 분들 진짜 이 시장 어마어마해요.
1: 악성 댓글이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0: 딱 심플하게 네. 그래도 쓰는 게 나은지 네. 예.
1: 의학적인 관점에서 네. 본다면 네. 그러한 것들이 주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4: 적어요.
1: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샴푸라면 머리를 청결

0: 특별하게 해서 염증성을 줄인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직모라든지 아니면 발모한다라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세럼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이런 것도 보통의 남성형이나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약간의 영향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용 대 효과 면으로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검증된 의학.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저는 그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1: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먼저 치료를 좀 받는 게 낫고 이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사용하셔라라는 얘기죠.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자라는 것도 일단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빠지는지도 참 원인이 여러 가지라서 아주 과학으로도 명쾌하게 완치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또 탈모 정복을 해야 되는 게 과학자분들의 사명 아닙니까? 과학자분들이 탈모를 정복을 시켜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죠.
2: 노벨평화상 타야죠.
1: 탈모라는 거는 인류의 수건이고, 진짜 오랜 그 수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 로마 시대 때는 소변으로
1: 예?
3: 머리를 감았어요.
1: 오줌으로요?
3: 네. 왜냐면 소변이 암모니아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약간 기름기를 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로마 시대 때뭐 약모를 염색한다거나 가죽을 손질한다거나 할때다 소변을 썼거든요.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뭔가 깨끗하게 만든다. 색깔이 빠지게 하고 기름이 빠지게 하고.
1: 머리
3: 그럼 내 머리카락에 있는 찌꺼기도 깨끗이 씻겨나가면 탈모가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1: 온 몸이 다 지름내가 났겠네, 그냥.
0: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비슷하게 특정인의 소변은 좀더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죠.
1: 특징이라면 뭐 어떤?
3: 포르투갈인의 소변은 상급 품질이다란 말이 많았었어요.
1: 향이 셌어요?
3: 효과가 좋았나 봐요.
1: 아, 진짜. 그걸로 탈모에 도움이 됐대요? 뭐 문헌이 있습니까?
3: 도움이 됐다면 아마 저희도 지금까지 소변으로 치료를 하고 있을 건데.
0: 그런데 이제 실제 이게, 남성형 탈모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위생과 관련해서 생기는 탈모 질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에서 오랫동안 유기가 됐거나 하면 털이 막 빠져 있는 경우 있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더러운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더 깨끗하게 하는 형태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 사는 과정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위생 이슈 때문에 탈모가 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1: 아니, 뭐 옛날에는 이제 몰랐으니까 막 오줌도 바르고 똥도 바르고 뭐다 했겠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0: 생각했습니다. 네.
1: 과학은 탈모를 지금 어디까지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과학은.
0: 실제 이제 굉장히 관리를 잘 받는다면 거의 정상인으로서 살수 있을 정도로
1: 아, 지금요?
0: 지금 약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약으로 어느 정도 치료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모발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이 탈모가 있었는 것도 모르는 정도로.
1: 약이 몇 종류가 있던데 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옥 뭐 있던데요? 뭐.
0: 맞습니다.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1: 예.
0: 번째로는 이제 제일 먼저 시판된 게 이제 민옥 CD입니다. 사실은
1: CD리.
0: 네, 민옥 CD는 1970년도에 고혈압 약으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이제 등이나 피부에 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1: 혈압약이?
0: 혈압약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무시를 했어요. 그냥 특정 사람만 나오는 부작용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털이 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거를 무언가 발모제로서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1: 그렇게
0: 개발을
1: 타이틀을
0: 해서
1: 했어요?
0: 80년도에 이제 이 약이 발모제로서 그리고 그 대신 먹으면은 상대적으로 혈압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몸에 또 원하지 않는데 털이 날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바르는 약으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1: 혈압약 개발하다가 비아그라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네.
4: 예전에
5: GLP-1이
4: 그랬잖아요. 사실 GLP-1이 당뇨 치료하려고 만들다가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는데 건강하게 빠지네? 이렇게 돼가지고
5: 맞습니다.
4: 네, 지금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1: 근데
4: 있으니까.
1: 그 민옥시딜도 예전에 어디서 내가 무슨 얘기 들었는데 그거 바르다가 손끝에서 털이 자랐다는 얘기. 사들려다가 손끝에서 털이 자랐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0: 근데 이제 그건 아마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 아니죠?
0: 왜냐하면 손끝에는 모낭이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여성분들이 민옥시딜 쓰다가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과한 욕심에 오랫도록 잘 바르신 거죠. 근데

0: 물이 혈류가 굉장히 좋거든요.
1: 왜?
0: 그래서 이게 이제 밑으로 오면서 약간 코수염이라든지 이제
1: 아.
0: 요런 게 이제 다모증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0: 그러면서 이제
1: 내려오는구나.
0: 갑자기 이제 털이 좀 복실복실해지는데
1: 네.
0: 남자분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세요.
1: 아.
0: 그리고 약을 먹어도 그런 걸좀 좋아하세요.
1: 그렇겠죠.
0: 근데
1: 여자분들은
0: 여자분들은
1: 너무 싫어하지.
0: 이제 털이 좀 나오면 너무
1: 너무.
0: 남성스러워져서
1: 그렇죠.
0: 이제 미녹시디를 바르는 빈도를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좀 중앙에서 너무 앞쪽으로 당기시지 마시고
1: 아.
0: 좀 중앙에서 한다거나.
1: 그거 해봤어요?
2: 저는 옛날에
1: 네.
2: 수염 기른다고 발랐던 적 있어요. 남대문 가서 사가지고.
1: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게그 얘기예요. 옛날에 남대문에 가가지고 이거 발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털이 자랐다는 얘기를 여기서 들었거든요. 손으로 발라가지고. 아, 그거 많이 바르셨구나. 아니, 또 다른 약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그리고 이제 이 미녹시딜 같은 경우 우연히 발견된 약이고요.
1: 네.
0: 그에 반해서 피나스테라이드라든지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좀, 생각을 해서 좀 타겟으로 만든 약이긴 합니다. 작정하고 만든 약입니다. 이제 5알파 환원효소라는 거를 억제하는 약을 만들면
1: 아 그렇죠. 예.
0: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차단이 되니까 신호 전달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1: 그 약은 어떻게 효과는요?
0: 그 약은 효과가 엄청나죠.
1: 엄청나요?
3: 엄청나요?
0: 네,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대략 한 6개월 정도 드셔야 돼요.
1: 아.
0: 6개월 이상. 그러니까 한 번 먹는 이상 평생 드셔야 돼요.
1: 아.
0: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뭐 거려 우려하시는 부분은 성기능 장애라든지 왜냐면 이게 5알파 환원효소 작용을 하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또 노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는 내가 밀가루를 주고 약을 줬는데 밀가루를 먹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막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고 노시보 이펙트는 그거에 반대로 부작용이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었을 때 왠지 내가 부작용에 걸린 것 같고 그걸 좀 더 인식하는 그런 걸 노시보 이펙트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프로시아가 노시보 이펙트가 굉장히 큰 약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 위약을 준 그룹에서 더 성기능 장애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보고된 정도로 실제로 이 사람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게 뭐 1%에서 2% 정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두세 달 정도 드시다 보면 대부분 적응을 할 거다.
2: 근데 이렇게 약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사실 이게 탈모 치료제는 또 아니에요, 다. 고혈압약처럼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치료는 안 돼서. 제가 뭐 미녹시딜도 발라봤다 했는데, 이게 저는 이게 엄청 많이 나기를 바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모낭이 있는 곳만 자라요. 왜냐면 얘가 평활근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막 순환시키고 잘 자라기라는 거라 어떤 모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도 이걸 먹을 땐 효과가 있는데 끊으면 또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고 그 치료제는 제 생각에는 못 만들어요, 탈모 치료제.
1: 그러니까 완치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어쨌건 지금 나온 거는 어쨌건 현상 유지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지 치료제는 아니다.
0: 이게 이제 뭐 얘기인데. 치료제라는 기준점을 네. 이제 뭐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러한 약을 드시게 됐을 때 네. 환자가 좀 더 효과를 봐서 아 나는 탈모에서 스트레스에 벗어났다. 라고 한다면 이제 치료제가 되고 이제 말씀처럼 이런 치료제가 모낭을 새롭게 막 만든다든지 아니면 너무 굵어져서 젊은 시절 너는 뭐 중고등학생 시절 돌아간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
1: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치료제는 아닌 것 같아요. 치료제라면 적어도 한 방 딱 맞으면 그냥 머리가 막 겨울수별로 확 자라고 더 이상은 이제 머리가 빠질 일도 많이 없고 이제 이런 게 진짜 이제 진정한 치료제가 아닌가. 그러죠.
0: 완치제.
2: 그게
1: 완치제요.
2: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가 안 빠지게 하고 돕는 거는 완벽하게 성공하면 아마 우리 아기처럼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건데.
1: 무조건 줄 거예요. 아이, 진짜.
2: 근데 지금 이야기한 치료제는 만약에 개발이 되면 노벨 생리의학상, 평화상, 화학상 3관왕을 받을 수 있어요.
1: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정도로 지금 탈모인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3: 네.
1: 우리 과학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예 죽은 모낭을 살리는 뭐 그런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약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아요?
0: 실제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도전들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오가노이드라고 이제 불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1: 오가노이드요.
0: 오가노이드라는 것 자체는 말 자체로 올간이 장기를 뜻하고
1: 네, 네.
0: 오이드라는 것은 그거와 비슷하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간 오가노이드, 그다음에 장 오가노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의 기능을 모사한다거나 뭐 간의 기능을 모사하는데 모발도 마찬가지로 오가노이드라는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되고는 있죠. 문제는 시험관 수준이라서 실험실에서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도 실험을 해보면 아주 어린 쥐, 태어나자마자의 쥐를 피부를 벗겨서 세포를 그냥 막 섞어두고 네. 이제 다른 쥐에다가 심으면 털이 막 자라나요. 오. 새롭게 막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렇죠, 예.
0: 세포 단계에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줄기세포 같은 것도 약간은 이렇게 섞어서 집어넣게 되면 모발이 난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털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1: 아, 솜털 같은 거예요?
0: 그렇죠, 솜털 같이.
3: 크기가 작다는 건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아니면
1: 굵어질 일이 없다?
0: 그렇죠,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모낭에 앞서 이야기한 모유두세포의 크기가 결국은 털의 굵기를 결정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작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길어나는 길이, 이건 주기를 뜻하죠. 주기도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한번 주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많으세요.
4: 그럼 그냥 성장기를 늘릴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네. 신약이 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실제 이제 많은 연구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를 조금 더 길게 해주면 왜냐하면 원래대로는 빠질 모발을 주기를 좀 더 길게 하면 그만큼 덜 빠지는 거 되니까 그러면은 탈모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솜털 같은 거를 좀 더 길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지금 우리 교수님 연구하고 계신 게 그런 부분입니까?
0: 네,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가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머리가 지금 털 복숭이처럼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거를 쥐에다가 유전자 조작을 했을 때 얼만큼 길어지냐. 그리고 그 유전자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좀 잘 전달하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하나의 치료 가능성이
2: 있어요. 지금까지는 얘가 빠지는 걸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효과가 없는 거였는데 화학 물질 중에 이런 거 연구되는 분야가 좀 새롭게 생겼어요. 엄청. 왜냐면 사실 잠깐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죽어버린 아예 없는 모낭이 있고 약해져 버린 애들 있잖아요. 얘들 보통 휴면하고 있는 모낭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잠든 거를 깨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1: 대박이지.
2: 거예요. 이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게 어떻게 관여하나 물질을 다 분석했더니 이제 후보군 여러 개 생겨서 이제 임상 2상까지 들어갔는데 휴면된 거를 깨워서 없어진 머리를 다시 다 살려요. 소멸된 모낭만 아니면 다 복구하는 물질까지는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1: 아유, 최고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교수님, 교수님에게 만약에 정수리부터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0: 네.
1: 머리 심을 수도 없어요.
0: 네.
1: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발을 쓰시겠습니까?
0: 네.
1: 아니면 머리를 미시겠습니까?
0: 아, 저는 약을 일단 먹을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약을 만약에 못 먹는다 그러면 그냥 살 것 같은데요.
1: 네. 아, 그냥요.
0: 저도 참 이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환과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라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머리 가지고 막 놀리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뭐 이런 맞박이 같은 그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점 좀 개선이 되면 이런 걸로 고민을 안 하는 세상에 오면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아,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네.
1: 놀릴 수가 없는 게 그 놀리는 당사자도 탈모가 올 수 있다니까요.
3: 맞아요.
1: 방심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도 탈모에 안전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교수님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치료약들도 있으니까 빨리 미리 준비를 하면 나는 탈모를 겪지 않고 계속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도 좀 생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좋습니다.
1: 아무튼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죽기 전에 탈모는 정복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전쟁 도구의 개발 및 최종 제작에 주력할 것입니다. 단, 이 모든 것은 극비사항입니다. 기가 막힌 분이 오셨습니다. 맞춤형 게스트죠.
3: 은밀한 소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핵폭탄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2: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핵 물질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1: 네. 근데 우라늄을 이걸 어디서 구해요?
2: 캐야죠. 핵
5: 핵분열 현상이란 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원자핵이 퉁 튕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갑자기 팍 방출이 되게 돼요.
6: 단 0.6g이 사라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된 거예요.
1: 와, 엄청나네. 아니 이렇게 완성된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쓰였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굉장히 좀 뭔가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언스.
11: 여긴가 보다. 아, 참냐.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나 연습생이야. 책임조절이 내가 도와준 편이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생으로 굶어? 아, 뭐 되겠지 뭐.
12: 어, 펭수.
11: 어? 뭐야?
12: 어서 오실게요, 펭수.
11: 강수미가 여기 왜 있어?
12: 아, 나도 단식해보려고. 선배님이라고 불러줄래?
11: 저기요, 오신 지 한 2분 되셨나요?
12: 아무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스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야 돼.
11: 오, 스님, 스님.
12: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11: 가시죠.
12: 차담해야 돼, 우리.
11: 차담이 뭐예요?
12: 차 마시는 거 있잖아.
11: 스님, 안녕하십니까?
13: 팽아.
11: 팽아. 선글라스가 아주 이쁩니다.
13: 요즘은 그 기후가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끼워야 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펭수도 색안경을 안경을 하나 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11: 아, 색안경 끼고 보라는 말씀이십니까?
13: 그래요.
11: 근데 단식이 왜 좋습니까? 그 영양실조 걸리면 어떡해요?
13: 단식을 하게 되면은 첫째는 오장육부를 휴식을 시켜줘요. 이 오장육부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11: 맞아요.
13: 이 몸 속에서 휴식이 필요한 거야, 이게. 두 번째로 몸속에 있는 치명적인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피가 맑아져. 내가 이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워졌거든.
11: 네.
13: 그런데 보니까
12: 진짜 그렇게
13: 나한테 질문을 하기를 네. 스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피부가 좋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11: 엄청 좋으세요.
13: 단식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이렇게 훤해져요.
11: 그럼 스님.
13: 예.
11: 단식이라 하면
13: 예.
11: 그럼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까?
13: 예, 선식 외에 물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단식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먹는 거. 냄새만 맡아도 그냥
12: 맞아요.
13: 속이 막 그냥
12: 미쳐버리잖아요.
11: 에이, 이렇게. 그 정도라고요?
13: 그 정도. 한 3박 4일하고 2박 3일을 하면 꼭 사고를 쳐.
11: 도망갑니까?
13: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스님 모르게 이렇게 탄수화물을 이렇게 음료수를 사 먹은 사람도 있고 도중에 실패 없이 그 단식을 원만하게 마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펭수 보니까 짐이

0: 큰 것 같아.
1: 어, 제가 침을 좀 가져왔습니다.
0: 그 내용물을 봐야 돼.
1: 예. 거기 혹시 제가 여기에 그 저기 그 잠옷도 입고 막 속옷도 있다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2: 아니 아니, 근데 펭수가 속옷을 입는다고? 속옷을 왜? 아니, 아이고,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0: 그래. 와, 이 아니, 뭐?
2: 아니, 안 가져왔다면서요? 여기 지금
1: 아니, 무슨 스님이 단식을 안 하실 때 조금 그 좀 드시라고
0: 이렇게 말을 더듬어
1: 기프트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아,
0: 이건 뭐예요? 이게?
1: 아, 그걸 이렇게 결릴 때.
2: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펭수 아직 네. 속옷도 못 보고 잠옷도 그래. 못 봐가지고 한번 확인해봐야 돼. 아, 이게 그 잠옷이구나.
1: 이거 이쁘다, 이쁘다. 네. 여기 밑에 이게 어. 뭐 수건이랑 이런 거 갖고 온 거야.
2: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아니, 스님, 스님, 이것 봐. 이것 봐. 여기 스님, 이것 봐.
0: 여기도 또 나오네. 이야, 사면 어. 완전히 구겼다.
2: 그러니까.
0: 자, 여기 네. 전부 다. 네. 이거는 여기다 담아.
2: 네.
1: 야, 이거는.
2: 아니!
0: 근데 이게 여기 안에도 뭐가 없는 거.
2: 아, 여기 안에 간식 한번 먹기 해볼까요? 이제 펭수 단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0: 예.
2: 네. 너무 잘 됐다, 그치? 우리 단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1: 오, 여긴가 보다. 야, 엄청 넓네.
2: 여기 우리 방 찾아야 돼, 이제.
1: 아, 맞아. 방이 있다 그랬지?
2: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뭐야. 펭수랑 룸메인가 봐.
1: 왜?
2: 아니, 펭수 너무 크잖아. 나 좁단 말이야.
3: 그냥 하자.
1: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2: 아니.
1: 와우! 야, 넓어, 넓어. 야, 아주 쾌적합니다. 여기 펭수, 내 자리.
2: 거기야? 알겠어. 그럼 나 여기 할게.
1: 왜?
2: 아, 그럼 짐부터 풀어야겠다.
1: 스님.
2: 뭐야, 뭐야?
1: 불하십니다. 불하십니다.
2: 아,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돼.
1: 왜?
2: 아니, 단식하기라는데 이런 거 가져오면 어떡해.
1: 아니, 이걸 내가 먹으려고 가져왔어.
2: 먹으려고 가져왔다고?
1: 아니, 어? 먹으려고 가져왔겠어?
2: 그럼 뭐, 왜 가져온 건데?
1: 이거는 먹으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 굴비 걸어놓고 밥 먹는 것처럼 자린고비의 마음으로 보려고 가져온 거야. 원래 먹방 보는 것처럼.
2: 자린고비 하는 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반인 것처럼 숨겨왔다고?
1: 모든 건 그렇게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야.
2: 그러면 이따 나도 자린고비 할 때 같이 이거 보면서 하자. 응? 아, 또 계획이 있었네. 종이. 아니, 이거 자린고비 맞아?
1: 자린고비.
2: 아니, 자린고비라고 하기 너무 많잖아. 이건 아니지. 이건 취지에 어긋나잖아.
1: 왜?
2: 아, 이거 안 되겠어. 말해야죠.
1: 왜 말해?
2: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떻게 숨겨?
1: 아니, 빨리 넣으면 되지. 괜찮아. 다 들어가. 빨리 넣어줘.
2: 아니, 근데 나는 왜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이거 자린고비 이거 먹으면 안 돼.
1: 안 먹어.
2: 진짜야.
1: 그럼.
2: 아니, 참아도 갑자기. 아, 이건 못했어. 아, 이건. 저.
1: 누구세요?
4: 이제 공연 시간입니다.
1: 언니.
2: 이제 가자.
1: 가야. 오, 뭐해? 뭐하냐고! 아이고, 자리, 뭐야, 어떻게 알았어?
2: 아니, 이러려고, 먹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1: 아이고, 자린고비라고!
4: 펭수 하는 짓 뻔하다고, 입에서 뒤져버렸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2: 차태로 걸렸어.
1: 그런 게 어딨냐고! 너가 뭘 알아? 저기요! 저기요!
2: 아니, 일단 가. 아,
1: 어떡해!
2: 왜 또 있어?
1: 없어!
2: 가자, 공양 치고. 이제 그런 거 안 통해. 가자. 와우! 맛있겠다.
1: 와, 이거 지금 이거 진수가 성찬이에요.
2: 아니, 반찬이 진짜 다양해.
1: 야, 여기가 진수고 저기가 성찬이거든요?
2: 아, 근데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는 다른 분들 거고 우리 거 저기 있대.
1: 어? 저기 있다며?
2: 저기 가면
1: 저기 돼. 음식 없어.
2: 저게 음식이야.
0: 오.
2: 많이 주셨는데? 아니, 단식하기로 했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0: 아니야.
1: 아, 잠깐. 이렇게 티스푼으로 한 입, 한 입, 이렇게 한 입, 한 입 해가지고 이거를 30분에 걸쳐서 먹어야 돼. 이게 30분짜리거든?
0: 먹는 것도 왜 자유가 없어?
1: 아니,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0: 이건 제 동공보다도 작아요.
1: 원래 그런 거야. 네? 한다, 30분.
0: 어? 이게 뭐지?
1: 어, 뭐야? 두 개 있었어, 숟가락이.
0: 어? 어쩌면 나 마법사일까? 카메라 돌려봐. 아니, 갑자기 하면 두 개가 됐다니까?
1: 진짜 신기해.
0: 아니, 진짜로.
2: 펭수 맛있어?
0: 이것도 먹고 싶어?
2: 아침을 안 먹고 왔어.
0: 와서 이거 같이 먹어. 한 숟갈 해봐.
1: 감독님 단식 잘할 것 같아.
0: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2: 한 입만 줘봐, 그러면.
1: 이거 왜밥이야? 이거 왜밥이에요?
0: 지금 이것도 안 그래도 지금 생선에 걸려있는 건데. 저기요, 밥 먹을 때는 카메라 내려놓으세요.
1: 인서트는 또 따야지.
2: 그쵸.
0: 자, 식사하세요.
2: 맛있다.
1: 어, 막 괜찮죠?
2: 응, 근데 맛있는데요?
1: 응.
2: 나 이거 먹고 살 빠진다 그러면 맨날 먹겠다.
1: 어.
0: 당연히 빠지지. 맨날 맥주 먹고.
2: 어저께도 마시는.
3: 어제 마시는.
1: 네, 컷할게요. 네. 제작진도 이제 밥 드시고요. 펭수 천천히 먹어.
2: 네. 똑같이요.
1: 잘 먹겠습니다.
2: 너무 냄새가 너무 나요.
0: 팽이상궁 안 필요하십니까? 팽이상궁 안 필요하십니까?
2: 솔직히 감독님이랑 나는 먹어야지.
1: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왜 먹어? 어떤데? 성우, 이거 감자 한 입에 넣어줘.
1: 어머. 선생님, 무슨 팽수 좀 데려가도 돼?
0: 선생님, 저는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사옵니다. 미혹들에 벗어났다. 다들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이고.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건 먹을 거잖아.
4: 하나만? 하나만?
1: 펭수 뭐해?
0: 공양 드리려고.
1: 먹으려던 건 아니지 설마?
0: 조심합니다.
1: 빨리 가자, 우리 이제 숙종 들어가야 된대.
5: 와, 이거 고깃집에서 많이 보시던 거죠?
1: 네.
2: 오, 위에 만지시면 절대 안 돼요.
5: 와, 이제 환풍기 틀게요.
1: 와.
0: 오, 뭐야? 오, 뭐야?
2: 오, 완전 고깃집 같다, 진짜.
0: 고기 고깃채입니까?
2: 우리 고기 된 기분이야.
0: 잠깐만.
2: 왜?
0: 갈비 냄새나. 갈비다.
2: 약간 꼬리까지 이러니까 고깃집 같아. 뭐야?
0: 뭘 뭐야, 자기잖아.
2: 뭐야, 나 아니야. 나 감독님.
1: 저 진짜 아니에요.
2: 펭수 아니야?
0: 나는 그 지경을 이미 지났어.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는 건 줄 알아? 지금 혈당 스파이크 안 올라서 잠도 안 옵니다.
2: 너무 똘망똘망한 거 아니야?
0: 나 진짜로 지금 오전에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쑥도 먹을 수 있어.
2: 먹으면 안 돼. 이건 찜질하는 거잖아.
0: 나 안 되겠어.
6: 아니, 너 오늘 펭수 구경하러 온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야?
3: 이거는 남아서 펭수 찍어야 되잖아.
1: 근데 성우가 남자?
6: 그렇죠. 왜 저만.
0: 나랑 어디는 가자.
1: 어디 가자고?
0: 나랑 어디 갈 데가 있어.
1: 어디?
0: 가자.
1: 어디 가? 산책을.
0: 우리 산책을 가자고.
1: 같이 가자, 그러면.
0: 아니야.
1: 그래,
0: 아니야.
1: 같이 와요, 그러면.
0: 아니, 너무 많아. 숙소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6: 여기가
1: 벗어난 건데?
0: 아니, 지금 여기가 숙소잖아.
1: 우리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0: 지금.
1: 태연 씨도 같이 갔다 와요.
0: 왜?
1: 길 잃을 수도 있고. 잘 감시.

0: 갑시.
1: 아니 무슨 사체?
2: 멀리 가지 마.
3: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4: 어디 가는데?
1: 우리 진짜 산책하는 거 맞아?
3: 저기요. 배고프니까 말 시키지 말아주실래요?
1: 아, 미안해 미안해.
3: 말하면 배고파지거든요.
1: 근데 나는 왜 데려가는 거야?
3: 아니 그래도 나 이쁘게 담아줘야지.
1: 이쁘게 담아줄게.
3: 이제 슬슬 카메라 꺼.
1: 카메라 끄라고?
4: 네?
3: 끄라면 꺼.
1: 아니 너 예쁘게 담아달라며.
3: 지금 이쁘게 담겼으니까 꺼. 당장 꺼. 메모리 아껴.
1: 아니 여기가 맞아?
5: 그렇지.
1: 오, 왜 그래?
5: 왜?
1: 아, 왜 그래?
3: 아, 배 아파. 아!
4: 아, 배 진짜 아파요?
1: 홀빵을 먹어서 그래.
4: 그럼 119 부를게요. 119 부를게요.
3: 아니. 이거 나으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
4: 뭔데요?
1: 혼날 텐데 너?
3: 괜찮아. 카메라 꺼!
1: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거 여기 있을 거야.
5: 어디 있어?
1: 아 진짜 안 돼. 아니 어쨌든 여기로 가. 잡아 빨리. 여기다.
5: 아니
1: 이거보다.
2: 야 김태현 너 진짜.
4: 아니.
1: 잡아. 빨리 연행해. 빨리 데리고 가. 데리고 가.
2: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3: 저녁도 선식이네.
1: 자, 돌릴게요. 먹읍시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문할게요. 예, 육회 3인분이랑요. 육사시미 3인분이랑요. 뭉치기 3인분이랑요. 그리고 육회 비빔밥 5인분이랑요. 그리고 족발 3인분 주세요. 족발은 없다고요? 그럼 혹시 마라탕은 있나요? 마라탕도 없다고요? 그럼 알아서 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0: 간다 좋고 아 따뜻하니 이거 자자 어서오세요 펭수 어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하
1: 예. 아 이거 또 칼칼한 거 아니야
0: 그럼 저희 펭수 어묵에서는 둘다 준비했습니다 반반으로 또 이 어묵이 무가 중요해 무
1: 아 그치
0: 무한 느낌 살리기 위해서 와 성우 어?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와 뭔지 아니, 몰라도 신뢰가 가능상이야 그치?
1: 무조건 맛있어 보이네 아? 혀만 대봐 먹으면 이러니까
0: 와
1: 딱 좋아 딱 좋아 이제 손님만 받으면 돼 준비 끝났어
0: 자 저기 잠깐만요 김치 물리지 말아주실래요? 자 오늘 세아 감독님은 좀 나가서 아니, 촬영하겠습니다
1: 아니 아까부터 와가지고 5대 이건 나 아니건 나 그것만 보고 있던데
0: 자 이러면 같이 하세요 이거 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첫 손님 반갑습니다
1: 어떤 걸 드릴까요?
2: 저 어묵, 매운 어묵.
0: 매운 어묵 드리겠습니다. 자, 매운 어묵 준비해주세요, 성우님. 자, 반가워요.
2: 너무 크다, 근데. 우와.
0: 뭐가요?
2: 뭐다? 어,
0: 아,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나 오늘 어묵이 너무 크다는 줄 알았어.
2: 어묵도 크고.
1: 컵이 너무 큰 겁니다.
2: 아, 컵이 큰 거죠?
1: 네.
2: 여긴 다 크네요, 근데.
1: 아무래도 펭수가 하는 가게다 보니까.
0: 형님. 자, 형님, 첫 맛 어떠세요?
2: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1: 식어요?
0: 저기 혹시 실례지만 직업이 뭐세요?
2: 저 빵 만들어요
0: 와
1: 제빵
0: 그럼 2025년 빵집을 차리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됩니까?
2: 1년도 안 남았는데요?
0: 저처럼 이렇게 어묵 장사하는 것처럼 빵 장사를 이렇게 포장마차 빵 오! 포장마차 빵 장사 들어본 적 있어? 막 소금빵 이런 거
2: 나중에 일 하실래요?
0: 어?
2: 제 가게에서?
1: 소금빵
0: 어, 아니요 저는 먹을래요 그냥 그러면 2024년에 와 이건 내가 진짜 잘했다
2: 여행 간 거
0: 오 되게 여행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어디 다녀오셨어요?
2: 방금 베트남
1: 베트남 갔다 왔다고
0: 아 베트남
1: 살짝 열어줄게 살짝
0: 그러면은 올해 중에서

0: 가장 후회하는 거.
1: 근데 너무 여행 갔다 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2: 아, 잘한 것도 여행, 후회도 여행.
0: 아, 또 돈이 없으니까 다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1: 아니요.
0: 그러면 올해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1: 저희 엄마.
0: 오, 엄마.
1: 네,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네.
0: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어머니 얘기했죠.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1: 제가 돈이 없을 때 용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2: 아, 도움이 아니고 돈을 받으신 거구나.
1: 아, 돈을 받는 게 돈. 아,
0: 돈.
2: 아, 여행 경비를.
1: 돈이 없어서.
2: 아하.
0: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원래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또 이 사랑이나 고마움을 네.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아쉽잖아요.
1: 근데 눈이 되게 무섭다.
0: 와, 선물 주는 게 무섭대. 원래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야 되거든요.
1: 눈이 이쁘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야, 너무 잘 드시니까 기분이 좋다.
0: 맞아. 우리가 또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다니까. 근데 맛있나, 너무 잘 드셔갖고 나도 괜히 먹고 싶네, 이거.
2: 그러니까. 다 맛있게 먹으셔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0: 자, 반갑습니다. 자, 편하게 앉으세요. 대마. 자, 각자 원하시는 어묵이나 물떡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어떤 사이세요?
3: 달빛이랑 저는 아기가 나이가 같아서 같이 책 모임 했었고, 그때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
0: 아, 사서 선생님. 자, 그럼 세 분은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얼굴 본 지는 10년 됐고, 좀 친해진 지는 한 3년?
0: 그럼 그 7년 동안 못 친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4: 러시아를 못했어요.
0: 아, 러시아, 러시아 분이세요?
3: 키르기스탄이.
0: 키르기스탄. 저는 키르기스탄어 할 줄 알거든요.
3: 어? 어? 해보실래요?
0: 저도 7년만 주시겠어요?
3: 달빛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제.
0: 어, 그러니까요. 어. 성함이 달빛이세요?
3: 키르기스탄 이름으로 달빛인데 한국어로 그냥 번역했어요.
0: 어머, 너무 이쁘다.
2: 너무 이쁘다.
0: 너무 이쁘다. 오, 그럼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저는 거의 13년.
0: 오, 엄청 오래되셨네요. 오,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3: 고향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0: 어머! 결혼하셨어요?
3: 네. 결혼하고 헤어졌죠?
0: 네?
3: 돌싱.
0: 아! 오, 그 좀, 그 실기만 거 얼마나 드셨어요, 떨어지신지는?
3: 거의 4년? 네.
0: 4년? 마음이 많이 허하시겠어요?
3: 네. 그래서 달빛이가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0: 아, 정말요?
3: 네.
4: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자녀가 4명이에요.
0: 어머나! 야,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두 분에게 박수. 인문식이도 지금 자녀가 셋이거든요.
3: 에휴,
0: 그럼 4시간.
3: 셋밖에 안 되는 거죠.
2: 이제 넷. 셋밖에 안 돼.
0: 어때요? 근데 혼자 3명 키우기 조금 힘드시지 않으세요?
3: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도 애들이 되게 예뻐가지고.
0: 이게 아무래도 본인한테는 또 외국이잖아요. 아무리 13년을 사셨지만 어떨 때 가장 외롭던가요?
3: 약간 좀 애들 문제가 있을 때 아,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혼자 이 해결을 해결하지? 약간 그럴 때 좀 외롭고 약간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약간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아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애들 키워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응원하고 싶거나.
3: 저는
0: 네.
3: 달빛이 지난주에 맹장 또 수술까지 했어요.
0: 아이고.
3: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4: 저도 달빛인데요.
0: 어머!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광경이.
4: 새 아이가 말도 잘 듣고
3: 그럼.
4: 이미 잘 듣고 있긴 하지만
3: 더 잘 듣고.
4: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우리 달빛님은요?
3: 주변에 사람들 되게 많긴 한데 최고로는 내 자신?
0: 내 자신에게 그런 한마디 좀 해주세요.
3: 달빛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좋은 엄마가 될 거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0: 감히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을 키우는 그 고된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0: 물론 지금 외국에서 좀 와가지고 좀 외롭고 힘들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 세 명은 여기가 고향이 된 거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같이 고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명이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2: 화이팅!
0: 제가 또 좋아하는 만화 있거든요. 달빛 천사. 자, 달빛은 천사예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우리 달빛한테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별빛 달빛이야. 그 세 명이 절 아나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저 좀 찍어주세요. 황하, 하슬아, 아리야, 해별아 안녕.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고맙고 내년엔 더 잘 자라라. 엄마 말 잘 듣고. 그래, 사랑한다 얘들아. 고마워. 안녕. 오케이, 조승희야. 자, 세 분 조심히 가세요.
3: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야.
4: 안녕하세요. 오셨다.
0: 안녕하세요. 자,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5: 일하고 지나가는 길.
0: 어디서 일하세요?
5: 운동도 가르치고 청소년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0: 와우! 자, 그럼 체육 선생님이신가요?
5: 네.
0: 근데 뭔가 느낌이 딱 운동 잘하시고 인기 많으신 선생님의 딱 냄새가 납니다.
4: 그러니까.
0: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 37이요.
0: 어머! 되게 동안이시다.
5: 네.
4: 더 어르신
0: 줄 인정하십니까?
5: 네.
4: 쿨하게 인정하셨어요.
0: 이제 곧 연말인데 연말 계획이 좀 있으세요?
5: 아니, 특별히 계획은 없고 잘 마무리하는 게.
0: 그러면 내년 계획은 있으십니까?
5: 내년 계획도 특별히 안 돼요.
0: 혹시 MBTI가 P십니까?
5: ESTP.
4: 아, P 맞아.
0: 자, 이런 거 보면 좀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거나 용기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5: 작년에 이제 그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0: 네네.
5: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올 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입시 기간에 그 손등이 다쳐가지고 또 입시를 또 못 치렀어요.
0: 아, 어떡해!
5: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연말 같은 데 되면.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꿋꿋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0: 그럼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5: 네, 지금도 준비. 이제 한참 철이에요. 수능 끝났으니까. 근처에서 운동하고 있어요.
0: 이 근처요?
5: 네.
0: 지금도 운동하고 있나요?
5: 네.
0: 우리 갔다 오자. 왜냐면 지금 한참 운동하면 배고플 때거든요.
5: 지금요?
4: 지금?
0: 지금요. 안 되는 거 있어?
4: 아, 여기 누가 봐, 그러면.
0: 누가 보냐니, 안 보는 거지.
4: 아무도 안 보면 되는 거야.
5: 여기가 체육관이에요.
0: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하면 정말 힘들겠다, 이게.
5: 6월까지는 거의 이렇게 운동해야 돼서.
0: 와. 네. 자, 들어가시죠. 선배님 성함이 뭐예요?
5: 박준규라고.
0: 준규?
5: 네.
0: 야, 한창이네요, 한창.
5: 그러네요.
0: 벌써부터 그 열정이 지금 그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져요.
5: 네.
0: 준규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규 선배님.
6: 형도 뭔지 몰랐죠?
0: 진짜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준규 학생에게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왔어요.
6: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도 좀 증명하고 싶은 그런 게 있고 주위에서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하늘에서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6: 네.
0: 이거 드시고 꼭 최대 입시 성공하셔가지고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성우. 응. 어때, 갔다 오니까 기분 좋지?
1: 기분 좋았어.
0: 우리 저기 맛있게 드셨겠지?
1: 아마 맛있게 드셨을 거야.
0: 맞아, 그 체육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1: 맞아.
0: 오, 오셨다, 오셨다.
1: 어, 누가 오셨다.
0: 아, 안녕하세요.
1: 어서오세요.
0: 어서오세요.
2: 반반 섞어서.
1: 반반 섞어서.
0: 좋았습니다. 역시 드실 줄 아시는군요.
2: 반반 섞어서 물떡 하나 주세요.
0: 좋습니다. 반반에다가 물떡 하나씩 드릴게요.

0: 그래서 내년 초에 회식을 올립니다.
1: 와! 와!
2: 오실 거죠? 청첩장 드림이 오실 거죠?
1: 예? 자, 그럼 누가 먼저 청혼했죠?
2: 아.
1: 뭐야, 이거 뭐야? 뭐예요, 뭐예요?
0: 저 망했어요.
1: 아, 말씀드리세요.
2: 아니, 그 작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되지 않은 즉흥적인 프로포즈.
1: 아, 그냥 갑자기?
2: 너무? 놀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래 너의 프로포즈에 응하겠다 했더니 누나 근데 내가 너무 경솔하게
3: 뭐야? 뭐야? 나를 프로포즈를 했는데?
2: 아, 미안하다 취소해야겠다.
3: 왜?
2: 다시 준비를 잘해서 프로포즈를 하겠다.
1: 왜 먼저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뒤로 뺐습니까? 밀당입니까?
0: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이.
1: 아, 맞지, 맞지. 또 그럴 수 있지.
0: 예, 머리에서 딱 필터를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1: 오.
0: 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다가.
1: 근데 나는 또 그게 로맨틱한 게, 그만큼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맞아. 사랑하니까.
3: 그치, 그치.
1: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우,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2: 맞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 예.
2: 지금 함께 했던 하루하루가, 그냥 프로포즈를 매일 받았던 것 같은 날이었다.
3: 또 로맨틱을.
2: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야~
2: 조금 미흡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이 말은 잘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두 분한테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고맙거나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냐? 누가 있습니까?
2: 있습니다.
1: 어? 누굽니까?
2: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어서
1: 네.
2: 이제 제가 약간 인생에 좀 큰 일을 겪으면서 2년 정도 이제 멘탈이 붕괴돼서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그런 저의 옆에서 누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안다 항상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삼시세끼 밥 챙겨주고 나를 긍정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 그런 미천이 돼준 사람이 남자친구여서 남자친구에게 고맙다고.
1: 남자친구분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마운 분이 바로 여자친구분이실까요?
0: 그러면 좋았는데
3: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해주고
0: 의외성 있는 사람이고 올해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1: 오!
0: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고립운동 청년이었고
1: 고립청년?
3: 고립운동청년.
0: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불려지고요.
1: 그러면 가만 있어봐. 본인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0: 네네. 제가 좀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1: 어머나.
0: 고립운동청년들이 좀 사회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이나 회복이 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돕는 그런 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뭐야?
0: 16명과 함께 그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을 이제 돕는 지원단체나 자립준비 청년들이 5~6명 모아 살 거 있거든요. 이제 배분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나도 또 그래 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게 됐고 너무 감사하고
1: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내 모습에게 조금 응원을 좀 전달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 너무 멋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 근데 저 진짜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 저도 그 스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0: 나중에 찾아오세요.
1: 나중에 네, 찾아가라고요? 지금 찾아갈 때야?
0: 아, 지금요?
4: 여기, 여기, 가자! 여기.
1: 오, 저기다, 저기다!
0: 어.
1: 오, 저분들이구나!
0: 네.
1: 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반가워요.
1: 아이고 추운 날씨에 지금 고생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선배님께서 우리 팀원들한테 지금 고생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좀 전달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응원하러 왔어요.
4: 우와 선물입니다.
1: 자 들으시죠.
5: 손 추웠구나.
1: 자 우리 팀원분들 우리 선배님께서 평소에 어떻습니까?
6: 너무 개그쳐요.
2: 아 근데 밥은 엄청 잘 먹어요.
1: 오. 야, 먹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선물도 드렸고
5: 네.
1: 그러면은 진심을 담아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5: 항상 함께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제 배달할까요?
1: 어, 좋아요, 좋아요. 배달하시죠, 배달하시죠.
4: 이야.
1: 자,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했습니다.
4: 이야.
1: 자, 맛있게 드세요.
4: 도시락 배달했습니다.
1: 자, 이쪽으로 제가 도시락 배달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팬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간혹가다 몇몇 분들께서 제 요리 실력에 좀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이름하여 펭수의 요리 비결. 오늘 저와 함께할 또 셰프님을 모셔봤거든요.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미스뱅 원스타 레스토랑을 무려 15년간 운영해온 유명 오너쉽 파브리 선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펭수.
0: 선배님 반갑습니다.
1: 본조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셰프 파브리입니다.
0: 자, 오늘 저한테 조금 알려주실 음식이 무엇입니까?
1: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요리. 이탈리아 스타일 크리스마스 요리.
0: 와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1: 우선 많이 먹어요.
2: 원래 앞에 따위 절인데. 원래 앞에 따위 절이고, 피클, 식초에 절임, 야채, 소금에 절인 고기, 이런 좀 짭짤한 거.
1: 이런 거 아니면, 아, 국물 요리. 그, 만두 같은 거, 카펠레티. 혹시 카펠레티 아세요?
0: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1: 마침 오늘 그거 준비했어요.
0: 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음식 뭐라고 말씀하셨죠?
1: 아, 벌써 까먹었어요? 아, 예, 뱅구 씨, 어떡해. 예, 벌써, 카페?
0: 카페라떼.
1: No, 카페라떼, no.
0: 카페라떼 아니고. 카펠레떼.
1: 네.
0: 카펠레떼.
1: 아, 그럼 만들어봅시다.
0: 만들어봅시다. 자, 그럼 파브리 셰프님, 카펠레떼 재료를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일 걸리는 부분 우리 육수 내야 돼요.
0: 예.
1: 저는 이거 하면서 펭수가 뭐 해야 돼요?
0: 치즈 갈아요.
1: 해보세요.
0: 예.
1: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캐러멜라이즈 해야 돼요.
0: 아, 캐러멜라이즈.
1: 와. 물 넣은 순간이에요.
0: 우와. 소리다.
1: 벌써 맛있는 색깔로 변했어요.
0: 오, 맞아요.
1: 계피, 월계수잎, 레몬 껍질 한 조각. 아, 당연히 소금.
0: 오. 근데 셰프님, 저 궁금한 게요.
1: 네.
0: 셰프님은 딱히 물 넣거나 이럴 때 따로 계량을 안 하십니까?
1: 눈대중으로 보기만 해도 맛볼 수 있어요. 이거 특별한 슈퍼 파워.
0: 맛이 어때요?
1: 싱거워요.
0: 지금 나 봤어요, 눈으로.
1: 이거 블렌더로, 믹서로 갈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볶은 다진 거 여기 안에 넣고. 먼저 아마 크게. 이거 안 작은 꼬치.
0: 이것도 벌써 맛있을 것 같잖아요.
1: 한 스푼 넣었다. 레몬 테스트.
0: 오, 레몬 향이 살짝 올라와요.
1: 파슬리 조금.
0: 아, 파슬리. 어떤가요?
1: 너무 맛있다. 살짝 싱거워요.
0: 이거 진짜 완성된 거 먹고 싶다.
1: 제 생각에는 뱅수가 항상 진짜 맨날 배고픈 상태죠. 맞죠?
0: 제가 어딜 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까?
1: 이제 제일 번거로운 부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게 만두피로. 자, 여기 쏙 많아요. 물 이거 잘 다 줘야 돼요. 들어가 있는 공기 잘 나와가야 돼요. 아? 그다음에 이거 손가락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 눌러서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된 거예요.
0: 자, 한번 해볼게요.
1: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뱅수.
0: 나도 셰프다. 슈퍼파워 말씀드렸죠?
1: 슈퍼파워.
0: 제 슈퍼파워가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0: 보여드릴게요.
1: 네, 보여주세요.
0: 하나, 둘, 셋, 얍!
1: 와! 오!
0: 셰프님, 어때요? 제 슈퍼파워.
1: 와, 진짜 멋진 슈퍼파워인데요. 우리 이제 200개 만들어야 돼요.
0: 예? 자, 오늘 뭐예요?
1: 뱅수 씨!
0: 네!
1: 진짜 맛있는 육수, 이거 맡아봐 주세요.
0: 와!
1: 와!
0: 끝났어요.
1: 예.
0: 팔팔 떨어요, 지금.
1: 잘 넣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자, 하나씩. 자, 이제.

0: 순간 잘 푹 삶아야 돼요.
1: 좋습니다.
0: 오, 완성됐다. 와, 와. 먼저 우리 백육수 시위 한 곡. 지수. 메리 크리스마스.
1: 메리 크리스마스.
0: 네, 이탈리안 스타일 메리 크리스마스.
1: 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셰프님께서 또 이제 이탈리아 음식을 또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바로 지금 우리 기대돼요. 파브리 셰프님에게 이태리를 선물해드릴게요. 토마토 파스타 준비했습니다.
0: 진짜로! 감사합니다.
1: 청자분들께서 짧은 시간 안에 네. 좀 만들어 먹을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0: 원래 토마토 파스타가 진짜 간단한 음식이에요.
1: 10분이면 됩니다, 저는.
0: 10분?
1: 네.
0: 10분 토마토 파스타 진짜로?
1: 아 저는 삶고 뭐 끓이고 씁니다.
0: 어? 오 노.
1: 제가 에. 준비한 걸 한번 보시죠. 자 슈퍼파워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얍. 어 잠깐만 자 셰프님 접으세요. 어? 자 일단 저부터 보시고요.
0: 어, 오케이.
1: 제가 먼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재료 소개 말고 에.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0: 오케이.
1: 제가 요리를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미슐랭 원스타 셰프님께서 좀 이렇게 제 레시피로 만들어주시면 또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바타처럼 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0: 아바타?
1: 예.
0: 로봇?
1: 맞아요.
0: 로봇인
1: 그
0: 것처럼?
1: 예, 아바타.
0: 오케이. 저는 이거, 예.
1: 자, 그러면.
0: 말씀해준 대로 할 거예요.
1: 연습부터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펭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펭불입니다.
1: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0: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1: 고르곤졸라는 꿀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0: 할 수 없어. 고르곤졸라 피자 무조건 꿀 찍어 먹는 거예요.
1: 어때요?
0: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갑자기. 우리 요리해 봅시다.
1: 펭수표. 펭부리에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펭부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1: 자, 펭부리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먼저 면을 반으로 자를 거예요.
0: 왜? 왜요?
1: 자, 펭부리.
0: 아, 견딜 수 없어요. 이런 거.
1: 접시에 담기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0: 해줄게요. 우리 스파게티는 진짜 애기 위한 요리해야 된다면 이거 조금 더 먹기 좋게 이렇게 우리 또 해요.
1: 아~
0: 근데 우리 애기 아니라서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지만 제가 비교적 아가거든요. 저는 10살이에요.
0: 오케이.
1: 잘라주세요.
0: 하나, 둘, 셋.
1: 자, 그릇에 먼저 담아주세요.
0: 진짜로? 네. 여기 이렇게?
1: 네. 그리고 펭부리 물을 여기 접시에 그 면이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0: 네?
1: 왜요?
0: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거.
1: 좀 요리 방식이 다르군요.
0: 이거 무슨 거예요, 이거?
1: 왜요? 빨리 저거 면 익히게 8분 익히세요.
0: 진짜 제대로 하면 그것도 8분이에요. 왜 전자레인지 알 필요 없어요.
1: 우리 원터치예요. 간편하게 쉽게. 뭐?
0: 근데 펭수 씨,
1: 예.
0: 진짜 확실해요? 지금 하는 게 확실해요?
1: 그냥 믿으세요.
0: 됐다.
1: 좋아요.
0: 갑자기 저도 펭수 됐어요. 아, 진짜 펭부리. 이제 진짜 펭부리 됐어요.
1: 펭부리 아주 잘 익었죠?
0: 너무 익어 보여요?
1: 아닙니다. 토마토 소스를 뿌릴 겁니다. 자, 토마토 하면 뭡니까?
0: 이거 토마토 소스 아니에요. 이거 케첩이에요. 토마토 소스 어디에요?
1: 토마토 소스요.
0: 장난하지 마세요.
1: 네. 아니, 이것도 토마토로 만든 거예요. 자, 넣겠습니다. 농담입니다.
0: 알고 있었어요. 장난이었어요. 오케이.
1: 토마토 소스 가져와 주세요.
0: 진짜 골천됐어요.
1: 이렇게 넣어주세요.
0: 다 한꺼번에 네. 이렇게.
1: 자, 좋습니다. 파슬리와 치즈를 뿌려주세요. 바로 이대로 또 2분 30초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0: 다시? 충분히 익은 거예요.
1: 펭부리 시간 됐으니까 꺼내오세요. 왜 웃어요? 웃음부터 나오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자, 가주세요. 카펠레끼랑 파스타랑 같이 먹어볼게요.
0: 오케이, 이거.
1: 왜요?
0: 잘 나왔어요. 오케이. 이거 카펠레띠 먹어.

0: 먹어봅시다.
1: 야, 이거는 진짜 그냥 파인다이닝이에요.
0: 여기 맛이 없을 리가 없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0: 네. 아, 진짜 이탈리안 맛이에요. 이거. 이거 이탈리안 맛, 진짜 이탈리안 맛이에요, 이제.
1: 진짜 아. 이탈리안. 자, 그럼 펭구리.
0: 네.
1: 자, 이것도 시식 좀 부탁드릴게요. 아. 자, 저도 이제 셰프님이 만든 걸 먹었으니까, 스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0: 이거 다 물 거예요.
1: 셰프님 어때요?
0: 맛있어요.
1: 맛있죠?
0: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한번 누굴 맛보여 드릴게요. 우리 재호. 자, 한번 드셔보세요. 누가 더 맛있는지. 자, 승자는! 근데, 잠시만요. 셰프님.
0: 네.
1: 그래도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이거 두 개로 되겠습니까?
0: 아마 조금 더 모자랄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1: 뭔가 좀 메인 디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0: 맞아요.
1: 그러면 또 우리 이태리에서 유명한 음식 또 뭐 있습니까? 또 이태리면 빠질 수 없는 음식.
0: 피자?
1: 피자! 제가 피자를 만들 재료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 보지 마세요. 제발. 이거 피자 토핑으로 쓰고 싶어요?
1: 맞아요, 토핑. 그 한국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먹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배달을 먹으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상 남아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 남는 것들을 조금 맛있게 요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 토핑으로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0: 오케이, 우리 이거 하나씩 갑시다.
1: 좋습니다.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각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0: 오케이.
1: 자, 이쁘게 앉아있다. 제가 보조 셰프를 불러야겠어요. 보조 셰파! 좀 낯이 익지 않아요?
0: 반갑습니다.
1: 김도윤 셰프님 닮았죠?
0: 닮았어요.
1: 우리는 완전 K다. 토마토 소스 대신에 떡볶이 국물로 간다.
2: 토마토 소스 안 쓰고요?
1: 토마토 소스를 왜 써요? 떡볶이, 핫도그, 순대 크러스트, 치즈. 완성 끝!
0: 저도 진짜 완전 장기적인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1: 오, 좋아요!
0: 토마토 소스, 치즈 여러 가지, 고르곤졸라, 곱창, 마라샹궈, 도라지, 블루베리. 이거 완성된 거예요.
1: 야, 느낌 있어! 오늘 대기로 이거 레시피 따라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셰프님!
0: 자, 와!
1: 완성됐습니다!
0: 진짜 우리 진짜 잘했죠?
1: 아니 이거 진짜 그냥 파는 것 같잖아요.
0: 케이푸드 잠바니 스타일.
1: 자, 그러면은 이게 맛이 궁금하거든요?
0: 네, 참을 수 없어요. 저 맛보고 싶어요.
1: 그럼 셰프님, 네. 셰프님이 조금씩 한 번씩 그 시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때요? 진짜로?
0: 짱! 그 순대의 향 진짜 와, 잘 어울려요.
1: 야, 이거 근데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맛있는 거 다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자, 라스트!
0: 자,
1: 과연! 와, 이거 진짜 어때요?
0: 마라 향이랑 고르곤졸라 치즈 진짜 왠지 잘 어울려요.
1: 셰프님, 셰프님께서 뽑은 베스트 피자.
0: 제 입맛으로 여기, 왜냐면 저는 치즈 되게 좋아해서 저는 그 치즈의 샘맛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이거 진짜 한국 스타일 크리스마스 재밌게 맛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1: 자, 그럼 셰프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0: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아마 요리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저는 진짜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저도 좋았어요.
0: 너무 좋아요. 초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면 셰프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펭수의 친구, 파브리의 친구, 여러분 진짜 재밌게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1: 보나탈레!

0: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MBTI 검사라고 혹시 아세요?
1: MBTI.
0: 이게 사람 성격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1: 나 펭귄이거든.
0: 아 근데 펭귄한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펭수 성격을 좀 알아요? 펭수는?
1: 당연하죠.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날 알아?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No. 이메일이 가능한 빠르게 회신하려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우 절대 안 부럽죠?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0: 펭귄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어. 어우 초지 일관.
0: 감정 기복 엄청 심하잖아요.
1: 평균치를 버렸기 때문에 감정이 하나.
0: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나도 몰라.
0: 감정 기복이 있네.
1: 그것은 기복이 아니야.
0: 뭔데 그러면?
1: 토야 나도 모르지.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아? 근데 가끔 썸띵 맞아? 가끔이?
0: 썸타임. 또 하나 궁금한 게 펭수는 근데 여기 왜 동의 아니면 비동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1: 중간이 없어 난.
0: 감정 기복이 펭수 말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1, 7 말이고 중간에 거 표시해야 되는 거
1: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때는 1이고 없을 때는 7이지.
0: 근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MBTI 검사를 해도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요.
1: 아 무슨 이런 검사로 나를 판단한다 그래. 나 안 해 이거.
0: 그 팬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무슨 유형인지.
1: 나는 나야.

0: 안녕하세요.
1: 뭐 하는 겁니까 이거?
2: 펭수 지난번에 MBTI 검사하다 도망갔잖아요. 펭수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1: 아니 왜 자꾸 나를 궁금해해? 왜 이렇게?
2: 몸풀이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문장 완성 검사라고.
3: 나는 친구가
1: 좋다. 오. 이게 뭐 할 거야?
4: 다른 사람들은 나를
1: 좋아한다.
3: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죠?
1: 저희 게 1절 아닙니다.
2: 펭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아끼는 것은?
1: 내 몸.
5: 몸 중에 어디가 가장 딸기?
3: 날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1: 펭하, 펭빠, 악수, 땔.
3: 나는 때때로.
1: 나는 때때로.
5: 때때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응. 나는 가끔.
1: 그게 그거잖아요. 나는 때때로.
2: 자기가 파악당할까봐 두려운 거 아닐까요?
1: 전혀 일절 아닙니다.
5: 그 펭수가 좀 개성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1: 맞아요. 저는 다른 펭귄이지만 다른 펭귄입니다.
5: 좀 단정 짓거나 좀 응. 규정 짓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1: 싫어. 네. 나는 난데 왜 자꾸 나를 평가를 말라고 해.
3: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펭수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펭수가 이런 성격이 아닐까라고 같이 상의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1: 아니, 까는 봐드리겠습니다.
2: 더 많은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1: 알았어. 다음 테스트 뭔데?
4: 나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1: 나무?
2: 나무 그리고 있는 거 맞아요?
1: 나무!
6: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7: 종교 주술을 하는 것 같지?
4: 뭔가 계속 그림 그리고 있는 자신을 네. 의식하네요.
7: 그렇죠.
5: 일단 무엇보다 되게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이거 체력 테스트예요 이거. 홍준섭 두고 보자.
2: 펭수 우리 아직 검사하지 많이 남았는데 그만 에너지를 좀 아끼는 게 어떨까요?
1: 대충 그리는 건 내가 아니거든. 라스트. 레드.
5: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그림이어가지고.
2: 근데 펭수 생각보다 멋있어요.
1: 생각보다가 아니라 멋있는 거예요.
3: 나무 위에 새가 되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새들이 모여서 저기서 뭘 하는 걸까요?
1: 대자연, 이 나무에 와갖고 휴식도 취하고 회복을 하는 거죠.
2: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은 저렇게 나무를 크게 그리나요?
4: 굉장히 자아가 중요한 사람들이
7: 큰 거죠.
4: 네, 자기 자신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림을 보통 크게 그립니다.
1: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 더 크게 그리고 싶었어.

0: 펭수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볼 거예요.
1: 임근식.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2: 기분 오늘 별로 안 좋은데.
1: 알고 있었어요. 임근식이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2: 겨울이 좋아요.
1: 사랑을 좋아하세요, 증오를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사랑.
2: 사랑.
1: 그럴 줄 알았어요.
2: 증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1: 임근식이는 분노를 좋아하세요, 의리를 좋아하세요?
2: 의리.
3: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폐쇄형 질문을 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4: 답을 정해놓고 이 둘 중에 하나를
5: 약간 유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1: 네.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2: A요.
1: 아, A형이시구나.
2: 맞아요.
0: A와 B를 동시에 좋아하면 AB형이에요?
1: 그쵸?
6: 아무것도 안 좋아하면 O형이구나.
1: 그렇습니다.
2: 어머나.
3: 이제 논리적이다.
1: 제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요?
2: 얼마나 되는데요?
1: 경력 지금 3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0: 임문식 고민을 좀 해결해 주세요.
2: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무슨 고민이 있어요?
2: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거든요.
1: 무슨 업그레이드요?
2: 댄스가. 댄스 수업을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1: 그거는 핑계예요.
0: 댄스 근데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 맞아요?
1: 편안한 분위기에 사는 거예요, 상담은.
5: 아, 근데 편안해지긴 했어. 의자가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 그것도 제가 노린 겁니다.
0: 상담이 잘못된 지점 있으면 좀 짚어주실래요?
3: 일단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렇게 만날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5: 도사님 만나는 것 같은
3: 느낌이
5: 드는 것 같아요.
3: 네.
0: 전보로 온 것 같아요.
3: 부채도사. 네.
5: 그 감정을 안 좋게 건드리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상담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핑계입니다.
1: 1답 2는 뭐예요?
5: 2.
1: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5: 틀에 박힌 걸로 사람을 단정 짓는 게 싫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1: 맞아요.
5: 네, 근데 지금 방금 펭수가 사람을 대하면서 1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1: 광민 나와.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광민. 네. 선생님. 정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정신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맨날 상담해주잖아. 아. 정작 본인은 행복할까?
7: 그게 오늘 제 고민이에요.
8: 잘한 것 같아요. 네.
0: 조금 나아졌을까요?
9: 네, 아까보다는. 네.
7: 저는 되게 정신과 의사지만 되게 소심해요. 상처를 되게 쉽게 받아요.
1: 그쵸.
7: 누군가가 저한테 세게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존중을 안 해주거나 반말을 쓰거나 하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1: 일단 저도 의사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의사란 무엇일까?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잖아. 근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의사도 사람이고 환자도 사람입니다. 본인은 의사 전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의 의무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의무라고 가져두기 싫어요. 본인이 행복한 게 먼저입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7: 네.
1: 이제 본인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5: 네. 뭔가 감동 감화 받았습니다.
0: 보고 나서 느끼신 점 같은 거를 펭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0: 문장 완성 검사에서 보면 펭수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는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반응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 좋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진짜 뭔가 관심사가 편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5: 만약에 펭수가 제가 밖에서 다른 친구로 만났다면 아마 이 친구 학교 가면 친구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주지만 편안한 사람들한테는 막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랑 상담할 때는 제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들어줬어요. 네, 궁금해하고. 근데 그 전에 임문식 씨를 상담했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아, 조금은 내 중심적인 거에서 상대방한테로 조금 넘겼으면 어떨까. 끄덕끄덕 그랬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10: 맞아요. 그 감정에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1: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송준섭도 그렇고 임문식이도 그렇고 다 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0: 한 번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 그거는 본인이 의심이 많고 안에 부정으로 가득 찬 거야. 그거를 난 부디 긍정으로 채웠으면 좋겠네, 송준섭. 그럴 수 있지?
3: 이게 분노를 표출할 때 그게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되게 애정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애정이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좀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역시 헌주 박사님은 최고십니다.
10: 미안해요.
1: 제가요?
0: 펭수 미안해라는 말 한 적 있긴 있어요?
1: 미안한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10: 아니면 고마워요?
1: 아 고마워 잘 부탁합니다. 성준섭 고마워.
0: 진짜 솔직히 해본 적 없잖아요.
1: 그럼 성준섭이 있는 있어?
0: 그럼 나 펜션이 고마운 일이 없는데? 내가 다 만들어주잖아.
8: 똑같이 그게 어떻게 해.
1: 이제 원인을 아시겠죠? 네. 이거 풍선 왜 만드는 거야?
5: 이거 안에 뭐였죠?
3: 이 안에 펭수가 이제 사람들한테 느끼는 어떤 고마움이나 아니면 어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게 풍선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못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풍선을 빵 터뜨려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1: 알겠습니다.
8: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1: 이거 바람 넣는 생각. 짜풍. 짜풍.
0: 펭수 무슨 감정을 터뜨릴 거예요?
1: 그건 비밀인데요. 그럼 터뜨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어, 뭐야 이거? 박사님, 오, 이게 생겼어요. 풍선에서 이게 나왔어요.
5: 사랑을 터뜨리고 싶었군요.
1: 사랑아, 터져라.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꽃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꽃다발 잡는 법을 배워볼 건데요. 꽃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사람들이 많이 선물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아마 꽃다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꽃다발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꽃을 조화롭게 구성해서 모아 잡은 꽃을 말하는데요. 영미권에서는 핸드타이드라고 불리고 불어로는 부케라고 합니다. 꽃다발이나 바구니 등 뭔가 그럴듯한 꽃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갖추면 좋은 꽃의 종류들입니다. 꽃의 형태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 소재이고요. 두 번째는 메인 플라워, 그리고 세 번째는 필러 플라워, 마지막 네 번째는 연출 또는 포인트가 되는 꽃이에요. 그린 소재라고 하면 계절별로 다양한 그린 소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유칼립투스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꽃이라고 하면은 뭔가 덩어리감이 있는 꽃, 예를 들면 장미나 작약, 해바라기 같은 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필러 꽃이라고 하면 작은 꽃이 달렸거나 길이가 얇고 그래서 주된 꽃을 강조하고 공간 사이를 채워주는 그런 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출 또는 포인트 꽃은 뭔가 진득한 색감 하나로 포인트를 주고 싶거나 아니면 나비가 날아오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꽃 한 송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밑재료의 손질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꽃다발을 만들거나 꽃 작품을 만들 때에도 밑손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플로리스트들은 보통 이 작업을 컨디셔닝 작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컨디셔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줄기에 달린 이파리나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가시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서 줄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런 잎들이 화병 속에 꽂히거나 뭐 바구니 만드는 데 있으면은 그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물이 미끄덩거리고 꽃의 수명이 훨씬 이렇게

0: 줄어드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컨디셔닝을 해주는 거고요. 보통 줄기 끝에서 물을 먹으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 얼굴로 바로 가지 않고 잎으로 먼저 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꽃 얼굴로 가는데 불필요한 잎들이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이 잎으로 물이 가고 정작 이 꽃에는 물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컨디셔닝 할 때 잎들은 최소한으로 한두 개만 남겨두고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미 같은 경우도 밑 작업하는 방법은 이렇게 얼굴이 떨어져 있는 줄기나 잔가시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자잘자잘한 가시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꽃 가위에 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서 살살 긁어서 잔가시들을 떼어내 주시면 돼요. 조금 스크래치가 나거나 얼룩덜룩한 잎이 있으면은 겉잎을 몇 장 뜯어서 딱 예쁘고 깨끗한 잎만 남겨두고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내가 어떤 꽃을 샀는데 하루 만에 뭔가 시드는 느낌이 있을 때는 열탕 처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꽃 줄기를 보시면 지금 이 마트리카리아라는 꽃도 여기 줄기 끝부분이 살짝 그 갈색빛을 띠는데요. 이 꽃은 열탕 처리를 했다는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살려볼까 고민이 될 때는 꽃을 사왔을 때 그 줄기를 먼저 살펴보시고 힌트를 얻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열탕 처리를 하실 때는 꽃을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서 좀 신문지 같은 걸로 얼굴을 한번 쌓아주시는 게 좋고요. 90도에서 100도씨로 끓인 물에 10초 정도 담갔다가 차가운 물이 담긴 화병에 옮겨서 꽂아주시면 돼요. 신문지로 감싸는 이유는 이 열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꽃 얼굴에 닿여서 이 꽃잎이 흐느흐느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열탕 처리를 해주시면은 다시 이 막혔던 물관이 트이면서 물을 한 번에 쫙 잘 빨아들여서 이렇게 얼굴을 숙인 꽃도 뭐 하루 정도 지나면 금세 다시 이렇게 빳빳하게 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구매한 꽃이 열처리도 해도 될지 긴가민가 하실 때는 검색창에 꽃 이름과 열처리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준비해온 꽃들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컨디셔닝을 마친 꽃인데요. 자, 오늘 쓸 그린 소재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유칼립투스와 서류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인 꽃은 이렇게 덩어리감, 얼굴이 큰 장미꽃이나 카네이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러꽃이라고 하면은 얼굴이 작은 꽃, 이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 빨강색 혹은 이 스토크 이런 종류의 꽃이 필러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연출꽃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 중에서 가장 색감이 좀 짙죠. 이 빨간색, 와인 색깔로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연출꽃이 오늘 스카비오사 옥스포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대중적인 형태인 라운드 형태의 꽃다발 잡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꽃다발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바인딩 포인트와 스파이럴인데요. 스파이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꽃과 소재를 하나씩 더해주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중심되는 장미꽃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꽃을 소재를 하나씩 더해가는 작업을 말해요. 보시면 이렇게 줄기가 하나도 꼬임이 없이 빙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파이럴이 지켜지지 않는 꽃다발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X자로 잡히는 경우에는 이 줄기가 이 줄기를 눌러서 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모아주는 이 스파이럴 형식으로 꽃다발을 잡아주게 됩니다. 스파이럴을 잡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꽃 줄기의 수명을 최대로 끌어올려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완성했을 때 이 꽃다발 형태의 모양을 수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스파이럴이 잘 된 꽃다발은 줄기가 엉켜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내가 이 꽃의 높이를 좀 높이거나 낮춰주고 싶을 때 이렇게 자유자재로 꽃들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스파이럴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바인딩 포인트, 말 그대로 잡는 위치 또는 매듭점인데요. 이 바인딩 포인트의 높이에 따라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져요. 이 바인딩 포인트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갈 경우에는 꽃들이 상대적으로 넓게 펼쳐지면서 와이드한 형태의 꽃다발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잡는 점의 위치가 높은 꽃 얼굴 가까이에서 시작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꽃 얼굴이 모이면서 품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웨딩 부케 형태의 꽃다발을 만드시기에 용이해져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한번 잡은 이 바인딩 포인트의 위치는 처음 그 위치를 그대로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지점을 잡았다가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돌리면서 또 올라오고 하면은 계속 꽃이 돌아가고 형태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사용할 소재들 중에 만약 이렇게 줄기 하나에 여러 가지로 퍼지는 꽃이 있다면은 그런 스프레이 꽃을 가장 먼저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장미도 좋고 이런 스프레이 장미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유칼립투스 한 대를 같이 잡으셔도 좋으니까 처음에는 중심이 될 만한 곧게 뻗은 줄기를 하나 골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스파이럴을 할때 꽃의 얼굴은 나를 향하고 꽃 줄기는 내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계속 더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 모양은 계속 더하고 열고 이손 작업이 이렇게 반복이 될 거고요. 자, 장미꽃을 또 얼굴은 나를 향하게, 줄기는 바깥으로 향하게. 그리고 또 잡아주시고 또 카네이션을 넣고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꽃이 계속 더해질 거고요. 그린 소재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꽃다발 만드실 때 이렇게 장미와 카네이션 얼굴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쉽게 여기에 습이 지기가 쉬운데, 그린 소재가 이 사이에 들어가 주면은 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꽃 얼굴이 쉽게 습지거나 상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중간중간 꽃한 번, 그린 소재 한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인딩 포인트 아래에는 잎들이 달리지 않게 깨끗하게 컨디셔닝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자, 이 유칼립투스도 좀더 잎을 털어서 잡아주실 때는 꽉 움켜쥐지 않고 조금 흔들흔들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쪽에 꽃을 넣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더하면 계속 꽃 얼굴이 앞에만 오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살짝 돌려서 다시 그 바인딩 포인트 위치를 그대로 지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에 꽃을 더해주시면은 아까 봤을 때이 꽃이 뒤로 들어가게 돼요. 자, 하늘하늘한 필러 플라워인 이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는 그 느낌을 살려서 좀 시원스럽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넣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출 플라워, 포인트 플라워인 스카비오사 옥스퍼드도 이렇게 넣어서 칼라의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핸드타이드는 부채꼴 모양으로 나오면 가장 일반적인 원형의 핸드타이드이고요. 그리고 줄기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하나도 꼬임이 없이 펼쳐진 모습이에요. 이제 줄기 끝을 좀 살짝 길이를 맞춰서 정리를 해주고 고정을 해볼게요. 바인딩 포인트 지점을 묶을 때는 끈을 사용하셔도 되고 와이어로 묶어주셔도 되고 플로럴 테이프나 또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꽃다발을 한번 포장을 해볼 텐데요. 여기 이 종이는 습자지라고 해서 그꽃 얼굴을 한번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습자지와 플로드지를 사용해서 포장을 해볼 거고요. 꽃다발을 이렇게 뉘었을 때이 가로 길이가 꽃을 다 감쌀 수 있을 만한 길이 한 1점, 딱 1대1의 비율이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반 정도의 길이로 한 장을 더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습지로 꽃 얼굴을 너무 가리지 않게 이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 모아서, 살짝 모아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꽃 얼굴들을 감싸서 보호를 하는 효과가 있죠. 포장지 또한 이 바인딩 포인트, 허리 쪽으로 한 번에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플로드지는 구겨지게 되면 신문지처럼 구깃구깃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과감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허리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심플하게 포장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 줄기를 완벽하게 좀 가려주고 싶으신 분은 아까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자른 종이를 이렇게 앞쪽에 덧대서 똑같이 그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모아주시면 줄기 부분까지 완벽하게 가려지게 포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리본을 브라운 색깔의 종이 재질의 리본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꽃다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라운드 형태의 꽃다발을 만드는 법을 배워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예쁜 꽃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EBS 평생학교 말하기 수업을 맡은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배워서 바로 써먹는 말솜씨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말하기는 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딘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혹은 상인이신 경우에 물건을 팔다가 손님들하고 트러블이 생겼는데 거기서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가 끝났을 때 혹은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가 끝났을 때 그런 날은 자다가 갑자기 깨죠. 이불을 발로 뻥 차면서 그리고 억울해서 한마디 합니다. 어우, 내가 그때 그 말을 이런 식으로 되갚았어야 되는 건데. 네, 여러분, 말하기 실력을 쌓으면요 이런 경우가 줄어듭니다. 딱히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말솜씨 하면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말솜씨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호감을 갖게 하는 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거, 그래서 나와 좀 더 함께 하고 싶고 나의 말을 좀 더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말솜씨가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더듬지 않고 청산유수로 쏟아내는 그거를 말을 잘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옛날 생각인 것 같고요. 요즘 생각은 내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덜 기분 나쁘게 내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할 수 있는 걸 좋은 말하기 혹은 좋은 말솜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주 대화제입니다. 챗GPT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이게 생각도 대신해주고 뭐 글도 대신 써주고 누구는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도 배워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신기술이 나왔다면 우리 어떻게 했었죠? 책 찾아봤죠. 아니면 학원 갔고요. 혹은 이런 걸 정말 잘 알아서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전문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조차 다 옛날 방식인 거예요. 요새는 이런 걸 영상으로 찾아봅니다. 왜 우스갯소리들 그만하잖아요. 모르는 어떤 지식이 나왔을 때 신문에서 찾아보면 아주 나이 많은 세대인 거고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그나마 좀 젊은 한 4, 50대인 거고 이걸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정말 젊은 세대인 거다. 요새 MZ세대는 또 다른 데서 찾아본다고 하던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만 들어가도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정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요. 돈의 구애도 받지 않고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언제든지 찾아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챗GPT 검색하면요. 영상 아마 다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상이 이미 제작이 돼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조금 더 관심 가는 것만 골라서 보시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모른다고 아유 나 몰라 그런 거 대강 해. 아유 말하기 몰라. 그냥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말하길 꼭 잘해야 돼? 그냥 대강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 같은 그런 영상들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깔려 있고 또 그런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내 실력을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말하기를 지금부터 배워서 뭐 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왜요? 지금부터 배워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 말에 영향을 미치는 나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내 말은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갈 내 말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게 직설적일 수도 있고요, 감정적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보다 포용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상대방에게 강한 명령을 내려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저는 그 전에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좋은 말하기를 위한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런 예를요, 제 절친한 친구이고 후배이기도 한 전현무 아나운서를 보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입사 초에 전현무 아나운서는 저희 아나운서실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땐 약간의 골치덩어리였어요. 지금은 뭐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처음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현무 아나운서가 하고 있는 그 소위 아나운서들 사이에서는 튀는 그 행동들이 시청자들은 재밌게 보셨을지 몰라도 기존의 아나운서실과 기존의 아나운서 선배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알았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도해보고 계속 그렇게 웃어보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도 부정적인 사이드와 긍정적인 사이드가 있겠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사이드를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시도해야 결국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동안에 아나운서가 하지 않았던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 결과 방송국의 연예 대상을 두 번이나 받는 그런 아나운서가 됐죠. 저는 그런 전현무 씨와 지금 10년이 넘는 방송 생활을 같이 하고 현재도 딱 붙어서 방송을 같이 하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특히 이런 삶의 태도를 배워요. 어떤 긍정적인 사이드를 바라보는 힘,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힘, 그런 걸 배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다 그 사건의 부정적인 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한테 야, 나 이제 테니스 배우기로 했다. 나 지난주에 테니스 배우려고 새로 등록했어 라고 말했더니 한 친구가 아우 야 그거 배워서 뭐하냐, 거기 땡볕에서 뛰어다니면서 얼굴 시커매져 못 써, 이런 식으로 소위 초를 친다든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 몇 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말을 했지만 이 10초짜리 말 가지고 아마 여러분 지금 기분이 나빠졌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적인 면하고 긍정적인 면이 항상 같이 있어요. 100% 긍정적이거나 100% 부정적인 건 생각보다 드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부정적인 사이드만 골라서 그걸 상대방한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이렇게 해서 나쁜 걸 미리 알려줘야 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좋은 친구가 아니냐고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한테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아무한테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내가 나의 어떤 선택에 대한 나쁜 평가, 객관적인 평가 이런 거는 그런 평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범주가 있어요. 소위 내 가장 친한 친구 그룹이나 혹은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서 굳이 그런 객관적이고 나쁜 얘기 듣고 싶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습니까? 그게 아무리 옳은 얘기라고 해도요.

옳은 얘기인 줄다 압니다. 알고 그거 하는 거예요. 땡볕에 나가서 테니스 치면 얼굴 새까매질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누군가 테니스 치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다든지, 저 운동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는 말을 들었다든지, 뭔가의 긍정적인 사이드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걸 몰라서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께서 그 미움을 꼭 사셔야 될까요?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사이드와 긍정적인 사이드가 다 혼재하고 있을 때 최대한 긍정적인 사이드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스피치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라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종류의 성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좀 냉정하고 못되게 말을 하는, 충고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못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강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거를 좀 도전해보자.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 한석준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한다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사이드가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저라는 사람한테 뭐 하나라도 배우고 싶고, 저라는 사람의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자신의 말버릇을 고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을 테니까. 이런 긍정적인 사이드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전현무와 바로 옆에서 방송을 하면서 같이 배운 그 마음을 제가 지금 스피치 강의하는 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친다는 생각보단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다른 거를 저는 또 나눠받고, 이렇게 서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감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말하기 태도에 대한 이야기, 사소하지만 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재밌는 얘기들, 저의 에피소드로부터 제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클래식이라는 멀고도 가까운 음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배현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감정과 기분과 마주하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선물을 받는 듯한 기쁨의 감정, 혹은 잃고 싶지 않은 존재를 떠나보내는 슬픔의 감정,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분노의 감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진정된 평온의 감정까지. 산다는 것은 감정의 길을 함께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혼자 일기를 쓰거나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 감정을 해소하시기도 하나요? 오래전부터 음악을 통해 감정을 어루만지고 또 나아가 메시지를 전달한 다양한 고전음악 작곡가들이 있어요. 삶의 희로애락을 음악에 담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지만 이 작곡가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곡을 작곡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그 음악을 감상하실 때 그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가장 위로가 필요할까 고민해보다가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안타까운 슬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 이런 슬픔과 답답함이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슬픔을 주제로 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노래가 어떤 곡인지 잠깐 들어보고 가실까요?

굉장히 익숙한 곡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 곡은 쇼스타코비치가 만든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을 들으실 때 오, 왈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왈츠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뭔가 공산당에 맞는 음악을 해야 됐고, 인민에 맞는 음악,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혁명적인 음악,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쇼스타코비치가 어느 날 무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오페라를 발표하게 돼요. 하루는 스탈린이 이 공연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이 공연을 보러 와서, 아니, 뭐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정말 이건 나쁜 오페라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공산당의 정권에 조금이라도 뭔가 반항하는 느낌이 들면 그것을 공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스탈린은, 야, 저 쇼스타코비치라는 사람 조사 들어가라. 아무래도 우리 당의 체제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쇼스타코비치가 있었던 그 레닌그라드, 그 도시,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이런 도시들이 독일의 폭격을 맞아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그게 독소전쟁이죠. 그는 그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이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전쟁의 참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곡을 들은 스탈린이 역시 이런 곡을 작곡해야지 라고 마치 자신을 위해 작곡한 것처럼 아주 기뻐하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스탈린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쇼스타코비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 곡은 당신과 독일에 의해서 무참하게 밟힌 나의 조국, 나의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애도하기 위한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소방수로도 활동했을 만큼 민중 속으로 다가가서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음악을 작곡했던 사람, 그가 바로 쇼스타코비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이때 교향곡 9번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돼요. 9번 교향곡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가볍고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곡을 발표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스탈린은 완전히 화가 나죠. 다행히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그는 그의 그늘에서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스탈린의 공산 정치 속에서 삶의 아픔의 시간을 모두 이겨낸 후에 여러분이 금방 들으셨던 이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재즈 2번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곡이 경쾌하면서도 뭔가 슬픈 느낌이 드는 건 저는 쇼스타코비치의 마치 차가운 유머 같아요. 그래, 내가 옛날에 좀 힘들었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코 그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밝고 활발한 왈츠 리듬 속에 자신이 살았던 서글픈 시간들, 공산체제 밑에서 음악을 했지만 그들의 음악 속에 완전히 그래 당신들을 위해서 입맛에 딱딱 맞는 곡을 작곡해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어떻게 읽든 자신은 그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음악을 했던 작곡가, 그가 바로 쇼스타코비치였어요.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제자였던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음악의 전사들일세. 우리는 어떤 비바람에도 꿋꿋이 살아남아서 인간을 옹호해야 되는 그런 전사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했던 쇼스타코비치의 이 음악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깊은 슬픔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왈츠 리듬 속에 이 서글픈 감정이 담겨있는 이 아름다운 음악 속에 그 모든 감정을 담아서 함께 실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또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를 들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 곡은 드보르자크의 가곡집 집시의 노래 중에 네 번째 곡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노래라는 작품이에요. 드보르자크는 체코 작곡가예요. 그런데 그는 대대로 정육점을 해오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음악가 중에 유일하게 도축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랍니다. 하지만 그는 도축업을 하는 집안의 가업을 잇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작곡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34살 될 때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젊고 재능 있고 그리고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그런 공모전이 열리게 돼요. 그가 수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으로 브람스가 있었어요. 브람스는 드보르자크가 작곡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 있는 작곡가들은 나라가 키워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브람스 자신도 드보르자크를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의 생활은 한결 나아지고 작곡에 몰두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내 자녀들에게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드보르자크의 아이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제 아빠가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줄 수 있고 너희들 그동안 힘들었지 아빠가 이제 조금 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그 아이들을 떠나보낸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해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드보르자크는 우연히 하나의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은 늙으신 어머니가 예전에 나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 음악을 들려주고 있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사에서는 어머니께서 불러주신 노래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불러주네 라고 하지만 드보르자크는 불러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음악은 언어가 달라도 그 음표 속에 그 작곡가가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했던 이들이 그들의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왔고 그리고 그것을 그 깊은 슬픔을 어떻게 음악에 담았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힐링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주위에 슬픔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음악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그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좋은 음악들과 함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고!
1: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안내하는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오늘은 봄의 색깔을 느껴볼 수 있는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바구니에 플로랄 폼을 세팅하고 꽃을 꽂아서 선물하는 꽃장식을 꽃바구니라고 말합니다. 플라워샵에서는 꽃다발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선물하는 데 찾으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 꽃바구니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플로랄 폼 사용법을 배워보고 갈 거예요. 이 플로랄 폼은 물에 적시기 전에는 스펀지처럼 굉장히 가벼운 에어블럭 같은 소재이고요. 이제 이 플로랄 폼을 물에 담궈서 적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플로랄 폼이 충분히 잠길 수 있는 용기를 물에 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이렇게 가볍게 톡 던져주시면은 1분 내로 플로랄 폼이 물을 쭉 빨아들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흡수가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잠기게 하시면은 속까지 물이 차지 않는 에어블럭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랄 폼이 스스로 물을 다 흡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점점 물을 꼼꼼하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담겨진 플로랄 폼을 꺼내면 물을 벌써 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묵직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 플로랄 폼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절하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줄기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구니에 이 폼을 꽂아볼 건데요. 사용하시는 바구니가 그냥 라탄으로만 되어 있다면은 물이 새지 않도록 여기 어떤 비닐 종이를 깔고 나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로 플로랄 폼을 바구니에 맞게 재단을 좀 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꽃바구니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꽃 줄기를 꽂을 때 주의하실 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플로랄 폼에 꽃이 들어갈 때는 꽃 줄기가 한 2cm에서 3cm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것보다 더 깊숙하게 쑥 넣을 경우에는 이 플로랄 폼 안에서 꽃 줄기끼리 부딪히면서 물을 잘 빨아들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만 꽂아주시고 그리고 한번 꽂았다가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구멍난 자리에 다른 꽃은 다시 꽂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구멍이 좀 넓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줄기가 들어갔을 때 물을 한 번에 이렇게 쭉 빨아들이기가 힘들게 된 상태여서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소재인 레몬잎과 이 서류화와 조팝들을 사용해서 먼저 이 꽃바구니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가장 먼저 중앙부에 꽂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을 거기 때문에 중심에 들어가는 꽃과 소재가 키가 크면 여기 이렇게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는 좀 낮게,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록 살짝 이렇게 풍성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하트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꽂아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플로럴 폼에 꽂히는 줄기에는 잎이나 가시가 없게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꽂아주셔야지 잎이 이렇게 같이 꽂히게 되면은 다른 꽃을 꽂을 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줄기를 깨끗하게 컨디셔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중앙에는 이렇게 조금 낮게 그리고 이렇게 긴 레몬잎을 한번 윗부분만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줄기 마디마디 예쁜 부분을 나눠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누면 한 줄기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꽃 줄기마다 같은 꽃이라도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꽃은 이 방향으로 휘어 있고 또 어떤 꽃은 이쪽 방향으로 휘어 있는 꽃과 소재들이 있는데 바구니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줄기가 휘어서 꽂히는 게 예쁜지 그 예쁜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주시는 것도 꽃꽂이 할때 느껴볼 수 있는 색다른 재미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꽃은 소재는 살짝 이쪽 방향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갈수 있는 쪽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류화도 이렇게 꼬리가 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곡선을 예쁘게 살려줄 수 있는 쪽에다가 꽂아주시면 예쁜 자리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동서남북 방향으로 그린 소재를 꽂아주셨으면 이제 메인 플라워를 꽂아볼 건데요. 자, 저는 오늘 메인 꽃을 이 퐁퐁이라는 꽃을 써볼 건데요. 메인 플라워는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딱 중앙에 꽂기보다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꽂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퐁퐁처럼 같은 종류의 꽃을 그룹 지어서 꽂아주면 단정하고 그리고 정돈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꽂아서 앞으로 돌려서 보여봐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단단한 줄기의 꽃을 자르실 때는 일자로 자르기보다는 살짝 면적을 넓게 사선으로 잘라서 꽂아주시면 물을 더 효과적으로 빨리 흡수가 할수 있어서 물은 줄기 외에 장미나 이런 단단한 줄기는 모두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제가 이쪽 면에 퐁퐁을 이렇게 몰아서 꽂아봤어요. 이렇게 높낮이가 살짝 다르게 약간 삼각형의 구도 모양으로 이렇게 같은 그룹을 지어서 꽂아주는 거를 그룹핑이라고 하고요. 이 퐁퐁을 흩뿌리면서 꽂는 것보다 시선을 집중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자, 이쪽에 퐁퐁을 썼으면 이쪽 반대편에는 같은 오렌지 색감의 라넌큘러스를 한번 꽂아볼게요. 라넌큘러스는 또 퐁퐁과 다르게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짜면은 뭔가 짜질 것 같은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줄기이기 때문에 이런 줄기는 또 사선으로 자르기보다는 일자로 자르셔서 주의하셔서 이렇게 쏙쏙쏙 꽂아주시면 줄기가 무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균등하게 메인꼬치로 새송이 새송이 이렇게 꽂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무게중심이 앞쪽 위주로만 꽂으면 이렇게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뒤로 돌려주셔서 뒷부분에도 좀 묵직한 덩어리감이 있는 메인꽃을 또 꽂아줄게요. 뒷부분에는 제가 오늘 이 카네이션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꽃을 다 꽂으셨으면 필러꽃을 꽂을 차례인데요. 필러 플라워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필러,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진 꽃들 사이에 공간이 비어있는 곳에 작은 꽃이 여러 개 달린 이런 마가렛 같은 꽃이라든지 얇은 줄기의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 같은 꽃을 이용해서 이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는 작업을 이제 해볼 거예요.

필러 꽃은 상대적으로 메인 꽃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오게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꽃이 같은 선상에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있으면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볍고 작은 꽃일수록 무거운 꽃보다는 앞으로 나오거나 키가 좀 더 크게 꽂아주시면 시각적으로 내추럴한 느낌을 주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작고 하늘하늘한 꽃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숨어있게 꽂기보다는 가볍게 흔들거리는 느낌을 살려서 다른 꽃들보다 조금 높게 꽂아볼게요. 꽂았을 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올라와서 하늘하늘 거릴 수 있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색감이 너무 뭉치지 않게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꽃이 필 공간을 고려해서 너무 빽빽하지 않게 꽂아주시는 게 또 중요해요. 영국 속담에도 꽃꽂이를 할 때 이렇게 벌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고 꽂으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꽃바구니를 만들 때도 나비나 벌이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은 마련을 해주고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 더 빈 공간을 채워주고 싶을 때는 제일 처음에 썼던 그린 소재에 남은 게 있으면은 또 지금 시점에서 함께 조금 더 써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는 연출 포인트가 되는 꽃을 꽂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고 날씬한 꽃은 또 이 느낌을 살려서 아까 이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라는 꽃을 가볍게 꽂은 것처럼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자기 자리에서 이제 여유롭게 이렇게 기지개를 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갖고 꽂힐 수 있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스위트피도 하나 꽂아볼 건데 이렇게 라인이 구불구불한 이 곡선의 느낌을 잘 살려서 저는 이쪽 옆쪽에 약간 나비 날개처럼 이 핑크색 스위트피를 꽂아봤어요. 또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팁 중에 하나는 꽃들이 이 꽃바구니의 이 선에 탁 끊기게끔 꽂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좀 내려오는 꽃이 있으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약간 파도 타는 물결의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채워서 자연스러운 그 물결 느낌을 연출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끝에 있는 꽃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물결 무늬 모양을 조금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들을 일직선으로 쭉 끊게 나열하기보다는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높낮이가 있게끔 꽂아주시는 것과 너무 똑같은 색감이 한 곳에 뭉쳐있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서 꽂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팝나무 한 줄기를 포인트로 이렇게 올려주고 꽃바구니 완성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꽂아줬고요. 이렇게 오늘의 꽃바구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본 꽃바구니는 정원의 한 부분을 이 바구니 안에 이렇게 옮겨온 듯한 느낌으로 자연스러움을 한번 살려본 꽃바구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꽃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평생학교 말하기 수업 오늘은 세대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말솜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새 꼰대, 꼰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가끔 누가 꼰대라는 말하고 있으면 나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말하기에 있어서 꼰대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자기 말만 길게 하는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꼰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거를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마 꼰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해요. 자기가 그동안 쭉 살아온 방식에서 자기가 매일매일을 성공했던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방식과 다른 방식의 어떤 걸 하고 있다면 그거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꼰대라는 거죠. 만약에 꼰대가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내 방식과 비교하면 뭐 이러이러한 점은 내가 낫고 이러이러한 점은 그 방식이 낫겠네 라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아마 여러분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간의 불통인 대화, 아마 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어느 정도는 꼰대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이 세대 간의 불통이 되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통인 대화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내 자식 세대와 혹은 나의 부모님 세대와 즐거운 대화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하는 대신에 불통인 대화, 한 3분만 하면 얘기가 불편해지고 공기가 무거워지고 곧 한마디라도 더 하면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대화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가족이 행복하게 서로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말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을까요? 그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이 되고 세대 간의 대화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오늘 거기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프리한 삼촌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이 채널을 처음 열 때와 지금 저의 생각은 참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찍다 보니 저는 이제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의 큰딸, 이제 저한테는 조카 같은 아이인데 그 아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배우는 게 많아요. 요즘 20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요즘 20대들은 이런 책을 보는구나. 요즘 20대들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요, 어떤 거는 참 제 생각엔 별 쓸데없는 고민을 다 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제 조카에게 야, 별 쓸데없는 고민을 다 한다 야, 아유 나 이러면 대화가 될까요? 그럼 그 조카는 저랑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그거를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도 고민이야? 아, 그래. 일단은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 고민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요, 어떤 고민들은 지금 제가 하는 고민들하고 유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서 어느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그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해서 더 좋은 다른 학교에 진학하길 원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미 재수한 친구인데 삼수하라고 권유를 한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재수하느라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학교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안 하고 싶었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삼수를 하고 다른 학교에 도전을 해보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식

자식한테 바라는 거, 원하는 게 있는 거,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 정말 이런 거는 사실 요새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 고민은 정말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떤 세대에나 존재하는 고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대화하고 조금 더 20대들의 삶의 행복이나 그들의 고민이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저는 계속 물어보고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지레짐작해서 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여러분보다 어린 세대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한 이사나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이라면 뭐한 팀장들이나 과장 대리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조카들이 뭐 하는 걸 보면서 한심하고 어설퍼 보이고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때 많죠. 근데 거기서 야야 일로 와봐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때 그들의 표정 혹시 보셨나요? 아마 꼰대를 보는 표정으로 변했을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언제 뭐 꼰대질 하려고 했나요? 나는 잘못한 방식으로 해서 그들이 시간 낭비하는 게 가여웠던 거잖아요. 안타까웠던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교수님들 강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절반도 잘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휴강하고, 자체 휴강하고 딴데가 있거나 그러다 시험 때만 어떻게 족보를 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고 이게 보통의 대학생들의 태도죠. 그런데 왜꼭 그런 것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야 요즘 세대들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걔네가 학점에나 관심 있지 뭐 수업 내용 관심 있어? 이거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수업 하나라도 보고 배우려고 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라도 더 듣고 나를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교습하는 방법,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정말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교수들의 강의 혹은 어느 정도 연륜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는 따분함을 느끼고 꼰대라고 생각을 할까요? 다른 예를 볼까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면요. 재밌는 강의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역사 채널도 재밌는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이요.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조회수 막 100만, 200만 막 나오는 그런 채널들인데 내용을 보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결코 막 재밌고 깔깔거리고 웃기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가르칠 법한 1시간짜리 인문학 강의에 가까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1시간짜리 인문학 강의는 왜 학생들이 싫어하고 이 친구들이 유튜브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은 왜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재밌는 영상들을 보잖아요. 그 영상들에 저는 댓글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댓글 보다 보면 이런 댓글 꼭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역사가 너무 재밌네요. 제가 진작 이렇게 알았으면 역사 시험 훨씬 잘 봤을 텐데 이런 식으로요. 와, 이렇게 보니까 유럽 중세 확 이해됩니다. 아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뭘 다르게 했길래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이해도 잘 되고 심지어 재밌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학자들 이 얘기할 때는, 야야야, 내 말이 진리야. 지금부터 내가 진리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니네 똑바로 앉아! 이런 태도였고요. 이 유튜버들은, 일로 와봐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꼰대처럼 보이지 않고 젊은 세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사이드에서 그들이 궁금한, 그들이 듣고 싶어 할 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니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조언을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제 주변 지인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야,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 윗세대들한테, 꼰대질이랑 꼰대질이랑 다 당했는데, 아니, 나는 내가 당한 거에 반에 반에 반도 안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꼰대질이라고 나를 뭐라고 한다니까? 그럼 난 너무 억울하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건대 그 윗세대는 아마 그 윗세대한테 더 심하게 당했을 거고요. 지금 MZ세대들은 그들의 한 10살, 20살 밑에 사람들한테 저희가 당하는 것처럼 또 당할 거예요. 그냥 삶은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오죽하면 뭐, 로마 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다면서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2000년 전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이 있었다니. 요즘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조금은 그들의 사이드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 또그 와중에서도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여러분의 경험을, 그 방면에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대 차이 극복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젊은 세대들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까? 꼰대가 되지 않는 말하기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현정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이 전과 후로 확 바뀌었다, 혹시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저는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음악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랑의 꿈이라고 알려진 이 곡은 프란츠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이에요. 그럼 리스트는 과연 어떤 사랑을 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리스트의 사랑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볼게요. 리스트는 어릴 때 피아노 실력이 엄청 뛰어났어요. 리스트의 선생님은 체르니인데 체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피아노 학원에서 체르니 100번, 체르니 30번 기억나시죠? 그리고 체르니는 리스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레슨해 주기 시작하는데 사실 리스트가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레슨을 해주게 돼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철이 들었던 우리 리스트는 무료 레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레슨을 받게 돼요. 그런 리스트는 점점 자라면서 키도 크고 특히 너무 잘생겼었어요. 거기다가 피아노 잘 치죠. 매너까지 좋으니 그 당시에 귀족 부인들에게 인기가 폭발을 합니다. 드디어 그는 마리다고 백작 부인이라는 한 여인을 알게 돼요. 그는 그보다 6살 연상이었는데 이름만 들어봐도 마리다고 백작 부인? 그럼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고 자녀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리스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 자녀도 남편도 다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시작이 되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3명이나 낳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게도 갈등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리다고는 리스트가 너무 잘생겨서 같이 산 거였거든요. 리스트의 음악을 이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국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그의 인생을 바꿔줄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녀의 이름은 캐롤린의 비트겐슈타인 공작 부인인데 이분도 공작 부인. 그렇죠. 남편과 자녀가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살짝 드시죠. 리스트와 이 캐롤린애가 만났던 것은 리스트가 전 세계로 연주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캐롤린애가 살고 있던 KF로 리스트가 연주를 하러 오게 된 그때였어요. 연주를 마치고 나서 캐롤린애는 리스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익명

남기고 떠나죠. 그런데 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분은 내가 친하게 지내둬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스트는 그녀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요. 부인, 제가 큰 사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는 마리다고 백작 부인에게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는 이 캐롤리네를 만나면서 그녀의 지성에 반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캐롤리네는 리스트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돈은 다 대줄 테니까 이제 연주 그만하시고 작곡과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프란츠 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리스트는 그 당시에 일주일에 몇 번만 공연을 하면 집한 채는 거뜬하게 살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리스트가 클래식 작곡가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클래식 대중음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스트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BTS 이런 아이돌, 슈퍼스타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를 하는 그런 쇼맨십. 원래는 피아노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연주를 했었는데 내 잘생긴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측면을 바라보고 연주를 할수 있도록 피아노를 돌리고 독주자가 한 시간 연주를 끌어가는 리사이틀이라는 장르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게 되죠. 리사이틀은 라틴어로 낭송하다라는 것인데 이 뜻은 어쩌면 내 삶의 인생을 독백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연주회를 리사이틀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연주자들이 독주회 또는 독창회를 리사이틀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정작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럴 때 캐롤리네가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인 이제 연주 그만하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작곡,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고 싶은 음악, 그걸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셔도 돼요. 돈은 제가 걱정 없이 대줄 테니까요. 라고 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음악 학교를 세우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진 집안의 사람이건 상관없이 무료로 교육을 해주게 돼요. 자신이 어린 시절 체르니로부터 무료 교육을 받았고, 많은 선생님들께 무료 교육을 받았던 리스트였기에, 자신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갔던 사람, 그가 리스트였죠. 두 사람의 사랑은 무르익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캐롤린에는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때 강제로 정략결혼 시켰기 때문에 내이 결혼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소송을 내지만 그녀가 이혼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이 결혼이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심지어 정치적 상황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황이 나서서 이 결혼 문제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가 리스트가 50살이 되는 그해 교황이 드디어 이두 사람 결혼해도 됩니다라고 캐롤리네의 정략 결혼을 무효로 해주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가게 되죠. 하지만 결혼식 하루 전날 교황 측에서 당신이 냈던 결혼 무효 소송은 없던 걸로 하고 리스트와의 결혼은 못하는 겁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10년이나 지속되었던 이 소송이 무효로 끝나고 나서 캐롤린에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송은 하지 않고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녀가 수녀원으로 들어가고 나서 리스트 또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부가 됩니다. 캐롤린에와 불꽃 같은 사랑을 할때 작곡되었던 이 사랑의 꿈.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리스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했는지 알게 되셨으니 이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다르게 느껴지시겠죠? 사랑의 꿈을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리스트가 있었다면 사랑의 꿈을 현실에서 이룬 작곡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엘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약혼 선물로 준이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어떤 기분 좋은 장소에 갔을 때 항상 들려오는 음악, 바로 엘가의 사랑인사였어요. 그러면 엘가라는 작곡가는 어떤 사랑을 해서 이런 곡을 탄생시켰을까요? 오늘은 또 엘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엘가는 사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요. 아버지는 오르가니스트였는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그는 음악을 배우게 돼서 거의 음악은 독학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한 귀족 여성인 앨리스라는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앨리스는 엘가보다 9살이나 연상의 여인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육군 소장의 딸이었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집안의 딸이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했었는데 그들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혼하는 날 엘가가 앨리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인사를 선물해주게 되는데 이 곡이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작품이죠. 하지만 엘가는 결혼 후 바로 작곡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빛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앨리스는 그에게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함께 피아노도 치고 나름의 응원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명곡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엘가를 알리게 되는 그런 원천이 되어주죠. 앨리스의 응원을 받으면서 탄생했던 이 작품으로 인해서 엘가는 42살에 영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음악가가 되죠.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포드 대학, 예일 이런 곳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고요. 경이라는 그런 호칭까지 받게 되는 아주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대저택까지 선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0년 앨리스 자신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엘가는 더 이상 어떠한 곡도 작곡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인사라는 이 작품을 들으면 아 아름답다라는 마음과 함께 참 뭉클한 마음이 함께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엘가는 상당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앨리스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가진 음악적 재능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의 능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 그녀가 바로 그의 부인이었던 앨리스였죠. 누군가의 많은 지원과 사랑 속에서 엘가가 이렇게 멋진 음악들을 작곡해냈기에 그의 음악 속에 더욱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고 그리고 그 음악은 더욱더 많은 아름다움으로 반짝거리는 음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사랑을 음악으로 남긴 두 작곡가, 리스트의 사랑의 꿈과 엘가의 사랑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하고 달콤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해볼 수 있을 법한 화병꽂이를 배워볼 건데요. 저는 오늘 화병꽂이에 쓸 꽃으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아이보리톤의 화사한 색감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어떻게 화병꽂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아름답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장을 보러 가시면 꼭 구비하시면 좋을 그 종류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잎사귀가 달린 그린 소재와 그 다음에 덩어리감이 있는 얼굴이 큰 메인꽃 종류와 그 다음에 필러플라워 이렇게 최소한 세 가지 종류는 구비를 해두시면은 그럴듯한 화병꽂이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병꽂이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좀 꽃다발을 잡을 수 있다 하시면은 꽃다발을 잡아서 바로 화병에 툭 꽂아두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해볼 방법인데요. 그리드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프로 여기 화병 입구에 칸막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치킨망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닭장처럼 생긴 이 철사를 화병 안에 구겨 넣어서 이 안으로 꽃을 교차시켜가면서 꽂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치킨망은 사실 화병 입구가 굉장히 넓은 경우에 좀 이 모양들을 구겨 만들어서 넣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오늘은 가장 손쉽게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화병꽂이를 만들어 볼게요. 플로럴 테이프가 있다면은 이 방수가 되는 플로럴 테이프로 여기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 오늘은 저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화병 입구에 칸막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입구 모양에 따라서 이 지름이 얼마나 넓은지 보시고 칸막이를 많이 만들어 주셔도 되고, 또 입구가 좁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두 줄만 해서 네 칸이 나오게끔 그 칸막이 수는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줄 두 줄 이렇게 붙여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찝어서 접어주시면은 조금 더 칸을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병 입구에 격자 무늬로 테이프를 붙여서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테이프가 없이 그냥 꽃을 꽂게 되면은 얘가 한없이 초반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고정이 잘 되지 않는 반면 칸막이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줄기가 기대어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꽃을 꽂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병 꽂이를 할 때도 메인 꽃, 가장 예쁜 꽃을 먼저 꽂기보다는 뭔가 잎사귀가 달린 잎 소재의 그린 소재를 먼저 꽂아주신 다음에 메인 꽃이 들어가는 순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잎사귀 소재가 먼저 들어가서 이 안에서 먼저 줄기들끼리 꼬임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꽃을 꽂을 때좀더 쉽게 고정이 탁탁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메인 꽃을 먼저 꽂기보다는 이 그린 소재를 먼저 꽂아서 전체적인 높이도 한번 이렇게 콕 찍어주고 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높이는 화병 기준으로 1:1에서 한 1:2까지 높아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메인 꽃을 먼저 꽂지 마시고 이 그린 소재로 내가 오늘 이 정도 높이까지 꽃을 꽂겠다 하는 그 기준점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워 보시고 비율에 맞게끔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화병 속에 들어갈 때는 이런 잔 가시들이나 잔그 줄기에 붙어 있는 잎들을 모두 제거를 해주시고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뭔가 이런 잎사귀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미생물이 더 쉽게 빨리 발생을 해서 이 물이 되게 미끄덩거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병 입구 안쪽으로는 줄기를 깨끗하게 다 컨디셔닝을 해 주신 다음에 꽃을 꽂아주시면 좋습니다. 중앙에도 하나 꽂아주시고요. 동서남북 사방에 그냥 한 줄기씩 꽂아서 흐트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직 꽃들이 많이 꽂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도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꽂다 보면은 중반부터 이렇게 꽂는 족족 고정이 잘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초반에 돌아가는 부분은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아미초도 하나 이렇게 좀 낮게 해서 꽂아볼게요. 화병 꽂이도 중앙을 살짝 낮춰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의 형태를 띠게끔 꽃들을 그려주시면은 좀더 예쁜 화병 꽂이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린 소재를 좀 넣었으면 이제 오늘의 메인 꽃인 이 라넌큘러스 하노이라는 꽃을 넣어볼게요. 꽃 줄기를 화병에 이렇게 데워 보신 다음에 길이를 가늠해서 잘라서 꽂아주시면 돼요. 또 초보자분들이 모든 꽃을 이렇게 바닥에 닿게끔 거의 평행하게 일자로 꽂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물은 여기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끝까지 꽂지 않으시고 살짝 여기 화병 벽에 닿게끔 사선으로 꽂아주시는 게 훨씬 내추럴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나오고 들어가고의 그 표현이 될수 있게 이 메인 꽃을 한번 꽂아볼게요. 자, 같은 종류의 꽃을 꽂았지만 다 나와 있는 그 높낮이와 방향이 다르죠. 쑥 들어가는 꽃이 있으면 한뼘 나온 꽃도 있고 또 이쪽을 바라보는 꽃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꽂아주시면 훨씬 재미있는 꽃꽂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 장미를 한번 또 채워볼게요. 꽃다발을 선물 받으셨을 때 꽃다발 푸르신 다음에 집에 있는 화병에 이렇게 한 송이씩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화병 꽂이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서류화가 이쪽 방향으로 나 있으니까 천조초도 그 언저리에서 한 대를 이렇게 꽂아보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예뻐 보이는

디자인이 양쪽이 아주 똑같이 대칭이 되는 디자인이에요. 이쪽과 똑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뭔가 살짝 방향을 틀어서 양쪽이 비대칭이 되도록 꽂아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색깔을 조금씩 추가해서 넣어볼게요. 이 시레네라는 꽃은 어떻게 보면은 꽃이 너무 자잘자잘 이렇게 작은 꽃이기 때문에 연약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또 수명이 긴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줄기 하나에 곁가지가 나 있을 때 얘를 바로 꽂으면은 이 가지가 좀 부러지거나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컨디셔닝을 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딱 필요한 얼굴만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 시레네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대는 높게, 한 대는 이렇게 쑥 들어가게 한뼘 정도 낮게 이렇게 꽂아 보면서 높낮이를 연출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푸른 색감이 도는 미니 델피늄을 한대 넣어 볼까요? 가볍고 하늘하늘한 꽃이기 때문에 묵직한 메인 꽃보다는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꽂아 주시면 더 예쁘게 눈에 띄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또 아주 곱고 예쁜 튤립을 넣어볼 거예요. 이 튤립의 이름은 망고 튤립이라고 해서 약간 망고 색깔을 닮은 튤립이에요. 튤립과 카라에 같은 꽃 경우는 줄기 특성이 손에 이 따뜻한 온도로 살짝 이렇게 휘어서 쓸수 있는 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기 전에 손의 온도로 이렇게 약간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튤립이 얼굴을 부드럽게 구부리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곡선에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앞에 앞모습을 보셨을 때이 튤립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오므라지는 방향으로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튤립은 물에 꽂아 놓으면 키가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꽂더라도 내가 바구니를 제작할 때는 이 정도 높이의 끝을 냈는데 다음 날그 바구니를 보면은 튤립만 이만큼 더 솟아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화병꽂이도 하루 지나고 내일 보시면은 이 튤립 키가 혼자서 길이가 자라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튤립 한 대는 이렇게 뻗치는 라인으로 넣어봤고 한 대는 이렇게 위로 오므라지는 방향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라넌큘러스도 화병 위에 나비가 날아와서 있는 느낌으로 키를 좀 높게 해서 꽂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버터플라이가 방금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제 이쯤 되면 제가 그 물속에 꽂는 족족 고정이 되게 잘 되는 시점이 왔어요. 꽃 줄기가 이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많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쉽게 모양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남은 소재들 조금 더 넣어서 모양을 잡은 뒤에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화병꼬지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완성된 화병꼬지를 내일 아침에 보셨을 때 튤립만 아마 키가 이 정도 이렇게 자라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튤립을 뽑아서 줄기 끝을 다시 한번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병꼬지의 물은 사실 매일 차가운 수돗물로 새로 갈아주시는 것이 꽃 수명에 가장 좋아요. 이렇게 꽃 잡으신 다음에 기울여서 물을 따라주시고 새로운 물을 여기 구멍으로 쪼르르 받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꽂혀 있을 때는 사실 지금 테이프를 뜯어내도 그렇게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완성한 다음에 테이프를 다 뜯어서 물 갈아주실 때는 그대로 꽃들을 들어 올려서 뺀 다음에 화병을 한번 씻고 물을 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보자들도 손쉽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화병꽂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꽃다발 선물 받을 일이 있으시거나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예쁜 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언은 하고 싶은데 내 조언을 듣고 혹시 기분 나빠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챗GPT 시대입니다. 아, 이놈의 챗GPT 얘기도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겹죠. 저는 요새 그래서 또 GPT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또 GPT 시대가 됐는데,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너무 간단한 검색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가 나쁜 거냐면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권위가 더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그 나이와 그 연륜에 따른 지혜에 대한 인정을 받았고요. 또 이 정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 많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이놈의 챗GPT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검색 한 방으로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어른들의 조언이나 어른들의 지식이나 어른들의 지혜가 조금은 필요성이 좀 줄어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불행하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어떤 세대인가에 상관없이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소통하기 위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현재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누군가한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조언을 할 때, 특히 이제 친구끼리도 왜 조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조언을 할 때 어떤 조언은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요. 어떤 조언은 들으면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또 제 조카들 얘기예요. 제 조카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과는 과의 특성상 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거기에 진학하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그렇게 진학을 하려면 학부 때 공부를 잘해야 된답니다. 학점이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1학년 딱 입학하자마자 나는 로스쿨을 갈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맹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던 제 조카의 친구들이, 제 조카는 조금 대학생활을 즐기자 주의거든요, 이런 제 조카를 보고, 아유, 너 뭐 될래, 너. 너 그래가지고 뭐 될래. 공부 좀 해. 라고 한대요. 이거 조언인가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자기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짜증을, 공부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노는 일을 마음껏 하고 있는 내 친구를 보고 풀고 있는 행위라고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조언이라고 자기는 스스로의 말을 포장하고 있겠지만 이런 말은 절대 조언이 될 수 없어요. 그 사실 조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뭐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뒤에 오는 말 중에 기분 안 나쁜 말이 있나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안 나쁘잖아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말 뒤에 오는 말은 무조건 오해가 생기는 말입니다.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되게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우시죠? 뭐 화장실에서 야, 볼일 봤으면 변기 뚜껑 내려야지 왜 안 내려? 치약을 썼으면 뚜껑 닫아야지. 아니, 수건을 썼으면 수건을 쫙 펴놔야지 수건이 말릴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음 사람 축축한 수건 써야 되잖아.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기분이 안 나쁠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 조언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주어를 나라고 해야 됩니다. 네가 이걸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이 불편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물론 말투 자체는 치약 뚜껑 닫어. 보다는 훨씬 유해요. 부드러워요. 안 지킬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은 이게 훨씬 높습니다. 내가 그에게 치약 뚜껑을 닫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치약 뚜껑을 안 닫은 이 상태에서 화가 난 내 마음을 화풀이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이 변하기를 원하는 건가요? 변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야, 너 이렇게 해! 라는 말투보다는 나는 네가 이러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러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치약을 쓸때 항상 촉촉한 상태였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가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들을 거냐고요. 수용할 거냐고요. 저 같으면 화나서 치약뚜껑 더 열어놓고 다니겠어요. 기분 나빠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이 조언이라는 게 잘못 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성질이 나서 이 말에 반대로 행동하게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을 할 때는 너를 주어로 쓸게 아니라 나를 주어로 써서 말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조언을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나를 주어로 바꿔서 말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이 달라질까요? 야, 너 학교 땡땡이 좀 치지 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좀 가. 나는 네가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갈 때가 멋있더라. 저도 간지러워요. 여러분만 간지러운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 훨씬 수용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이렇게 다릅니다. 조언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조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짜증이나 화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말일 뿐이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떠올라요. 작년인가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라는 말에, 아유, 뭔 사과를 심심하게 하세요. 나는 진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심심하다라는 말을 모르는구나. 라는 거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야, 어떻게 그런 말도 모르냐. 공부 좀 해라.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놈들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군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같은 말은 반드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투로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비난했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했듯이 비난이었어요. 조언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발전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자식,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쏟아낸 말일 뿐이에요. 그럼 정말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저는 정말 양쪽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언어잖아요. 제일 답답한 게저 같은 아나운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심하다라는 말을 모르는 게 결코 자랑일 순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심하다라는 말을 아는 게 결코 지적인 우월감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의 영역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MZ세대의 상식의 영역과 저 같은 40대들의 상식의 영역과 저보다 윗세대들의 상식의 영역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심심하다라는 말도 몰라서 야, 저 상식적으로 저 정도 말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는 그들이 볼 때는 또 저는 그들 사회에선 상식적인 어떤 걸 모르는 꼰대 아저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서로 비난하기보단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상식이 나왔을 땐 그거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자세가 결국은 소통의 첫 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나쁜 얘기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칭찬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여러 가지 순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잘난 척 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잘난 척을 마음껏 할수 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칭찬 한마디, 어떻게? 어떻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 어떻게라는 말을 활용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옷차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골프를 잘 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를 붙여서 칭찬하면요.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 지금부터 나의 잘난 척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칭찬의 방법은요,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어떻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끝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야 되는 경우엔, 야, 오늘 옷 정말 잘 입었다. 멋있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야, 오늘 옷 진짜 멋있게 입었다. 장동건 같다야. 이런 식으로. 네. 그 우리는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뭐 수트를 정말 멋있게 입었던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장면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설명. 혹은 자기 여자친구나, 뭐 혹은 아내에게 칭찬할 때도 그럴 수 있죠. 당신 오늘 너무 예쁜데?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당신 오늘 너무 예쁜데? 한떨기 목련꽃 같아.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자, 지금 제말 들으면서 웃은 분 있죠? 봐요. 이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이거를 농담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 진심! 이런 표정으로, 진심 어리게, 이렇게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 장담하건데,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의 여자친구, 여러분의 부인의 그런 표정은 그냥 예쁘다라고 했을 때하고는 천지차일 겁니다. 오늘은 서로가 기분 좋아지는 조언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잘 기억하셨다가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이 있는 말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고향 생각하면 뭔가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있는 곳, 항상 마음이 짠해지죠. 작곡가들 중에서는 자신의 고향을 떠난 후 다시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작곡가가 있었어요. 바로 쇼팽이라는 작곡가죠. 쇼팽이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만든 곡,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은 쇼팽의 작품 중에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녹턴이라는 작품이에요. 녹턴은 야상곡이라는 뜻인데 밤의 정경을 담은 서정적인 피아노 곡을 녹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쇼팽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슬프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쇼팽이 사실 프랑스에서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팽이 프랑스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쇼팽은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폴란드는 워낙 땅이 비옥하고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다 보니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까지 여러 나라들이 분할 통치를 해서 지도에서 폴란드가 없어진 적도 많았죠. 그래서 폴란드인들은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쇼팽이 태어납니다. 쇼팽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그 당시 바르샤바는 러시아의 압제가 점점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내 가족들을 놔두고 떠난다는 마음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의 압제에 힘들었던 폴란드 사람들이 봉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죠. 쇼팽도 이 혁명 소식을 듣고 자신도 참가하고 싶었지만 이미 쇼팽이 천재 소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가 들어와서 여러분, 러시아 압제에 우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렇게라도 하면 진짜 폴란드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오스트리아 정부 쇼팽의 여권을 빼사 폴란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폴란드 국경을 봉쇄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는 그렇게 다시는 고국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도 자신의 고국인 폴란드로 돌아가지 못했던 작곡가였죠. 그는 프랑스에서 명성을 떨치며 음악을 했지만 39이 되는 그해 결국 타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팽의 시신이 폴란드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러시아 때문에 결국 쇼팽이 누나 내 가슴을 열어서 나를 좀 폴란드에 데려다 줘 라고 얘기해서 누나인 루드비카가 쇼팽이 죽고 나서 의사에게 부탁하여 쇼팽의 심장만 폴란드로 가지고 갔고 폴란드에 있는 성십자가 성당에 지금도 그렇게 심장이 묻혀 있고요. 프랑스에 있는 라쉐르 무지에는 쇼팽의 몸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이 모든 사연 속에서도 함께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는 그런 그리움과 한을 모두 음악 속에 담습니다. 이제 쇼팽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했는지 아시게 되셨으니 이 곡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그리움 속으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음악이 쇼팽의 음악이었다면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또 작곡가는 어떻게 담았을까요?

이곡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어, 이거 내가 아는 곡인데 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일단 먼저 반짝반짝 작은 별 혹은 ABCDEFG 저거는 이 곡이랑 더 가까운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이곡의원래제목은모차르트의아어머니께말씀드리죠주제에의한12개의변주곡이라는아주긴제목이에요우리들에게는작은별변주곡이라는곡으로더많이알려져있죠원래이곡은프랑스샹송이었는데요모차르트가프랑스에잠시여행을갔다가이샹송을듣게돼요그리고그때바로곡을쓰지않고3년후에이곡을쓰게되죠모차르트는어린시절여러분이알다시피신동천재이런단어로딱맞는그런사람이었어요하지만그가22살이되었을때이제더이상신동의귀여움은없는느낌이죠그래서많은사람들은이제모차르트좀시큰둥한데라는반응을보였고특히파리사람들은모차르트의음악에대해서좀냉대하고있는그런느낌이었어요그전까지는아버지가모차르트를데리고연주여행을다녔다면요시기에는어머니와함께프랑스에와있던그런시간이었어요하지만모차르트는어머니를잘돌볼수없는상황이었죠말그대로자신도먹고살기바빴기때문에많은레슨을해야됐고많은곡들을작곡해서발표를해야되는그런상황이었어요그러다가어머니께서세상을떠나시게되죠이안나마리아어머니는굉장히따뜻하고밝고유머러스하신그런분이었거든요그리고멀리서아들이좋은연주를하고있다는소식을들으면항상기뻐해주시고아유우리아들잘하고있어라고응원해주셨던그런분이셨는데그런분이세상을떠난그자리그마음을그는견디기가힘들었었어요모차르트라고하면말씀드린것처럼신동그리고많은재산부와명예이런것들을거머쥔것처럼보이지만사실그는모성에대한결핍이있었죠어린시절어머니밑에서응석부리면서자라야될그나이에천재라는이유만으로전유럽을투어를다니면서어머니에게응석부리지못했던그런시간들은모차르트에게도다시돌아갈수없는그런시간들이었어요그런데그가들었던이프랑스샹송아어머니께말씀드리죠라는이곡의내용은한여인이자신이사랑한남자가있는데사랑의괴로움때문에어머니너무힘들어요라는그런마음을담고있는곡이었거든요그런데이선율이갑자기이제떠오르게된거죠어쩌면굉장히밝은곡으로연주되는이곡이지만모차르트의마음속에는나도어머니가살아계셨다면어머니한테어머니저오늘이런연주를했는데이런마음이들었고사람들이이런반응이었어요어잘됐죠라는이런이야기얼마나하고싶었을까요하지만그는어머니가돌아가신후이곡을작곡하며그마음을

뒤에 담습니다. 이렇게 모차르트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선율이 담겨 있는 이 변주곡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마 이 곡을 다시 들으실 때 뭔가 마음이 짠하네 이런 마음이 함께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곡에 작은 별 변주곡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제인 테일러가 별이라는 시를 쓰게 되면서 거기에 이 선율이 옷을 입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작은 별이라는 곡이 되었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드실 거예요. 아까 쇼팽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렇고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어쩜 이렇게 밝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뭔가 그리움은 슬픔이랑 비슷하지 않나? 현재 지금 없으니까 어떤 슬픈 마음? 그런데 작곡가들은 왜 이렇게 밝게 곡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음악은 그림이나 글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음표들이죠. 음표들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영화를 볼 때도 비극과 희극이 있고, 우리의 감정도 사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듯이, 음악에서도 장조는 밝고 기쁜 느낌, 단조는 슬프고 어두운 느낌이 담겨 있을 때, 그렇게 작곡가들이 그 조성을 선택하게 돼요. 작곡가들은 그리움을 표현할 때, 슬픈 단조를 썼을까요? 기쁜 장조를 썼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밝은 장조였죠.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이 좀 이상했거든요. 그립다는 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잖아. 그럼 슬픈 건데 단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돌아갈 수 없는 장소와 시간은 내게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작곡가들은 그 순간을 장조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순간은 너무 행복했음을 이렇게 음악에 담게 되죠. 그리움이라는 감정, 사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아련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음악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리운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런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인도해드릴 플로리스트 정유정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담은 플라워 박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상자에 담는 꽃이라고 해서 꽃다발이나 바구니보다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이 종이로 된 상자가 생각보다 공기가 잘 통해서 꽃이 빨리 시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플라워 박스는 꽃바구니나 꽃다발 말고 색다른 선물을 하고 싶으실 때 꽃과 곁들일 선물이 있을 때 추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박스를 전부 다 꽃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고 일부 칸을 비워서 여기에 반지 케이스라든지 화장품이나 향수 케이스를 얹은 다음에 그 옆쪽에만 꽃으로 장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뭔가 환갑, 칠순 이런 생일 때 꽃과 여기 용돈 봉투를 얹는 공간을 나눠서 함께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플라워 박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꽃을 일정하게 여기 높이를 맞춰서 꽂은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마무리하는 인 스타일의 플라워 박스가 있고 또 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밖으로 내뿜는 아웃 스타일의 플라워 박스가 있어요. 오늘 만들어 볼 플라워 박스는 꽃들이 이 상자에서 살짝 뿜어져 나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박스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플로럴 폼을 넣게 되면은 박스에 물이 다 젖겠죠. 그래서 이 OPP라고 불리는 이 비닐 포장지로 방수 처리를 해준 다음에 플로럴 폼을 넣고 그리고 그 위에 꽃을 세팅해 보도록 할 건데요. 박스 크기에 맞게 이 OPP 종이를 재단해서 방수 처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물을 먹은 플로럴 폼을 이렇게 대보시면 자, 여기 이 정도 재단을 더 해야 되는 선이 나오죠? 오아시스 칼로 상자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주는 작업을 또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딱히 곁들일 선물이 없이 이렇게 꽃으로만 채울 거라서 상자 속을 전부 다 이 플로럴 폼으로 채워줄 건데요. 만약에 이 옆에 다른 선물 케이스가 있다면은 이렇게 한쪽은 플로럴 폼, 이쪽은 다시 한 번 더 비닐 처리를 해서 선물 케이스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플로럴 폼의 특성상 젖지 않은 상태에서 칼질을 하면은 이 좋지 않은 미세먼지 가루가 폴폴 날리기 때문에 적신 다음에 잘라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럴 폼 높이는 사용하는 박스의 반 정도까지만 올라오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 플라워 박스도 메인꽃 꽂기 전에 먼저 그린 소재로 조금 밑작업을 해준 다음에 예쁜 얼굴의 꽃들을 꽂는 순서로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를 사용하는데요. 팁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 사각 꼭지점에 들어가는 꽃들을 밖으로 이렇게 퍼지기보다는 안쪽으로 모이게끔 꽂아주시는 것이 나중에 완성을 하고 난 후에 작품의 그 전체적인 형태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돼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소재의 이름은 라이스 플라워라고 하는데요. 하얀색과 핑크색이 나오는데 이름처럼 이 쌀알이 정말 달린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지닌 꽃이고요. 예쁜 드라이 플라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꽃은 박스에 꽃이 시든 후에 드라이 플라워만 뽑아서 또 따로 보관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줄기에는 잎이나 가시가 없도록 깔끔하게 컨디셔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군데군데 듬성듬성 한번 넣어봐 줄게요. 모든 꽃이 정직하게 하늘을 보게 꽂기보다는 방향을 다양하게 주시면서 한번 꽂아보시면 나중에 완성했을 때더 재미난 그런 꽃꽂이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사용할 이 장미꽃의 이름은 브루트2라는 장미이고요. 굉장히 좀 오묘한 색을 지녔어요. 핑크빛이 돌면서 빈티지한 색감을 지닌 장미꽃이고요. 장미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겉에 잎이 얼룩덜룩한 이 겉잎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겉잎이 얼룩덜룩하다고 해서 시들었거나 상태가 안 좋은 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장미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깔끔한 색깔의 꽃을 보시기 원하면 겉잎을 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오래 꽃의 수명을 잘 보겠다 하시는 분은 굳이 겉잎을 떼어내지 않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메인 꽃인 장미는 이 사각의 모서리에 한 송이씩 꽂아볼게요. 또 다른 오늘 사용할 메인 꽃인 이 라넌큘러스도 또 사각 모서리에 제가 이렇게 꽂으면서도 꽃의 방향이 조금씩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꽃은 이쪽을 바라보고 또이 꽃은 이쪽을 바라보고 서로 얼굴 방향을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내추럴한 느낌을 내는데 효과적이에요. 자, 이 장미도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넣어줘 봤어요. 메인 꽃을 귀퉁이에 이렇게 네 군데 꽂았다면 이제 조금 더 한층 높게 해서 높낮이를 줘볼 건데요. 자, 라넌큘러스 한 송이를 조금 이렇게 높게 꽂아봤고요. 대신에 이 꽃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방향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아미초도 써볼 건데요. 아미초는 작은 얼굴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덩어리가 면적이 넓은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초를 낮게 해서 플로랄 폼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끔 한번 꽂아줘 볼게요. 쭈루룩 다 같은 선상에 있으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네모 안에서도 높낮이가 있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길게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 송이만 살려서 길게도 꽂아보시고요. 얼굴이 큰 꽃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필러 플라워 위주로 한번 넣어볼 텐데요. 그래서 이 꽃이 이 꽃을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세요. 방향감이 있는 꽃들은 쓰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밖으로 뽑아내지 않고 안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모여질 수 있게 꽃꽂이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꽃을 바라보게끔 또 넣어봤고요. 푸른 색감으로 튤립 한 송이를 포인트로 넣어볼 거예요. 튤립을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잎을 인위적으로 피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튤립의 잎을 피어주면 또 전혀 다른, 몰라보는 그런 꽃의 얼굴을 하게 되거든요. 찢어지지 않게 손으로 살살 달래가면서 꽃을, 잎을 한장한장 피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튤립을 푸른색 언저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다음으로 사용해 볼 꽃은 여기 초코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인데요. 실제로 이 꽃에서 초콜릿 향이 나요. 이렇게 생긴 코스모스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포인트 또는 연출꽃으로 이 초콜릿 코스모스를 넣어볼게요. 색감이 찐득하기 때문에 색깔로서 좀 포인트를 줄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코스모스도 서로 다른 높이로 이렇게 높낮이를 다양하게 꽂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써볼 꽃은 스위트피라는 꽃이고요. 이름처럼 정말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 중에 하나예요. 이 스위트피는 잎이 사실 정말 얇아요. 그래서 스크래치도 잘 나고 연약한 꽃이기는 한데 나비 날개처럼 생겼기 때문에 박스 안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는 듯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시기에 좋은 꽃입니다. 자, 스위트피도 너무 무겁게 달린 꽃잎들을 조금 숱을 쳐서 가볍게 정말로 이 작은 정원 안에 나비가 날아온 것처럼 한 대를 꽂아볼게요.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셔서 플로럴 폼이 너무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 싶은 데다가 이제 조금 그 면적을 채워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카비오사 옥스포드라는 꽃도 코스모스랑 색깔이 비슷해서 한 송이 또 포인트로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작은 네모 박스 안에 정원을 이렇게 한 조각 옮겨서 담아본 그런 느낌의 플라워 박스가 완성되었습니다.

0: 이렇게 플라워 박스에 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디자인으로 꽃꽂이를 해봤고요. 네, 이렇게 묶어서 선물을 하셔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서 늘어뜨린 다음에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 플라워 박스를 인스타일로 할 경우에는 장미와 같이 덩어리꽃 위주로 사용을 하셔서 안쪽을 빼곡하게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꽃꽂이를 해서 박스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꽃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오늘은 거절하는 말하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거절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슷한 감정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묘하게 선을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 무슨 중학교, 초등학교 때 별명을 계속 부른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부른다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저는 이거를 사실 선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제 정말 가까운 친구들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가까운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걸 싫어하는 걸다 알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1년에 한번 혹은 3, 4년에 한 번씩 동창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선을 넘을 때 아니 이걸 가지고 내가 야 한석봉이라고 부르지 좀 마라. 그게 몇십 년전 별명인데 아직도 부르냐라 하고 말하자니. 아, 뭔가 내가 무슨 좀속 좁은 쫌생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럼 그냥 내비두자니, 내가 너무 많이 기분이 나쁘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경계가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죠.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툭툭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건드려 보는 거죠.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얘가 왕 하나? 아니면 하고 참아주나? 참네? 그럼 한발더 들어가야지. 참어? 한발더 들어가야지. 어느 순간에 저라는 사람의 경계는 다 무너지고요. 너도 나도 저의 경계를 막 점프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져요. 많은 친구들 사이에 나만 가지고 이런저런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농담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걸 겪고 있다면 정말 제 얘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이 경계가 무너진 거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무너진 다음에라도 지금이라도 나의 경계를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두번 다시 어떤 사람이라도 내 경계를 들어오지 못하게, 감히 내 경계를 테스트해보지도 못하게 명확한 나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물론, 이 경계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떤 상대방이냐에 따라 경계가 달라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는 좀더 안까지 들어와도 되는 거고, 가족은 좀더 안까지 들어와도 되는 거고, 오늘 만난 너는 이 정도 안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이 경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경계가 분명해야 되고, 경계를 테스트하러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경고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경계가 무너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고를 해야 할까? 어떻게 내 경계를 다시 쌓아야 할까? 지금부터는요, 누군가가 그런 선이 넘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를 듣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감사해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2단계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3단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자, 1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선 넘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너 지금 선 넘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좋은 말투로 말해도 공격적으로 들리잖아요. 이거를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는 방법, 조금 더 부드럽게 네가 지금 선을 넘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부드럽게요. 지금 그렇게 말한 건 어떤 의미로 한 말이야? 40년이 지났는데 내 초등학교 시절 별명으로 나를 부르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느낌이 좀 쎄하지 않나요? 이런 말만 들으면 대부분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안 할게. 미안해라고는 안 하겠죠. 하지만 안 한다고는 할 거예요,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제일 해피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럴 땐 3초간 지그시 바라보세요. 화내는 표정일 필요 없습니다. 웃진 마시고요. 그냥 무표정으로 상대방을 3초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제가 3초 동안 말안 하고 바라보니까 좀 무섭지 않나요?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눈에서 눈을 마주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바라보잖아요? 이거 굉장히 섬뜩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서 하던 일을 하던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다른 데를 가세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가 지금 경계를 넘어왔다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서 한발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그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 지금 선 넘었다. 이렇게요. 이거를 명확하게 말끝을 흐리지 말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 지금 선 넘었. 이러면 누가 겁내 하겠습니까? 못된 말로 화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 지금 선 넘었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상대방들은 더 이상 넘어오기 힘듭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야, 뭘? 예능을 다큐 봐도 뭐 농담도 못 하겠네. 라고 그렇게 핀잔 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화에서의 우위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런 노력인 건데, 그럴 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농담은 듣는 사람도 즐거워야만 농담이다. 지금 나안 즐겁다. 그러니 그건 농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서두에 얘기했던 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절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역시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내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규칙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 야, 나 지금 이거 레포트 내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 갖다 내주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나 지금 책 읽어야 되는 시간이야. 미안해. 그러면, 아, 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책 읽으면 되잖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돈을 내고 하고 있는 내 스케줄은 인정하는데, 내가 스스로 정한 내 스케줄은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그런 것조차도 나의 경계인 거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딱 정해놨으면 해야지. 다른 누군가가 계속 부탁을 해서 내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못하면서까지 다른 사람 일을 해주면, 그게 뭐 올바른 사람이겠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살고 있으면 나는 뭡니까 도대체? 내할 일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다른 사람 일만 해주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누군가가 사소한 부탁을 할때 그걸 안 들어주면 뭔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거절을 했을 때그 상대방의 표정을, 그 상대방의 실망하는 표정을 보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거절하지 못하는 건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거절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 한마디를 하셔야 돼요. 미안, 나 지금 못해. 어려워요. 이 말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제로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것들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미안, 나 지금 못해. 미안,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미안, 그 돈은 따로 쓸 데가 있어. 어디다 쓸 건데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왜 대답해 줘야 돼요?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까지 왜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애초에 걔가 무슨 뭐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내 친구예요, 와이프예요, 남편이 뭐예요? 그걸 왜 내가 말해줘야 돼요? 아니 그것까진 네가 알거 없고. 근데 나는 지금 이 돈을 내가 정말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널 빌려줄 수가 없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모르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부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로는 항상, 야, 너 아니면 이거 해줄 사람이 없어. 너 아니면 내가 돈 빌릴 데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 얘기를 한 20명한테 하고 있어요. 너 아니면 내가 돈 빌릴 데가 없어. 너 아니면 빌릴 데가 없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절하면 22번째 사람한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투에 속지 마시고요. 단호하게, 그렇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또 차분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미안. 지금 내 상황에선 그건 못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될때 거절하지 못하면요.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일 때문에 당신이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겁니다.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게 매너 있는 거절하기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정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가 나시나요? 그리고 화가 나는 순간 어떻게 하시나요? 주변에 보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화를 풀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를 부르면서 화를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누군가와 수다를 떨면서 화를 푸는 경우도 있었죠.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감정 중 하나인 이 화, 이끌어오르는 분노를 작곡가들은 또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딱 듣기만 해도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는 작품이 있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쇼팽이라는 작곡가의 혁명이라는 작품이에요. 원래 제목은 쇼팽 연습곡 작품 번호 10의 12번째 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혁명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곡은 워낙 유명해서 모두 알고 있죠. 쇼팽의 고향은 폴란드였어요. 폴란드라는 나라는 입지적으로 너무 유리했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분할 통치를 하기도 하면서 100년 이상 자신의 나라를 잃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쇼팽은 폴란드에서 음악가로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명성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폴란드인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가 이렇게 마음껏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그의 선생님이신 엘스너 선생님과 지브니 선생님 덕분이었죠. 이 선생님들은 쇼팽, 난 너에게 더 이상 뭘 가르칠 게 없어. 너는 그냥 너의 색채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자신의 음악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혹시라도 쇼팽의 음악은 너무 급진적이고 이상해 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면서 쇼팽이 마음껏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죠. 이렇게 자신의 고향 폴란드에서 촉망받는 음악가로 성장하던 쇼팽은 20살 되던 해 폴란드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압제가 너무 심해지고 있었고 쇼팽은 어수선한 폴란드 분위기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친구들은 쇼팽에게 우리 조국을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폴란드의 흙을 담아서 그에게 주고 쇼팽은 평생 이 흙을 간직한 채 살아가요. 그런데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의 압제를 견디지 못한 폴란드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 소식을 쇼팽도 듣게 되죠. 쇼팽은 나도 가서 싸울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견딜 수 없어. 라고 하고 그곳에 가려고 하지만 그의 친구나 그의 아버지가 쇼팽 너는 거기서 너의 음악을 해. 그게 우리나라를 돕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쇼팽은 울분이 치솟는 그 마음을 음악에 담게 됩니다. 그런데 쇼팽이 처음부터 바로 프랑스를 가지 않고 비엔나를 먼저 가거든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한패가 되고 그의 고향인 폴란드가 적국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그는 또 다른 적국의 망명자 신세가 되게 돼요. 그런데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쇼팽의 여권을 압수해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쇼팽이 폴란드로 혹시라도 들어와서 여러분 러시아의 압제 견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정말 폴란드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작곡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쇼팽의 길을 그렇게 막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쇼팽은 바르샤바의 봉기 소식에 부모님도 걱정되고 친구들도 너무나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을 무참히 짓밟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큰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쇼팽은 혁명이라는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됩니다. 쇼팽의 혁명이라는 이 작품은 원제가 쇼팽 피아노 연습곡 작품 번호 10의 12번째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곡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제가 그 전에 알려드렸던 쇼팽의 녹턴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듣고 계시면 아, 쇼팽이 정말 격분한 그 느낌이 이 음악에 그대로 담겨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곡은 굉장히 비장하고 모든 걸 다 무찌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강한 선율이 오른손에서 나오고요. 왼손에서는 그 많은 격분의 감정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렇게 격렬하게 이루어졌던 곡이 끝나기 조금 전 그 상황이 되면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답니다. 아, 이렇게 뭔가 혁명이 사그라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마치 쏟아지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난다는 너무나 당당한 선포를 하고 있는 듯한 쇼팽의 모습이 음악 속에서 그대로 느껴져요. 쇼팽

은 자신이 비록 몸으로는 고국에 가서 그 혁명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음악으로 그 폴란드 혁명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음악 속에서 참 그대로 느껴지죠. 이 곡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도 함께 풀어질 것 같은 그런 곡이기에 마음에 해소되지 않는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도대체 무엇을 향한 것인지 모를 때 여러분을 힐링시켜줄 짧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작품이 바로 쇼팽의 혁명입니다. 쇼팽은 한 사람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상대 적국에게 화가 난 마음을 음악에 담았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운명에 굉장히 화가 난또한 사람의 작곡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를 한 명 뽑으라면 저는 단연 베토벤을 뽑고 싶어요. 베토벤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음악사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작곡가인데요.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답니다. 베토벤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학대를 당했어요. 베토벤의 아버지는 성악가였는데 이 집안이 대대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포도주를 만들다 보니까 포도주 맛을 좀 봐야 돼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먹다가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도 그런 경우였어요. 베토벤의 아버지는 성악가였기 때문에 목을 보호해야 되지만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그런 음악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나 얘가 내 음악적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그럼 난 얘를 돈벌이로 좀 써먹어 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온 동네에 루드비 태어났어요. 루드비 천재 루드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베토벤 바로 앞 세대가 모차르트거든요. 모차르트는 천재 신동 그리고 레오폴트 모차르트라는 모차르트 아버지가 모차르트를 데리고 전 유럽을 투어 연주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베토벤 아빠가. 아무튼 모차르트는 말 그대로 정말 천재였어요. 성당에 한번 들어가서 들은 여러 성부가 있는 곡도 모두 외워서 집에서 다시 적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는 작곡을 할 때 굳이 고쳐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악보에 옮겨 적는 진짜 천재였죠. 그런데 베토벤은 사실 정말 노력형 인간이었거든요. 그는 한 작품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고치고 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토벤은 사실 그때 많은 돈을 벌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20대 때 베토벤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아버지가 술값으로 다 탕진하게 돼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잘 이기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어요. 그리고 그는 비엔나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베토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 완전해야 될 나의 귀가 다른 사람은 다 들리는 어떤 소리가 나에겐 들리지 않는 즉 자신의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한 4년 동안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의사가 베토벤 선생님 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셔서 푹 쉬고 요양하시면 다시 귀가 돌아올 수 있으니 여기 좀 좋은 데 가서 푹 쉬고 오세요 라고 처방을 내려주죠. 하지만 베토벤은 자신의 귀가 낫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는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베토벤의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죠. 그러다가 그는 그 글을 쓰면서 죽겠다는 마음보다 아니야 예술만이 나를 구원했어. 나는 이 예술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음악을 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겠어 라고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음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때 탄생했던 곡이 바로 이 운명교향곡이죠. 귓병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이 비참한 운명의 순간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을지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베토벤이 참 아름다운 이유는 내게 이제 운명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비참해진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 어차피 한번 살고 죽을 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해보지 뭐. 세상아, 내가 음악으로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는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참을 수 없는 고통,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두 작곡가의 작품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분노를 단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한 마음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낸 이 두 작곡가의 작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세계로 도약하는 멋진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와, 금요일입니다.
1: 예, 여행 영어를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1: New season의 첫 번째 여행 영어. 아하, 기대가 됩니다.
0: 기대되죠. 자, 오늘은요. 좌석 스크린 없이 비행할 순 없지라고 해서 형씨 상상해보세요. 비행기를 탔어요.
1: 네.
0: 비행기를 탔는데 굉장히 긴 여행. 막 14시간?
1: 어머.
0: 근데 그 가기 전에 비행기 스크린이 안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1: 저는 저 핸드폰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제가 볼 영상.
0: 아, 그렇군요.
1: 뭐 게임 이런 것들. 오프라인으로 다 가능한 것들.
0: 굉장히 준비성 있는데요? 그거 괜찮은데요?
1: 예, 네. ENFJ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아무튼, 자, 너무 좋습니다. 요런 내용일 때, 과연 어떻게 뭐 승무원에게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될까요?
1: 일단 꺼졌다라는 사실을 알리긴 해야 돼요. 혹시 right. 모르잖아요? 업그레이드 해줄지도.
0: You never know. 그렇죠? 자, 그러면 진짜 좋죠? 자, 요 내용을 일단은 담아봤고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

0: 아,
1: 첫 번째 미션 보니까 화면이 안 켜지는데요. 요거 가능합니까?
0: 자, 화면이 안 켜진다. 우리가
1: 아.
0: 이제 켜다 껐다 다알것 같고요, 여러분들.
1: 오, 오케이, 오케이,
0: 안
1: 오케이.
0: 된다 하시면 되고, 화면도 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죠? 핸드폰 화면 어떤 무슨 몇점몇 인치 스땡땡 이렇게 그죠? 하잖아. 터치 스땡땡 이렇게
1: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 자,
0: 아실 것 같고.
1: 두 번째 미션은 이미 봤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0: 네, 안될건 없죠. 이게 지금 일단은 이미 해봤다. 요거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뭔가 그러니까 안 켜진다라고 하니까 해결책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한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저거 한번 영어로 바꿔 보도록 하죠. 뭐, 근데 꽁상 씨를 먼저 보내도록
0: 공상
1: 하겠습니다.
0: 씨가 항상 가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여러분들을 보시고, 잘하는 건 조금 같이 하시고, 못하는 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시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보내볼게요.
0: 시작!
1: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So, what's the problem, sir?
0: 저기 화면

0: 안 켜지는데요.
1: I'm sorry.
0: 여기 screen is not turn on.
1: Oh, the screen is not turning on.
0: Oh, yeah, yeah, yeah.
1: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0: Reset button? 아, 이미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1: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0: I already reset, pushed the reset.
1: Oh.
0: But didn't work.
1: Oh, it didn't work?
0: Yeah, yeah, yeah.
1: Oh, I see.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0: Another seat?
1: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okay?
0: Business class?
1: No, no, no. Another economy seat, okay? Just one second.
0: Okay. 아깝다. 네, 잘 봤습니다. 아, 오늘 공상시 70점 드리겠습니다.
2: 아, 어디서 30점을 깎였죠?
0: 앞부분에서요. 앞부분에서는 문장 구조가 어순도 그렇고요. 많이 좀 망가졌었어요.
2: 아하.
0: 솔직히. 근데 후반부에서는 뭐 제가 의도한 내용은 좀 벗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았다. 뭐 이렇게 한 거.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이 다이얼로그가 무조건 요거만 정답이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창의롭게 들어보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들려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 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screen is not turning on.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Okay,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0: Alright,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화면이 안 켜진다. 이거 진짜 난감하거든요, 이거.
2: 아, 뭐 어떤 기종을 탔길래요?
0: 자기 자리만 안 나오는 거예요.
2: 아. 네. 이게 보니까 네. 일단 나의 화면이 안 나와요, 안 켜져요 이런 건데 화면은 요 스크린이에요, 그죠? 스크린 일단은 이렇게 스크린 써주면 되고 My screen is not turning on. 이거 turn on 그죠? 그 켜다.
0: 켜다.
2: 그거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스크린 우리가 이거 외래어로도 이제 쓰는데
2: 네.
0: 진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y screen이요. Turning on 하고 있지 않아요. Check it out. 그렇죠. Screen, 화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turn on 하는 거
2: yeah.
0: 라고 하는 게요. 내가 켜다라는 뜻도 돼요.
2: Yeah.
0: 뭐 예를 들면 I turned on the TV. 내가 그 TV를 켰어도 되지만
2: 네.
0: 주어를 그 켜지는 물건을 주어로 삼아도 돼요. 그래서 오. 그것이 켜지다도 됩니다.
2: 아.
0: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켠다라는 느낌보다는
2: 나의 화면이
0: turn on 하지
2: 안 켜진다.
0: 않는다. There you go. So again, turn on은 켜다도 되고 그 물건 자체가 켜지다도 된다는 거. 이거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Okay? Turn on.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무슨 뭐 컴퓨터 같은 거 버튼을 네. 눌렀는데 10번은 눌렀는데 안 되다가 11번째 켜진 거예요.
2: 오우.
0: 아, 그게 마침내 켜졌다. 혹시 마침내 이런 거 아세요?
2: Finally.
0: Finally. Okay. 그건 마침내 켜졌다. 어떻게 할까요?
2: It finally turned on.
0: 오호, 과거형으로 It finally turned 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진행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네.
0: 아, 그 컴퓨터가 켜지고 있질 않아.
2: 아.
0: 켜지질 않아. 그렇죠? 진행형으로.
2: The computer is not turning on.
0: 아주 좋습니다. The computer is not turning on. 내가 지금 I'm trying again and again, but it's not turning on.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행형은 비동사
2: ing.
0: ing. Yes. 자, 두 문장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t finally turned on.
2: It finally turned on.
0: The computer is not turning on.
2: The computer is not turning on.
0: Okay, then I have a question for you, right?
2: Yeah.
0: 자, 켜지는 게 이제 그러면은 turn on. 그러면 잠깐만. 벌써
2: 아, 급하게 좀 급했네요. 여러분, turn on의 반대는
0: 뭐예요?
2: turn off.
0: There you go.
2: turn off.
0: off. 이것도 내가 물건을 끄는 것도 되지만 그 물건 자체가 꺼지다도 된다는 거예요. Okay? So, 예를 들어, I turned off the computer도 되지만 the computer turned off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Okay? 자, 그러면 요거 진행형으로 돼 있는 거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 때고요. 아, 이왕이면
2: 네.
0: 좀 끝내주게 발음하기 위해서
2: yeah.
0: turn이 아니라 R 발음해서 어떻게 할까요?
2: turn.
0: 다시 한 번.
2: Turn.
0: Alright. 상훈 씨가 R 발음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하시고요. 또 ON이라고 마지막에 돼 있잖아요.
2: Yeah.
0: 이건 ON이 아니라 입모양 조금 벌려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Okay? So 제가 두 번 발음 들려드릴게요.

0: On.
1: There you go. 그러면 그 느낌 살려서 읽어볼게요. My screen is not turning on.
0: Oh, my screen is not turning on.
1: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이걸 딱 들었을 때 승무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셋 버튼이 옆에 있잖아요. 그거 한번 눌러봐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0: 자, 그지우 공손하게 얘기해 줍니다. 뭐 해줄 수 있나요? 누르다, push. Push the reset button. 오, 깔끔합니다.
1: Okay. Could you 공손하게 push 눌러줄 수 있나요? 뭐를요? The reset button. Check it out.
0: 오!
1: Okay. 자, push도 좋고 press도
0: 아,
1: 좋고
0: 상관없어요.
1: 네, 둘다 누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차이를 좀 둔다면은 push가 솔직히 말해서는 더 포괄적이긴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0: 지금 보니까 약간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푸시는 한 번만 누르는 것도 되고, 누르고 있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다
1: 그거
0: 없는 거
1: 지금
0: 아니야?
1: 나는 그게
0: 아닌가?
1: 너무 자신감이 있었어가지고.
0: 프레스가 좀 뭔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거 아닌가요? 좀 누르고 있는 상태.
1: 자,
0: 리셋은 3초 이상 눌러야 되니까 프레스 쓴거 아니야?
1: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왜 이렇게 모르죠?
1: press 누르다, push 누르다.
0: 오!
1: 하지만
0: 예.
1: push는 모두 되냐면
0: 푸시요? 밀다. 아, 밀다도 돼.
1: 그렇죠. Stop pushing m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뭔가 압박을 하고 그렇죠? 재촉하고 이런 거다 되거든요.
0: 누르다
1: 에.
0: 플러스 밀다.
1: Yes. 제가 상훈 씨랑 버스에 같이 탔는데 제가 내가 불편하다고 상훈 씨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Hey,
0: Stop push.
1: stop pushing me,
0: Pushing me.
1: pushing me 해야지. Stop pressing me 이러면 날 누르는 거를 그만해라. 이상해지죠.
0: 눕혀놓고 이렇게 하는 건 stop pressing me 아니에요? 이건 되잖아요.
1: 눕혀놓고요?
0: 눕혀놓고 누르는 거는.
1: 누르는 거?
0: 예. 이거는 push 아니고 pressing이잖아요.
1: press. 누르다, 압박하는 거.
0: 네.
1: 그럴 때는 그렇게 쓸수 있겠지만. Well,
0: 알겠습니다.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press는 버튼 같은 거 누를 때 강력 추천. 그리고 push는 둘다 가능하다. 그래서 상훈 씨가 아까 push 썼었죠? 괜찮아요. 쓸수 있어요. So, could you press 해줄 수 있어요? The reset button을. 자, 그리고 여기서 상훈 씨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could you?
0: Could you?
1: 라고 부탁하는 건데. 이거 상훈 씨 외국에 가본 적이 있었잖아요,
0: 예,
1: 최근에.
0: 제가 또 이번 달에 네, 그 휴가로 세부,
1: Cebu, the
0: 예,
1: Philippines.
0: 필리핀, 아, 필리핀,
1: The Philippines.
0: 더 필리핀스를 갔다 왔는데
1: Oh, yeah.
0: 영어를 좀 써봤거든요.
1: Oh.
0: Can you? Can I get? Can you? 이런 거 could you? 다양하게 한번 섞어
1: 잘
0: 써봤습니다.
1: 먹히던가요?
0: 그럼요.
1: Okay, okay. Very nice. Okay. So, could you 하면, 이왕이면 더 좋죠. 그래서, could you가 뭐가 더 있다? 뭔가 can you보다?
0: 더좀 뭔가 예의 바르고
1: 예의
0: 공손한
1: 바른.
0: 느낌.
1: 그렇습니다. So, could you,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부탁하는 느낌. 예를 들면, 죄송한데, 저기 밖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Could you wait outside?
1: 그렇죠. Could you wait outside, right? 자, how about this?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0: Could you help us?
1: 그죠. Could you help us? Can you를 쓴다고, 근데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0: 맞아요.
1: Okay? 자, 두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wait outside?
0: Could you wait outside?
1: Could you help us?
0: Could you help
1: Could you
0: us?
1: help us? Okay, very nice. 자, 버튼이라는 단어, 이것도 외래어죠?
0: 네.
1: Yes. 자, 근데, 사원 씨가 아까 전에, button. 이라고 발음을 했거든요.
0: 잘못된 건가요?
1: 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TT 쪽에다 플랩을 해서 button 하는 사람이 있기는
0: 네.
1: 있는데, 굉장히 rare합니다. 좀 rare하고,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쓴다든가, 그렇게 발음을 할 때, 요거는 U에다 강세를 세게 줘서, either 그냥 생으로 button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얘가 힘을 너무 못 받아서, 은처럼 돼버려요.
0: button.
1: button. Press this button.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거든요. 자, 둘다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일단 소리를 낸다면 이런 느낌이죠. button, button. 하지만 앞에 강세를 주면은 button, button. 자, 그러면 button부터
0: 네.
1: button까지 둘다 해보세요.
0: button, button.
1: 이번에는
0: button.
1: Alright?
0: button.
1: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요거 비슷한 거 한번 트레이닝 해볼게요.
1: 네.
0: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트레이닝을 했었지만, 튼으로 끝나는 사운드, 사운드 자체가 튼.
1: Yeah.
0: 걔네들이 거의 소리가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curtain도 돼요. curtain. 어떻게 해도 될까요?
1: Curtain.
0: curtain,
1: Yeah.
0: right? 자, 그러면은 mountain. 이건 어떻게 해도 될까요?
1: Mountain.
0: mountain, right?
1: 와.
0: written.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Written.
0: written. There you
1: 와.
0: go. So, 저런 것들을 written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1: 우리가 이게 마운틴이라고 항상 하는데 마운틴 이게 맞는 거예요?
0: mountain. 왜냐면
1: 마운틴.
0: 이게 앞에 강세가 많이 가서 뒤에가 turn. 이게 변질이 됐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볼 때그 발음 기호를 보는 게 맞긴 한데 문장 안에 들어가고 흐름에 따라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사운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 발음을 다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흐름으로 듣는 거, 그리고 문장 구조, 어순을 파악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1: Yeah.
0: Okay?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1: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0: Alright, 좋아요. 자, 이렇게 두 문제 하겠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screen is not turning on. My screen is not turning on.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0: 오케이. 두 번째 미션 문장 나왔죠. 아, 이미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예, 리셋을 눌러 봤나 봐요.
1: 그러니까요. I already tried. 나는 이미 시도해 봤다. But 뭐 빠졌지만. 근데 it didn't 땡땡. 그것은 하지 안 되더라. 작동이 work.
0: 오, 아까 전에 되게 이상하게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노노노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외국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가 안 되거나 오해가 있거나 하면 무조건 노노노
1: 맞아.
0: 하시더라고요. 네,
1: 쉽지
0: 진짜.
1: 않습니다.
0: work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죠? 네, 일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work는 작동하다, 되다, 뭐 효과가 있다, 뭔가 돌아간다는 느낌.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스크린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앞에 그래서 문장도 My screen is not working 해도 되죠.
0: 그렇죠.
1: 물론 뭐 이제 해석에서는 켜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turning on을 썼지만.
0: 바로 그겁니다. 스크린이 워킹하고 있지 않다? 완벽해요.
1: 네.
0: 고장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워크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고 사용 빈도도 엄청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우리 되게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1: Yeah.
0: Alright. Don't, didn't. Right?
1: Yeah.
0: 이거 don't는 하지 않는다잖아요.
1: 네.
0: 그러면 didn't는 뭐예요?
1: 하지 않았다.
0: 안 했다.
1: 과거.
0: 과거에 안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할때 didn't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주어가 뭐든 얘는 상관이 있다 없다?
1: 없죠.
0: 없습니다. 얘는
1: 우리가
0: he건 I든.
1: 원래는 뭐 don't, doesn't 우리가 뭐 구분을 하지만
0: 맞아요.
1: 과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 부정 이런 거 did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0: 절대로 변하지
1: 네.
0: 않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도 보실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과거에 어떤 행동하지 않았다로 이병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나 어젯밤에 잠안 잤어. 나잠안 잤어? 아니면 조금 의역하면 못 잤다? 어젯밤에 어떡할까요?
1: I didn't sleep last night.
0: 그쵸? I didn't sleep last night. 요런 느낌.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누구 깨우는 거를 뭐라고 하죠? 나 깨워라 그럼 어떻게 해요?
1: Wake up.
0: Wake up. 근데 나를 깨워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1: Wake me up.
0: Wake me up. Alright?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녀는 나를 안 깨웠어. 나
1: 아.
0: 그래서 늦었잖아. 그녀가 나를 안 깨웠어.
1: Oh my gosh, she didn't wake me up.
0: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뭔가 연기하듯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She didn't wake me up. 만약에 깨웠으면 she woke me up이 되겠죠. Right?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 didn't sleep last night.
1: I didn't sleep last night.
0: She didn't wake me up.
1: She didn't wake me up.
0: 자, 본문도 여러분 읽어볼게요.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1: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0: 그렇죠. Very, very nice.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마지막

0: 문제 하나 더 남았는데 준비됐나요? 네. 자, 이랬을 때, 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겠는데요? 자리를 옮겨주겠대요.
1: 업그레이드예요, 혹시?
0: 더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1: 갑자기, 네. 최근에 비행기를 타봐서 그런지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분들 부럽더라고요.
0: 아, 너무 좋죠.
1: 오케이, 알겠습니다. Let me move you.
0: 이게 뭐예요?
1: 제가 당신을 옮겨드릴게요.
0: Let me move you.
1: 어디로? 어디로요? Another seat로. 다른 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다.
0: 그렇죠. 사실 여기서는 different를 써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려면 같은 게또 들어가야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Okay,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Check it out.
1: Yes.
0: Yes, another. 또 다른, 또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이라고 하면 영어 머리에서 different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네. 근데 another이라는 것도 깔끔하죠. 이거 말고 다른 것. 아니면 이거에다가 또 다른 것 추가.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nother가 뭐를 붙인 거겠어요? 두 단어를.
1: 두 단어.
0: 뭐하고 뭘 붙인 걸까요? another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1: on 하나의 other.
0: 이겁니다. other가 다른 건데 그거 하나예요. on o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또 하나의 seat로 당신 move 해주겠다. another seat.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요거 단골이고 사실 아마 왕초보 영어 많이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I will과 let me의 말투 어감 차이 막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I will do something. 이거는 내 의지가 너무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So 여기서 해버리면 제가 있잖아요. 옮길 거예요. 당신이 원치 않아도 나 옮겨드릴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지, will 너무 강조됐죠? So 걔를 약간 좀 tone down 시켜서 할게요. 뭐뭐 할게요. 얘도 할게요라는 느낌 같지만 얘는 직역을 하면 let이 허락하는 거니까
1: yeah.
0: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뭐 해드릴게요라는 걸 부드럽게 표현할 때는 let me 동사 원형. Yes?
1: Yeah.
0: 외국에 나가서 이거 많이 좀 들리지 않아요? 사실 let me.
1: 예, 그렇죠. 그렇죠. 뭐 호텔 뭐 리조트 직원들이라든지
0: let me help you yeah.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져오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가져오다?
1: Take.
0: 아, 그건 가져가다고.
1: Bring.
0: Bring, right? 나한테 가깝게. 그러면 이거 해 볼게요. 제가 제 자동차를 가져올게요.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1: let me bring my car.
0: 그렇죠. Let me bring my car. 오케이? 자동차로 이동할 때.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좀 물어볼게요. 제가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뭔가를.
1: Let me ask you...
0: 뭔가를.
1: You something?
0: Something, 그죠? Let me ask you something. Let me ask you something. 이것도 I will ask you 해버리면 의지가 너무 강해지면서 내가 당신한테 물어볼 겁니다. 좀 강한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문맥에 따라 조금 무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두 문장 같이 해볼게요. Let me bring my car.
1: Let me bring my car.
0: Let me ask you something.
1: Let me ask you something.
0: Alright, 좋습니다. 자, 발음 하나만 짚어볼까요?
1: Yeah.
0: Let me move you, 너를 옮겨줄게. 근데 to another seat. 마지막에 S-E-A-T. Yeah. 이게 무슨 뜻이죠?
1: Seat, 좌석.
0: 좌석.
1: 네.
0: 얘는 뭐죠?
1: 앉다.
0: 앉다. 두 개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발음 차이가 있죠.
1: 요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저 바로 보여주세요.
0: 바로
1: 자 좌석은
0: 좌석
1: 입을 많이 벌려줘.
0: Seat.
1: 오
0: seat. 그러면 sit 앉다는요?
1: 앉다는 그냥 힘을 빼줍니다. Sit. Sit.
0: Beautiful. Beautiful.
1: 퇴근할게요.
0: 저기 잠깐만. 거의 다
1: 나왔어요.
0: 오케이. 자 지금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모음이 이렇게 연속으로 붙어 있죠. E를 나타내는 그럴 때는 이 모양 벌려줘서 seat. Seat. 나머지는 힘을 빼고 set, set. So seat, set, seat, set.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1: 저 보여주세요. 네. seat, set. Seat, set.
0: Beautiful. Very, very nice.
1: Sit down, seat, the seat.
0: Oh, sit down, 뭐 in the seat,
1: in the seat,
0: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Okay. All right.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1: Okay,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0: Okay,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0: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Okay,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Okay,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1: 자, 그럼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screen is not turning on. My screen is not turning on.
0: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2: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0: Okay,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Okay,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1: 오케이,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집에 계신 분들 그냥 보는 영어, 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하는 영어고요.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목소리 키워서 틀려도 된다, 안 된다.
3: 무조건 되죠.
1: 무조건 됩니다. 하시면 돼요. Turn on, 켜지다. 자, 제 화면이 안 켜지는데요. 안 켜지고 있어요.
3: Oh, my screen is not turning on.
1: 그래서 my screen is not turning on. 두 번째, 그게 마침내 켜졌어.
3: 와우. It finally turned on.
1: Turned on. 과거니까. 자, 다음. 어, 컴퓨터가 안 켜져. 안 켜지고 있어.
3: The computer is not turning on.
1: 그렇죠. The computer is not turning on. Righ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패턴은 I didn't do something. She didn't do something. 활용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미 해 봤는데요. 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미 해봤어요.
3: Oh, I already tried.
1: 하지만 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떡할까요?
3: It didn't work.
1: It didn't work.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두 번째, 나 어젯밤에 안 잤어.
3: I didn't sleep
1: 어젯밤에
3: last night.
1: Last night. I didn't sleep last night. Let's try one more. 걔가 날 안 깨웠어. 그녀가 날 안 깨웠어.
3: Oh, she didn't wake me up.
1: 그쵸? She didn't wake me up.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양한 문장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패턴 활용해서 성우 씨 달려볼까요?
3: 네. 제 화면이 안 켜지는데요. My screen is not turning on. 그게 마침내 켜졌어. It finally turned on. 컴퓨터가 안 켜져. The computer is not turning on. 제가 이미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나 어젯밤에 안 잤어. I didn't sleep last night. 그녀가 날 안 깨웠어. She didn't wake me up.
1: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Yes. My screen is not turning on.
0: Oh, could you press the reset button?
3: I already tried. It didn't work.
0: Okay, let me move you to another seat.
3: Oh, okay, thank you.
0: Just one second.
3: Yeah. Okay, okay 여러분.
1: You did a good job. Great job. 너무 yeah.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 연필 있어가 아니라 너 연필이나 뭐 그런 거 있어? 뒤에 뭘 붙여야 될까요?
3: Or something.
1: 그러면 느낌 살 수 있어요? 너 펜 있어? 아니면 뭐 그런 거? 아, 펜슬이네요, 연필.
3: Yeah, yeah. Do you have a pencil or something?
1: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urn on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게 켜졌니? 그거 켜졌어?
3: 요거 아, 약간 의문문이네요, 그렇죠?
1: 오, 예스. 예, 예. 아주 아주 짧은 질문형입니다. 질문형. 요거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3: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3: 자, 한 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화려한 원데이입니다.
1: 네, 진짜 화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어 실력도요.
0: 실력이요?
1: 예.
0: 아, 요즘에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나 비디오 게임의 조건이라고 해서 뭔가 영화 제목 같은데
1: 네.
0: 사실은 아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시츄에이션 되겠습니다.
1: 참 아이들은 게임 좋아하죠.
0: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성인들도 게임을 좋아하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뭔가 조건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숙제 맞췄니? 조건이 바로 나오네요.
1: 보통은 그렇죠. 네. 숙제
0: 무조건,
1: 꼭 하고 해야죠. 뭐든.
0: 다 됐는데 숙제는 했냐고. 약간 이런 느낌. 자, 두 번째 미션 또 있죠. 다 마칠 때까진 하면 안 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1: 뭐뭐 할 때까진.
0: 참고로 요거는 문장이 은근히 길어요.
1: 하면 안 돼.
0: 하면 안 된다.
1: 야, 요거 여러분들도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힌트를 드리고 싶지만 좀 참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공상식 보내볼까요?
1: 일단 가볼게요.
0: Alright.
1: 시작.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Mom, can I play a video game?
1: 비디오 게임 해도 되냐고?
2: Can I play?
1: 숙제 맞췄니?
2: What?
1: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2: I'm almost done with it.
1: Almost, 그러니까 거의.
2: I'm almost done with my homework.
1: 다 마칠 때까진 하면 안 돼.
2: Okay.
1: No.
2: No.
1: You can't if you finish homework.
2: I don't understand. I think you're saying yes, right?
1: Okay. No. You cannot eat.
2: Eat? I want to play.
1: That you cannot play. Finish homework. After finish homework.
2: I cannot play after finishing my homework? When can I play? Now?
1: No, finish homework and play the game, okay?
2: Then I can play?
1: 아우, 답답하네, 정말.
0: 아, 제가 처음에 약간 실망했었어요.
1: Did you 동사원형?
0: 아, 아니요.
1: 아니면요?
0: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쳤는데.
1: 그래요?
0: 후반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 뭐, 너 숙제를 끝내기 전에는 게임하면 안 된다. 뭐, 요런 미션이 있는데,
1: 네.
0: 요 부분을 할 때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1: 맞아요.
0: 계속 실패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공선 씨가.
1: 네.
0: 그래서, 끝내. 그리고 게임해. 이렇게 바꿨던 것 같거든요.
1: 바꿨어요.
0: 너무 좋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저는 좋았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떻게든 되는 문장, 말이 되는 것을 전달을 하면 되거든요.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가 안 됐을 때는, 네.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창의적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그럼요. 연습하고 있어요.
0: 그럼요. 제가 쓴 그 문장이 다가 아닙니다. 오케이? Very, very nice. 오케이?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om, can I?

0: Play a video game?
1: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0: I'm almost done with it.
1: You can't play it until you're don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아이의 말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3: Yeah.
2: 엄마, 비디오 게임 해도 돼요?
3: 요런... 우리 아이들 어떻게 게임을 다 좋아하는지요? 모바일 게임, 비디오 게임 다 좋아합니다. Yeah. 자, 저 해도 되나요? 게임을? 그렇죠? 비디오 게임을? 노는 거니까, 하고 노는 거잖아요. Can I play a video game? Yeah.
2: Is that it?
3: 오유, 뭐
2: 플레이 확실해요?
3: 완전한 완벽하면.
2: 오케이. 근데 이게 플레이가 사실 네. 많이 쓰죠.
3: 많이 쓰죠.
2: 플레이라는 말 자체가. 자, can I play 해도 돼요? 뭐를 a video game을 보겠습니다. Sure. 자, 우리가 play라고 하는 거는 게임이나 스포츠 요런 것들을 한다라고 할 때 play를 쓰죠.
3: 네.
2: 일반적으로 원래 하다라고 할 때는 do를
3: do.
2: 쓰잖아요. 네, 맞아요. do를 쓰는데 요즘에는 좀 뭐라 그럴까? 슬랭처럼 해가지고 do로 바꿔서 쓰기도 해요.
3: 아~
2: 쓰기도 하는데 문법에 정확하게 맞는 것은 play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이런 뭐 교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한국말을 할 때 서툴어서 오늘 게임 놀까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걸 한국어로 변환할 때 그대로 변환을 한 케이스죠. 이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3: 네네.
2: 오케이. 자, pla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저 뭐 해도 돼요? 뭐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출발했어요?
3: Can I?
2: Yes. Okay. So, can I do something? 그렇죠. 원래 can은 어떤 능력, 할 수 있다 라는 능력도 나타내지만 이거는 허락을 받을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 Yeah.
2: So, 뭐 해도 될까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 뭐 할 수 있을까요?
3: 똑같은
2: 이해되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So, 뭐 해도 되냐? 허락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저 너무 공부 너무 오래 했는데 아. 저 지금 아니면 이제 집에 가도 돼요?
3: 아.
2: 요거 한번 해보세요.
3: Oh, can I go home?
2: 이제?
3: Now?
2: Now? Can I go home now, right? So, how about this? 나 이 파이 먹어도 돼?
3: 파이?
2: 나 이 파이 먹어도 돼?
3: Can I eat this pie?
2: 그렇죠. No, you can'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3: 주로 right? 예문 보면은 네. 우리 항상 집에 가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주로 그렇습니다. Go home, eat this pie.
2: 집에서 뭐 파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3: 그러니까.
2: 네, 그렇습니다.
3: 반영하셔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2: 뭔가 noodles, pie 뭐 이런 것들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진심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go home now?
3: Can I go home now?
2: Can I eat this pie?
3: Can I eat this pie?
2: 자, 그리고 can I보다 더 예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글자 수는 똑같습니다.
3: 오?
2: 지금 뭐 쓰려는 줄 알아요? cry 하려고 그랬죠.
3: 예. cry는 안 돼요?
2: cry do that? I mean, 그런 의미로는 그렇게 보통 쓰지 않고요. 오, oh, yeah. You got it. May I do something? 얘는 격을 엄청 차린 케이스예요, 사실은.
3: 우리가 덩어리 표현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May I help you?
2: 맞아요.
3: 이거를 저희가
2: 알아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3: 2,000번 네, 배웠었어요. 2,000번.
2: 근데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3: 나오네요.
2: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린 아이가 Mom, may I? 이러면 귀엽긴 할 것 같아요.
3: 네.
2: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캐주얼하게 Can I?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Mom, can I play a video game?
3: Mom, can I play a video game?
2: Very nice. Okay.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숙제 맞췄니?
3: 아하. 여기서 지금 finish 느라고 했던 것 같아요.
2: 약간,
3: 그렇죠. 네. 우리가 did you 동사 원형인데 자꾸 right. 여기다가 과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2: 잦은 실수예요.
3: 네. did you finish? 너는 맞췄니? 너의 숙제를? Your homework 써주면 됩니다.
2: One word인가요?
3: Yeah.
2: Okay. Homework. 정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뭐 말 그대로 집에서 하는 work인 거죠. 그렇죠? 너에게 주어지는 집에서 해야 되는 homewor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것도 좀 신기한 게 미국도 똑같아요. 대학교에서는 숙제를 내준다고는 안 하잖아요.
3: 맞아요.
2: 과제를 보통 네. 내준다고 하죠. 그것처럼 얘도 대학교에서는 homework라는 말을 미국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3: 그렇다고 우리가 네. 말하는 레포트 그 리포트도 아니라면서요.
2: 그렇죠. assignment라는 단어를
3: assignment.
2: 이제 따로 주는데 아무튼 우리가

0: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홈워크. 오케이? 자, 과거에 뭐 했어? 여러분, 복습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do you가 아니라 뭐라고요?
1: Did you?
0: 동사원요. 과거엔 한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상태였으면 was I, were you 이렇게 비동사 과거랑 같이 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were you sad 이런 걸 쓴다든가, 뭐 was I mean 내가 못됐었니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right? 자, 하지만 오늘은 동사 원형 일반 동사를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 너의 일을 맞췄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맞췄어? 너의 일을?
1: Did you finish your work?
0: 그렇죠. Did you finish your work? 두 번째, 결정을 내린다라는 덩어리 표현 아세요? 결정이 뭐예요? 결정.
1: Decide?
0: 아, decision. 자, 이건 that's okay. 덩어리이기 때문에 새로 드릴게요. Make a decision.
1: Make a
0: Make a
1: decision.
0: decision. 이게 결정을 내리답니다. 그럼 해볼게요. 너 결정 내렸어?
1: Did you make a decision?
0: 그렇죠. Did you make a decision? I mean, 덩어리 표현을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1: 맞아요.
0: 하지만 계속 봤는데도 모르면 그건 정말 안 됩니다.
1: Yeah.
0: Okay? 자, 중요한 거. 아까 did you 뒤에 어떤 형태가 온다고요?
1: 동사 원형이요.
0: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공상시가 아마 살짝 finished
1: 예,
0: 라고 했던 것
1: 과거 한것 같아요.
0: 같은데, 그거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바꿔서 하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Did you finish your work?
1: Did you finish your work?
0: Did you make a decision?
1: Did you make a decision?
0: Very nice. 자, 본문 읽어볼게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1: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0: Very nice. 자, 두 문장 이렇게 트레이닝 했으니까 우리 또 피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2: Mom, can I play a video game? Mom, can I play a video game?
0: 오케이, okay, you guys. 세 번째 문장 나와 있습니다. 아, 숙제 거의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마지막에 하기 싫잖아요.
1: 시작부터 하기 싫을
0: 아,
1: 때
0: 그렇습니까?
1: 네, 아, 맞습니다.
0: 보통 이제 왜냐면 한 80%때 게임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왠지 80% 이제 더 마쳤는데 그냥 하면 안 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 일단 거의 아예 안 하진 않았네요. 거의
0: 그렇죠.
1: 거의 다 해가는 건데요.
0: 그렇죠.
1: 그렇죠? 자, 여기까지 끊어주면 될것 같고,
0: 오.
1: 나는 거의 다 done 했다. 난 거의 맞췄다. With it. 이거 사실 요건 잘 모르겠지만, 이시 이제 홈워크를 얘기한 거.
0: 오.
1: 이제 여기 거의 다니까 거의는 그죠? Almost죠. Almost. Almost 써주면 됩니다.
0: 스펠링 맞는 거죠?
1: 네.
0: AL MOST. I'm almost done. I'm done이 아니라 I'm almost done with it. Check it out. 맞습니다. 완전 끝난 건 아니고 거의 마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발음 제가 한 500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죠? Almost가 아니라 AL. 어떻게 발음했죠?
1: 좀 벌려줘야지, 이번 발음.
0: 아, almost. Almost. 자, AL. 말고 ALL도 마찬가지예요. 발음은 어차피 우리가 all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스펠링이 나오면 웬만하면 all에 가깝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So 제가 다시 두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Almost, almost. Yes.
1: Almost.
0: 그래서 I'm almost done. 자, done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다 마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다 맞췄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과거 동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마친 상태를 강조하고 싶을 때가 다죠, 사실은. 그렇죠? So, I, 뭐 예를 들어, I, 그때는 did를 쓰진 못하지만 I finished 이런 식으로 과거 동사 쓰는 게 아니라 I am 끝난 상태다. 상태를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So, done은 다 마친이라는 무슨 품사일까요?
1: 다 마친 상태, 형용사.
0: 형용사입니다. There you go. So, I'm done. 이렇게 하면 과거에 뭐, 어제 한 2시쯤 끝냈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나 지금 마친 상태다. 현재. 자, 그리고 비슷하게 형용사 다른 게 있죠. 뭘 써도 될까요?
1: 뭐가
0: 형용사로.
1: 있을까요? 형용사로.
0: F로 시작하는 거 아까.
1: Finished.
0: Go ahead. Finished.

0: 오케이. 자, 이것도 finish. 여기까지만 쓰면 동사인 거예요.
1: 예.
0: So, 그러면 제가 동사를 써서 I finished. 이렇게 하면 나는 과거에 끝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말은 되지만 형용사로 바꿔서 I am finished. 이렇게 하게 되면 나 지금 다 마친 상태야. 할 거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는 느낌이에요.
1: 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처음에 우리 요 전문장이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잖아요. Are you finished?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그쵸? 너 과거에 끝냈니? 라고 물어봐도 되고 너 지금 끝낸 상태니? 사실 저는 두 번째 게 더 느낌이 괜찮은데요.
1: Are you finished okay. your homework?
0: Right, right.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과거 동사도 물어볼 수도 있고 현재형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게 옵션이 생겨요.
1: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쵸? 넓어지네요. 네,
0: 방금 상훈 씨 얘기한 거 너무 좋았습니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너 과거에 끝냈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현재형으로 Are you finished? 물어봐도 되고. 오케이?
1: Okay? Yeah.
0: 자, so 아무튼 done, finished 이런 것들은 형용사로 다 마친 상태를 강조한다. 자, 그리고 I'm done. Are you done? She's done. 아, 좀 심심해요.
1: 아, 그렇죠.
0: 도대체 뭘 다 마친 상태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done까지 쓰고 끝내지 말고 뭘 써요?
1: With.
0: Yes. With something. 이렇게 하면 뭔가를 다 마치다.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역을 해서 뭐를 다 마친 상태다라고 느껴주는 걸 더 좀 좋아하는데 So I'm almost done. 여기서는 거의 마친 상태예요. 무엇을?
1: With it.
0: With it. 그것을. 그렇죠. 자, 그러면은 be done with. 요거 한번 문장 두 개 만들어 볼게요. 저요. 제 숙제를 마친 상태예요. 다 마친 상태예요. 현재로.
1: I'm done my, with my homework.
0: 그렇죠. I'm done with my homework. Right? 자, 이거 해볼까요? 저희는
1: 네.
0: 저희는 모든 걸 마친 상태예요. 어떻게 할까요?
1: We are done with everything.
0: 그렇죠. We are done with everything. Alright? 이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창호 씨 집에 뭔가 공사를
1: 네.
0: 인테리어 공사를 딱 하려고 왔다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때
1: yeah.
0: Okay, we are done with everything.
1: 아,
0: 괜찮죠, 느낌?
1: Yeah.
0: Alrigh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gain, 이런 거 with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우 저는 항상 헷갈리는데요. 만약 헷갈리신다. 그 얘기는 예문 안 써본 겁니다. 그냥. 오케이? 자, 요거 해볼게요. I am done with my homework.
1: I am done with my homework.
0: We are done with everything.
1: We are done with everything.
0: 그렇죠. 자,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almost done with it.
1: I'm almost done with it.
0: 오, 발음 좋았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하나 yeah. 나왔습니다. 미션이에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했었던 문장. 다 마칠 때까지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사실 요거를 해석하기가 좀 꽁상시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0: 그럴 수 있어요. 확장형 뭔가가 들어가거든요.
1: Yeah. You can play it. 너는 그것을 플레이하면 안 돼.
0: 아, 발음까지 이렇게 좋게 해요?
1: You can. you can play it.
0: 네.
1: 안 돼. 뭐뭐 할 때까지. Until you are 마칠 때까지. Finished.
0: 일단 가보세요.
1: Yeah.
0: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And what else?
1: Yeah.
0: What else? 그거 말고 딴 것도 뭐 쓸 수 있어요.
1: Yeah.
0: We just did it.
1: Done. You're done.
0: Uh-huh. Okay. All right. So now we have two options, right? Okay. Let's read it. You can't play it until you're finished or done. 둘 중에 길이 때문에 done을 했지만 yeah. Finished 맞다 안 맞다?
1: 맞다.
0: 이것도 된다. 자, 다 마친. Again, 상태를 강조하는 형용사를 쓴 겁니다. 또 이게 형용사란 걸 알 수 있는 거. 그 바로 앞에?
1: 비동사와 함께
0: yes!
1: 써져요.
0: 그렇죠. 형용사는 이제 비동사와 함께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뭐 증거 같은 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문장을 못 만든 이유는
1: 네.
0: 결정적 이유는 뭐뭐까지를 잘 아직 못 써서 그래요.
1: 네.
0: So,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느낌 괜찮죠?
1: 맞아요.
0: You can't play it. Play the game, right? So, 그 게임, 너 플레이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자, 근데 여기서 하면 문장이 너무 짧아서 심심해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누가 뭐 할 때까지 라는 것을 쓸 때, 뭘 수 없다?
1: Until.
0: Until. 그리고, you are done은 뭐예요? 뭘까요?
1: 네, 너가 숙제를 마칠 때까지.
0: 마칠 때까지. 그거는 평소문입니다.
1: 그렇죠.
0: Alright.

0: So, until 평소문. 이렇게 넣어버리면 평소문 일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얘 말고 평소문 말고 시간을 나타내도 돼요. Until 7. Until 뭐 아니면 날짜 뭐 Until Monday, something like that. 근데 오늘은 그렇게 단순한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떤 상태일 때까지 전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Until you are done이라는 평소문 나올 때까지 너 플레이 못해.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gain.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패턴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기본 뼈대 패턴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것 중에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왜냐면 문장이 거의 두 배가 될수 있거든요. 얘도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잘 가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틀려도 됩니다. 해볼 거예요. 나 기다릴 거야. 네가 다 마칠 때까지. 자, 보세요. 나는 기다릴 거야. 써버려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네가 다 마친 상태일 때까지. 이거 그냥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 네. 네.
0: 자, 나눠볼게요. 나 기다릴 거야.
1: I will wait
0: I will wait. 네가 done 될 때까지.
1: until you are done.
0: 아, 이거 연결 가능해요?
1: I will wait until you are done.
0: 그렇죠? I will wait until you're done.
1: Forever.
0: Forever. 약간 무서운데요? 엄청 긴 문장이 또 됐고요. 자, how about this? 계속 달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 제가 상훈 씨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1: 네.
0: 퍼스널 트레이너인 거예요. 짐에서.
1: 피지컬로.
0: 네.
1: 예.
0: 그래서 계속 달리세요. 어떻게 할까요?
1: Hey, keep running
0: 내가 돌아올 때까지.
1: until I come back.
0: I come back. 자, 그럼 다시 한번 조금 더 와, 이런 느낌으로.
1: Hey, keep running until I come back.
0: Beautiful job. 느낌 와요?
1: Yeah.
0: Yeah. Until 뒤에 나와 있는 것들. You are done.
1: Yeah.
0: And I come back. 얘는 평소문이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I will wait until you are done.
1: I will wait until you are done.
0: Keep running until I come back.
1: Keep running until I come back.
0: Very nice. Okay. 자, 그리고 요것도 가보도록 할게요. You can't play it until you are done.
1: You can't play it until you're done.
0: Alright. 자, 참고로 요거는 조금 더 추가적이긴 한데요. Until 뒤에 나오는 평소문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일지라도 will 같은 거 넣지 마세요. Okay? I will, 뭐 you will be done 이렇게 쓰지 마세요. Okay? 자, 요렇게 또두 문장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I'm almost done with it. I'm almost done with it. 'You can't play it until you're done.'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Mom, can I play a video game? Mom, can I play a video game?
2: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0: I'm almost done with it. I'm almost done with it.
2: You can't play it until you're done. You can't play it until you're done.
0: 알라이트 유 가이즈, 미션 문장 안에 있는 녹아있는 우리 패턴들을 활용해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이왕이면 억양, 표정 이런 거다 활용하세요. 오케이? 자, did you do something? 이건 심지어 복습이니까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이거. Did you do something? 갑니다. 너 숙제 마쳤니? 넌 너의 숙제를 끝냈어?
1: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0: 너 너의 숙제를 마친 거야?
1: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0: That's right. That's right. 요렇게.
1: Go your room.
0: Go to your room. 근데 방금 하면서 바로 뭔가 쎄해서 바로 고쳤잖아요. 네,
1: go your room이 안 맞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조금만 시간 주시죠. Give me a second 해주셨으면 제가 바로
0: Oh, I'm sorry.
1: Go
0: I'm sorry. I will. 이제부터 그럴게요. 자, 나. 너일 마쳤어? 넌 너의 일을 마쳤니?
1: Did you finish your work?
0: 너일 마쳤어?
1: Did you finish your work?
0: 그죠? Did you finish your work? 세 번째. 너

0: 결정했어? 결정 내렸니?
1: 결정 내리다. Make a decision.
0: Yes.
1: Did you make a decision?
0: 당신 혹시 결정을 내렸나요?
1: Did you make a decision?
0: And there you go. 이렇게 다 지금 보세요. Make 이런 것들 finish.
1: Yeah. 동사 원형이죠.
0: 두 번째 until. 얘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나눠서 해도 돼요. 이건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내가 다 마칠 때까진 하면 안 돼. 자, 나눌게요.
1: 네.
0: 넌 그걸 플레이하면 안 돼.
1: You can play it.
0: 네가 다 마칠 때까지.
1: Until you are done.
0: 그렇죠. 너 이거 합쳐서 한번 해보실래요?
1: You can play it until you are done.
0: 오, 좋아요. You can play it until you are done. 두 번째, 네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릴게. 기다릴 거야. 그렇죠? 나는 기다릴 거야.
1: I will wait.
0: 네가 다 마칠 때까지.
1: Until you are done.
0: 그렇죠. I will wait until you're done. 세 번째 가볼게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달리세요. 트레이너인 겁니다. 계속 달리세요.
1: Keep running.
0: 제가 돌아올 때까지.
1: Until I come back.
0: 아, 아주 좋습니다. 지금 합쳐서 보면 keep running.
1: Until I come back.
0: Alright. Very, very nice.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 Yeah. Alright.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상호 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숙제 마쳤니?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너 일 마쳤어? Did you finish your work? 너 결정했어? Did you make a decision? 내가 다 마칠 때까진 하면 안 돼. 다 마실 때까지 게임하면 안 돼. You can't play it until you're done. 내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릴게. I will wait until you are done. 제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달리세요. Keep running until I come back.
0: Alright, 이렇게 모든 거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해결!
2: Mom, can I play a video game?
3: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2: I'm almost done with it.
3: You can play it until you're done.
2: Really?
3: Yeah.
2: All right.
3: Oh, finish the homework. 됐다.
1: Okay, 여러분.
0: Oh, yes.
1: 수고하셨습니다.
0: We made it. All right. 자, 그러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게 켜졌니?
1: 아.
0: 그게 켜졌어? 자, 켜지는 거는 무슨 on이죠?
1: Turn on.
0: Turn on. Right. So, did it turn on? Did it turn on?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Until 뒤에 평소문을 넣을 거예요. 자,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걸어. 아, 요것도 퍼스널 트레이너의 느낌이 좀 드는데.
1: 예, 네. 그래도 뭐 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0: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걸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네,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윤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또 일상 영어를 배웁니다.
0: 그렇죠. 굉장히 랜덤하기 때문에 정말 다각도로 막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1: 네.
0: 자, 제목이 여름방학은 왜 이리 짧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situation.
1: 네.
0: 이상하게 놀 때 항상 뭔가 시간이 빠르지 않아요?
1: 항상 그렇죠.
0: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뭐 4박 5일 이런 데 놀러 가도
1: 진짜 like 눈 깜짝할 새
0: 진짜로요. 예.
1: 그 눈 깜짝할 새 이런 거 영어 표현 혹시
0: 뭐,
1: 있어요?
0: In the blink of an eye.
1: 아, blink of 네. an eye.
0: In the blink of an eye.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할 수.

0: 경우가 있죠. 네. 아무튼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아무튼 요거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네.
1: 가봐야죠.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 볼게요. 어휴, 나 지금 엄청 우울해.
1: 여름방학이 끝나가서 우울한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울한 거. 뭐, 여러분들 단어 몇개 떠오르는 거 있나요?
1: 네네.
0: 자, 두 번째 미션 보면, 집에 가서 계약 준비해야겠어. 와우.
1: 와, 이거 약간
0: 네.
1: 지금 머릿속에 제가 조금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0: 어?
1: 준비하다. 아, 요거 여러분들도 지금 막 머릿속에 좀 이렇게 아는 단어들을 막 조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0: 네네네.
1: 한번 이렇게 뱉어보시죠, 같이.
0: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요거 어떻게 꽁상시 보내볼까요?
1: 일단 꽁상시가 한번 뱉어줄 겁니다.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1: 도전합시다.
2: 도전합시다. I can't believe the summer break is over.
1: 그치. 이거 여름 휴가 이게 브레이크 된 거잖아.
2: The summer break is
1: 아,
2: finished. It's over.
1: 오버.
2: I can't believe it.
1: 그러니까, 아우, 나 지금 엄청 우울해.
2: Huh?
1: 아휴, gosh, I'm so depressed. 아, 맞지.
2: So am I.
1: 아, 너도 그래?
2: Me too.
1: 집에 가서 계약 준비해야겠어.
2: Huh?
1: 집에 가서 계약 준비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I will go to home and get ready to school. 좋았지?
2: Oh, get ready for school.
1: For, 야.
2: You're going home
1: Yeah.
2: now?
1: Yeah, get ready.
2: Well, go quick. Go.
1: 아, 아쉽다. 나도 아쉬워.
0: 어, you know what? I am so proud of our 공상C.
1: 이 모든 게다 우리 마스터
0: 네.
1: 유진 쌤
0: 아.
1: 그리고 나아가 우리 EBS 덕분입니다.
0: 아, 본인 덕도 좀 있잖아요.
1: 예?
0: 본인 덕도 좀 있고.
1: 아니야.
0: 아, 그렇습니다.
1: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0: 아,
1: 숟가락
0: 아닙니다.
1: 하나 얹어서
0: 에,
1: 먹는 거야.
0: 아, 근데 오늘 especially 잘한 것 같습니다. 에, 이제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방송 중간에 막 영어를 하는 거막 들어보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와, 이건 좀 아닌데 싶었는데
1: 네. 네.
0: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즉흥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없이 많이 하세요.
1: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좀 해보셔야 되고,
0: Right.
1: 나 이거 알아 하고는 안 하시는 것보다 자꾸, 주변에 이제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0: That's right.
1: 혼자라도 좀 연습해보세요.
0: 맞아요.
1: 하시면서나,
0: 그럼요.
1: 예, 네, 왜냐면 제가 외국에 최근에 두번 나갔다 오면서 일부러
0: Yes.
1: 영어를 좀 많이 써봤더니, 확실히
0: 네네네.
1: 좀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0: 그렇죠. 상상하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1: 전혀 달라요. 진짜 몇번 깨지고
0: Yes.
1: 왔죠.
0: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상시는 여전히 전치사, 관사 이런 거 굉장히 마이너한 거는 실수가 여전히 계속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로 안 해보고 틀리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can't believe the summer break is over. Gosh, I'm so depressed now. So am I.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은 조금 길어요. 예. 아, 여름방학이 끝났다니 믿을 수가 없네. 여름방학이 좀 금방 가죠, 느낌이?
1: 아, 짧아요.
0: 아, 짧죠.
1: 네. 자, I can believe. 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무엇이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여름방학이 끝났다니.
0: 아,
1: It's
0: 맞습니다.
1: over. 자, 여름방학은 여름 summer.
0: 여름 썸을.
1: 방학, vacation.
0: 정말 억지로 좀 이렇게 요렇게 날씬하게 쓴것 같기도 한데
1: 그러게요. 여기가 원래 길어야
0: 약간
1: 되는데요.
0: vacation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긴 해요.
1: Summer vacation.
0: 그러면은 상훈 씨는 여태껏 이제 뭐 예를 들어 영어에 노출이 됐다면
1: 네.
0: 여름 방학, 학교에서 여름 방학이라고 하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본 거
1: 무조건
0: 거네요.
1: summer vacation 썼던 것
0: 무조건.
1: 같아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번 오픈해서 볼게요. I can't believe the summer vacation is

0: 오케이, check it out.
1: 네, 저는 조금 다른 걸 썼죠.
2: Summer break?
1: 네,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일단은 우리가 break라고 하는 게 휴식 기간인 거는
2: 맞아요.
1: 알고 있잖아요.
2: 우리 요즘에 뭐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break time이 있어요.
1: 맞습니다. break time.
2: 3시부터 5시까지 보통.
1: 저 그때 잘못 간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
2: 배가 제일
1: 애매하게
2: 고픈데.
1: 그러니까 제때 맞춰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so summer break 여름 방학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약간 move on 하기 전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summer가 아니라 발음 어떻게 해요?
2: Summer.
1: Yes, summer.
2: Summer.
1: 그러니까 M이 두개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summer에 가깝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두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Summer, summer.
2: Summer.
1: 좋아요. 자,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 돼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Summer break, summer recess 라는 단어도 있고요. Summer vacatio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2: 요건 무슨 뜻이에요? 리세스?
1: 이것도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제 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이걸 가장 많이 썼어요. Summer
2: summer break.
1: break라는 단어. 그런데 이거는 학교 위치에 따라서 recess를 쓰는 것도 있고요. vacation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의 경험에 의하면 summer vacation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제일 안 쓰는 편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영어를 다른 나라 쪽에서 이제 흡수해 온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summer vacation, break, recess, they're all fine. Alright, so 이런 단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아마 한국에서는 방학이 한달 정도 되지 않나요? 한달 조금
2: 그렇죠, 그렇죠.
1: 남짓?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두 달이에요. 대신에 겨울 방학이 엄청 짧습니다. 한 일주일이래요, 막. 1,
2: 우리는
1: 2주.
2: 또뭐 겨울방학이 한달 보름이 넘죠.
1: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다른 점.
1: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렇다니 믿을 수가 없네. 믿는 게 뭐죠, 우리?
2: Believe.
1: Believe, right. So, 우린 그걸 할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I can't believe. Can't 뒤에 동사 원형 오면 할수 없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뭐를 믿을 수 없다? 뒤에 문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평소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평소문이에요?
2: The summer break is over.
1: 그렇죠? 자, 이거 자체가 The summer break is over. 끝나 있다라는 거가 아예 평소문이죠.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믿을 수 없네. 이런 느낌으로. 너가 스무 살이니? 너 완전 아기 때 봤는데? 이러면서 네가 스무 살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할까요?
2: I can believe you are 20.
1: 그렇죠. I can't believe you're 2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야,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거 믿을 수가 없어, 벌써? 이런 느낌.
2: Oh, I can believe today is Monday.
1: Exactly. I can't believe today is Monday. Right? Okay. So, 요거를 이 정도에서 나누면 될것 같고요. 할 때는 믿을 수 없어이기 때문에 억양 표정 살려야 됩니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와, 요런 느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I can't believe you're 20.
2: I can't believe you are 20.
1: I can't believe today is Monday.
2: Oh, I can't believe today is Monday.
1: Beautiful.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I can't believe the summer break is over.
2: I can't believe the summer break is over.
1: Alright. 자, 그러면서 핵심 문장이 들어가죠. 나 지금 엄청 우울해. 이러면서. 더 놀고 싶은데.
2: Yeah. 이게 제가 왕초보 시절, 아, 지금도 왕초보지만,
1: 네.
2: 초창기 진짜 더 초보 시절에는 글룸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
1: 오히려 그
2: 우울하다는
1: 단어,
2: 저희는
1: 오케이,
2: 글룸이.
1: 오케이, 글루미.
2: 근데 요거는 약간 뭔가 우리가 다운된 느낌을 주는 거 같아. 우울하고. 약간 업셋보다도 조금 더. 업셋 기분 상한 거잖아. 그거보다도 조금 더 뭔가 우울한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1: 오케이,
2: 디프레스드를 써주면 돼요.
1: 오케이. 이게 스펠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써주세요. 느낌대로?
2: 네.
1: 느낌대로.
2: 디프레스.
1: P 하나예요?
2: 예.
1: 오케이. 이제는 트릭이 잘안 걸리는 것 같아요.
2: 프레스하는 거죠. 밑으로 프레스하는 느낌.
1: Man,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gosh, I'm so depressed now. 스펠링 완벽합니다. Yes, 정말 상훈 씨 말대로 depress라고 하는 거 뭔가 이렇게 꾹꾹 누르듯이 그렇죠? 프레스 돼 있는 그런 기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상훈 씨는 구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depressed가 있고 depressing이 있는데, depressed, depressing. 둘다 사전을 찾으면 우울한으로
2: 네.
1: 나오니까, 그럼 뭐

0: 아무거나 둘 중에 쓰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직역 버전을 더 가져왔어요. Depressed는 우울한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따지면
1: 우울함을 당한 거, 느낀
0: 그렇죠.
1: 거죠.
0: 당한 거죠. Very nice. Alright. So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저는 I'm depressed인 거예요. Okay? However, depressing은 또 우울한.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직역을 하면 우울하게
1: 만드는.
0: 만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excited, exciting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0: Exactly. 이것도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나중에 컨셉이 확실하게 잡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험 점수를 F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럼 그 사건이 depressing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뭐다? 그거를 받은 나는
1: Depressed가 된 거예요.
0: depressed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So 뭐가 됐든 depressed or depressing 둘다 형용사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비동사, 형용사 같이 쓰게 되죠.
1: 뭐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 조금 첨언을 하자면, 뭐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ED, 당한 게 당한 상태가 ED를 많이
0: 그게
1: 붙이고,
0: 맞는 거예요.
1: 그래서 느, 니긋, 당한 요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0: 어제도
1: 이러면 안 까먹더라고요.
0: 항상 D가 들어가진 않지만
1: 아, 그래요?
0: 그렇지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 Depressed,
0: 당했다,
1: excited.
0: depressed 했다. 오케이. 나중에는 이런 생각 아예 안 해도 자동화가 될 겁니다. 처음에만 그런 거예요.
1: 예, 저도
0: That's
1: 처음에
0: good.
1: 그랬다니까. 지금 제가 좀 외웠잖아요.
0: Definitely. And then there are some similar expressions here. Okay? Blue and down. 요런 것들도 좀 슬프고 좀 침울하고 요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가 더 오히려 사용 빈도가 꽤 높아요. 얘가 더 무난할 정도고, 그리고 우울한 정도가 얘가 조금 더 세다라고 할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1: 그러면 그
0: 같아요.
1: 글루미 그거는 형용사
0: 글루미도
1: 그냥?
0: 가능한데요.
1: 네.
0: 글루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거는 포에틱한, 좀 시적 느낌도
1: 아,
0: 있고
1: 그래요?
0: 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oh, I'm so, I feel so gloomy. 이런 말을, 말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So 이것저것 헷갈린다? 저는 추천하는 건 depressed입니다.
1: 디프레스.
0: Okay? Alright. 자, 그리고 우리 많이 쓰죠. 감탄사 같은 걸로. 못 썼죠?
1: Gosh.
0: Gosh, right? Okay.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Oh my goodness, Oh my God.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한 이유는 할때 장난스럽게라도 흉내를 내서거든요. 그래서 얘도 Gosh 이런 식으로 안 가면 엄청 어색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낙제한 거를 영어로 동사로 뭐라 그래요? 실패했다라고 하죠.
1: 아, fail.
0: Fail. So I failed the 무슨 시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그 시험 fail 했어. 해볼게요.
1: Gosh, I failed the test.
0: 그렇죠. Oh, gosh, I failed the test. How about this? 나는 내 일자리, job이라고 하죠. Right? 나 job이 너무 싫어.
1: Gosh, I hate my job.
0: 그죠? Gosh, I hate my jo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You know what I mean? 둘다 느낌 자체가 하는 한숨이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같이 살려줘야 됩니다. 표정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도전해볼게요. Gosh, I failed the test.
1: Gosh, I failed the test.
0: Gosh, I hate my job.
1: Gosh, I hate my job.
0: 본문해볼게요. Gosh, I'm so depressed now.
1: Gosh, I'm so depressed now.
0: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can't believe the summer break is over. I can't believe the summer break is over. Gosh, I'm so depressed now. Gosh, I'm so depressed now.
0: 자, 다음 문장입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 하면서 가장
1: 역사상 가장 짧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나도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 Yeah,
0: 네.
1: 요거는 그죠. 나도 그렇다. So am I 써주면 되죠, 그죠.
0: 아세요, 이거?
1: 좀 어렵게 제가 생각을 한번
0: Do?
1: 해봤습니다.
0: 오케이. 자, 이거는 사실 문법책을 좀 공부해보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뭐 거의 팩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again, 다른 게 아니라 안 써봐서 문제인 건데, 자, 우리 보통 나도 그래, 그럼 뭐, me too.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자, 일단은 맞는지 주어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비워두기가 애매하기는 했어요. 자, 일단은 I가 뭐예요?
1: 나.
0: 나예요. 근데 이게 주어인가요? 아니면 목적어의 모양인가요?
1: 지금은 목적어인가 봐요. 아니죠, 나네요.
0: 그쵸,
1: 주어네요,
0: 주어죠.
1: 주어.
0: 그죠? 목적어는 이제 me니까, right? Okay.

0: That's okay.
1: 왜 기본적인 걸왜 물어보셔서 헷갈리게 하세요?
0: 아니, 그러니까 기본을 또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so am I는 해석을 하면 나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이러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데 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1: 갑자기
0: 네.
1: 요 문장 구조가 궁금해졌어요. I am도 아니고 MI네요.
0: 그러니까요. So am I. 이게 여러분 문법책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뭐냐면 so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이렇게 나오면
1: 네.
0: 앞에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때, so am I라고 쓸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비동사 썼죠?
1: 네.
0: 이 so am I를 쓸수 있으려면, 이 앞에 문장에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1: 그렇겠네요.
0: 아까, I do depressed라고 했나요?
1: I am
0: am
1: so depressed.
0: depressed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그렇게 비동사가 있는 거를,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so am I라고 받아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행복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1: I am happy.
0: 거기 비동사 들어갔죠?
1: 응.
0: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형은, I'm so happy, I'm happy. 이랬어요.
1: 오.
0: 그럼, 나도 행복해. 그럼 어떻게
1: So
0: 할까요?
1: am
0: So am
1: I.
0: I 쓸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I'm sleepy. 이랬어요. 상우 씨도 졸린 거야.
1: So am I.
0: Exactly.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될수 있는 이유는 앞에 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1: 그러면 뭔가 I can이나 I do 같은 게 들어가면
0: 그런 거는
1: so do
0: so do
1: I.
0: I. Yes.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일단은 얘가 가장 쉬운 케이스고요. 나중에 응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럼 예를 들어서 너도 마찬가지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So
1: So are you.
0: exactly.
1: 좀 어색하지만 맞는 구조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우 you're good looking. you're handsome. 이랬을 때
1: So aren't you?
0: 잠깐만요. 그
1: 아,
0: 좀
1: 죄송합니다.
0: 부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1: So are
0: So are
1: you.
0: you. 이렇게 하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응용이 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의 시작은 So am I. So am I. 얘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문법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거 사실은요. 응용을
1: 그러네요.
0: 할수 있으니까.
1: 네.
0: 그렇죠? So again, I am depressed too.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So am I.
1: So am I.
0: Alright,
1: 그럼
0: and
1: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만약에 가면, but I'm not I는
0: 이거는
1: 뭐,
0: 상황에 따라 좀
1: 아,
0: 다를
1: 또
0: 수
1: 달라요?
0: 있는데요. Neither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걔는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지 않아라는 표현, you know,
1: 네.
0: 나중에 한번 건드려 볼까요?
1: 좀 배워,
0: 네,
1: 가르쳐
0: 알겠습니다.
1: 주세요.
0: 머리가 좀 아플 수는 있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so am I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감동했어요. 여기저기 전치사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계약 준비를 해야겠다.
1: 그러니까 뭐할 거야 라는 의지가 좀 강했으면 I will go 해도 되지만 가는 게 좋겠어 느낌으로 해서 I should go
0: 가는
1: 했고요.
0: 게 좋겠네.
1: 그리고
0: 그쵸?
1: 아 꽁상 씨가 실수한 게 자꾸 go to를 너무 좋아해요.
0: 아,
1: I
0: 그쵸.
1: should go home 이거 to 붙이면 안 되거든요.
0: 네네네.
1: 자 나는 집에 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get ready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어. 뭐를 위한? 학교를 위한.
0: Yep.
1: 그렇죠?
0: 그럼 홈을 하겠습니까?
1: Yeah.
0: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So, to home이라고 계속 실수가 났는데 그냥 잘라버리고 to는 So,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Check it out. 자, 사실은 글쎄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go to home이라고 해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1: 아하.
0: 왜냐면 이 home 자체가 집이라는 명사도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동사와 함께 섞었을 때 이렇게 부사로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혹은 집에 라는 말투가 이미 되기 때문에 뭐 앞에다가 다른 전치사 to라는 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집에 간다는 그냥 go home이구나 아니면은 뭐 집에 오다 come home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to 넣지 않기 느낌 맞나요?
1: 맞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한번 해볼까요? 그냥 home으로 집에 와 그럼 어때요?
1: Oh, go,
0: come 집으로 와
1: home.
0: come home 집에 일찍 와 그럼 어떡할까요? 집에 일찍 와 하면 어떡할까요?
1: Come home early.
0: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아, 나 집에 가야 돼. 그럼 어떡할까요? 나 집에 가야 돼.강하게. 아, 나 가야만 한다.
1: I have to go home.
0: 그렇죠. I have to go home. 이거는 그냥 응용해서 go home이라는 걸 덩어리로 많이 써보라는 말이에요. 그냥. 오케이? So, 왜냐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이제 더 이상 홈 앞에 투를 안 붙이게 되는데 상훈 씨도 꽤나 많이 한 편인데도 여전히 실수가 나거든요.
1: Yeah.
0: Yeah, so you need more practice, obviously, right? 읽어볼게요.

0: home.
1: Come home.
0: I have to go home.
1: I have to go home.
0: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have to를 써도 돼요. 아, 나 집에 가야 한다. 나 빨리 가야 돼. 이럴 수도 있지만 have to보다 조금 더 가볍게, 아유, 가는 게 좋겠네. 약간 부드럽게 말투로 바꾼 것뿐입니다.
1: I will go home도 되죠?
0: I will go home. 갈래? 이런 식으로 의지를 강하게 말할 수도 있죠. 이거는 사실 주관적인 겁니다. Alright. 자, 그리고요. 우리 요거 너무 중요해요. 나 학교 계약 준비해야겠어. 이거는 엄청 의역을 한 거고요. 네, 의역을 한 겁니다. Get ready for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역을 하면 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Get ready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계약 준비한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일요일 날, 월요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써도 되는 말이긴 해요.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얘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응용도 할수 있게. Get
1: 네.
0: ready for something 하면, 그게 뭔진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Get ready for something. So, for example, school 말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나 회사 갈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 you know what?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한번 해보세요. 상우 씨가, 일갈 준비해. 일갈 준비해. 늦겠다. 늦겠어.
1: Hey, hey, honey. Get ready for work.
0: 그죠? 잠깐만, 너무 내보내는 거
1: 아,
0: 아니에요? 그죠?
1: 죄송해요.
0: Get ready for work. Alright, how about this? 하자라는 말투를 넣어서, 야, 학교 갈 준비하자. 어떻게 할까요?
1: Let's get ready for
0: 그렇죠.
1: school.
0: Let's get ready for school. 뭐, brothers, 뭐, sisters끼리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Okay. 자, 그러면은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1: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am I. So am I.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0: 자,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 can't believe the summer break is over. I can't believe the summer break is over.
2: Gosh, I'm so depressed now. Gosh, I'm so depressed now.
3: So am I.
2: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0: 오케이, okay,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으로 하는 입영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패턴이라기보다는 감탄사죠.
1: 네.
0: 그래서 어휴, 이건데 여러분 연기하셔야 돼요. 쑥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갈게요. 나 지금 엄청 우울해.
1: Gosh, I'm so depressed now.
0: 저 지금 엄청 우울해요.
1: Gosh, I'm so depressed
0: 오케이,
1: now.
0: 엄청 우울함이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나그 시험 떨어졌어. 실패했어.
1: 실패했어. Oh gosh, I failed the test.
0: 저그 시험 떨어졌어요.
1: Gosh, I failed the
0: 그렇죠.
1: 테스트.
0: Gosh,
1: Oh my
0: Oh my
1: gosh.
0: gosh.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고요. 자, 하나 더. 나는 내 일이 싫어.
1: 투마로 가시는 게 아니고 마이 잡이 싫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Gosh, I hate my job.
0: 나는 나의 일이 싫어.
1: Gosh, I hate my
0: 그렇죠.
1: job.
0: 이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Get ready. 준비하는 거죠. But for something, right? 가보겠습니다. 나 집에 가서 계약 준비해야겠어. 제가 나눠 드릴게요.
1: 네.
0: 나 집에 가는 게 좋겠어.
1: Oh, I should go home
0: 그리고 준비하는 게 좋겠어. 학교를 위해서.
1: and get ready for
0: 그렇죠.
1: school.
0: 좀 길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But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처음 입영적 할 때는 잘라서 하시는 거
1: 네.
0: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준비해. 한마디로
1: 아.
0: 출근 준비해.
1: Hey, hey, get ready for work.
0: 일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1: Get ready for
0: Get ready for work. 옷도 입고 밥도 먹고 기타 등등, right? 자, 하나 더 할게요. 하자라는 느낌 살려서 학교에 대해 준비하자 혹은 학교 갈 준비하자.
1: Hey, let's get ready for school.
0: 학교에 대해서 준비하자.
1: Let's get ready for
0: Let's get ready for school, kids. 요런 느낌 아시겠죠? Alright, 좋습니다. 이렇게 입영자 패턴 한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아휴, 나 지금 엄

0: 엄청 우울해. Gosh, I'm so depressed now. 아휴, 나그 시험 떨어졌어. Gosh, I failed the test. 아휴, 난 내일이 싫어. Gosh, I hate my job. 나 집에 가서 계약 준비해야겠어.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일에 대해 준비해. 출근 준비해. Get ready for work. 학교에 대해 준비하자. 학교 갈 준비하자. Let's get ready for school.
1: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해결!
2: I can't believe the summer break is over.
0: Gosh, I'm so depressed now.
2: So am I.
0: I should go home and get ready for school.
2: It's a good idea. Me too. See you later.
0: See you later. 오케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1: 항상 정말 노력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0: 뭐 참고로 우리 부모님들은 축하드립니다. 네.
1: 왜요, 왜요?
0: 여름방학 끝나서.
1: Congratulations. 자, 그렇다면 우리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0: 네.
1: 할게요. 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걸어라고
0: 아.
1: 했습니다.
0: Keep
1: 그쵸?
0: ing 하는 거잖아요, 그죠?
1: 계속 걷는 거, 계속 걸어라 그러면 keep
0: Working.
1: walking.
0: 아,
1: walking.
0: working.
1: 발음 주의해야 돼요.
0: 큰일 납니다.
1: keep walking. 자, 그다음에 until 하면 언제까지였죠?
0: 네.
1: until 내가 돌아올 때까지
0: I come
1: I
0: back.
1: come back. So keep walking until I come back이 정답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get ready for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일에 대해 준비하자. 이게 의역하면 출근 준비하자. 일에 대해서 준비하자.
0: 하자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핵심입니다. 오케이. 정답 아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EBS 이왕초 고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윤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수요일 또 직업 영어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떤 직업군이 또 이렇게 들어올지 저는 좀 약간 기대가 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은 제목이요. 10살 정도면 이런 선물 괜찮지? 라고 해서 여자 조카의 선물을 사러 간 situation. 그 얘기는 그 약간 기프트샵 같은 데서 일하는 분이 뭔가 조언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1: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직업이 왜요? 여자 조카인 줄 알고.
0: 아, 그게 직업이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어린 친구들 선물을 사줘봤어요?
1: 아유, 많이 사주죠. 저희는 뭐 조카만 8명이에요. 아까 제 와이프 와. 조카가 6명. 네네네. 제 조카가 2명.
0: 와. 그럼 네. 어떻게 보통 뭐 이렇게 뭘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캐시. 캐시입니까?
1: Yeah.
0: 아, 참, 참. 아,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데, 이게 또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1: 의미 있는 선물 주고 싶어 하죠.
0: 의미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여자 조카를 위한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1: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자 조카, 그냥 조카는 아시는데 여자 조카에 대한
0: 그러니까 남자
1: 단어를
0: 조카는
1: 뭔가
0: 아는데 여자 조카를
1: 네,
0: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그거를
0: 단어를.
1: 뭔가 약간 함정으로 두신 게 아닐까
0: 맞아요.
1: 싶어요.
0: 왜냐면 미리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조카를 이러지 성별을 굳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여기다가 쓴건 일부러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요. 10살이에요.

0: gift my niece.
1: For your niece?
0: For my niece.
1: Okay. How old is she?
0: 아, 몇 살이냐고? 10살이에요. 그렇지만 인형은 안 좋아해요. She is 10, but she doesn't like dolls.
1: Oh, she doesn't like dolls.
0: Yeah.
1: Get her this instant camera. Instant camera.
0: Camera is expensive.
1: Girls love these.
0: This one?
1: Yeah, girls love these instant cameras. Get her one of those.
0: 인스턴트 카메라라고요? 인스턴트 카메라는 뭐야?
1: An instant camera. The girls love them.
2: Oh my goodness. 한번 갈까요? 이거? 아, 다섯 개. 두 개로도 부족합니다. 아, 오늘. 아, 잘해줬어요. 저는 굉장히 오늘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저 이런 거 말씀 좀 항상 드리고 싶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문장을 말하다가 실수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보통 뭐 하냐면, never mind, 이래요. nothing, 이래요. 그러니까, 아, 그냥 말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embarrassed 하게 느끼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아까 꽁상시 보면 말을 하다가 조금 틀리면은 그래도 바꿔서 하려는 노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You need to take your time.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좀 서둘러야 되고 빨리 말해야 상대방이 짜증을 안낼 것이다라는 게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그런 눈치를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네. 답답한 건 어차피
0: 그렇죠.
2: 상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다시 돌아가서 하시면 돼요. 오늘 그렇게 해서 상훈 씨가 문장을 굉장히 수준 있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풀어보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niece.
4: How old is she?
3: She's 10.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4: Get her this instant camera. Girls love these.
2: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은 문장이에요. 거의 뭐, 그쵸. 여자 조카를 위한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0: 자,
2: 네.
0: 일단은 I'm looking for 나는 지금 찾고 있어요. 뭐를? 기프트를 선물
2: 네. 오, 잘
0: 하나를
2: 잘랐어요.
0: 누구를 위한 나의 여자 조카를 위한.
2: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단어 틀릴 줄 알았거든요.
0: 아, 왜냐면은 저도 너무 모르는 단어 썼어. 우리는 nephew만 알았거든요.
2: 아,
0: 근데 이제
2: 맞아요.
0: 여자 조카는 niece를 완벽하게 우리가
2: 아하.
0: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2: Yes. 잠깐만. 스펠링 제대로
0: niece.
2: 하는 거죠?
0: Nice.
2: Nice. 잠깐만.
0: 뭐가 하나 그런
2: 뭐야 이거
0: 부르던데요?
2: 갑자기 그쵸? 막상 써보고 보니까
0: Niece.
2: 응?
0: Niece. 뭔가 이런 느낌?
2: 오
0: Nice.
2: 오묘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0: Nice. 아, 스펠링까지는 제가 못했지만
2: 네
0: 그냥 발음 맞춘 거에
2: 발음은
0: 오이를
2: 오케이
0: 넣어주세요.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니스는 니스인데 쓰다 보니 나이스 나왔던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I'm looking 나는 look 하고 있어요 for what? for a gift right? 근데 for who? for my niece 스펠링이 N-I-E-C-E 되겠습니다
0: 의미를
2: 아,
0: 바꿨네요.
2: 맞아요
0: 네.
2: 맞아요 아까 E하고 I를 뒤집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E를 날리면 nice가 돼버리죠 그렇죠? so niece라는 게 여자 조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조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쓸수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남자 조카 스펠링은 많이 아시는데 niece를 잘 모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둘다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niece를 썼으니까 남자 조카는 뭐
0: Nephew.
2: 뭐, 이거는, 뭐, 기본으로 할 거잖아요, 그쵸? 저, 도움이 될수 없어요.
0: 그래요? Nephew.
2: 와, 정말.
0: 최악이네요, 최악.
2: 정말 막 썼네요. 네.
0: 아니, 갑자기
2: 진짜.
0: 한 분들이 하늘을 막 쳐다보시네요.
2: 야, 이거는
0: 아닌 것
2: 어떻게.
0: 같아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
2: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N-E까지 맞아요.
0: 아, N-E. 네.
2: 자, 그리고 우리가 F랑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스펠링이 뭐 있었죠?
0: PH?
2: 오, 예스.
0: 오.
2: 그리고 EW. 네.
0: 어차피 못 맞췄겠네요. 어렵네요.
2: 이게 PHEW가요? 휴, 다행이다 할 때도 쓰는 스펠링이기는 해요. Again, PH는 F.

0: F와 같기 때문에 발음이요. 그래서 입술이 닿으면 안 됩니다. So nephew라고 하면 이게 남자 조카 되겠죠. 이거,
1: 오늘은 제가 제 눈으로 이렇게
0: 그러니까, 네.
1: 담아갔으니까 다음에 꼭 맞춰볼게요.
0: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몇번 실수가 더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한 번에 단어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그래도 nephew만 알고 계셨던 분은 오늘은 niece라는 단어 좀 접하시고요. 자, 또 오랜만에 이거 나왔었죠. I'm looking for a gift. 이걸 상우씨는 워낙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기프트를 찾고 있다. 자동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let me show you something. Look for, find. 얘를 얼핏 사전에서 찾으면 뭔가 찾는다라는 뜻으로 둘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there's a huge difference. 차이가 큰게 있습니다. Do you think you can explain this?
1: Look for는 뭔가 그 찾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
0: 맞아요.
1: find는 찾아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0: 완벽합니다. 우! 아, 잠깐, 어디 가세요? 잠깐만. 조금 우리 더 해야
1: 요
0: 돼.
1: 정도 잘했으면 퇴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 정도 괜찮은데. 자, 지금 완벽하게 군더더기 없이 설명이 됐습니다. Look for는 정말 look for something. Look은 보는 거죠, right? 원래 영어에서 for 뒤에 나오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look for는 찾고 있다, 찾는 과정이다라는 느낌. But find는 찾아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So, 여러분들이, 나 누구 찾고 있어? 할 때, I'm finding 누구? 이렇게 쓸수 없는 거예요. Okay? So, I'm looking for a gift.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look for 명사. 그 명사를 찾다. 과정. Right? Okay. 요거 활용해서 써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진행형일 확률이 제일 높죠.
1: 찾는 중이다, 좀.
0: That's right. So, for example,
1: 네?
0: 저 누구 좀 찾고 있는데요.
1: 오,
0: 해볼게요.
1: I'm looking for somebody.
0: 그렇죠. I'm looking for somebody. I'm looking for someon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주어 바꿔봐도 돼요.
1: 네.
0: 그녀는 직업을,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looking for a job.
0: Exactly. She is looking for a job.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오케이. 눈으로 굳이 안 봐도 그냥 정말 찾고 있다. 여기서도 봐도 진행형이죠.
1: 그러네요.
0: Right. 자, you guys, 같이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someone.
1: I am looking for someone.
0: She is looking for a job.
1: She is looking for a job.
0: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niece.
1: Oh,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niece.
0: There you go. 자, 두 번째 문장. 이제 나이에 따라 좀 원하는 거 다르지 않나요?
1: 그쵸.
0: 아이들이, 그쵸?
1: 네.
0: 그래서 조카가 몇 살이죠?
1: 아. 우리가 이건 기본 중에 기본,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죠. How old are you? How old is she? How old is he? 굉장히 많이
0: 오,
1: 봤습니다.
0: okay. How old is she? 라고 했는데요. You got it. 그렇죠? So 이거는 나이 든이 될 수도 있고, 물건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어떤 개념 같은 거,
1: 네.
0: 오래된이라는 어떻게 보면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old라고 하는 거. 직역하면 그녀는 얼마나 old한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How old are you?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1: 그쵸.
0: 상대방한테만 물어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응용할 수 없는 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How old, 근데 How old are you를 암기한 거 나쁜 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1: 네.
0: 적어도 어순 구조? 그쵸. 구조를 완전히 이해한다기보다는 어수는 느낌 오니까. 그쵸.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주어에 따라 is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are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you 같은 경우에는 are가 맞겠고, 여기서 나왔던 she는,
1: is가 맞죠.
0: 오케이. 자,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너의 언니는 몇 살이니? 이러면 어떡할까요?
1: How old is
0: 너의 언니?
1: your sister?
0: 그쵸. How old is your sister?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Your sister 이렇게 나오면 you가 왠지 들어갔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How old are your sister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여러 명의 언니들이. 그러면 are your sisters는 가능하겠죠.
1: 그쵸.
0: How about this? 그들은 몇 살이니? 걔네는 몇 살이야?
1: 아, how old are they?
0: 그렇죠. How old are they? 요것도 실수로 them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them이라고 하면 돼. 아까 제가 주어라
1: 주어,
0: 그랬잖아요.
1: 주어.
0: Yes. So be careful with that. Alright?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볍게.
1: 네?
0: How old is your sister?
1: How old is your sister?
0: How old are they?
1: How old are they?
0: 자, 본문이요. How old is she?
1: How old is she?
0: Right? 물어봤어요. 그렇죠? 조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조카 선물 같은 거 사줄 때 제일

0: 난감하고 뭘 좋아할지 모르고 특히 이제 여자 조카 같은 경우에 사줬다가 나이대가 너무
1: 그쵸,
0: 차이가
1: 그쵸.
0: 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niece.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niece.
0: 오케이, 유가이스.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인형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인형은 안 좋아한답니다.
1: 이미 10살이에요 하면 저 인형 추천해 줄까봐 미리 얘기 다한 거야.
0: 아, 맞네, 맞네. 보통 여러 군데 다녔나 봐요.
1: She's 10. 그녀는 10살입니다. 아, she doesn't like.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인형을. 인형 들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여기
0: 오.
1: 관사 A가 빠져 있기
0: 호호호!
1: 때문이죠.
0: 어우, 마법소사.
1: No. 네, 요게 그렇지만.
0: 오케이. 야, 아저씨, 이번 거 진짜 칭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he's 10, 10살이에요. She doesn't like, 좋아하지 않는데, 뭐를? Dolls. 인형들을, though. 그런데, 그래도, 오케이. 자, check it out. You got it. 오케이. 자, DOLL. 아마 인형.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할 때는 토이라는 단어 금방 생각날 텐데,
1: 네.
0: 이상하게 또 인형 하면, 어? 뭐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바로 DOLL이라고 하는데, 얘는 입 모양을 좀 많이 벌려서 돌이 아니고요. Doll. Doll.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약간 다리 떠 있다. 수준으로
1: 벌도
0: Doll.
1: 아니고 거의 날이네요.
0: 네, Doll. 이렇게 좀 많이 벌려서 한번 해보세요. 두번 해보세요.
1: 다,
0: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so she doesn't like dolls 라고 했고요. 아, 잠깐, 이거는 제가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1: 네.
0: 여기에 지금 상훈 씨가, 아, S로 복수로 썼잖아요. 그
1: 맞아요.
0: 이유는 그 앞에 어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1: 네.
0: guessing을 했잖아요.
1: 네.
0: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장 구조를 계속 문법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뭔가 어가 없네? 왜 없지? 잘못됐지? 뭔가 잘못된 거를 느끼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회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1: 네.
0: 이제 알아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does 했는데 S가 예를 들어 안 들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does라고 했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So, 우리가 청취라고 하는 거, listening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 자체를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이랑 섞게 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Okay. So, does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그 뒤에?
1: No.
0: though라고 하는 거. 상훈 씨가 아까 잘 설명해 줬어요. 이거는 그래도 그렇지만입니다. 그래서, 뭐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죠, 우리?
1: But.
0: 그렇습니다. But, but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아주 중요해요. But의 효과를 갖고 있지만 얘는 마치 but을 앞쪽에 넣고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but she doesn't like dogs 이렇게 하는 거나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근데 though가 원어민들의 습관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though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당근이 영어로 뭐예요? 당근?
1: Carrot.
0: carrots, right? 그러면 저는 carrots는 안 좋아해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면 원래 뭐라 그래야 돼요?
1: Oh, I don't like carrots.
0: carrots. 그런데 약간 말투를 조금 바꿔가지고, 아유, 그래도 저는 carrots들이 안 좋은데요?
1: Oh, I don't like carrots,
0: 그죠?
1: though.
0: I don't like carrots, though. 한마디로, but I don't like carrots. 이거나 마찬가지. 자, 두 번째, 이거 해볼까요? 그리워하는 게 뭐죠? 그리워하다.
1: Miss.
0: miss. 난 여전히 그를 그리워한다까지만 일단 해보세요.
1: I still
0: Still
1: miss
0: 그를
1: him.
0: him. I still miss him. 얘가 원래 기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난 그래도 그가 아직 그리운 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말투 좀 넣는 거죠.
1: I still miss him,
0: 그죠?
1: though.
0: I still miss him though. 이렇게 얘기를 쓸수 있습니다. Again, 이거를 없애고 뭐를 붙인다?
1: 앞에다가 벗을
0: 버섯을 붙이는 거
1: 붙인다.
0: 마찬가지. So, I don't like carrots. 이거나, but I don't like carrots. 나, I don't like carrots though. 큰 차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 But I still
0: still miss him.
1: miss him.
0: 이거나, I still miss him though. 나,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회화체에서 but 하고 도를 다 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0: 오케이.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I don't like carrots, though.
1: I don't like carrots, though.
0: I still miss him, though.
1: I still miss him, though.
0: And then, 아주아주 아주 심플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she's 10이라고 했는데요. 10살이다 라고 할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하지만, full version이 있습니다. 뭐죠?
1: 10살, 이렇게 10년을 늙었다.
0: 아하.
1: 10 years old.
0: 맞아요. 지금 좀 10년을 늙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원래 직역 버전 맞습니다. 그래서 she is 10 years 만큼 old하다. 원래 얘 빼면 she is 뭐죠? 10 years 빼면 she is old잖아요.
1: 그렇죠.
0: 얼만큼 old한지를 중간에 넣는 것뿐이에요. So she is 10 years old. 그런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she is 10. You know? Okay.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She is 10.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1: 아, she's 10.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0: 그쵸, right?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 즉석 카메라를 사주세요.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사담이지만,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뉴욕에서 이제 한국을 놀러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딸이 둘이 있는데, one of them is 10 years old. 12 or something like that.
1: Yeah.
0: 근데 진짜 I didn't know what to get her. 뭘 사줘야 될지 진짜 아이디어가 안 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런 거 카메라가 요즘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1: 잘못하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무조건 캐시.
0: 아!
1: Cash is. 무조건 다
0: Cash is
1: 좋아합니다.
0: king.
1: Yeah.
0: 아, 내가 실수하네. 어쩐지 조금 표정이 별로.
1: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써할 수도 있었을 텐데.
0: 아, 그렇군요.
1: 자, 일단 두 문장이고요. Get her. 그녀에게 사주세요.
0: 뭐래요?
1: 뭐를? 이 즉석 카메라를. 여자애들이, 소녀들이 사랑해요. 그것들을.
0: 그것들을.
1: 그렇게 가면 됩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즉석 카메라. 일단
0: 네.
1: 카메라는 뭐죠? Camera. 그죠? 이렇게 써주고요.
0: 근데 얘만 먼저 썼네요?
1: 즉석을 사실 좀
0: 즉석.
1: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즉석했을 때 즉석식품, 인스턴트 푸드 거기서 좀 착안을 해서
0: pretty good, pretty
1: 네,
0: good.
1: 인스턴트를 써주면 됩니다. 인스턴트.
0: 와,
1: 그죠?
0: 인스턴트 푸드를 많이 드시나 봐요. 이거 스펠링이 아주 좋아요, 지금.
1: 인스턴트 식품
0: 아, 그렇습니까?
1: 매니아였습니다. 예.
0: 오케이. 자, 우리가 인스턴트 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이게 즉석이란 느낌인지를 매칭 못하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스펠링 확인을 해보시고요.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Get her this instant camera. Girls love these. 완벽합니다. 스펠링, 오, 장난 아닌데요? 자, 근데 얘는요, 발음이 좀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음의 한50% 정도는 강세가 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강세 없이 그냥 해버리면 인스턴트 카메라 아니죠, 그쵸? Right. 그래서 얘는 앞쪽 I의 강세를 주고요. 얘는 뒤에 거 뭘것 같아요?
1: 캐머죠.
0: 오, very nice. 얘를 앞쪽에 안 하면 인스턴트라고 해서 으 소리가 나죠. 영어에서 으 소리가 나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건 자음에 강세가 잘못 간 거예요. 원래 강세는 항상 모음에 가야 돼요. So, instant. 이렇게 앞쪽에 강세를 주고, 두 번째는 camera. 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가는 게 아니라 camera. 이렇게 앞쪽에. Okay? So, 제가 두번 발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you guys. Instant camera. Instant camera.
1: Instant camera. Instant camera.
0: Very nice. Okay. 좀, 처음에는 오버스럽지만, 빵빵! 이렇게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사준다고 했잖아요.
1: Yeah.
0: 보통 영어로 사주는 거못 써요.
1: Bye.
0: Buy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get을 더 많이 써요.
1: 참걔 좋아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get은 우리가 왜, 나이 아이템 여기서 get 했잖아.
1: 그렇죠. 많이 쓰죠,
0: 많이 쓰죠, 요즘에는.
1: 요즘에. 네.
0: 그래서 내가 get 하는 것도 쓸 수가 있지만, 남에게 get 해주는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Right? So,
1: Yeah.
0: 여기서도 보면 누구에게 get 해줬어요?
1: Her.
0: her에게 요거를 get 해줬다. 이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조는 나옵니다. 그대로 따오면 get someone something. 누군가에게 사주는 거예요. 뭐를? 명사를. 참고로 get은 사주는 거 말고 가져다 준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에게 사줬어. 스노우보드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I get her a snowboard.
0: 그렇죠. 그런데 사줬으니까 get이 아니라
1: I got her a snowboard.
0: 그렇죠. I got her a snowboard. 자, 그두 번째는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1: 어려워요?
0: 단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0: 명령어로 get him 그에게 사줘 뭐를 a game console 저 단어 들어봤나요?
1: 게임기.
0: 네, 맞아요. 게임기라는 단어를 보통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game
1: 우리가
0: console.
1: 예 콘솔 게임 이렇게는 많이
0: 아,
1: 했어요.
0: 그래요? Oh, I didn't know that.
1: 예예
0: Right. Game console이 그러니까 본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 본체를
0: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뭐 사줘야 되지? 아, get him a game console. Right? Okay.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Get her this instant camera. Girls love these.
1: Get her this instant camera. Girls love
0: 네,
1: these.
0: 참고로 마지막에 this가 아니라 these를 쓴
1: These.
0: 거는 이 제품군들, 종류들을 전체적으로 좀 포괄을 한 거예요.
1: 네.
0: Okay. 좋습니다. 두 문장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s 10.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She's 10.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Get her this instant camera. Girls love these. Get her this instant camera. Girls love these.
0: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0: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niece.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niece.
2: How old is she? How old is she?
0: She's 10.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She's 10.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2: Get her this instant camera. Girls love these. Get her this instant camera. Girls love these.
0: 오케이,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하겠습니다. Look for something 활용할게요. 여자 조카를 위한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자, 저는 선물을 찾고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1: I am looking for a gift.
0: 나의 여자 조카를 위해.
1: For my niece.
0: 그죠? For my niece. 으흠. 두 번째, 난 누군가를 찾고 있어.
1: Oh, I'm looking for someone.
0: 그죠? I'm looking for someone. 저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how about this? 걔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 그녀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
1: She is looking for a job.
0: 그죠? She is looking for a job.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for 뒤에 있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So 여기 a gift, 여기서는
1: someone,
0: a job. 요런 느낌. 이게 두 번째 패턴 볼까요? 그렇죠. 문장 뒤에 넣어서 그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but의 역할이다라고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녀는 인형을 안 좋아해요.
1: Oh,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0: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도가 없어도 문장이 틀리는 거는 아닙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렇지만 난 당근을 안 좋아해. 당근들이라고 할게요.
1: Oh, I don't like carrots though.
0: 그죠? I don't like carrots though. 캐럿 케이크 먹을까? 누가 물어봤겠죠?
1: Yeah.
0: 자, 세 번째. 그래도 난 여전히 걔가 그리운데? 이런 느낌. 그가 그리운데?
1: 그가 그리워요. Oh, I still miss him though.
0: 그죠? I still miss him though. 이런 느낌. 야, 걔가 너한테 막 못되게도 했잖아. 누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I still miss him though.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1: 나쁜 느낌? 남자, 예.
0: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입영작 패턴 한 거, 상우 씨, 달려볼까요?
1: 네! 여자 조카를 위한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niece. 난 누군가를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someone. 그녀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 She is looking for a job. 그렇지만 그녀는 인형을 안 좋아해요.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그렇지만 난 당근은 안 좋아해. I don't like carrots though. 그래도 난 여전히 걔가 그리워. 그가 그리워. I still miss him though.
0: Alright, you guys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해결!
1: Excuse me.
2: Yes.

0: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niece.
1: How old is she?
0: She's 10. She doesn't like dolls though.
1: Get her this instant camera. Girls love these.
0: Oh, instant camera. Okay.
1: Yeah.
0: Okay. I will buy.
1: Okay. Yeah. $400.
2: Wow.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3: You did a good job. Okay.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일에 대해 준비하자. 그게 곧 출근 준비하자. So, let's get 준비.
2: Get ready.
3: Get ready, right, for
2: work.
3: Work. Let's get ready for work. 가 정답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Though. 문장 뒤에 넣어서 우리 다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만 그는 날 안 좋아해. 그렇지만 그는 날 안 좋아하는 걸.
2: 요거는 뭐 여러분들 네. 네, 그는 나를 안 좋아해. 그렇지만 이렇게 좀 정리가 네. 될 것 같은데요.
3: 어순만 잘 맞춰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2: EBS E왕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3: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2: tomorrow.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에코의 요술이 통요.

이번에 새나기가 찾아간 곳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인데요. 시원한 해운대 앞바다에 멍멍 상담소가 차려졌습니다. 강아지 문제 해결사 설쌤이 등장하자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모여드는 사람들. 금세 많은 사연들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문제 있는 강아지들은 모두 모이

0: 주세요. 강아지들의 다양한 문제 행동부터 의학적인 문제까지 그 원인과 명쾌한 해답을 제안하기 위해 설쌤이 부산에 출동했습니다.
1: 이런 거 너튜브 믿지 마세요.
2: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0: 그의 솔루션을 도와줄 수제자의 트레이닝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멍멍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푸르른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바로 해동 용궁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사찰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한 가지는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야,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경치가 정말 멋지네요.
3: 와, 사람들이 얼마나 하구나 여기에. 이런 데가 내가 부산이랑 울산 진짜 많이 왔는데 여길 한 번도 안 와봤네. 와.
0: 와. 설쌤도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구석구석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3: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0: 시원하게 트인 앞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근심, 걱정 다 잊게 만드네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해안 절경과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합니다.
3: 안녕하세요.
4: 실물 보시면 아시겠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4: 아, 좋은 일 많이 하셔요.
3: 아,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4: 네. 네. 우리 팬입니다. 네.
5: 피지금. 어, 진짜 맞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6: 안녕.
3: 아, 여기가 강아지랑 같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저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아서요.
6: 그렇죠.
3: 네. 자주 오세요, 여기에?
6: 아니요. 맺는 애죠. 맺는 줄 알다가.
3: 아.
7: 애강이랑 같이 다닐 수 있는데 찾다가.
3: 아, 그러셨구나.
6: 털이 안 나.
3: 이 뽀메 아이들이 이유 없이 털이 빠져서 안 나는 질환들이 좀 있어요.
6: 아, 그래요?
3: 네. 그래도 너무 이쁘다. 착해 보인다.
0: 어, 왜 이렇게 귀여워?
3: 이번에 한번 부산에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사연을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내일 해운대에서 이렇게 상담소를 차리고 제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거기 해운대만 가긴 좀 그래서 여기 용궁사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찰에 와봤는데 정말 강아지들도 많고 너무 좋네요. 내일 열심히 하기 위한 좀 기운을 얻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설쌤 기운 팍팍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설쌤의 소원은?
3: 자,
0: 아, 자나깨나 설쌤의 강아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4: 했으면 좋겠다. 작년 10월달이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도 강아지가 있는데 만약에 보호자분이 원하시면 한번 좀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아, 그치?
8: 이리와, 이리와. 너!
3: 아이고.
9: 안 돼.
3: 아, 제가 멀리서 좀 보고 알았습니다. 약간 걱정이 좀 있으시죠?
9: 네.
3: 저희가, 아, 애기도 있네.
9: 저희 태어난 지 한 9개월 됐는데요.
3: 네.
8: 아, 문제가 많아서.
9: 강아지랑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3: 아, 너무 고민이더라고요. 이게 가끔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8: 애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3: 네.
8: 강아지랑 이제 같이 키우는데 저희 애기가 계속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거든요. 아, 이 친구 때문에.
3: 네네네네.
8: 아직 아기한테 물지는 않는데 입질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조금 고민이에요.
3: 아.
8: 네. 도와주실 수 있으면.
3: 네, 오늘 그러려고 온 거니까.
8: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 한번 그러면.
8: 네.
3: 가보시죠.
9: 아, 네,
3: 직접 가서.
8: 아, 정말요?
3: 한번 솔루션을 한번 해보죠. 네.
0: 저 같아도 반려견이 아기에게 공격성을 띠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럼 새나개의 솔루션 카를 타고 베리 보호자의 집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설쌤의 운전 솜씨도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새나개 솔루션 카 출발!
3: 군복무할 때 포터 끌고 다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0: 야, 역시 베스트 드라이버시네요. 탁 트인 부산 앞바다를 달리는 새나개 솔루션카. 그런데 반려견은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1: 아, 처음에 네. 데려오게 된 계기가 네. 저희 외할머니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 남편이랑 같이 강아지를 데리러 같이 갔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데리고 온 것도 저랑 남편이랑 데리고 오긴 했어요. 네. 할머니가 3일 만에 한국을 다 들고 이제 강아지 키우겠다 데려가라 아. 해가지고
2: 그런 경우 많지.
0: 네. 결국 외할머니 집에서 보호자의 집으로 오게 된 베리. 최근 아이에게까지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 애기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물론 강아지가 애기 키우는 것보다는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네네.
2: 그래도 또 말 안 통하는 애 둘에다가 또 애기야 이제 나중에 좀 성장하면 좀 힘들어도 나중에 말이 통하고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아지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네. 오늘 한번 가서 보죠 좀 네.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0: 그럼 평소 베리와 아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볼까요?
2: 보호자님 올라가셨으니까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영상을 한번 볼게요.
0: 설쌤은 솔루션카에서 평소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관찰캠 설치를 위해 들어간 제작진을 보고 흥분하는 베리. 과연 베리는 아기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구석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엄마 설거지 좀 할게요.
0: 낮 동안 주로 울타리 안에서 노는 아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아지와 분리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2: 우선 베리가 흥분도가 조금 많이 높은 것 같고 영역방어 공격성도 있고 이렇게 분리는 잘 해놨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0: 아유, 어떡해. 엄마 껌딱지 체이가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1: 울지 마.
2: 엄마 왔다 가니까 우는구나.
3: 야, 김배리, 누가 그래? 이리 와.
2: 저거 안 한 것 같은데.
3: 아, 엄마 사이 같이 하고 올게, 체이.
0: 울타리 사이로 아기에게 접근하는 베리.
3: 야, 누가 그래?
0: 깜짝 놀란 엄마가 베리를 혼냅니다.
3: 엄마 사이 같이 하고 올게. 아.
0: 평소 아기 울음소리에 예민한 베리가 아기에게 또다시 다가가는데요.
3: 베리, 기다려.
0: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엄마와 아기 곁에 머무는 베리.
2: 오히려 지금 베리는 약간 단절된 느낌을 받을 것 같아. 저 벽 때문에.
0: 엄마가 떠난 사이 베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기. 베리와 놀고 싶은 걸까?

0: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리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1: 떡밥이 난리를 쳤니? 아, 그랬구나. 이빨이 두 개가 올라왔어?
2: 애기한테 하는 목소리랑 베리한테 하는 목소리랑 너무 달라.
3: 이노!
2: 예, 봐봐요.
1: 이노! 정말 답답해.
2: 베리가 이러면 이거 강아지들도 저 정도 하면 소외감이나 이런 거 느끼는데.
0: 야! 순간적으로 아기를 밀치는 베리. 어머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2: 아, 애들끼리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호자분이 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올라가서 실제로 들어갔을 때 저희한테 하는 거나 좀 간단하게 교육들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솔루션을 위해 출동하는 설쌤.
2: 너, 그치, 나한테 당연히 짖어야 정상이지, 그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 네.
2: 네.
0: 외부인을 보고 흥분한 베리를 진정시킵니다. 베리가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것 같네요.
2: 캠핑카에서 영상을 봤어요. 혼낼 때 소리로 하는 것보다 이런 판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베리?
0: 교육 전에 베리의 상태를 체크해봅니다.
2: 옳지. 베리? 옳지. 베리? 옳지. 아, 시력이 좋아서 교육은 또 잘 됩니다.
0: 아기와 베리가 잘 지내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 지금 공개합니다.
2: 자, 보호자님이 베리 앉아 기다려 시켜보세요.
1: 네. 베리?
2: 응. 기다려?
1: 베리 기다려.
2: 네, 좋아요. 그리고 체이랑 놀아주세요.
1: 체이야! 엄마, 새 보여줄게, 새. 여기 있네. 딱 있네.
2: 옳지 하고 하나 던져주세요.
1: 옳지! 베리!
2: 그렇죠. 이걸 하세요.
4: 아, 기다리고 있을 때 계속.
2: 네, 얘는 요 앞에서 기다리기를 시켜요. 지금 제일 제가 걱정될 때가 베리가 자기 소외됐다고 느낄 때예요. 엄마가 요 안에 들어가고 체이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소외됐다고 느낄 때고 그리고 체이가 움직일 때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다시 이제 앉아 기다려 시켜보시고.
1: 네, 기다려. 기다려.
2: 네, 체이랑 놀아주세요.
1: 네, 엄마 탑석해 줄까?
2: 주기적으로 하나씩 던져주세요. 옳지하고.
1: 베리 옳지!
2: 네. 얘는 별거 안 해도 계속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동안 못 참았던 체이의 움직임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 익숙해지는 연습이 돼요.
0: 엄마가 아기와 노는 동안 잘 기다려주면 베리에게 간식으로 보상해주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리는 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 지금 제가 베리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나는 체이가 좋은데 체이는 지금 내가 싫은 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그리고 가끔은 네. 엄마랑 체이만 같이 있는 게 좀 질투나 약간 이런 느낌. 딱 이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보호자님이 체이가 커서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그것만 딱 넘어가면
5: 잘 지낼 거예요.
2: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0: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저 딘딘이 응원하겠습니다. 드디어 새나게 뽕뽕 상담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6: 잘 돼.
0: 강아지들의 심각하고 기상천외한 문제 행동들이 설쌤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솔루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엄청난 문제 행동에 다양한 강아지들이 총출동할 것 같은데 소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야, 걱정되는데. 해변의 매력과 활기찬 도시가 잘 어우러진 이곳에 이른 새벽부터 멍멍 상담소가 차려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많은 제작진의 수고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새나개의 찾아가는 멍멍 상담소 전격 오픈!
3: 해운대 관광 안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ED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설채연 선생님이 멍멍 상담소를 해운대 해변에서 열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이번에 처음으로 설쌤과 시도해보는 대형 프로젝트 찾아가는 멍멍 상담소. 새나개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제보와 즉석 신청자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운대 곳곳에서 강아지와 함께 상담소로 모여드는 보호자들. 과연 어떤 문제로 이곳을 찾아왔을까요?
6: 입질을 해요. 보호자한테도 하고.
7: 그냥 뒤옆에 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게 좀 많이.
8: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여우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9: 공을 물면 놔주질 않아요.
10: 강아지가 응가를 싸면 계속 먹어요.
11: 사람을 많이 무서워하고 좀 낯선 공간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성격이어가지고.
0: 정말 각양각색의 문제견들이 이곳에 모였네요. 과연 이 많은 문제들을 오늘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1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안 힘드셨어요? 저 오늘 저희 상담하고 트레이닝 도와줄 저희 트레이너고요.
13: 안녕하세요.
0: 자, 설세 조력자 박수빈 트레이너를 소개합니다.
12: 네, 한 분 한 분씩 상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교육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교육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0: 자, 그럼 과연 멍멍 상담소의 첫 손님은 누구일까요?
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거주하는 노아 13살 된 보호자입니다. 주인도 밥 주는 사람도 관계없이 그냥 지 옆에 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홀로 마시기가 먹나? 기다려. 와, 기다려. 기다려. 먹고 싶지? 먹을까? 먹어. 알지, 잘했어.
0: 보호자의 말을 잘 듣는 노아. 하지만 제작진이 다가가자 짖고 우르렁 대는데요.
7: 앉아보세요. 옆에 앉아.
0: 보호자님 말을 잘 듣네요. 이번엔 제작진이 노아 옆에 앉아서 간식을 줍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다가오자 흥분해서 짖어대는 노아.
7: 근데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주인도 몰라보고 그럴래? 어?
0: 설쌤,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 거죠?
12: 제가 지금 다가가면 어때요?
7: 누구실래요?
12: 제가 지금 다가가면 어떤 점 아프죠? 아, 반응 나오네요. 오케이, 좋아요. 좀 이따가 우리가 이거 교육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쇼파 위에 있을 때 초유 공격성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육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요.
7: 아, 그렇습니까?
12: 네.
0: 설쌤, 이 문제 행동이 정말 간단히 해결되나요?
14: 이런 반응이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사실 노아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기 전에 그냥 아까 말하신 것처럼 이 사람 와서 내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하나 주고 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 옳지. 자, 그렇죠. 이렇게 반복해볼게요. 자, 앉았죠?
0: 이게 무슨 일이죠? 노아가 더 이상 안 짖습니다. 노아의 소유 공격성,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였군요.
14: 그렇죠. 이제 노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연습하는 것과 집 소파에서 연습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연습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0: 노아야, 앞으로 잘 고쳐보자.
7: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전문가 선생님 말 한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자, 이번엔 어떤 문제 행동으로 찾아오셨나요?

0: 아니라 지가 먼저 끌고 가려고 하고
1: 네.
0: 너무 뭘 많이 쪼아 먹으려고 해요.
1: 밖에 나가면 더 새로운 냄새,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사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물론 잘 먹으면 전 안 바꿔줘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안 먹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료를 바꿔가면서 애들한테 이 배부름을 주면 밖에서 먹는 거는 확실하게 좀씩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교육을 떨어져 교육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2: 예. 아, 밖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는 라떼 훈련 방법은 뭐가 있죠?
3: 자, 이거는 제가 바닥에 내려놓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고 가정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떨어져 교육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물건에 다가오시다가 이제 딱 멈추시고
4: 떨어져.
3: 칭찬? 그렇죠. 방금처럼. 자, 그리고 저희 아까 좀 찝었던 포인트. 당기면 안 되는 거. 그렇죠. 당기면 안 되는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한 바퀴 조금 돌다가 그렇죠. 다시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에 닿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떨어져라고 한 번만 말할 거예요.
4: 떨어져.
3: 칭찬.
4: 옳지.
3: 오, 그렇죠. 그러고 자연스럽게 멀어지세요. 자, 앞으로는 이 바닥에 있는 물건이 있을 때 보호자님이 미리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재미있게 오히려 보호자님에게 집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좀 더 라떼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강아지에 대해서 모르고 나름은 교육을 시켜볼 거라고 시켜봤는데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멍멍 상담소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반려견의 심각한 입질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6: 입질을 해요. 보호자한테도 하고 뭐 자기 상관 뭐 기분 따라 다르지만 입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입질이 심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 와, 정말 심하네요. 가족들 손이 성할 날이 없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입질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7: 목줄은 이루 훈련은 잘 돼 있어요. 목줄, 대변, 실 수 있는 거 전혀 없고.
8: 어디 볼까? 이루까지 보시면.
7: 밑으로 넣어봐봐. 밑으로. 거부. 입에 가지.
9: Nope.
8: 야, 좀 봐. 귀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애. 그래서 저는 안 건드려요.
9: 왜 그런 거예요?
7: 기분 나쁘다.
8: 싫다는
7: 거 우리가 얘 눈치를 본다는
8: 거. 그러니까 혹시나 울까 봐. 이렇게 하면 제가 아니니까
7: 동생이. 한번 봐.
8: 동생은 이런. 싫다고는 해도
7: 입어야 갈 수 있어. 좀 봐. 옳지. 이쪽도 봐. 발 대.
2: 순식간에 일어난 쫑의 입질.
8: 야, 원래는 엄마한테도 잘 안 물 건데 지금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2: 쫑이의 심각한 입질 고칠 수 있을까요?
1: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고 나서 쫑이가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아. 지금 여기 다치셨잖아요.
7: 네.
1: 이거 물렸을 때 물었어요. 그 다음에 쫑이 뭐 했어요?
7: 대체적으로 보면, 눈치를 보고 귀를 놓고 멀리서 앉아서 있다가, 미안해 하는 거는 그 보여요.
1: 도망가죠. 물고.
7: 아, 그게.
1: 물고, 약간 막 이러면서.
7: 예, 예, 예. 예,
1: 이거 절대 서열이나 이런 문제 아니에요. 본능적인 뇌가 빵! 하고 빵! 하고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우선은, 만질 때, 예. 절대로 3번 이상 만지지 마세요. 우리가 3초의 법칙이라고 해요. 얘가 만져달라고 왔어요.
7: 예.
1: 그럼 한 3번 정도 스킨십 하고 손 떼세요. 길게 이어지지 않게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거예요.
2: 3초의 법칙 꼭 기억하세요. 더불어 약물 처방도 필수라고 합니다.
6: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아, 정말 오길 잘했다. 일단 우리 쫑이한테 좀 더 잘해주고 선생님 말씀대로 약물치료 받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2: 또 다른 손님 풍산개 초록이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10: 초록이는 유기센터에서 한 달 전에 제가

0: 입양한 아이고요. 원래 바위 틈에서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래를 먹으면서 버티던 아이인데, 네, 제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입양했습니다.
1: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초록이. 결국 덩치 큰 초록이를 번쩍 안아들어오는 보호자.
2: 너 병원 오는 줄 알았어?
3: 아니, 얘가 유기견이어가지고.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3: 어디에? 밑에 앉으세요.
2: 아니요, 네. 여기 앉으시고 아, 밑에 네네. 두셔도 돼요.
3: 아, 제가 안고 있을게요.
2: 네, 그래도 됩니다.
3: 네.
2: 네. 이름이 뭐예요?
3: 어떻게 초록이요.
2: 초록이?
3: 네네.
0: 지금 너무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2: 뭐,
0: 그리고 이런 실내에, 그러니까 자기가 와보지 않은 실내에 오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2: 네. 아기 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단지.
0: 처음이라.
2: 네, 단지. 지금 하면 그때보다 한 10배에서 20배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아, 지금 입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저 이제 20일 됐어요.
2: 그쵸, 아까. 네네. 네. 그러면 진짜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0: 정말요?
2: 네, 성격도 좋아 보이고요.
0: 아, 진짜요?
2: 약간 소심한 건 있지만.
0: 네네네.
2: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거예요.
1: 겁많은 초록이에게 가장 필요한 솔루션은 바로 사회화 교육입니다.
4: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상황. 자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계단도 자극일 수 있고요.
0: 네네.
4: 이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도 초록이한테 자극일 수 있어요.
0: 네네.
4: 근데 이 자극과 좋아하는 게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한번 같이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초록! 초록 가자! 옳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몸을 좀 틀었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주면 사실은 걔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옆으로 살짝 다가가고 사실 다가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1: 훈련을 잘 따라와주는 초록이에게 조금 더 고난이도의 훈련을 해보는데요.
4: 그러면 여기서 난이도를 좀 올리면 제가 일로 가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일로 가야죠. 오케이. 지금 칭찬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사이로 오려고 시도는 해요. 그래서 지금도 칭찬. 그렇죠? 보니까 지금 괜찮죠? 이렇게 초록이는 경험을 해야지 괜찮은 애예요.
0: 오, 잘 온다 이제. 일단 초록이가 원래 3개월에서 5개월 때쯤에 경험을 해왔던 것들을 이제 센터에서 갇혀 있는 동안 못 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해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익히게 될 거라서 너무 강제로 힘들게 교육시키지 말고 지금은 원하는 대로 갈수 있게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마음이 편해졌고 좀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1: 바위 틈에서 모래를 먹으며 버티다가 구조된 겁많은 유기견 초록이. 지금부터 사회화 교육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초록이보다 훨씬 겁이 많은 강아지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5: 여우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호자를 포함해서 뭐 천둥번개도 당연하고 너무 많은 것을 무서워하는 성향입니다.
1: 안락사 직전에 구조된 여우는 겁이 정말 많은데요. 집에서는 거실 한편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5: 무서워요. 제가 다가가도 숨어가지고.
1: 조심스럽게 여우를 만져주는 보호자.
6: 더 겁을 먹네요.
5: 네, 조금 더. 뭐 빨리 갈수록, 그리고 눈 쳐다보면서 갈수록, 뭐 그리고 제 말고 뭐 남자가 간다던가 이러면, 그리고 여기 안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고요. 안아줄 거야. 안아줄 거야. 괜찮아요. 그쵸? 그쵸?
1: 간신히 여우를 조심스레 안아 올리는데.
5: 네, 방금 막.
1: 여우를 입양한 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우 때문에 마음이 아픈 보호자. 겁에 질린 듯한

0: 남자 보호자가 바깥 공기를 쐬어주고 싶어서 간신히 데리고 나가면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고 나는데요. 벽을 따라서 걷다가 벽이 사라지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서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1: 근데 그 산책을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기도 하는데
2: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조용한 공간으로만 골라서 가야 돼요. 또 하나는 귀마개를 씌워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마개 쓸 수 있으면. 근데 지금은 도구 자체가 몸에 너무 많이 걸쳐지는데 이게 그런 거를 좋아할 아이가 절대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목줄과 가슴줄만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몸을 빼가지고 이렇게
2: 저 하네스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슬림미시나 마팅게일이 나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하는 연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줄에 대해서 당겨지는 느낌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산책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연습을 하고 집안에서는 보호자랑 계속 친해져야 되고
0: 겁이 많은 여우는 캔넬로 이동하는데요.
3: 나 멀리 있을게. 미안해.
4: 꼭 안 나와도 괜찮아요.
0: 보호자는 예민한 여우의 산책을 위한 목줄 묶는 방법을 배웁니다.
3: 어이구, 구멍을 넓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넓게 한 다음에 간식 먹으면서 얼굴 스스로 넣을 수 있게끔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구멍을 점점 좁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엄청 잘하게 돼서 딱 맞는 사이즈로 얼굴 넣는 거 성공했어요. 그러면 착용한 상태에서도 계속 간식 주는 거예요. 뺄 때까지. 자, 이렇게 얼굴 스스로 넣는 연습하면서 자신감 키우기를 목표로 많이 할 거예요.
0: 아무래도 여우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5: 일단 여우를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서 솔루션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시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다음 신청자는 경북 청송에 사는 풍산개 보호자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멍멍 상담소에는 못 오셨는데요.
6: 송이 보호자 정유철입니다. 조금 다른 개들에 비해서 좀 자기 구역이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송이가 한 5개월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5개월 정도부터 물을 아예 안 먹습니다.
0: 깊은 산속 공사장에서 살고 있는 송이.
7: 송이야! 송이야!
0: 공사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송이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7: 송이야!
8: 보호자님이 퉁이 부르면은 바로바로 오진 않네요.
6: 평소에는 오는데 줄 한번 보고 나면은 잘 안 옵니다. 줄을 보더니 안 오더라고요.
8: 줄 보고 도망간 거예요?
6: 네네. 저쪽으로 내려오거든요.
0: 목줄만 보면 주랭랑 치는 송이. 녀석이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려봅니다.
6: 모르는 사람 경계하는다고. 송이! 송이야! 아침에 저희가 조회할 때 그때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나가면은 입구 좀 주변에서 자고 있습니다.
0: 한참 뒤에야 송이에게 목줄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6: 줄 묶이면 순해지거든요.
8: 줄 묶기가 힘든 거예요?
6: 네.
0: 송이에겐 더 큰 문제가 있다는데요.
7: 송이, 밥 먹어. 먹어.
0: 보호자가 주는 물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6: 자, 물 먹어. 물을 저희가 떼놓은 걸 안 먹은 지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물 먹어.
0: 도대체 송이는 왜 물을 먹지 않는 걸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2: 그럼 아까 물그릇이 스테인리스였나요?
9: 예.
2: 그 고무 그릇에 한번 줘보세요.

0: 네, 스테인리스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얘네들이 물 마시러 이렇게 들어가면 스테인리스에 자기 얼굴 같은 게 비치거든요. 근데 걔들은 거울에 비치거나 쇠에 비친 모습이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안해해서 정말 저도 예전에 신기했는데 스테인리스에는 안 먹는데 고무 그릇 아니면 조금 넓은 대야 같은 거에 그 물이 담겨 있으면 먹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들어가세요.
1: 네.
0: 네.
2: 각양각색의 강아지들을 만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 양손에 강아지 3마리를 데리고 상담받으러 오셨는데요.
3: 오늘 사실 이제 3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는 지금 분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부산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프렌치 불독 레고, 그 다음에 보스턴 테리어 레오, 그리고 여기 마산 보호소 안락사 명단이었던 금자, 이렇게 네, 나오게 됐습니다.
2: 이곳은 3마리 강아지들이 살고 있는 보호소입니다. 구조된 많은 강아지들이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3: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사람 손을 못 탔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구조하고 나서 좀 많이 보듬어주고 손길을 주다 보니까 저한테 좀 집착을 하게 됐거든요.
2: 매일 구조한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
4: 울다 나한테 오지 마, 울다.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울리잖아.
2: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 자꾸 보호자 근처를 맴도는 레오와 레고.
4: 하늘을 만지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 진짜.
2: 보호자에 대한 집착으로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강아지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0: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갈 거예요.
3: 네.
0: 그리고 다른 아이가 관심 받고 간식 먹는 게 내 거를 뺏기는 게 아니라
3: 네.
0: 그 다음이 내 차례라는 인식을 심어줄 거예요. 레고한테 기다려 한 번만 해보세요.
3: 레고 네. 기다려.
0: 네, 좋아요.
3: 앉아.
0: 그리고 앉아. 네, 레오한테 간식 주고 이뻐해 주세요.
3: 레오 간식 줄 거야.
0: 응? 그리고 살짝만 이뻐해 주고 이뻐해 주고 바로
3: 이뻐.
0: 레고한테 가세요.
3: 레고. 아유, 그렇지. 잘 기다렸어. 간식.
0: 네. 지금 보면 지금 레오가 이뻐. 레고 이뻐할 때 막 이렇게 점프하거든요.
3: 네네.
0: 이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할 건데 이제 진짜 짧게 짧게 갈 거예요.
3: 네. 레고 기다려.
5: 네.
3: 레오 이쁘다. 레오 기다려.
5: 레고 이뻐해 주세요.
3: 레고 이쁘다.
5: 있어요.
3: 레고 기다려. 레오 이쁘다.
0: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지금처럼 묶어놓고 하고 나중에 막 움직이고 낑낑거림이 없어지면 그때는 줄을 살짝 내려놓고 해보는 거예요.
3: 네.
0: 그리고 절대로 흥분도가 높아지거나 싸우면 거기서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
2: 이제 문제 행동이 심각하다는 금자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사연으로 이곳을 찾게 된 걸까요?
3: 예, 금자는 사실 이 문제로 온 거는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2: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4: 통화! 통화! 여기 보니까 에이! 에이! 야! 금자야! 금자! 하지마, 금자! 안 돼! 금자야! 금자야! 금자는 물이든 뭐든 먹는 거!
2: 아무리 많은 양의 사료를 줘도 항상 허기져 있는 금자. 순식간에 자기 밥을 먹어치우고 남의

0: 밥까지 탐을 냅니다. 먹는 거 앞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금자. 그러다 보니 다른 강아지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충돌하게 됩니다.
1: 금자.
2: 네.
1: 구조해서.
2: 네.
1: 지금 그 사상축이 있었어요?
2: 네.
1: 지금 어느 단계예요? 치료 단계가?
2: 치료 완료했어요.
1: 치료 완료했고.
2: 네.
1: 다 주사 두 번 다 맞았고?
2: 세 번 맞는 걸로 해서.
1: 세 번 다 맞았고?
2: 네.
1: 다 끝났고 그게 언제 끝났어요?
2: 얼마 안 됐어요.
1: 얼마 안 됐죠?
2: 네.
1: 그러면은 약 언제까지 먹었어요?
2: 약이 저번 달에 끝났어요.
1: 그쵸?
2: 네.
1: 그것 때문에 그래요.
2: 아.
1: 앉아보세요.
2: 네.
1: 우리가 지금 제가 뭘 아까 들어올 때 딱 뭘 봤냐면
2: 네.
1: 배가 많이 튀어나온 걸 봤어요.
2: 네.
1: 등은 말랐는데
2: 네.
1: 배가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2: 네.
1: 나와 있죠.
2: 네.
1: 심장사상충 치료 과정에서
2: 네.
1: 약간의 쿠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0: 금자의 심장 사상충 치료 과정에서 쿠싱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변화된 호르몬의 영향으로 과식과 복부 팽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1: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식욕이 증가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혹시라도 이게 정신적인 문제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인 걸로 인해서 파생돼서 나타나는 행동 문제가 아닌지를 보는데 지금은 거의 100%.
0: 금자의 의학적인 문제는 다행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자의 식탐으로 해외 입양이 미뤄졌던 상황이었는데요.
1: 잘 걷네.
3: 선생님, 금자는 어떻게 입양이 갈 수 있을까요?
1: 전 너무 잘 갈 것 같은데요.
3: 진짜요?
1: 네.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3: 네,
1: 걱정할
3: 진짜
1: 게 없잖아요.
3: 착해요.
1: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공격성도 사실은 지금 의학적인 문제지 얘가 금자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3: 아니다.
1: 네. 그래서
3: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는
3: 너무 희망적이야.
1: 미국으로 뭐 입양자분들이 있다라고 들어서 그분들한테 적극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이번에 문제행동 스페셜 찾아가는 뻥뻥 상담소를 통해 부산에서 많은 강아지들과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각양각색의 강아지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진행했던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펄쌤은 어떠셨나요?
1: 그동안의 새나개와는 다르게 정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뵙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었어요. 네,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더 많은 분들 뵙고 좋아하시니까 또 보람도 더 느껴지고요. 네, 저는 정말 힘들지만 보람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세상의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새나개는 전국 방방 곳곳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0: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지금 39도.
1: 39도.
2: 또 나왔어. 아씨. 와, 냄새 죽인다 진짜. 똥 무한리필이에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0: 너무 좋은데.
1: 와, 나이강 보면서 수영할 수 있다. 대박.
0: 수심이 괜찮나?
2: 아니, 기본이 여기는 1.7이야. 키즈에서 놀아야겠네.

0: 노란색이 죽였어.
1: 오. 너무 차이가 나는데?
0: 근데 얘 프로 선수래.
1: 아 진짜?
0: 이게 휴일이지. 그거 쓰고.
2: 아 수영아 진짜 좋더라. 잔다고 못 간 게 진짜 아쉽다.
3: 나 잤어. 난 완전 꿀잠.
2: 수영장 LA인 줄 알았다 진짜.
3: 나 거의 11시에 일어났어. 너 수영 잘해? 너 발 안 닿으면 무서워하잖아.
2: 발 닿는 데 가세요.
3: 아.
2: 발 닿으면.
3: 어, 오라버니.
2: 아.
3: 어머니. 밤 뭐 했어요?
4: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나는 이제 오늘 이동만 하는 거잖아.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공항에 가도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
0: 굉장히 공항 비싼데.
4: 비싸요, 그렇지.
0: 근데 빚도 있어 이 방.
3: 아 맞다, 갑을.
4: 근데 빚을 갚는 거 사실은 우리가 돈 벌어서 갚는다고 하는 약속은 안 했잖아.
3: 그러면 개인적으로.
4: 그럼 아니 개인적으로 2만 원만 줘. 아 일단 있으면
3: 오케이.
4: 어 가자.
3: 아
2: 배고파 진짜. 배 너무 고프다.
4: 가자 가자.
3: 아니 근데 확실히 공항이 좋긴 좋다. 라면 냄새 나지 않니 어디서? 약간 컵라면 냄새.
4: 여기 라면 있잖아.
3: 여기 라면 파네.
5: 맞아 맞아.
6: 치킨 플레이버 치킨 라면.
3: 치킨 라면
4: 저는 거.
3: 치킨 라면 한번 먹을까? 돈 되나?
6: How much this one?
7: 150.
4: 150.
3: 150. 세 개에 4,500원?
6: 한 개에 4,500원.
3: 한 개에 4,500원? 두 개만 시킬까? 두 개만 시켜서 맛만 볼까?
4: 와, 그렇게 하자. 좀
3: 두 개만 시키자. 궁금하다. 이집트 라면? 딱 좋다.
4: 오케이.
6: 땡큐.
3: 땡큐.
6: 수프를 안 넣어주네.
3: 수프를 나중에 넣나 보다. 옛날에 이경규 선배님이 했던 라면 브랜드.
6: 목면.
3: 목면 맛나지?
6: 좀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네. 죽이네. 아침에 저기 수영하니까. 성훈이 형은 지금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고.
3: 배가 아프시대요. 근데 오히려 준빈이 한 개를 온전히 먹을 수 있으면 기분이 좋아 보인다.
6: 갑자기 배가 아프셔가지고. 마음이 아프긴 한데.
3: 수영하고 또 먹는 라면이 맛있잖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어제 농장일도 하고 또 어제 우리가 그 배 위에서 또 판매도 해보고 우리가 돈을 어제 한 얼마를
6: 어제 번 거를 어제 번 거 세볼까요?
3: 와.
6: 500, 600, 700, 800.
3: 괜찮아. 오랜만에 돈 봐서
6: 870.
3: 870.
6: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3: 안 끝났다고?
6: 그 라면 먹고도 돈이 남았어. 500. 40?
3: 어?
6: 550.
3: 550. 우와.
4: 어이구, 어이구. 그러면 지금 4만 원 정도 있는 거 아니야?
6: 우리 빚이 2만 500원이니까 빚 갚은 2만 원 남아요.
3: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4: 나 아니, 그러면 만 원만 갖다 드려. 네? 먼저 만 원만 갖다 드려.
3: 일단 만 원만. 일단 만 원만 줄까?
6: 정말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든든한 채무자예요.
7: 720 갚기로 하셨거든.
6: 720 빌렸습니다.
3: 720. 350만 갚자.
7: 350.
3: 오케이. 받겠습니다. 네. 네. 근데 난 개인적으로 뭔가 카이로 갔다 룩소로 왔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잖아요, 오빠.

0: 열심히 돈 모아서 나는 정말 해산물 파티는 좀 한번 하고 싶어.
1: 거기 디저트도 유명한데.
0: 디저트가 유명하지.
1: 디저트랑 해산물이 유명한데.
0: 그거 두 개 넣을 꼭 한번 노려봐야 돼.
2: 그래 한번 먹어봐야 돼.
0: 또 잘 한번 가봅시다, 알렉산드리아로.
2: 자,
0: 또.
2: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자.
0: 바깥 파러 가야지.
1: 지금부터 2시간 55분 걸리네.
3: 아, 몇 킬로야?
1: 190킬로야.
3: 190킬로?
4: 와, 시간 걸리겠다.
1: 차가.
4: 언제까지 차가 막히면? 저 앞에까지 꽉 막혔는데?
0: 진짜. 간다, 쭉쭉 가오. 쭉쭉 간다.
1: 쭉쭉 가자, 알렉산드리아로.
2: 아, 배고파.
0: 나도 배고파.
4: 우리 나야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네.
2: 오, 캄, 야, 앞에 캄판 봐봐, 캄판.
1: 와, 튀기네.
0: 튀기네.
1: 아, 살아있네요.
0: 어, 빨리 피자. 우와, 우와.
1: 또 있나? 드라이브스루 하면 안 되나?
0: 우와,
1: 여기?
0: 드라이브스루.
1: 아, 드라이브스루 하면 돈이 없구나, 우리가.
0: 가봤다가 우리가 갈 수가 없어.
1: 그냥 진짜 쓱.
2: 그래요, 수루만 하면 돼.
0: 아무것도 안 사고. 샀습니다, 샌드위치. 우리가 300?
2: 300?
1: 300 썼어요.
0: 300 썼어.
1: 확실히
0: 여기 앉아서 먹을까봐요.
2: 그래, 앉으자.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 확실히 가격대가 좀 있네.
0: 먹어봐.
3: 자, 어. 야, 이거. 샌드위치.
1: 맛있다?
3: 와, 샌드위치도 진짜 엄청 심플하네.
0: 되게 간단하게 돼 있고, 뭔가. 얘네도 세 명이네. 얘네도 세 명이서 지금 밥값하네.
1: 그래, 그래.
0: 미모가 또 밥값이니까. 근데 우리 숙소를 예약해야 되지 않아요?
3: 그거? 그러니까 이게 애플에서 그거 할 수 있거든. 아. 호텔에 또.
0: 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네.
3: 근데 야, 그럼 원하는 거 뭐 있어?
0: 원하는 거?
3: 그러면 따로 반은 따로 있고.
0: 네. 뭐 그런 식으로.
3: 화장실.
0: 저는
3: 없어도 돼?
0: 화장실이 있어야지.
1: 화장실이 없으면 숙소가 아니죠, 형님.
3: 10번 자면
0: 1박 리워드를 준대.
1: 오, 쿠폰 같은 거네.
3: 근데 10번은 그냥 몇 번 가면 바로 10번 자잖아.
0: 바로
1: 그러면 1박이 또 리워드가 되네. 그럼 우리도 지금 1박 해버리죠?
0: 좋아. 저...
1: 감튀긴 뭔데 보여, 뭔가.
0: 뭔데? 아, 오빠 왔다. 아, 그날이다, 그날이야. 봐봐. 잠깐만, 두 장이고 일단 모집 인원 한 명, 인당 300 이집트 파운드고, 출근 시간이 근데 오전 5시예요.
1: 5시, 지금.
3: 야, 지금 몇 시인데?
1: 지금 10시 10분인데 5시. 와.
0: 근데 오빠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새벽 출근하시는 분은 오전 7시에 퇴근이야.
3: 그리고
0: 모집 인원 2명, 인당 200 이집트 파운드, 이게 확실히 세요. 100이 더 세. 원하는 생선으로 점심을 준대.
1: 우와.
3: 준다고?
0: 생선 가게 알바생인 것 같아요. 또 할래?
1: 배달할래?
0: 너 하자.
3: 와.
1: 아, 일하자니까 갑자기 고개 돌리네.
0: 고개 돌리네. 네.
3: 그럼 마지막에 나는 그러면 한 명에서 이거 제일 비싼 거 나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볼게.
0: 열심히?
1: 300, 9,000원짜리요? 우리는 생선 가게 알바생이네, 그러면.
3: 오케이, 오케이.
0: 생선 가게에서 처음 일해봐.
3: 생선? 그러네. 빨리 가자, 우리.
0: 오케이.
1: 오케이.
3: 여기서 또 몇 분 걸리지?
1: 여기서 1시간 반.

지금 몇 시야? 지금 새벽 5시. 지금부터 혼자 일하러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와, 냄새 장난 아니네.

0: Alright, nice to meet you.
1: Nice to meet you.
0: Let's go. Let's go. 이게 생선 사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
1: 아.
0: 또 가격이라 이거 다 지금 네고시에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
2: 이슬람.
0: 이슬람.
2: 이슬람.
0: 이제 추. 이슬람. 어 추. 여기는 아침에 몇 시부터 해요?
2: 사트니.
0: 두 시. 와. 여기서 몇 년 그 일을 하셨어요?
2: 네, 하와리 18년. 네.
0: Long time.
2: 나 안디 37년.
0: 와, 근데 완전 아기 때부터. 와, 대단하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정도 이제 실어야 돼요?
2: 야네, 목은 밑에 아, 다만이.
0: 와, 무슨 말이 너무.
2: 아, come on. Hey, one, one, one, one. Nice.
0: Okay.
2: Come on here, four. 알아.
0: Oh yeah. Oh, okay.
2: One, one.
0: One, one.
2: Here, here. Give here. Okay. Jila ala zala tittim. Shway, shway. Shulu. Mash. Look at some kabaka lesa guy,
0: huh? Wow, my name's Seda. Oh. Yeah, so my baby wanna tell me for a long time. 와, 근데 예쁘다. Hope you don't lose your mind. 여기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어때요 여기는? 좋아요.
2: 아, 아로스틸 바하르 모토스. See, I love you, Papa. You did all you could do. They say the truth hurts, so I lied. 다가가요.
0: 어 이거 뭐예요?
2: 네 아니 그다 임시 아소.
0: 아.
2: 나 خف خيو خف معانا كده تديله تديله.
0: 그러면 쉬는 날은 있어요?
2: No.
0: Oh, no. 와, 쉬는 날 없이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2: 빌 아얏 바스.
3: 명절 때.
2: 아니, 아니, 키비로 올 아얏
0: 명절.
2: 사마 알이쿠.
0: 와.
2: 내가 리바 아틀릴 에이.
0: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하는 건 말도 못 하겠네.
3: 괜찮아, 알로. 아이, 하이.
2: This is here.
0: 어.
2: 오케이.
0: 오케이.
2: 열라 봐. 어울 지분 힌. This is here. Come on. 아, 나. 나. Come on.
0: Huh?
2: This is. Go here.

0: 할 수 있다.
1: 여기 체크 하는 거네. 하나씩.
2: 네 살이 안 나네.
1: 이거 매일매일 혼자서 하세요? 어.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도. 와.
2: 아, 네 아메리카.
0: 야구. 나다. 와, 또 아. Come on.
2: Come on again. Come on again.
0: Okay.
2: 야구 올려. One only.
0: This is here. Brother Fire, Sabra. This is here. Need a hand to hold. Do me no
1: favors. We're reckless. We have. 아, 괜찮아, 괜찮아.
0: This.
1: Yeah. 어, 아무래도 그 친구 타이밍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걸 처음에 보면서 어떤 속도에서 움직이는 건지 옮기는 습관 같은 걸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거를 보면서 실수 싶다고 하는 말이 못 하겠어요. 네.
0: Come on. Let's not stop. Come on.
1: 오케이.
0: 오케이.
1: 계속 있으니까 좀 익숙해가지고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건데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일단 300 받았다.
3: 자 가자 그러면.
1: 아 자 가자. 아우 수고했다.
4: 아니 근데 나 이렇게 신기한 건물
5: 유럽의 생선 가게 막 그런 데 가나 그러면?
4: 어제 생선 가게라고 적혀져 있었으니까.
5: 그러니까 유럽의 느낌의 그런 이탈리아 시장 느낌인가? 그래?
4: 어. 이거 엘리베이터가 왜 안 되냐?
5: 여기 잘 고장나더라. 아,
4: 땡겨볼까? 아, 와 있구나.
5: 와 있구나?
4: 나 이게, 어, 오, 씨. 너무 신기해. 나 이렇게 개방형.
5: 슈퍼 오픈.
4: 어, 슈퍼 오픈. 이렇게 사람들이랑 인사도 할 수 있어. 어. 나 이거 미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야.
5: 그니까. 성훈이 형은 잘 갔다 왔겠지?
4: 성훈이 오빠? 어, 성훈이 아, 오빠가 5시에 나갔으니 다 일하고
5: 어, 이제 오시겠네.
4: 어, 오실 것 같아. 우리 출근 걸어서 하나 보다.
5: 걸어가는구나.
4: 야, 여기 너무 좋다, 준빈아.
5: 그래?
4: 어. 약간 저기 막 저기 속초 중앙시장 이런 데인가? 그

0: 우와, 이건 뭐야?
1: 갑오징어, 갑오징어.
0: 오징어 진짜 많다.
2: 야, 생선 특이하게 생겼네.
1: 우와, 크다, 생선. 생선 냄새 이제 확 올라온다.
0: 괜찮겠냐?
1: 와, 여긴가 봤습니다.
0: Today we work here?
3: Yes.
1: 오!
3: Hi, nice to meet you.
4: Nice to meet you.
3: Let's go.

0: 보스.
1: Hello, boss.
2: We start from wood.
3: Fish. Come inside.
2: Come inside. Okay, okay.
0: Okay, inside. Hello, boss.
2: I will learn you how to clean fish.
0: Oh, clean fish? Not clean fis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야, 여기 내장. 야, 여기 내장이.
2: We'll do like what I do. You can do it?
0: Okay. 난 이걸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
4: 나도 해본 적은 없긴
0: 한데. 아우, 준비라. 나 배 갈라야 된다. 어떡해.
4: 오, 가위 잘라서 또 내장 꺼내.
0: 준비나, 이거 어떡해. 아, 비닐 벗기고. 오! 아, 오케이. 클린, 클린, 클린, 클린.
2: We eat it for cats.
0: 아, 강아지 고양이한테 줄래. 오케이, 오케이, 피니쉬. 아, 준비라. 나 이거 어떡하니.
2: Not difficult. You try, just try.
0: From here, 아, 오케이. Here.
2: Yes. So where?
0: 위에. 느낌이 서걱서걱해.
4: 위에. 그다음에 계속 나는 안 시켜.
0: 너는 안 시켜줘.
4: 나 되게 자신 있거든.
0: 준비는 이렇게.
4: 나 되게 재밌긴 하다.
0: 이렇게.
2: 아,
0: 이게 다 약간 각도가 있네, 나름에. 아우, 준비나.
3: 컨티뉴.
0: 비닐. 비닐. 반대.
2: Yes, yes, yes, yes.
0: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비닐.
2: Yes, yes. 비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0: 근데 비닐이 오 되게 오, 되게. 오, 오.
2: Yes, yes.
0: 오, 준비나. 오, 준비나 너무 잘했다, 준비나.
2: Yes, yes.
0: 이렇게.
4: 나는 뭐 부산 사람이라.
0: 아, 오케이, 오케이.
4: Like this.
0: 근데 비닐이 되게 잘 벗겨진다.
4: 어,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건데 여기 이 비닐은 되게. It's good?
2: Yes, it's good. Very good.
0: 이거 잘했다.
2: Just me.
4: 나 재밌어 이거.
2: Hey, hurry up, hurry up. Clean this. This one and this one.
0: This one.
2: Thank you.
0: Sorry, boss. 어우, 야, 얘네 또 왜 이렇게 크냐. 어우, 준비라. 너 이거 내장 어떻게 뺐어? 느낌이 약간 내가, 이상해.
4: 이렇게 하자, 나누자, 그러면. 내가 내장을 뺄게. 너가 반디밭 정리하자. 아니,
0: 너 이거 어떻게, 내장 어떻게 뺐어?
4: 내장? 와, 얘는 내장이 많네. 왕거이네.
2: Finished?
0: No, no finish. 이거 알려줘요.
2: 알려줘.
0: 알려줘요.
4: 알루저라.
0: 나 루저래?
2: You can
0: Sorry,
2: do it.
0: I'm loser. Okay.
2: I will not pay for you. You will pay for me.
0: 돈 안 주신대? Sorry. Sorry, teacher.
2: Come with me.
0: Come on. Why come on?
2: Why?
0: But 근데 선배 여기서 어떻게 일해요? 눈이 너무 아픈데. I miss you, my mom. I miss my father. Oh my god, so sad. So sad. 이거라도 쓰고 해야겠는데, 이렇게. 이거 쓰고 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눈 아파! 아우, 이게 연기가, 이게. 선생님, 이거 몇 도 정도 돼요?
4: 나고 중간에 나와, 이거.
0: 500도. 500도.
5: 샤워에 데려와야지.
0: 오케이, 알겠습니다.
5: 하드.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 어디?
0: 알겠습니다. 여기 주시고.
5: 데려와야지.
0: 알겠습니다.
5: 얄라.
0: 지금 바로 구워요.
5: 얄라. 샤워에 깨달으면.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무슨 가루예요? 뒤집어요?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아. 아우, 목 아파!
5: تنبولي شاوي احمد انور
0: هاتي
5: انت شاوي احمد انور دلوقتي ناو
0: اوكي
4: 알았습니다.
0: 오케이.
4: 호와 인사 받아.
0: 알겠습니다.
5: 일단 샤오 아흐마드 아노.
0: 알겠습니다.
5: Now.
0: Now.
5: Now.
0: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다레 마리오, 다레 마리오. 다레 마리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따닌. 따닌. 따니. 따니.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 오케이. 따닌. 따닌. 조금만.

0: 선배님.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참 신세하네.
0: 5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거겠네요. 여기서 태어났다고요? 와, 대박이다.
1: 아무리캠 자베이.
0: 70살? 너무 영하세요. So young.
1: No, no, no, no.
0: Oh my god. 아니, 27살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
2: 이제 빠르지. 이 작은 건 껌이다, 껌. 이번 일이야말로 정말 밥값은 해야지 걸맞는 일이 아닌가.
3: 이제 직접 손 찍어서 드시면 되겠네요.
2: 아, 그니까. 이게 이제 유부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4: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Where did you learn?
4: 제가 그 구웨이트 동아의 구웨이.
2: 아, 구웨이트?
4: What's your name?
2: 윤빈.
4: 윤빈.
2: What's your name?
4: 와엘.
2: 와엘.
4: 와엘.
2: 와엘.
4: I respect 김양일.
2: 김영일?
4: 예. 김양일.
2: 김영일? 김영일?
4: 예. It's a big boss in Korea.
2: 아? 아, 미 사우스 코리아. 미 사우스. 노 노스. 노 노스. 미 노 김정일. 예. 아, 김정일이냐고. 너 김정일이냐고.
5: 에이, 커밍.
2: 아, 커밍.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원 킬로. 원 킬로.
0: 원 킬로.
2: 킬로당.
5: 140바원.
0: 아,
2: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2: 킬로당 4,000원밖에 안 하네.
3: 오르네, 좋네.
2: 어,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
3: 괜찮다.
2: This one 킬로당 how much?
5: 18바오.
2: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5-6만 원인데. 왜 이렇게 싸요?
0: 궁금한 거 있는데요. 여기도 시장에서 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 골라 골라 잡아 잡아.
5: 리세게
0: 리세게
5: 배달 알마디야 리세게
0: 짜샤꽈 리세게
5: 알마디야.
0: 선배님 70살이신데 목청이
2: 70살이죠?
0: 어. 선배님 70살이셔.
2: 어.
0: 선배님 목청이 왜 이렇게 크세요?
2: 어, 알토야 알토. 리세게
5: 배때 알마 아띠야 리세게
2: 배때 알마 아띠야 리세게
5: 어
2: 배때 알마 아띠야 리세게
0: 배때 알마 갈리세게 리세게 시세게
5: 배때 알마 아띠야
2: 리세게.
0: Hello
2: Hello Hello brother. 오늘이 제일 싸요. 메야 메야 투데이 메야
0: 스페셜 디쉬. Yes. 원 킬로.
2: 오케이 오케이. 원 킬로. 원 킬로.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담아드릴까요?
0: Very fresh.
2: 2-5, 2-5.
5: 라라 아워 드립
2: 아워 컬처 유 퍼스트
5: 아워 드립.
2: 아, 땡큐.
0: 선배님 여기서 일 오래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왜냐면

0: 지금 또 70살이셔서.
1: 맞다, 몸이.
0: 진짜 죽을 때까지요.
1: 만드시라, 아, 만들었어.
0: 와, 안 쉬고요.
2: 안 힘드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1: 배째 알바 안 들려 우리 시작해.
0: 배째 알바 안 들려 우리 시작해.
1: 배째 알바 안 들려 우리 시작해.
3: 배째 알바 안 들려 우리 시작해.
0: 이거였나? 이거는 이거야. 돈 없어. 맞나?
4: What are you doing? You are fired. I'm also fired.
0: No fire.
4: Go.
0: No fire.
4: Choose what you want to eat.
5: Hello.
4: And come inside.
5: Oh. I want to try Nile fish.
4: This one is okay?
5: Yeah, I'm good.
4: And Arabic booty.
2: 어, 숭어구이 맛있겠다. 나이 가게 잡은 거네.
5: You what?
0: 난 바다, 난 바다.
4: Octopus?
0: Octopus good. Octopus good.
4: Okay?
0: Okay, good.
2: 아, 배고파. 아, 일할 것 힘들다. 기대된다. 나일강 생선. 오, 나왔다.
0: 와우.
2: 와. 와.
0: Thank you.
2: Thank you.
0: 구우시더라고. 가지도 엄청 구우시더라고.
2: 다 쉽는데?
0: 그치?
2: 우리 일 못해서 다 태워줬나?
0: 탄 게 아닌 것 같아. 열어볼까?
2: 우와.
0: 껍질만 탔다. 아. 너무 맛있다.
2: 와, 진짜 맛있네 이거.
0: 진짜 맛있어?
2: 응. 진짜 맛있다 이거.
0: 아, 너무 맛있어요. 우와. 모든 맛있는 게 밖으로 절대 새 나가지 않고 안에.
2: 그러니까. 이게 태우니까 안에 그 기름이랑 그 살이 촉촉하게 해가지고 와.
0: 너무 맛있어.
2: 그냥 지중해다 여기 와.
0: 너무 맛있잖아. 우와.
2: 와.
0: 그리고 이게 너무 맛있어. 이라고 먹어서 맛있지.
2: 라임이 1등이네. 그러니까.
0: 샤스푸드.
2: 야, 이 집 1등 이유가 있네.
0: 맛있네.
2: 응.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그 맛의 도시라던데 진짜네.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한번 보고 여긴 꼭 와야겠다.
0: 꼭 와야 돼.
2: 진짜 와야겠다.
0: 일하고 나서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2: 아, 이거 밥 제대로 했다, 오늘.
0: 어.
2: 소스가.
0: 준빈아, 그래도 우리 밥값 했다.
2: 성훈이 형 밥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0: 오빠.
2: 우리 지금 400이나 벌었으니까.
0: 어, 어.
2: 우리 지금 12,000원 벌었는데 우리 밥을 먹었잖아, 우리.
0: 그러네.
2: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이집트 진하게 먹고 가자.
0: 진하게 먹고 가자!
2: 오케이, 렛츠고. 와, 밥값 굳었다. 밥값은 굳었어.
0: 굳었죠. 코너 속의 코너. 우리 택시 타고 갈까봐요. 달달한 디저트.
2: 저, 아, 저거 타자. 저거 잡자.
4: 이거?
0: 헬로.
2: 여기 택시가 다 노란색이네.
0: 오빠가 앞에 타세요.
4: 네, 앞에 잡까?
0: 네.
4: 오케이.
2: 와, 이거 라다네, 라다.

0: want to try dessert? Dessert place, okay. Dessert. Good dessert.
1: Go dessert.
0: Okay, let's go. 가도 돼요. Let's go.
2: 오빠, 창문 여는 거, 이거 돌리는 거다요? 밑에?
1: 어, 그렇지. 옛날의 스타일이지.
2: 옛날 스타일.
0: 이게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인가 70년대 만들어진 러시아 차예요.
1: 60이 정도, 그 정도 되지, 이거는. 50년 이상 되는 차 아니야?
0: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가면은 시골 가면 있는 차예요.
1: 대박이다. 처음 다 봤다.
0: 가는 게 신기한 수준?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1: 맞아, 맞아.
2: 근데 오빠, 여기 건물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1: 옛날에부터 있는 건물이 다 100년 넘었대.
2: 100년이 다
1: 넘었대. 100년, 다 넘었대. 근데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그 크락션 안 나네 싶어서 크락션 그게 없어, 여기.
2: 크락션이요, 노 크락션이요.
0: 보통 여기 정도 왔으면 크락션 10번 이상 올리는데.
1: 그러니까.

0: 한번 놔뒀는데 보니까 클락셔 없어.
1: 와, 완전 클래식이다. 와. 그래도 또 여기는 나름 또 약간 요즘 스타일의 또 가게들 많이 있네.
0: 그러네. 이쪽에는 조금 시내 쪽으로 들어왔다.
1: 약간 김...
0: 오, 왜 봐봐. 있고,
1: 옷도 이쁘고 약간 또 동대문이다.
0: 오, 동대문이야 여기.
1: 여기도 전철이 있나?
2: 사장님 안 더우시나? 골덴 바지 입으셨어. 골덴 바지.
0: 오.
2: 골덴 바지가 겨울 바지잖아.
0: 그러니까.
2: 대단하시다.
3: 대단하다. 진짜 단 한 명도 반바지를 안 입는구나.
2: 남자들도. 그치?
0: 아 그래, 남자도 반바지 안 입는 거야?
3: 남자들 반바지 입는 게 거의 그거래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죽음을 달라 이 정도로 안 입는데.
0: 아 그래?
3: 네, 여기 무슬림 분들은 남자 중에 반바지 입는 한 명도 없잖아요.
0: 또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입는 거를 진짜 여기 사람들 희한한 거네.
3: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신기하게 본대요. 반바지 입는 것도.
1: 아 여기에요?
0: 쿠란
1: 쿠란 오케이. 여기 다시 또 날씨가 그 날씨다.
3: 잠깐만 나 너무 바지가
1: 오빠 얘 너무 하이실종 아니에요? 바지를 좀 올려.
0: 진짜 너는 진짜 잘 어울리네.
1: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그쪽 사람 같아. 근데 색깔. 그리고 지금 너 옷이 어디 나라 옷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이집트 옷인지 어떤 원주민의 옷인지 뭐
3: 국적이 좀 모호하네.
1: 국적이 좀 모호해.
3: 발음 날리니까
1: 조심조심조심.
0: 자 우리 어디라고 했지? 이쪽이라고 했었나?
1: 이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3: 일 끝나고 여기 쇼 길거리 돌아다니기 너무 좋다.
1: 너무 편안하다 마음이.
3: 마음이 이제 그 다음날 일 뭐 할지 걱정이 없잖아.
0: 여기인 것 같아. 야 은지야.
3: 우와
1: 귀엽다.
3: 여기 그거야.
1: 우와
0: 스위스 미스터 스윗.
3: 우와 맛있겠다. 와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
1: 가보시죠 오빠. 우와.
3: 우와 여기 진짜 맛있겠다.
1: 젤라또.

0: 보니까 너무 감동이다 이런 거.
1: 너무 좋다.
2: 근데 은지는 뭐 먹고 싶은 거 뭐가 있었어?
1: 이런 거. 아 이런 실.
0: 아 맞아 맞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3: 이거 뭐야?
1: 이런 실 같은 거.
0: 이게 그
2: 과자.
1: 과자.
0: 터키식이랑 진짜 섞인 건데.
1: 맞아. 오. 맛있겠다.
2: 와, 얘 누바이 초코 같이 생겼네. 이거.
0: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와.
1: 대추 들어갔다 이거 대추. 와. 여기서 시켜야 되나?
0: Order here.
4: I want to buy in the internet. Yeah.
0: By kilo. By kilo. 로 판다는데요?
1: 아,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데. 아?
0: Minimum weight. Minimum weight. How much?
4: Quarter.
0: Quarter. Quarter. Just. 아, quarter kilo. So minimum weight, please. Minimum weight.
4: Here you go. This one.
2: 아이스크림 먹을까?
0: 응.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와, 드디어.
1: 오빠 아이스크림 골라요.
2: 아이스크림, 어. 아.
0: 유후. 알아보네. 우리 비주얼로 골라야 되네. 랜덤 뽑기 가져.
1: 랜덤 뽑기.
0: 오케이. 아이스크림 랜덤으로 가져.
1: 난 상큼을 골라볼게, 핑크.
0: 올? 올 투게더? 200? 50?
4: 260.
1: 주실려나 보다.
2: 옛날 커피
0: 아이스크림
2: 맛이 난다.
0: 목 다 끝나고 그 쪼매난 거.
1: 맛있겠다.
2: 야, 우리 먹어보자.
1: 상큼해.
2: 야, 먹어봐봐. 커피.
0: 전 잘못 산 것 같아요.
2: 맛있지?
0: 내 거는 미친 듯이 달아.
2: 달아?
1: 오빠 거 그거다. 더 아이스크림 더 그냥.
0: 와 이거 완전 더. 네. 내 거 너무 달지. 광적으로 달아 이거.
1: 야 이거.
2: 아 진짜 딸기.
1: 상큼해. 딸기. 야 준빈아 이거 너 너무 달다 야. 와.
0: 나 거의 각설탕 떠. 어 뭐야? 어. 얘는 또 너무 시다.
1: 치즈.
2: 아 그게 맛있는데.
0: 어우 저. 이건 너무 달아. 우리들이 섞어야겠다.
1: 어 맛있다 근데.
0: 네 거는 콤살콤 맛이야.
1: 상큼해.
0: 아 근데
1: 상큼하다.
0: 맛있고 안 먹고 떠나서 아이스크림 자체를 처음 먹잖아요 우리.
2: 맛있다.
0: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못 먹었잖아. 디저트.
1: 우와 이게 그거구나. 산 거
0: 4,500원이야
1: 아 포장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2: 어. 그럼 먹어볼까?
1: 네. 이 약간 실 같은 거가 난 되게 맛있었거든. 옛날에 저기 아부다비 갔을 때
2: 피스타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있다.

0: 맛있다 이거.
1: 그
0: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신사래 그거 해가지고 명동에서 팔아.
2: 꿀사래 꿀사래.
1: 나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2: 맛있네 생각보다.
0: 진짜 맛있다. 야 근데 이거 먹고 싶은 하다.
1: 와 이거 맛있네.
3: 와.
2: 사치 부리는 맛이야.
0: 아 이게 행복이다.
1: 아 그렇다.

0: 아,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갔다. 이제 여행 온 것 같아.
1: 달달한 거 하고 오니까, 그지?
0: 아, 너무 좋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2: 어, 진짜 나 여행 갔 오는 느낌 있잖아. 네. 그냥, 그지?
1: 저거 옷 멋있다. 방금 봤어요? 검정색? 블랙? 블랙? 이 블랙 옷 멋있지 않아? 김... 야, 이렇게 세트로 쫙 이게...
2: 한번 가보자.
1: 한번 가보자.
2: 나는 여자 거 많이 사거든.
1: 원래도?
0: 아, 원래도? 사이즈가 안 맞잖아, 근데 형님.
2: 그래, 큰 거, 그러니까.
1: 사이즈만

0: 이런 거 나 또 잘 어울리거든.
1: 그러니까 그, 어. 이런 거 아니 집에 안에서 야, 있는 거야.
0: 가운 대신.
1: 그러니까 그런
2: 원래 너가 있는 거 아니야? 어, 봤는데 분명히.
1: Hey bro. 무살라였어.
2: 그거 입어보려고요?
1: 어, 이 색깔이.
2: 브라더.
3: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이쁘네.
2: 지금 저기 아저씨가 신났네.
0: 아, 오, 이거.
2: 이거는 한복 느낌인데?
0: 헉? 오빠, 이거 멋있다, 이거.
2: 이건 갔으면 딱 맞겠는데?
0: 오, 오빠, 이것도 괜찮은데요?
2: 이거는 되게 집에서 혼자 샤워하고 그 와인 한 병 들고 있으면 진짜 부자같이 보일 것 같아.
1: 부자같이 열심히 했지. 그럼 이것도 하나 샀대. 이거 스윗? 오케이. It's done.
2: 아, 세 개나 사요?
1: 됐어, 이제 됐어.
0: No.
1: How much? Is it?
3: 5,519.
2: All. 다해서 15만. 브라더.
1: 5천만 하면 돼.
2: 브라더.
1: 4,500
2: 가죠. 브라더,
3: 오케이?
2: 밥입 굿, 오케이?
3: I don't have discount.
2: 아이, discount. 아키야마 also good.
0: 뚜리, 세 개, 쓰리.
2: Come on, man.
1: 누가?
2: 안 깎아줘.
0: 너무
2: 확실하다. Why no discount? 정찰제네.
0: 정찰제인가?
2: 안 깎아주네.
0: 너무 비싸다.
1: 오케이, 그럼 credit card? Credit card?
3: Yes.
1: 이거는 제 사비로 사야지.
0: 사비로? 오케이.
1: 진짜 이런 거 입고 와인 먹으면 진짜 바보 같더라.
2: 드라마 주인공.
1: 그러니까.
0: 펜트하우스.
2: 회장.
0: 주단체.
2: 주회장. 추회장 룩이었어.
1: 오케이.
2: 바이바이. 인샬라.
1: 근데 너도 눈치도 빠르네. 내가 보는 거 알고.
0: 왜냐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
2: 여성구멍 매장 쇼핑은 처음이야.
1: 아, 뭔가 쇼핑하니까 내가 기분이 풀리네. 뭔가 열심히 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 살려지네, 진짜.
0: 갑자기 텐션 확 오르죠?
1: 올라가네. 오, 바다. 와, 느낌은 캘리포니아네.
2: 와, 진짜 휴가다. 와, 여기 너무.
0: 예레이다, 예레이.
2: 너무 산타모니카인데?
1: 바다 냄새 난다.
0: 그러니까요. 짠내 난다, 짠내. 여기 하루 있는 게 너무 아쉽다.
2: 여기가 진짜
0: 예쁘다. 여기가 진짜 예쁘다. 지금 타.
1: 여기 앉아, 여기.
0: 오케이.
1: 여기.
2: 아니, 너무 매력 있는데, 열차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1: 이것도 오래됐지.
2: 우와, 수동으로 간다, 수동으로. 아, 수동. 얼마지? 공짜인가 이거?
0: 이거 돈을 아마 내야 될 것 같아, 그치?
1: 내릴 때 내려야 되나? 왜 또 왜 안 가지?
2: 사람 차야 되나 봐요.
0: 얘가 종점인가 보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나 보다.
1: 이거 타고 어디 가는 거야? 바다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2: 이거 타고 밥 먹고

0: 먹을까요? 해산물도 먹어.
1: 그렇지. 해산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 왔는데.
2: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0: 그러면은 여기 이거 타고 가다가 바다 보이면 내리죠.
2: 좋아.
0: 또 여행의 묘미가 아무데나 내리는 거니까.
3: 오, 소리 봐.
1: 이제 가는 건가?
3: 지금 이 같은 소리 나는데.
1: 와. 저기 갑자기 출발.
3: 와, 소리 전기 온 거.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 나온 소리다.
2: 이 소리가 무슨 돌아가는 소리인가?
1: 네, 세라 세라 이게
2: 부딪히는 소리.
1: 아, 내가 이건 직장이야, 이건 시네마.
3: 시네마, 와.
2: 와, 진짜.
1: 그치?
3: 진짜 옛날 세트장.
1: 완전 세트장.
2: 아, 와서 이제 돈 받으신다.
1: 아, 이제 왔다. 돈 받으러.
2: 아, 여기도 민심을 보여주니까 공짜야.
3: 바다냄새 난다. 1,2,3 1인당 150원.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말버스킹 80원이었는데
2: 종이가 되게 사전에 있는 종이인가?
3: 옛날 전에 옛날에 우리 변수에서
2: 초등학교
3: 했을 때 이거 몇 년생이야? 혹시 저도 남겨 싸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멈추고가 확실히 저기까지 걸어서 못 발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낭만이네.
1: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는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2: 급한 게 없는 거야.
3: 여행 가면 꼭 이렇게 뭔가 유율적인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낭만이 있는 거
2: 같아. 맞아.
3: 와, 시원해. 와, 좋다.
1: 어, 2층에 있는 것도 있네. 와.
3: 우와.
2: 우와.
3: 바다다.
2: 가자, 가자.
3: 바다에 내릴까요, 그냥?
2: 그래.
1: 야, 여기서 내리자.
2: 내리자.
1: 바다 보였잖아.
3: 아,
1: 내리자.
3: 식당 맞는데?
1: 어, 근데 여기 바다 옆에 다 그거 뭐야, 식당이야.
3: 우와.
1: 우와. 아, 수영하고 있어.
2: 우와, 너무 부럽다. 우리
3: 아, 해수욕장이네, 바로?
1: 바로 그러네.
3: 여긴 이태리인데, 이태리 그냥?
1: 이태리 그 남쪽으로 있는 나폴리나
3: 저쪽으로 있잖아.
1: 이런 데서 맥주 마시면
2: 대박이지.
1: 그치? 어. 여기 들어가자.
3: 아, 우리 남은 거 다 씁시다 이제.
2: 써버리자. 플렉스 하자.
3: 마지막 플렉스.
1: 야, 야, 해산물 좋아해?
4: 전 너무 좋아해요.
1: 아, 너무 좋아해?
2: 난 찐 건 좋아해요, 찐 거. Hello.
1: Hi.
3: Hi.
1: Oh, three person?
3: We will sit here?
1: Okay.
4: 되게 죽이네. 바닷바람 진짜 너무 시원하다.
2: 원래 이렇게 바다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
4: 야,
1: thank you.
4: Thank you.
1: 아이고, 야.
2: 아이고.
4: Only Arabic? 아, okay.
1: 와.
4: 전부 알아보고.
1: 아이씨, 아무것도 모르냐.
5: 여러분, 근데 돈 얼마 남으셨어요?
4: 저희 지금.
1: 10만원 정도 남았지?
4: 아니, 저희.
1: 아니, 진짜 이게 시즌2 없다고 생각하면서 먹어. 다 써버려.
4: 돈 안 갚으면 돈 돼요.
1: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다 써버려.
4: 돈이 다, 고기 다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2: 어, 진짜 찐.
4: 300, 400, 500, 600.
3: 860 있어요, 파운드.
2: 와.
1: 아, 860? 그러면.
5: 350 남으셨잖아요.
1: 응? 무슨 말이야?
2: 그럼 그 값, 그거 빼면 어떻게 되는 거지?
3: 860에서 350 빼면은 510. 15,000원 남아요.
2: 15,000원. 15,000원으로
1: 사면
2: 먹을 수가 있나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5: 아니,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지막 한 끼는 그냥 사드릴게요.
1: 아, 그래?
4: 이 돈 어떻게 해요? 15,000원은.
5: 시즌2 하면 가져가세요.
1: 없어, 없어. 시즌2 없으니까 써버리면. 그걸 기대하지 마.
4: 그럼 막 먹어도 돼요?
5: 막 먹어. 네, 막 드세요.
4: 진짜로?
2: 우와. 진짜 처음
1: 먹어. Can I have a beer? Can I have a beer?
2: 대박이다.
1: Oh, beer.
3: Can I have a beer?
1: Beer.
3: Alcohol.
1: I know alcohol.
3: No alcohol.
1: 아, very. 아, 여기서 맥주 없었네.
4: 그래도 다 먹을 수 있네요, 드디어.
1: 그렇지.
4: 아,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세 개 달랄까요, 그러면?
2: 좋아.
4: 메뉴 알아봐도 모르는데.
2: 좋아.
4: 우리 그렇게 한번 시켜보자, 가격표 안 보고. 나 이제 지쳤어, 가격표 보는 거에.
2: 힘들어.
1: 오케이.
4: 아, the best menu 3. What, which one? Price doesn't matter, okay?

0: Thank you.
1: Thank you very much.
2: 고생했다. 고생 많았다.
3: 마지막에 알렉산드리아를 이렇게 일자리를 한 이유가 있네요. 근데
0: 알렉산드리아
2: 마지막 바다 보면서
0: 알렉산드리아를 하루만 있다가는 게 좀 아쉽다.
3: 이렇게 좋은 도시를
0: 또 아쉬우니까 또 재밌는 것 같고
3: 여행은 원래 아쉽게 끝나야죠.
0: 맞아.
3: 나는 진짜 만족했던 데는 다시 안 가고 싶더라. 오히려 아쉬웠던 데는 또 가게 되는
0: 또 가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맞네. 그때 본 돈을 어머, 오빠 아들 같아. 오빠 아들 같아.
3: 바이바이.
0: 슈크란, 슈크란.
3: 하이.
0: 귀엽다.
2: 애기 남자야, 여자야? 딸이야?
3: 아직 안 나왔어.
2: 아직 안 나왔어. 슬슬 나오잖아. 그렇지. 아직 언제 아니야. 이게.
3: 얼마 안 됐어요, 저 얼마 안 됐어요.
2: 그치. 네.
0: 긴장되겠다.
2: 이거 노알콜이에요.
0: 땡큐.
3: 노알콜 비온 있네요.
2: 있어서 다행이다.
3: 논 알코올릭.
2: 아이고, 자, 건배하자.
0: 오케이.
2: 아이고.

0: 노란 꼴이 아니라 맥주가 아닌데? 탄산 보리차 느낌이다.
1: 그래.
0: 아, 맥주에서 알코올 빼면 보리차구나.
1: 그리고 같은 그 보리에서 만들잖아. 왔어.
2: 후무스다. 오. 땡큐.
0: 오.
1: 자, 아이고, 맛있게 먹자. 아우, 짜다.
0: 짜. 아, 이 거잖아. 눈물 대전빵.
1: 뭐, 그래도 뭐, 이만큼 맛이라면 성공한 것 같아.
0: 이 빵은 진짜 평생 기억할 것 같아.
1: 이것도 맛있잖아.
2: 맛있어. 비트 아니야, 비트?
1: 어. 우리 꿈 같은데.
2: 도와달라고.
0: 사이즈 봐. 와. 우와, 저거 터키즈 케밥 아니야? 우와.
1: 야, 파티가 이거 친구 이거야.
2: 우와.
0: 아까 사진에 있던 거네.

0: 우와, 우와. 어떻게, 우와. 아, 열받.
1: 우와, 우와.
2: 올리고, 파이어.
3: 파이어.
0: 어, 이거 맛있겠다.
3: 항아리 파이어.
0: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3: 항아리 파이어.
0: 아하. 아이고, 아이고.
1: 감사합니다. 우와. 아. 맛있게 드세요.
0: 아, 먹자.
3: 파이어 먹고 싶어 했잖아요. 파이어.
0: 맛있어.
3: 항아리 파이어 처음 먹어.
1: 항아리 파이어.
3: 마이야보다는 그거네. 커리.
1: 커리 쪽이야?
0: 완전 그냥 커리야.
3: 리조또 아니에요?
0: 아니야, 파스타.
3: 파스타 이거?
1: 아, 그러네. 안에 파스타네. 이거 되게 특이하다. 뭔가 퓨전 느낌이 나네. 커리, 커리.
0: 맛있는데?
3: 크림 리조또 같다. 크림 파스타.
0: 이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해.
1: 어. 이것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3: 저도 크림이야?
1: 어.
3: 여기 크림, 크림 전문점인가 보다.
0: 크림 맛있어.
3: 야, 맛있다.
1: 싱싱하네. 확실히 해산물, 바다 앞에서 먹는 해산물이 맛있어. 기분인가? 야, 너무 귀엽다, 얘. 뜨거워.
3: 언니 잡채는 완전 이집트 쪽은 아예 아니고
0: 맞아. 아닌 것 같아요. 어. 약간 스페인 쪽으로.
1: 어.
0: 그냥.
3: 스페인이나 이태리 쪽인데 어. 전체적으로 크림 베이스, 치즈 딱 해가지고 간을 잘한다기보다는 재료가 신선하니까
1: 맞아.
3: 쭉쭉 들어갔다.
0: 근데 맛있다.
1: 이런 소스나 이런 것들도 되게 풍부해요.
3: 뭐야, 이거 생선 알도들은 명태 알도이 들어있네?
1: 엄청 크네?
3: 알이 있네, 알. 알을 먹는 나라 우리나라 말고 또 있구나.
1: 야, 새우 큰 거 봐봐.
3: 이야. 아, 나 시장에 있었잖아, 우리.
1: 어,
3: 모하메드 소드 시장에. 어.
1: 녹진해. 나 여기다 라임 좀 뿌려봤어, 라임.
0: 맛있다.
1: 라임 뿌려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덜 느끼해. 진짜 최고는 내일 일 걱정 안 해도 돼서 진짜 최고다.
0: 그거 최고야?
1: 어.
3: 나는 아직도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1: 어.
3: 저 하트 밑에 공구부 됐을 것 같아.
0: 아니야, 여기, 야, 여기 밑에는? 여기 안에.
1: 잘 봐, 하트 붙어 있을 수도 있어.
3: 와. 그냥 평소에 여행 와서 먹었으면 이런 맛은 안 났을 것 같아.
1: 맞아.
3: 못 먹게 한 다음에 먹으니까 맛있다.
1: 그리고 또 일 끝나고의 밥은 늘 맛있는 것 같긴 해요.
4: 맞아.
3: 맞아. 그게 본질인 것 같아. 밥은 해야지. 사람은 역시 일을 해야 돼. 와, 하도 치는 거 보면서 씨, 이 비한
1: 요리를. 최고다, 최고.

0: 와 진짜 잘 먹었다. 야. 와 대박이다 대박. 아니면은 저쪽 풍경 예쁘던데 이거 먹고 풍경 한번 걷는 건 어때요?
1: 마지막에 바닷가 한번 쫙 돌아보면 좋겠다.
0: 그러니까.
1: 떠나기 전에.
0: 풍경 오케이. 한번 보자.
2: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야.
0: 오빠 준비 고생했어.
2: 아니 안 돼.
1: 아 끝났네. 와 씨. 너무 예쁘다 여기.
2: 끝나니까 재밌었다.
1: 아, 너무 재밌어.
0: 추억이에요, 추억.
2: 진짜 좋은 추억이 됐어. 확실히 외국에 나가니까 또 친해졌어. 좋지 않아?
0: 아, 같이 또 일을 같이 하고.
1: 아, 같이 나 너무 좀.
2: 아, 보여줘, 보여줘.
0: 시원하겠다.
2: 그래도 마지막에 이게 우리 사진 생각해서 찍자. 이게 뒤에 좋으니까.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1: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0: 밥값 쓰겠다.
1: 형님 밥값 쓰나고 우리가 다 해야죠.
2: 자,
1: 위로.
2: 마지막 위로. 밥값은
0: 네. 네.

0: 고생했다. 아, 고생 많았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 아, 잘 왔다.
1: 중국에서 뭐 했지?
0: 중국에서
2: 고층 빌딩 청소.
0: 그거 했.
2: 마오타이
0: 갔고.
3: 너무 고생했다 진짜. 아.
2: 유독 이집트가 좀 몸 쓰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
3: 맞아, 맞아. 체력적으로 빵했고 배 했고.
2: 응,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한 것 중에?
0: 재미? 나는 거기 그.

0: 이게 옷이 있잖아. 옷을 그거 하는 거.
1: 염색 공장?
0: 염색. 어. 그거 하는 거 나는 맞는 것 같아. 약간 그 분위기 있잖아. 어. 와, 진짜 옛날에 그 분위기 있어서 그게
2: 영화 웅박에 넣을 것 같아.
0: 약간 너무 좋았어 나는.
1: 약간 무술장 같은 그런 느낌.

비즈니스 뉴스 팽앵코입니다. 국민이 안기는 회사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팽기자. 팽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해일이요? 그곳에 해일이 왜 일어난 거죠? 해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해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이나 해외정보가 나오면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해안저지대 주민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해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특히 항만에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얕은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갑작스런 해일이 와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펜수가 함께하겠습니다. 대박!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삼 팀호함.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행복해.
2: 하나, 둘, 셋! 야! 완성!
3: 숨 쉬려. 발도 꽁꽁 얼었어.
4: 우리 따뜻한 코코아 마실까?
2: 그래.

0: 추워.
1: 아, 따뜻해. 아, 좋다.
2: 여기 코코아 있다.
1: 아, 따뜻해. 달콤해.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니까 몸도 따뜻해져. 아, 거품.
2: 우리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1: 그래.

0: 따뜻하고 정음이가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1: 걱정이 싹 사라지고
2: 추운데 있다가 들어오니까 졸리다.
0: 나 기분이 이상해. 마음이 풍선처럼 둥둥 부풀어 올라.
1: 누가 간지럭 피는 것처럼 자꾸 웃음이 나오고.
2: 이 기분은 뭘까?
0: 이 기분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1: 아이아에게 물어보자.
3: 응? 한글용사 아이아!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6: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마음이 간질간질해!
2: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0: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4: 기분 좋은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5: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7: 대화의 한!
4: 기분 좋은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1: 조금만 더.
2: 얍! 와, 성공!
8: 주리야, 어? 왜 이렇게 좋아해?
9: 내가 저기까지 발차기로 찼어. 엄청 어려운데 혼자서 해냈다고.
8: 그래? 그럴 때 기분이 어때?
9: 화났어.
8: 어?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미안해.
9: 응? 뭐가 미안해?
8: 화났다고 해서.
9: 응? 뭐가 미안하지?
4: 발차기를 성공했는데 화났다고 하다니.
6: 기쁨이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미안하다고 말했어.
5: 발차기를 성공하고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4: 여긴 아니야.
8: 주리야, 어? 왜 이렇게 좋아해?
9: 내가 저기까지 발차기로 찼어. 엄청 어려운데 혼자서 해냈다고.
8: 그래? 그럴 때 기분이 어때?
9: 슬퍼.
8: 어? 주리, 너 슬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9: 왜 울라고 하니? 내가 발차기 성공했는데 울라고 하다니.
8: 주리가 슬프다고 해놓고선 안 놀아.
9: 어? 기쁨아, 가지 마. 같이 놀자.
4: 발차기를 성공했는데 기분이 슬프다고 하다니.
6: 주리가 슬프다니까 기쁨이가 손수건을 준 거야. 눈물을 닦으라고 말이야.
5: 주리가 어리둥절해하니 서로 섭섭해하네.
6: 여기도 아니야.
8: 그럴 때 기분이 어때?
2: 행복해.
8: 열심히 노력해서 발차기를 성공했으니 정말 행복하겠다.

0: 나도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1: 정말? 기쁨이 너도?
0: 응, 나도.
1: 우리 행복한 친구들이네.
2: 어려운 일을 노력해서 해냈을 때 정말 행복하지.
3: 주리의 행복한 마음을 기쁨이도 함께 기뻐해주는군.
4: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어. 행복한 얼굴이야.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6: 수사 한글. 나와라 한글.

0: 행복해.
1: 저장 완료. 행복해. 국민정부의 손으로
2: 행복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3: 응.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행복해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0: 행복해. 냠냠.
1: 아거 요 녀석.
0: 할아버지, 배불러서 행복해.
1: 응?
0: 어처처. 할아버지께는 존댓말 해야지. 행복해요.
1: 그래, 나도 행복하단다.
0: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귀여운 악어야. 아유, 이젠 존댓말도 잘하는구나, 우리 악어.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행복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행복해.
0: 어른께 기분 좋은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0: 행복해. 행복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행복해. 행복해요.
1: 행복해. 추운 겨울이에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밖에서 뛰어놀았지요. 따뜻한 방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행복해가 나왔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택배입니다. 다음 집으로 출발.
1: 집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어.
2: 맞아. 택배 기사님 덕분에
1: 편하다 편해. 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생각났어. 유치원 버스를 운전해주시는 운전 기사님.
2: 맞아.
3: 유치원 버스 왔다.
4: 민정음 안녕.
5: 안녕하세요.
4: 조심히 차에 타세요.
5: 네. 안전벨트도 맸어요.
4: 잘했어요. 출발.
5: 야호.
2: 맞아. 버스 기사님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유치원에 갈 수 있지.
1: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편지를 쓸까?
2: 그래! 그런데 어떻게 쓰지?
1: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거야?
2: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5: 응. 한글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말이 궁금하니?
1: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6: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7: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8: 대화의 방!
6: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0: 아빠가 책 읽어줄게.
2: 야호!
0: 소복소복 쌓이는 눈 위에 털신을 신고 밟으면 뽀드득 뽀... 아유, 배고프구나. 자, 자 간식 먹자.
2: 와, 맛있겠다.
9: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
0: 응? 왜 그렇게 쳐다보니?
9: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0: 그게 뭘까?
9: 아빠, 죄송합니다.
0: 응? 죄송하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응?
6: 아빠 덕분에 행복하게 잘 크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10: 죄송하다고 말하니 아빠도 친구도 서로 답답한 상황이 되었군.
11: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
6: 여긴 아니야.
0: 배고프구나. 자, 자, 간식 먹자.
2: 와, 맛있겠다.
9: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제 얘기도 잘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
0: 왜 그렇게 쳐다보니?
9: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0: 그게 뭘까?
9: 아빠, 축하드려요.
0: 응? 오늘이 무슨 날인가? 축하할 일이 대체 뭘까?
9: 저를 돌봐주셔서.
0: 그래서?
9: 축하합니다.
0: 장난은 이제 그만.
9: 아니고 진짠데.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0: 무슨 일이지?
6: 이번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다니.
10: 아빠는 친구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11: 친구는 자기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니 답답해 보여.
10: 여기도 아니야.
0: 왜 그렇게 쳐다보니?
9: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0: 그게 뭘까?
9: 아빠, 감사합니다.
0: 뭐라고?
9: 아빠, 감사합니다.
0: 아휴,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다니 우리 딸 다 컸구나. 아휴.
9: 아빠, 왜 우세요?
0: 아휴,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는구나. 사랑한다, 딸.
9: 저도요, 아빠.
6: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니 친구의 마음이 아빠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군.
10: 아빠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친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11: 친구도 자기 마음이 잘 전해지니 행복한 표정이야.
8: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3: 스스로 한다.

0: 완료! 감사합니다! 국민정음의 손으로!
1: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응!

0: 전하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냥, 냥, 냥, 냥, 냥. 감사합니다. 냠냠.
3: 아고, 요 녀석.
2: 할아버지,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고, 너도 퀴즈 내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1: 아고도 안녕. 아유, 귀여운 아가. 자,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끝.
2: 어른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훈민이와 정음이가 감사한 분을 떠올려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글 카드를 넣으니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복점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5: 얼굴엔
16: 순한 길길
17: 진물엔
18: 덥덥한 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와, 이거 언제 다 켜?
1: 친구가 오면 좋겠다.
2: 응. 어? 이게 뭐지?
1: 가 온다? 가 온다? 누가? 누가 오면 좋을까?
0: 바라봐,
1: 주리가 오면 좋겠다.
3: 맞아 맞아.
4: 그렇게 말해봐.
1: 응. 주리가 온다.
0: 안 오는 거 아니야?
3: 얘들아 안녕.
4: 와 진짜 주리가 오나 봐.
1: 정음아 이거 말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문장 아니야?
3: 똑똑똑
2: 들어오세요.
0: 안녕.
4: 와 여기 좋다.
3: 그치?
4: 어 이건 뭐야?
1: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문장이야.
2: 응.
1: 잘 봐. 자동차가 온다.
3: 맞지 맞지.
4: 우와 신기하다.
3: 그치?
4: 나 뚝딱이 좋아하는데 뚝딱이도 오라고 해보자.
3: 너무 좋아,
1: 좋아 좋아. 같이 말해보자.
2: 응. 하나 둘 셋 뚝딱이.
5: 안
2: 돼.
1: 뭐가 사라진 것 같아.
3: 친구들 알려줘. 뭐가 없어졌지?
0: 뭐가?
3: 악어가 한글 가를 먹었나 봐. 고장 났으면 어떡하지?
0: 어떡해?
4: 어허. 내가 한번 외쳐볼게.
3: 좋아.
4: 뚝딱이가 온다. 뚝딱이가 온다. 뭐든지 문장이 고장 났나 봐. 뚝딱이가 올 줄 알았는데.
1: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3: 그래.
2: 한글용사 아이야.
4: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6: 훈민정음 주리, 안녕?
1: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가, 가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한글의
6: 문!
8: 가의 문을 찾자.
6: 여기야! 가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8: 아이야가 간다!

0: 기억을 찾아야 해. 기어, 보이지 않아?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어. 위에서 보니 기억이 보여. 자의 기억. 고마워. 어? 그런데 기차가 너무 빨라. 기차가 멈출 수 있게 도와줘.
1: 내가 도와줄게.
2: 멈춰라. 시간은.
0: 도와줘서 고마워. 찾았어. 기차의 기억.

0: 기억이 알을 만나 하. 하. 하.
1: 하.
0: 저장 완료. 하. 훈민 정음 주리의 손으로.
2: 가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가 한글 카드를 넣으면 문장 완성! 이제 뚝딱이가 올 수 있겠다.
3: 숨어 숨어 숨어. 빨리.
2: 뚝딱이가 온다.
4: 뚝딱아 뚝딱 뚝딱딱. 얘들아 나왔어. 귀엽고 씩씩하고 튼튼한 뚝딱아 뚝딱 뚝딱딱 뚝딱이가 왔어.
2: 오?
4: 흠민 정음 주리 어딨지?
2: 정말 뚝딱이가 왔나 봐. 뚝딱아, 우리 여기시여.
4: 저기. 아, 여기 있었네.
2: 뚝딱아, 안녕.
4: 흠민아, 경우만 주리야, 만나서 반가워. 너희들과 놀고 싶었어.
5: 우리 너무 반가워.
4: 여기 좋다.
2: 그치?
4: 나도 같이 놀자.
2: 좋아.
4: 어디?
2: 뭐야?
4: 여기 없다.
2: 어딨어?
4: 여기 있다.

0: 할아버지 차례!
1: 자,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이가 아프다. 이가 아프다. 이가 아프다. 입. 입가 아프다. 입가 아프다. 입이 아프다. 입이 아프다.
0: 할아버지!
1: 어? 뚝딱이가 온다!
0: 쉥! 뚝딱딱딱 뚝딱딱!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1: 뚝딱아, 웬일이야?
0: 할아버지 입이 아프시니까 제가 호 해주러 왔어요.
1: 뚝딱아, 고마워. 이제 다 나았어요. 이제 가서 훈민이랑 정음이랑 줄이랑 재밌게 잘 놀아.
0: 얘들아,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쉥!
1: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뚝딱이가 온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뚝딱이가 온다.

0: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뚝딱이를 온다. 뚝딱이가 온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뚝딱이를 온다. 뚝딱이가 온다.
1: 뚝딱이가 온다. 누가 올까요? 뚝딱이가 온다. 어? 한글 가가 어디로 갔지? 기차의 기억이 아를 만나 가. 한글 가들 넣었더니 가가 나왔어요. 뚝딱이가 온다. 뚝딱이가 온다. 뚝딱이가 온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0: 우리는 집에서 놀아.
1: 여기 숲이라고 하자.
0: 우리는 숲에서 논다.
2: 오, 맑은 공기. 후, 하, 후, 하. 아, 우리 이제 바다로 가자.
3: 바다에서는 배가 필요해.
1: 배로 가자.
4: 나를 따라라.
3: 나도
5: 타요.
6: 나도
7: 타요.
2: 준비 완료.
8: 우와, 바다다.
1: 파도 좀 봐.
2: 주렁 주렁. 좋아. 우리는
0: 바다에서 논다.
2: 여기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있어. 양탄자로 출발!
0: 출발!
1: 이 양탄자는 우주까지 갈 수 있지?
4: 당연하지.
3: 이제 우주로 가자.
0: 날아라.
2: 여기가 진짜 우주였으면. 뚝딱이는 진짜 우주에서 놀고 싶은데. 힝.
0: 우리도 우주에서 놀고 싶어.
2: 힝.
0: 어? 뭐든지 문장이야.
2: 어잉? 우리는 에서 논다. 그런데 저게 뭐야?
3: 어, 뭐든지 말하는 대로 이뤄주는 문장이야.
2: 우와, 뭐든지? 정말?
3: 응.
2: 그럼 우리가 우주에서 논다고 말해보자.
0: 아, 좋아. 우리는 우주.
9: 야.
1: 우주만 있잖아.
3: 아까 한 글이 더 길었는데
1: 뭐가 빠졌지?
4: 친구들 알려줘.
1: 응. 악어가 한글 에서를 먹어버렸나 봐.
3: 우리는 우주에서 놀고 싶은데.
2: 어떡해.
3: 얘들아,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좋아.

0: 얘들아, 안녕?
1: 안녕!
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애서! 애서가 필요해!
2: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한글의 문! 문!
2: 애서의 문을 찾자.
3: 여기야!
0: 애서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이응, 보이지 않아.
1: 함께 찾아보자.
0: 좋아. 대체 이응은 어디에 있지?
2: 빨리 찾아야 해.
3: 나에게 이응이 있어.
0: 야영사에게서 이응을 찾아보자. 찾았어. 용사의 이응.
2: 이제 애를 쓰자.
0: 애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2: 준비됐어.

어? 이

0: 이응이 애를 만나 애.
1: 눈이 많이 왔군. 시옷을 찾아야 해. 시옷은 어디에 있지?
2: 시
1: 찾았어. 스키의 시옷.

0: COC 어를 만나 서. 서. 에. 서. 에서.
1: 합체. 저장 완료. 에. 서. 훈민 정음 줄이 뚝딱이의 손으로.
2: 에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3: 넣어보자.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할아버지도 우주에서 논다. 얘들아, 안녕.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1: 에서 또 먹어야지. 냥, 꿀꺽. 으아.
0: 오잉? 한글 에서가 어디로 갔지?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우리는 우주까지 논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우리는 우주까지 논다.
0: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오늘은 어디에서 놀까요? 오늘은 우주에서 놀아요. 어? 한글 에서가 어디로 갔지? 용사의 이응이 에를 만나 에. 스키의 시옷이 어를 만나 서.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에서가 나왔어요.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우리는 우주에서 논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목욕이 싫어.
6: 아, 시원하다. 역시 목욕을 하니까 개운한 것 같아.
7: 맞아. 덥고 땀나는 날엔 목욕이 최고인 거 알아?
6: 맞아.
7: 개운한.
6: 이게 왜 파리야? 어디서 오는지?
7: 그러고 보니까 무슨 냄새도 나는데?
6: 아우, 냄새.
7: 이게 무슨 냄새야?
6: 냄새.

0: 다주아의 땀 냄새였어?
1: 아, 그래? 아니, 다주아 때문에 파리가 막 왔나 봐. 아우,
2: 저리가 집에 가 있어.
0: 아, 그러지 말고 좀 씻어.
2: 아, 귀찮은걸.
1: 뭐? 아우, 목욕을 안 하면 얼마나 끈적끈적 찝찝한데.
2: 모르는 소리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다

0: 조금 심했나? 좋아.
1: 해줘.
0: 뭐야.
2: 심하긴 괜찮아.
1: 그래.
2: 쟤들이 너무 깔끔 떠는 거야.
1: 가져와. 기죽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0: 하고 싶은 대로?
2: 나도 1년에 딱 두 번 목욕해.
0: 두 번? 언제?
2: 설날이랑 추석.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죠.
1: 뭐 아니라고?
2: 깔끔한 척하기는.
0: 그런 것 같아.
1: 진짜. 잠깐. 근데 너희 둘이 있으니까 다리가 많이 꼬이긴 꼬인다.
2: 내 애완동물이야.
1: 진짜.
2: 집에 다 있어, 세림한테. 오셨다.
0: 뭐야?
3: 안 씻으면 냄새나고 건강도 나빠지고 또 파리가 친구하자 하고 달려들지. 파리 괴물 어서 나가 다 좋아 친구가 되라.

0: 나는 또 좋아하니?
1: 파리의 최고의 친구!
2: 친구!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3: 내가 좀 안심이 나지?
4: 다 좋아, 왜 그래?
3: 모르겠어. 갑자기 어지럽고 열도 나는 것 같아. 왜 이러지?
0: 그거야. 우리가 네 몸에 병균을 옮겨서 그렇지.
3: 뭐? 병균을 옮겨? 어떡해.
1: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제부터 파리 파리.
5: 병균을 옮겨.
6: 가져와라, 가져와!
7: 일어나!
6: 내가 상대해주지!
7: 어서, 번개맨 공격해!
5: 얼른!
6: 알았어! 잠깐! 얜!
1: 얜!
5: 어?
6: 이게 무슨 냄새지?
0: 점점간 썩은 음식 세계에서 놀다 왔거든.
6: 어쩐지 너무 더러워.
0: 다시 잡채!
6: 고마워요. 병균을 옮기는 더러운 파리는 사라져라. 번개! 하나! 다시 일어나? 그렇다면 한 번 더. 번개! 하나! 좋아. 네. 목욕을 잘 해야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거야.
3: 네, 앞으로는 꼭 잘 씻을게요.
6: 네. 그래, 좋아.
3: 네.
6: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8: 잘 씻는 친구들이죠? 좋아요. 귀찮다고 안 씻으면 병균이 옮아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깨끗하게 목욕 잘하는 친구가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9: 약속!
8: 좋아요. 자, 그럼 목욕 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준비!

0: 야!
1: 친구들 안녕!
2: 안녕!
1: 우리 모두 함께하는
3: 알쏭 달쏭 킹창!
1: 자, 번개학교에서 파리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동물 퀴즈!
2: 번개 퀴즈대 첫 번째 문제 보기 나와주세요!
1: 이야!
2: 1번 꽃띠요 다! 2번 왈왈 개! 3번 부지런한 개미!
1: 자, 이 친구들 중에서 잘 보세요. 바로 이 다리. 다리 숫자가 제일 많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0: 자, 우리 친구들 보기 잘 봤죠? 닭, 강아지, 개미. 이 중에 다리가 가장 많은 보기. 정답은 무엇일까요? 손 들어주세요.
1: 자야.
0: 자, 여기 우리 예쁜 공주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있는 친구. 정답 몇 번이죠?
2: 개미.
0: 정답 개미. 개미 정답입니다. 그렇죠. 개미는 다리가 6개나 되죠. 잘했어요. 우리 친구에게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1: 우와.
0: 자.
1: 이번에 또 그림을 잘 보세요. 이번 그림은 바로 올챙이 그림이에요.
3: 와, 이 올챙이는 커서 어떤 동물이 될까요?
1: 아유, 궁금하다, 궁금해. 보기 나와주세요.
3: 1번 거북이. 엉금엉금 거북이.
4: 2번 개구리. 홀짝홀짝 개구리.
3: 3번 잉어. 뻐끔뻐끔 잉어.
5: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 다시 한번 번개맨을 외쳐봐요.
1: 번개맨!
0: 자, 우리 친구들 보기 잘 봤어요?
1: 네!
0: 올챙이가 나중에 크면 무엇이 될지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1: 이야!
0: 자,
1: 저요.
0: 좋아요. 우리 열심히 펄짝펄짝 뛰는 우리 친구. 정답은요?
2: 2번?
0: 2번 개구리? 개구리! 정답입니다!
1: 우와!
0: 맞아요. 올챙이는 커서 그렇게 네 발 달린 개구리가 되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또 선물을 드립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3: 우린 다음에 더 재미있는 퀴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1: 지금까지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끝!
6: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7: 청개구리 이야기.
0: 옛날 한 연못에
8: 꿀개
0: 뭐든지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8: 꿀개
9: 청개구리야 아유 숨차. 아유 너 거기서 뭐해? 아, 이리 빨리 와. 일로 와.
8: 네.
9: 빨리 와.
0: 천
9: 속 터져. 아이, 빨리 오래니까 왜 천천. 아이고, 맞네. 우리 청개구리는 맨날 반대로 하지. 그래, 청개구리야. 너 천천히 오렴. 아주 천천히 오렴.
8: 싫은데, 빨리 갈 건데.
9: 너 이리 와.
8: 싫은데, 왜.
9: 아이고, 이리 와.
8: 싫어.
9: 청개구리야.
3: 아이고. 청개구리야.
8: 얘들이다.

0: 아니라 개구리는 개굴 개굴 이렇게 울어야지.
1: 아닌데 나 굴게 굴게 울 건데.
2: 아유 참, 네가 그렇게 굴게 굴게 울면 사람들이 너 보고 개구리라고 안 하고 굴게야 굴게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1: 어, 정말요? 어. 그래도 난 굴게 굴게 울 건데.
2: 아우 정말.
1: 굴게 굴게.
2: 왜 그러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개구리는 어떻게 우는지 좀 알려줄래요? 자, 큰 소리로 어떠세요?
1: 개구리 아니야 아니야 굴게 굴게 이렇게 울어야지. 굴게
2: 아니
1: 굴게
2: 개구리
1: 굴게
2: 아니야 아니야
3: 굴게
2: 정개구리 이 자석 너 정말 안 되겠어. 자, 엄마 앞으로 와.
1: 뒤로 탓.
2: 앞으로 와.
1: 뒤로 탓.
2: 너 정말 혼나볼래? 앞으로 와!
1: 진짜 침체난다. 뒤로!

0: 아우 정말 화가 난다.
1: 일이 난다.
0: 아우 속 터져 속 터져. 너 이리 와. 이리 와.
2: 저리 가. 저리 가.
0: 이리 와. 이리 와. 쳤어. 아유, 대신 조금만 놀고 일찍 들어와야 돼. 아 참, 그리고 저기 그 깊은 숲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아주 무서운 뱀이 살고 있거든. 알겠지?
3: 네, 알겠어요, 아주머니.
0: 아유, 아유 어지러워서 난 좀 누워야겠다.
3: 안녕히 가세요.
0: 아유, 아유 어지러. 아유 어지러.
2: 깊은 숲? 깊은 숲에 가야죠.
3: 뭐? 아, 정재훈이야, 너희 엄마가 절대 절대 가지 말랬잖아.
4: 맞아.
2: 그러니까 절대 절대 절대 가야지. 빼라.
3: 어떡하지? 우리 아주머니께 알려드리자. 아주머니.
5: 그렇게 청개구리는 계속 엄마 말과는 반대로만 했어요.
1: 그게 와 여기 연못가는 우리 집보다 꽃이 많아서 너무 좋다. 와 꽃이다.
6: 나도 널 보니까 너무 좋다. 아주 맛있게 생긴 밥이로구나. 한 입에 꿀꺽 해주마. 너가 간다. 이야.
1: 우와, 저기도 꽃이 있네.
6: 얌마 땄나.
7: 어디 갔지? 오, 여기 있네.
6: 아이, 잽싸구나. 간다. 한 입에 꿀꺽 해주마.
2: 으아.
7: 뭐 무거운 게 막 모래 맞았는데.
6: 야! 화가 난다. 청개구리!
1: 우와! 뱀이다!
6: 그래, 어서 나에게 와라.
1: 싫어.
6: 이리와! 이리 오라고!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0: 안돼! 엄마가 간다!
1: 엄마!
6: 감히 개구리 따위가 뱀에게 덤벼.
0: 감히 우리 아들을 괴롭히다니! 안되겠군! 화내라!
7: 덤벼라! 야, 별이 보인다, 야.
6: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0: 무슨 소리?
7: 개구리가 이렇게 세. 아우 진짜 아프겠네.
0: 이게 바로 엄마 파워다.
7: 예.
0: 어서 도망가려. 도망가.
6: 도망갈 데가 없을걸.
7: 찾았다.
2: 자, 밤송이 공격.
7: 야. 유수 밤송이 던지지 마.
0: 아유.
1: 야, 우리 엄마.
7: 야, 그만 좀. 아유, 뱀 살려.
2: 그러니까.
0: 도망.
1: 엄마.
0: 청개구리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1: 괜찮아. 엄마는?
0: 엄마도 괜찮아.
1: 엄마.
0: 뱀의 독이 몸에 퍼지나 보다.
1: 안 돼. 죽지 마, 엄마.
0: 엄마는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없어도 우리 아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렴. 알겠지?
1: 엄마!
0: 그리고 엄마가 죽고 없거든. 엄마를 햇볕이 잘 드는 산에 꼭 묻어다오. 붙다!
1: 엄마.
0: 맞다. 우리 아들은 꼭 반대고 하지. 엄마가 죽거든. 엄마를 개울가, 개울가에 묻어다오. 이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개울가다. 아들아, 사랑은.
1: 아들.

0: 엄마가 사라지실 때 말 잘 들을 걸. 개울가에 묻어달라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꼭 들어드릴게요. 으짜. 아이고. 으짜.
1: 청개구리야. 너 엄마 개울가에 묻어드린 거야?
0: 응.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시거든.
1: 정말? 왜 그러셨지? 비가 많이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
0: 뭐? 떠내려가? 안 돼.
1: 비가 온다.
0: 안 돼. 오지 마. 안 돼.
1: 청개구리야, 어디서 옮겨. 산에 묻어드려.
0: 안 돼. 엄마가 꼭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했단 말이야. 개굴.

친구들,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가 오는 이유 이제 잘 알겠나요? 우리 친구들은 청개구리 아니죠?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지 않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가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네, 지금까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옳지.
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옳지.
7: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옳지.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워.

0: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옥스포드 상.
12: 해두고
11: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료.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어린이 여러분
7: 안녕.
6: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의 박스는 뭘까?
8: 박스맨.
6: 박스맨. 안녕하세요. 박스맨 인사하자.
8: 방귀.
6: 어?
8: 방귀
6: 어? 뭔 소리야? 박스맨! 박스맨이 막 웃겼다. 어, 잠깐만. 방귀잔치 박스맨? 얘들아, 궁금하면 흔들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8: 네.
6: 흔들어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0: 잠깐만. 아니, 방귀잔치 웬 방석이야? 아저씨가 한번 앉아볼게.
1: 에이, 빵기 자, 냄새.
2: 자.
0: 아니야, 내가 낀 게 아니야. 어, 이상하다. 어머, 무슨 소리야? 어머, 어머, 어머.
1: 이게 방구 소리 나요, 이거.
0: 그래, 이게 원래 나는 거야?
1: 네.
0: 잠깐만, 봐봐. 자. 한번 걸터 앉아볼게. 아저씨가 방구 낀 거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1: 이게 방구 낀 거.
0: 살짝만 앉으면 앉아볼게. 잘,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아, 너무 재밌다. 자, 자, 한번 앉아볼게요. 야, 이거 봐. 아, 방석에 방귀 소리였네. 어? 얘들아, 박스 안에 방석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방귀 소리 내면서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1: 네.
0: 그럼 한번 가볼까?
1: 네.
0: 가자, 소리 질러.
1: 예.
0: 예. 얘들아, 놀 준비 됐어?
1: 네.
0: 그러면 하나씩 마음에 드는 방석을 골라봐. 마음에 드는 거? 아저씨는 노란색. 어? 자, 그럼 정혜비 방구 소리 한번 내봐봐. 어허, 아저씨 거다.
1: 또 망가지겠어, 또 망가지겠어.
0: 어, 잠깐만. 진짜 지금은 누가 낀 것 같은데. 정혜비는 진짜 방구 낀 거 아니야?
1: 아니.
0: 방석이 저는...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번에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1: 어, 저도요.
0: 정현미가 진짜 방구 꼈다. 어, 다시 한번 두 개로 한번 해보자. 어.
1: 이번엔 세 개로 해볼게.
0: 어, 야, 얇아졌다. 방석이 얇아졌다. 방석 빨리 일어나라. 자, 얘들아, 나는 방귀 소리로 장단 놀이도 할 수 있어. 방귀에서 장단 놀이 잘 봐.
1: 장단 놀이가 뭐야?
0: 뿡, 뿡, 뿡, 뿌부붕. 뿡, 뿡, 뿡, 뿌부붕. 봐봐. 뿡, 뿡. 뿡, 뿌부붕. 잘 드세요, 봐봐. 뿡, 뿡, 뿌부붕. 자, 자, 얘들아, 한번 신나게 방구잔치 한번 해보자. 시작! 뿡, 뿡, 뿌부붕. 뿡, 뿡, 뿡, 뿌부붕. 뿡, 뿡, 뿡, 뿌부붕. 뿡, 뿡, 뿡, 뿌부붕. 재밌다, 그렇지? 어, 방구 꼈어. 아, 지금 방구 꼈어. 어우, 저게 방구를
1: 했어.
0: 아저씨, 방구를 맞아라. 어느 날 방귀 마을에 방귀 잔치가 열렸대요. 어떤 방귀들이 모였을까요?
3: 첫 번째 방귀는 강원도 산골에서 나무를 베는 나무.

0: 그려. 두 번째 방귀는 멀리 제주도에서 온 우산 장수의 방귀요. 길어도 너무 길다. 마지막 방귀는 경기도에서 온 집신소녀의 뽕뽕 빠르게 끊어끼는 방귀요. 빠르고 신나는 방귀 소리, 오늘 방귀 잔치에 딱 좋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껴볼까요? 하나 둘 셋.
1: 정말 신나는 방귀자랑 방귀잔치예요.

0: 가진 거 놀아 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얘들아 얘들아 오늘도 박스맨 한번 만나볼까?
1: 네
0: 오늘의 박스 박스맨
1: 어디 있지?
0: 어? 어 박스맨이다 박스맨 안녕
1: 올라가 내려가?
0: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어?
1: 올라가 내려가
0: 박스맨
1: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가세요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 어 박스맨 아저씨 되게 연기 잘한다 그지? 오늘의 박스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뭐가 있지 얘들아?
1: 엘리베이터
0: 엘리베이터 어 시속 뭐? 올라가 내려가
1: 어, 올라가 어, 내려가 사람이 한 명 타고 한 명 타면 쿵떡쿵떡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0: 자 그럼 우리 뮤직박스에서는 궁금할 때 어떻게 해봐야죠? 궁금할 때 흔들어 보면 느낌이 팍
1: 오자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1: 어?
0: 어?
1: 올라갔다
0: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시청률도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다 펭수보다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다 아 너무 궁금한데 오, 그럼 한번 열어볼게, 아저씨가.
1: 네. 아, 저, 내 것도 있을까?
0: 자, 한번 열어볼게.
1: 네, 없을 것 같아.
0: 자, 어! 어! 이게 뭐야?
1: 오!
0: 우와!
1: 어?
0: 야! 어? 어?
1: 이거 뭐야?
0: 어? 이게 뭐지?
1: 어, 이거 실용품 같은 건데?
0: 얘들아, 근데 계단처럼 생겼다, 그지? 어.
1: 네. 한번 어? 쳐봐요.
0: 한번 쳐볼까?
1: 네.
0: 도레미. 올라갑니다. 미래도
1: 미래도
0: 내려갑니다. 아, 이렇게 소리가 나네. 실로폰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지?
1: 네.

0: 이거 지우도 할 수 있겠어? 지우도 한번 해볼까?
1: 네.
0: 그러면 지우가 자 일단 우리 채를 하나씩 줄게. 자 갖고 있어. 갖고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아저씨가 얘기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한번 쳐봐.
1: 네.
0: 알았지? 올라가
1: 미래도
0: 잘했어. 내려가
1: 미래도
0: 오 똑같이

0: 미도미. 지주가 친 건 미도미야. 그러니까 점프에는 점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얘들아. 점프해. 알겠지? 자, 지주야 다시 한번 점프 한번 해볼래?
1: 네.
0: 점프해. 잘했어. 예.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정엽이가 우리 정엽이가 실로폰을 치면 아저씨가 그 실로폰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 알았지? 쳐봐. 올라가 내려가. 계속 쳐봐. 아저씨가 다 맞출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얘들아, 그러면 너네들도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잖아. 이번에 아저씨가 연주를 해볼 테니까 이게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봐. 알았지?
1: 비행기.
0: 정답. 자, 여러분들 노래 같이 불러주면 돼. 알았지?
1: 네.
0: 시작. 따.

도레미로도 이렇게 멋진 비행기 노래를 연주할 수도 있어요. 도레미 미레도. 얘들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음 잘 들어봤지? 너무 재밌었지? 좋아. 그러면 오늘 공연 박스에서는 멋진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 공연 박스 큐!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0: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술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돼.

0: 빨리 더 빨리.
1: 고양이가 쫓아와. 고양이.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지 차와서 뭐 하려고?
2: 어? 아하 그 아, 그랬냐?
1: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지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1: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지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1: 나도
2: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지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8: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긴긴.
9: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